0: 있습니다.
1: 아, 당 못지않네요.
0: 네, 네. 10%를 못 봐요. 10%를 못 본데 어디냐? 네. 뒤통수가 아니라 바로 코앞입니다.
1: 아, 오히려 코앞을 못 보나요?
0: 네, 코앞이 보여요.
1: 아.
0: 그러니까 인간에 비해서도 안구가 8배나 커요. 그러니까 육상 포유류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1: 예, 예.
0: 전체 동물 중에서도 고래, 예. 다사사자, 타조 다음으로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말의 눈에 흰자위가 많아지면 흥분했거나 공포심에 빠진 상태입니다.
1: 예.
0: 근데 그 경마장에서 눈을 가리개로 가림발을 볼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 아, 그래서 주변에 뭐가 많이 보이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0: 네.
1: 예. 야, 코앞에 있는 걸 얘네가 정작 못 본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요 앞에 막 팔이 붙어 있으면 잘 못 보겠네요.
0: 예. 근데 먼 것을, 워낙에 먼 것을 보는 원시예요. 아. 가까운 걸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1: 아, 예.
0: 테레비를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풀이야, 무슨 자세 볼 필요가 없죠. 대충 풀이 있나 보다 뜯어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1: 예.
0: 벌레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1: 예.
0: 왜 눈이 필요하냐면, 적들을 보고
1: 멀리는 적들을
0: 보기 위해서.
1: 아.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시예요.
1: 그러네요.
0: 초식 동물 특유의 안구 배출에 의해서 정면 시야에 시각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인간이 우리 귀를 못 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1: 아, 우리 귀 못 보지.
0: 예. 그렇죠. 이래서 자기 부위에 함부로 손을 대면요, 특히 이 얼굴 부위에 코 부위에 만지는 것을 놀라고 싫어합니다.
1: 그렇겠죠.
0: 아무나 얼굴 코 만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친한. 친밀한 사이나 만지는 거지. 딴 섬에 가서 우리는 얼굴이니까 먼저 만지려면 자기 눈에 주먹이 쏙 왔어. 자기가 또 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1: 예, 예.
0: 그렇죠. 두렵죠, 그게.
1: 아, 근데 이렇게 10도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네. 시야 사각지대. 뭐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기관은 없을까요?
0: 수염이 큽니다, 수염.
1: 얘네 수염 있나?
0: 예. 네. 어. 털이 나, 수염 있죠. 털이 있으니까요.
1: 예.
0: 코앞에 시야를 보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입 근처에 먹이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은 시력이 아닌 잘 발달된 코와 입술, 수염의 촉각이 담당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말의 수염은 고양이 수염처럼 매우 예민한 감각기예요.
1: 예.
0: 그냥 잠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주둥이부터 갖다 댑니다. 잘 보이지도 않지만.
1: 예.
0: 또 귀도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귓바퀴가 18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1: 아, 귓바퀴도요?
0: 네, 지류가 쪽에 있어요.
1: 야.
0: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이나 자신의 관심을 두는 쪽에서 귀를 쫑긋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이 말에 올라탔을 때 말의 귀가 사람을 향하게 있으면요. 당신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라는 뜻이에요.
1: 말해라 이거죠.
0: 네, 근데 내가 탄데도 귀가 나한테 안 와. 무시하는 거 무시. 뭔데 네가 탔어 이런 거예요.
1: 이래야 해도 이해하지 않겠네요.
0: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말의 귀가 좀 불안정하면 여러 방향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1: 예.
0: 승마자를 무시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뭔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1: 아,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 말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건 뭐 대체로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띠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말띠라서 그런지 말띠는 다혈질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봤는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또 처음 듣습니다 그런 말.
1: 좀 가끔 그런 말 속설처럼.
0: 그래요?
1: 네.
0: 근데 말은 기본적으로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이 먼저입니다.
1: 예.
0: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만 봐도요, 뒷꿈치 치거나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0: 말은 포식자에게 쫓기는 동물이라서 작은 자극으로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본능이 강합니다.
1: 예.
0: 갑작스러운 소리, 낯선 냄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무리 속에서 안심해요. 뭐 무리를 져야지 안심해요.
1: 예.
0: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1: 예.
0: 다른 말이나 인간과의 유대 관계를 아주 원하죠. 그래서 한 마리가 막 도망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얘도 막 쫓아가요.
1: 아, 그래요?
0: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 잡을 때도 약간 우두머리가 되는 말을 갖다가 막 몰아요. 그러면
1: 개만 오면 되니까.
0: 옛날에 로웬 하는 거 있었어요. 연속극 중에.
1: 연속극.
0: 연속극 서양 미국 연속극인데.
1: 미국 거죠.
0: 거기 노래가 그런 건데 모르셨구나. 근데 거기서 주로 야생만 많이 잡거든요.
1: 근데
0: 우두머리 갖다가 잡고서 막 쫓아가요.
1: 예.
0: 그러면 갑자기 딴 말 수백 마리가 막 쫓아와요.
1: 아.
0: 네. TV세.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 민감하게 해서 그 무리가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훈련이 바뀐 거나 거친 대우를 받는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뒷발질하고
1: 귀 닫고
0: 무시하고 그냥 물건을 차고 이런 거 합니다.
1: 예.
0: 근데 내가 아는 말대 사람들은 되게 다 착하고 사람 좋기만 하더라고.
1: 그렇습니까?
0: 네. 돈도 잘 내고.
1: 저도 포함. 돈도 잘 내고. 예, 알겠습니다. 말을 반려동물로 키우기 말이 적합한 동물일까요? 가끔 이제 미국 드라마 보면 그 상류층의 철없는 딸이 생일 선물로 조랑말 사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클리셰처럼 나오던데 반려동물로 적합할까요?
0: 전혀 아니죠.
1: 아니.
0: 말을 키우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집이요?
1: 부자여야죠.
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어야 아,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1: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0: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반려동물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1: 어? 그렇군요.
0: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죠.
1: 예.
0: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당이나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먹이를 주고 발굽을 관리하고 털을 손질하고 또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1: 수십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수백은
0: 네, 수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 있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영화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관장님은 가능하시겠네요. 그럼.
0: 저는 시간은 많고 집이 아파트라서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보면 말이 뭐 겁이 많다고 하지만 겁이 많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발길질을 막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맞으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데 발길질은 왜 하는 겁니까?
0: 그게 겁이 나서 하는 거죠.
1: 겁이 많아서.
0: 네, 그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네. 큰 소리가 쉽게 겁을 먹어요.
1: 네.
0: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도망치거나 발길질을 해요. 도망치는 게 최고인데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발길질을 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뒷발차기는요. 보통 어지간한 맹수조차 이제 두개골이 박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승마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에서 말에게 내가 다가가고 있어라는 걸 알리는 방법부터 가르치죠.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나요?
0: 네, 보통 이제 30도쯤에서 좀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아, 제주도 가면 몇 번씩 해보고 제가 또 말 타는 거 좋아해서
1: 아, 정말요? 몇 번 잘 어울려요.
0: 잘 삽니다.
1: 어.
0: 근데 앞발로는요.
1: 예.
0: 그러니까 앞발로는 다른 말을 차요.
1: 아, 뒷발로는 적을 차고.
0: 그렇죠. 뒷발로는 다른 종을 공격하고, 앞발로는 다른 말을 찹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력 다툼이나 앞말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과 싸울 때는 앞발로 차요. 앞발을 번쩍 들고, 건조하듯이 앞발로 콱 내리쬐습니다.
1: 예, 예. 근데
0: 뒷발은 맹수가 잘 쫓아오거나 사람이 귀찮게 할 때 사용하죠. 또 미약의 무체가 자기 주변에 막 움직일 때도 순간적으로 뒷발 차기를 합니다.
1: 다른 말이랑 싸울 때 뒷발 쓰면 반칙인가요?
0: 그러니까 말에게 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내려쳐야 되기 때문에 앞발합니다.
1: 상도가 있네요.
0: 예, 그래서 말에게 갈 때는 잘 보이는 곳에서 가야 되고요.
1: 예.
0: 말 뒤쪽에서는 가지 않죠.
1: 뒷발이 더 세겠죠, 힘은?
0: 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앞발에서 내려치면.
1: 기린도 앞으로 찍는다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약 후방 30도의 지점에 약간 잘 안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모아왔는데 팩트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이 땀을 흘리는데 땀이 우리 땀처럼 이렇게 물 같은 액체가 아니라 거품 형태로 난다더라고요. 저 하얀 부분이 땀이라고.
0: 예.
1: 어, 그래요?
0: 전 사실 땀을 적게 흘리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1: 예.
0: 제가 절 태우고 달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얗고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나와요. 근데 전에 라세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1: 예.
0: 라세린이 계면 활성제예요.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누입니다.
1: 비누.
0: 비누 한번 비비면 거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움직임이 격렬해지면서 몸 바깥으로 땀이 비벼지면서 나오는 거품이에요.
1: 그걸로 세탁해도 되나요?
0: 네, 됩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사람들 해봤어요. 말의 땀과 비누를 이용해서요.
1: 예.
0: 더러워진 수건을 빨아봤더니 비누로 빤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해요.
1: 아, 정말요?
0: 그러니까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야, 저게 비누처럼 생겼는데 빨아보면 어떨까?
1: 아, 근데 되더라.
0: 되더라.
1: 와, 진짜 신기하네. 말이 땀을 잘 흘리는 편인가요?
0: 그러니까 땀으로 충분한 상당한 수분을 배출해요.
1: 예.
0: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경주 후에는 이온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입니다. 맹물 안 먹이죠.
1: 아, 이온 음료를 마셔요?
0: 이온 음료 하고 칼칼 먹이더라고요. 앞말이 수말보다 땀을 덜 흘려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주 전에 앞말이 땀을 많이 흘린다. 아, 이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저는 그 경마인들 사이에는 앞말이 땀을 흘린다. 아, 그러면 결국 땅에서 그 배팅하지 마 이렇게 주로 한다고 합니다.
1: 과천 팁이네요.
0: 예.
1: 앞말은 땀 흘리면 별로 안 좋은 거다. 아 그리고 요거 몇 년 전에 마유 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화장품으로 썼던 건데 말 기름이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화장품으로 쓸 정도라고 하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0: 그 마유가 이제 말의 피하 지방에서 나온 천연 오일이에요. 주로 갈비뼈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말의 지방산이 사람의 지방산과 비슷해요. 그 잘 흡수되고 친화적입니다.
1: 아, 그래요?
0: 보습력이 좋고요.
1: 예, 예.
0: 건선, 아토피, 찬바람이 때문에 피부 트잖아요. 아. 이때 민간요법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또 상처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연판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전 비타민 A, E,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서라고 예. 생각해요.
1: 예.
0: 이걸 또 일본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2013년에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1: 네.
0: 그 화상 치료할 때 피부 재생에 도움이 줬다고 합니다.
1: 화상 치료에도?
0: 예. 그런데 그 부작용도 반드시 있죠. 지성 피부,
1: 아~
0: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 예. 여드름이 안 좋은 피부에는 예. 이 모공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드름이 많아 지성인데 그러면 이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1: 쓰더라도 잘 알고 쓰시라.
0: 예.
1: 예. 말이 이제 인류의 오랜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타기도 하고 전쟁에서도 잘 쓰이고 경마도 시켰고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요?
0: 그러니까 말을 길들인 시기와 닭을 길들인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기원전 한 3,500만 년, 500년 전부터고요. 예, 예. 중앙아시아에서 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 가축에 대한 증거는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 뭐 유적에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때까지는 기원전 3,500년부터 거의 한 5,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육상 교통 수단으로 아, 이용됐습니다.
1: 예, 예. 제가 또 이제 즐겨보는 너튜브 콘텐츠 중에 그 말 발굽 다듬어주는.
0: 예.
1: 아까 저, 뭔지 아시죠?
0: 저도 좋아요.
1: 아, 그거 보게 돼. 그 네. 스트레스 받으면
0: 쫙 풀려.
1: 진짜 쫙 풀려. 네. 그 편자 갈아주고 이런 네. 거 있는데. 보니까 진짜 발굽이 사람 그 발톱처럼 막 자라더라고요.
0: 맞아요. 네. 한 달에 8mm씩 자라요. 그러니까 거의 1cm 자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사람 손톱이랑 똑같아요. 사람 케라틴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
0: 꾸준히 잘라줘야 됩니다.
1: 그러니까
0: 두 달마다 발굽 상태에 가서 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돼요.
1: 야생말은 그럼 어떡하나요?
0: 그러니까 걔네들은 달리면서 막 야생 뛰어다니면서 저절로.
1: 아, 예. 그래요. 그럼 말 발바닥이 그 신발처럼 돼주는 편자, 이거는 보통 쇠로 만드는 건가요?
0: 네. 네. 그 말을 가축화하면서 이제 발고 보호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준 겁니다. 보통 이제 편자가 이렇게 뭐 영어로 이렇게 옴처럼 생겼잖아요.
1: 예, 예, 예. 예.
0: 그 오메가처럼 생겼는
1: 예, 영어 아니고 뭐죠? 그리스어.
0: 네. 예. 보통 일자, 그러니까 예. 일자 쇠를 갖다가 발굽 모양으로 구부려가지고 이제 부착합니다.
1: 예.
0: 그래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구멍에 모두 빡빡 박아요.
1: 맞아요.
0: 예, 무엇보다 안 아파요. 그냥 신경이 없으니까.
1: 안 아파하더라고. 예. 신기해요.
0: 안 아파요. 예. 우리 손톱 자르잖아요. 자를 때 안 아프잖아요.
1: 아, 맞네.
0: 손톱 자르죠.
1: 맞네.
0: 똑같은 겁니다.
1: 맞네, 맞네.
0: 예. 이렇게. 근데 경주마는 예.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걸 합니다. 알루미늄,
1: 아, 알루미늄,
0: 두라미늄, 저 비싼 걸 하죠.
1: 아,
0: 네. 그러니까 승마형 말에는 이제 보통 이걸 타고 다니는 쇠편자 씁니다.
1: 예. 그러니까
0: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신발로 바꿔줘야 되고요.
1: 네.
0: 또 우리나라 한국 마사에서는 장제사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굽해준 사람들을 네. 편자 달아서 장제사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못이 신경이 없는 곳에 잘 박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노라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아, 그렇군요. 잡지상하는 몇 번 이루지 못한 100만 조회수를 그런 말 발굽 다듬어주는 게 다 천만 네. 막 이래 보게 돼 진짜
0: 네, 예. 저도 많이 봤거든요.
1: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예. 근데 사실은 말 발가락이 하나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0: 예. 원래 발가락이 말 초기에는요 앞발가락은 네 개, 뒷발가락은 세 개였어요. 근데 한 점점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아. 2천만 년 전에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북미 대륙의 숲이 목초지로 변합니다.
1: 예.
0: 근데 재밌는 게요. 원래 북미 대륙이 말천지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갔을 때는 북미 대륙에 말이 없었어요.
1: 어디 가는 거예요?
0: 그냥 다 사라졌어요. 딴 데 가고.
1: 예.
0: 근데 사람이 갖고 갔습니다. 사람이 예. 갖고 갔다가 자기가 도망 다닌 게 있잖아요.
1: 예.
0: 야생마가 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1: 아.
0: 예. 지금 야생마는 자기 뭐 카자흐스탄 일지가 좀만 남아있고 없죠.
1: 예.
0: 네, 되게 웃긴 게 원래 야생 말이 제일 많았던 것인데 야생말이 없었다가 야생말 제일 많았던
1: 거죠. 그러네.
0: 그런데 그러니까 북미 대륙 숲이 없어지니까 어떡해요. 은둔하기 힘든 환경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잽싸게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생존을 위해서 체급은 커졌고
1: 네.
0: 더 빨리 도망치기 위한 측면에서 옆에 있는 발가락들. 발가락도 약 주변에 있는 발가락을 퇴화시키면서 가운데 발가락만 극적으로 남아있습니다.
1: 그게 주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거 되게 나쁜 욕이잖아요. 말은 네 개를 다 그러고.
1: 우리도 있습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면 가운데만 남을 수 있네요.
0: 맞아.
1: 아주 먼 훗날.
0: 그러니까 예. 발가락이 여러 개 있으면요. 지면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1: 예.
0: 그 접지력은 좋지만 속도는 느려집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가운데 발가락. 손가락을 체중을 집중해 누르면 반발력이 커져서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죠.
1: 잡지사는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 콘텐츠입니다. 예. 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구분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0: 마존이 한 200가지가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화 환경을 중심으로 온열종, 정열종, 냉열종을 나눕니다.

0: 하역 말, 짐 끌는 말로 많이 쓰죠.
1: 아, 예. 말이랑 조랑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0: 키로 나누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키가 147 이상이면 일반적인 말.
1: 어, 구체적이다.
0: 147 이하면 조랑 말로 분류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근데 종은 똑같아요.
1: 예, 아, 그래요.
0: 에코스페로스 까발루스 좀 네.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수천 년 동안 그 조랑말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네. 자동차 있었죠. 네. 수천 년 동안 추운 기후하고 척박한 환경을 적응하면서 독립적인 형질을 갖게 됐어요. 또 스코틀랜드, 몽골, 아이슬란드 같이 추운 곳에 살면서 작게 튼튼한 품종이 됐는데 얘네가 보통 폰이 조랑말의 원형이 됐죠.
1: 지금 독립적인 품종인 건가요? 일반 말이랑 교배가 가능한가요?
0: 교배는 가짜,
1: 아, 그건 되고.
0: 가위 단자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1: 아, 알겠습니다. 사이즈 이슈. 예. 아, 조랑말 몸집이 작게 진화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럼 이럴 수 없죠. 예. 기후나 풍토 때문이죠. 말이 자라기 적합하지 않은 곳. 제가 주로 그렇게
1: 적합한 데서.
0: 네, 적합한 예. 데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제주, 우리나라도 제주도 많이 하잖아요.
1: 네, 예, 제주도라고.
0: 그러니까 마른 풀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거든. 물마저 아. 막 얼어버리고 이런 것은 주로 작은 것이 자랍니다.
1: 네. 예. 성격 차이도 있습니까? 조랑말은 되게 만화에서도 되게 쾌활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똑똑하고 고집이 예. 셉니다.
1: 조랑말이요?
0: 네. 아, 그래요? 아이에게는 착하고 훈련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말은 예민하고 겁이 많지만 사실 또 잘 따라요.
1: 예, 예.
0: 훈련된 말은 훨씬 협조적이고 유연하게 행동합니다.
1: 얼룩말이랑 말은 한 식구인가요?
0: 전혀 좀 다른 식구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까 에코스, 페로스, 까발루스라고 했잖아요.
1: 분명히.
0: 얼룩말은 에코스까지는 똑같아요. 성격까지 그런데 예. 에코스, 구아가, 에코스, 그레비, 에코스, 제브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라요.
1: 그러니까 달라요.
0: 말과 얼룩말의 관계는 사람과 침팬지 정도의 관계다.
1: 생각도
0: 예. 그러니까 가깝지만 같은 동물은 아닙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얼룩말은요 무리를 이루지만 서열이 되게 약해요. 서열이 약해서 우리가 지금 키우기가 안 좋아요.
1: 아, 그 한때, 복종하지 않아요.
0: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가축화한 것은 서열이 있는 동물들이에요.
1: 예.
0: 양, 그래서 누가 하나가 쫙 쫓아가면 쫓아가고,
1: 그렇죠.
0: 보통 말도 하나가 쫓아가면 다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영국이 그 아프리카를 개척할 때 예. 얼룩말로 때 해보려고 하다가 예. 다들 다치기만 하고 도저히 포기했습니다.
1: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0: 얼룩말, 말과 사람 사이는 주인, 그러니까 주인과 그 종속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얼룩말은 여태까지 많이 써했지만 주인과 종속관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결국에 인간의 손을 타지 못한.
0: 네. 네.
1: 얼룩말도 따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했던 거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이제 이렇게 우는 거를 투레질한다라고
0: 네.
1: 합니다. 예, 이건 어떨 때 이렇게 웁니까?
0: 아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1: 아, 그래.
0: 반가울 때하는 게 반가움을
1: 싫었어요.
0: 네, 그 반갑죠. 네. 그 반갑죠. 네. 반가울 때 코를 막 떱니다. 코를 떨면서 길고 높네. 길고 높낮이게 히히히.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 거기 누구 있어? 나 여기 있어. 너구나 반가워 이런 거예요.
1: 예.
0: 근데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거칠거나 반복적인
1: 거. 그거 이건가?
0: 너 어디 갔어? 나 혼자야. 어디 갔어? 나 두고 또 이제 긴장하거나 경계할 때
1: 예.
0: 이제 몸이 굳어요.
1: 예.
0: 귀를 젖히고 코를 예. 벌렁거리면서 불안해합니다.
1: 아 그래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 재채기하듯이.
0: 저거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조심해 수상해 이런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흥분하거나 또 들뜬 상태 있죠.
1: 예.
0: 이때 짧고 경쾌한 우려를 한다. 가자 신난다. 예. 밖에 나가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1: 예.
0: 이거 내가 흉내는 못 내겠어요.
1: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말이 가끔 물속에서 자기도 합니까? 원장님?
0: 아니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1: 자꾸 낭설이 하나씩 섞여들어가네요.
0: 말이 물속에서 자는 일은 없어요.
1: 그래요?
0: 말은 물속에서 자지도
1: 않고 어디서 봤으니까
0: 눈속으로 한대요.
1: 예.
0: 서서 잘 때는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가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딱 지탱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영은 할 수 있지만 부력을 이용할 뿐이죠.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든요.
1: 아, 잘 때는 보통 서서 자나요? 땅에서?
0: 서서 자기도 서서 자죠.
1: 예, 예. 그러니까
0: 겁이 많아서 물에 긴장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긴장했는데 어떻게 잠이에요? 잠은 어떻게 하면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서부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로엔부터 해가지고
1: 예.
0: 서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말이 물에서 자는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1: 없다. 예. 마지막 질문. 말 갈기도 기능과 역할이 있나요?
0: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폼 나는 거예요.
1: 아, 폼 나요, 진짜. 예.
0: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벌레를 방지하는 겁니다. 목과 등에 파리, 목이, 진드기 벌레가 잔뜩 달라붙는데
1: 예.
0: 그러니까 방어막처럼 벌레
1: 오히려 포근할 것 같은데
0: 막아주는 거죠.
1: 예, 예, 예.
0: 그 말이 흔들릴 때 벌레를 쳐내는
1: 예.
0: 효과도 있고
1: 예.
0: 또 초원에서 활동할 때 머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햇빛을
1: 기린처럼
0: 쓰게 되죠. 그다음 포식자로부터 이제 목이 되게 위험한 데 있잖아요.
1: 예.
0: 일단 목에 물리는데 갑옷처럼 작용을 해줍니다.

0: 식사자의 사기가 그렇듯이 또 말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다음에 의사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도 좋고요.
1: 예.
0: 그다음에 품정, 그다음에 개체끼리 아 저놈이 누구였지 예. 구분할 때도 그 갈개 길이나 곱슬한 예. 정도나 색깔 무늬 갖고 이제 서로 개체를 구분하기가 좋죠.
1: 예.
0: 사람의 얼굴 구분하듯이 말도 갈기로 구분합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헤어스타일처럼.
0: 네.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폼입니다.
1: 폼이죠. 진짜 예. 말 갈긴 인정이지.
0: 예.
1: 그렇습니다. 생긴 거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또 알고 보면 겁도 많고 되게 좀 인간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아서 더 정이 가는 동물입니다.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인생사 세용지마라 했던가요? 구독자 만 명 모으기 어려워 병든 망아지처럼 시들어가던 잡지사. 이제는 20만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합니다. 평소 라디오를 청취하는 분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 눌러오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주마가편 예, 저희가 더 힘내서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말 꿈 꾸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여러분, 사랑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사랑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때로는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전 외로움을 당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질환인 거죠.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실사이버대학교 1호선, 2호선, 3호선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한 2년 전에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나 했는데요. 제목이 나이 들수록 친구와 잘 사귀는 법, 또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이게 어쨌든 누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쇼츠까지 합쳐보니까 한 450만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또 괜찮은 건 또 우리가 댓글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댓글을 쭉 한번 읽어봤더니 전체 댓글 절반이 친구는 개뿔, 혼자가 편하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댓글의 범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렇게 댓글을 실었던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관계에 아주 진저리가 났거나 어쩌면 관계에 진물이 난 분들, 이분들이 아닐까. 그러니 어떻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고독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쟁일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우리가 혼자 있어봐서 알죠.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0대 남성이 꽤 건장해요. 꽤 건장한 남성이 금요일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되게 금요일에 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되게 거의 울면서 들어오시거나 울기 직전에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또 힘드신 분이 들어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왔는데 넥타이도 너무 바르게 메고 있고요. 그 다음 옷도 너무 깔끔하게 입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키도 크고 심지어 잘생겼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무슨 일일까 약간 뭐 호기심이 좀 나곤 했는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금요일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한 5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이제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무직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의 특징이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나머지 같이 일하던 분들이 싹 다 올라가시고 이분이 맨날 금요일 토요일마다 계속 혼자 야근을 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어느 순간 금토일 야근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순간 딱 금요일 그 토요일 이렇게 됐는데 겁이 나더래요. 혼자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으니 벌써 수요일부터 금요일 다가온다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막 벌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당쿵당거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황증세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이분이 와서 그 금요일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마치시고 정말 많이 울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 약속을 하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일 마무리하고 다른 직원들 다 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밤에 한 11시쯤 돼서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뒷골이 막 서늘한 겁니다. 서늘한 거예요. 달력을 딱 봤더니 13일에 금요일이야. 저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순간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다름질을 해가지고 큰 길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외로움을 넘어서 공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외로움을 넘어서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외로워봤어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롭고 또 지금 외롭지 않으면 걱정 마세요. 앞으로 곧 외로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인간이 원래 본래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자궁에서부터 우리가 혼자 출발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독이나 외로움이 본래적이고 아주 선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한 고독이나 외로움에 직면한 순간이 와도 대비책을 갖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오냐? 우린 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아야죠. 두 번째,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대비책이 좀 있으면 좋겠고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외로움 공부 첫 번째, 외로움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 외롭다 말하는 분들, 우울하다 말하는 분들 상담 현장에 와서 감정 색깔을 물으면 놀라울 정도로 회색입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고독의 색깔을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게 되죠. 흰 고독, 검은 고독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고독도 혼자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검은 고독이 있고 흰 고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얀 고독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뭔가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느끼는 그 눈부신 자유감. 이게 바로 흰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 느끼는 그 엄청난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눈보라. 이건 검은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아, 역시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산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대신에 저는 마라톤을 합니다. 믿음이 적어요. 10km. 절대 멀리 뛰지 않아요. 10km.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라톤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정 정도 막 뛰다 보면 왠지 모를 그 안쪽부터 약간 희열 같은 게 올라와요. 성취감 같은 게 올라오는데 결국 이건 혼자 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의 순간에 나에게 오는 감정이거든요. 이건 아마 흰 고독일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검은 고독도 있을 텐데 이 검은 고독은 어떤 걸까? 예측이 되실 겁니다. 엄청나게 나를 휘어 감쌌던 그 엄청난 트라우마, 그 빅 트라우마가 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고 때로는 좌절이 반복되고 상실이 반복되고 가정폭력 그 엄청난 공격 속에 그 주먹을 나 혼자 오롯이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함,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사람을 쿠킹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는 것처럼 이 감정이 쪼그라들면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이건 역시 검은 공포일 거고요. 결국 우리는 흰 고독도 경험하고 검은 고독도 동시에 경험하게 될 텐데 때로는 인생의 이 검은 고독이 우리를 후려칠 때가 있어요.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갈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중에 아마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이건 아마 지독한 고독의 순간, 지독한 그 외로움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특별히 외로움 공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외로움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BBC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 군데 대학의 주요 교수들을 뽑아서 전 세계에 있는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나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가 젊을수록 외롭더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두 번째는 사회성이 좋거나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자주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보통 외로움하면 가을, 겨울, 찬바람 불 때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움에는 계절이 없더라. 오히려 내가 어떤 계절이든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무작정 외롭더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겨울보다 오히려 여름이 아주 붉고 그 더운 여름이 한여름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보다 불타는 여름이 더 외롭다? 불 속에서 동상 입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연구조사를 봤더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 수준이 평균보다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사랑에는 잘 빠지는데 헤어지면 취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많이 헤어져 보셨나 봐요. 그럼 누가 가장 외로운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한여름날에 길을 걸어가는데 사회성 좋아. 근데 사랑에 잘 빠져 있다가 이별을 앞둔 청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로움도 마찬가지라서 외로움 느끼면서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유지한다? 괜찮습니다. 또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쓸쓸함이 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쪽 정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정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진절이 나도록 내 외로움이 내 인생 속에 파고들고 내 심장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전 외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냐. 당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 질환인 거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비자발적 고립감 아니겠어요? 게다가 전염성 있죠?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 결국 나는 이 관리가 되지 않은 이 감정 앞에 완벽하게 고립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이게 전염성 있다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보다 많은 다수에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게 거대한 집단 감정 덩어리가 되니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 영국은 외로움 장관이라는 걸 두는 거고 그렇게 일본은 고독 장관이라는 거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님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책이 100년 동안의 고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주제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 유튜브들, 정치 유튜브 빼고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의 주제들을 좀 제 나름대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한 네 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도움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두 번째, 귀한 정보는 반드시 혼자 알아라. 세 번째, 애정은 돈이 든다. 마지막, 힘든 인간관계 싹 다 손절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쩐지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연대 점수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 있느냐 이런 질문에 27.6%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은 나 주변에 도움받을 가족이나 친구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안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외로움 공부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반드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줄 만한 구급 키트가 있을까? 이게 있다면 집에 하나씩 두면 우리도 살 수 있겠다.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독도 능력이다. 고독도 능력이죠. 왜냐? 고독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외로움은 달라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건 준비와 동시에 처방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게 고독이 됐든 외로움이 됐든 좀 괜찮아요. 이게 자발적이 됐든 비자발적이든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로움 대처 키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 키트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외로운 사람도 행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혼자 살아도 나 괜찮게 살고 잘 살고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도 때로는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 갇히지 않게 또 고립되지 않게 검은 고독이 하얀 고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로운 우리가 사랑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 외로움 대처 키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바로 뭔가 자기 돌봄 129 콜입니다. 129 콜 네 가지를 묶어놓은 건데요.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짜예요. 너무 중요하죠. 돈 들면 쉽지 않은데 공짜인데 자 먼저 129 콜에 1 들어갑니다. 이건 뭔가 한 개의 만트라를 수시로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트라라는 게 뭔지 모를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산스크리트어고요. 만 이게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라는 게 도구란 뜻입니다. 마음의 도구란 뜻이죠. 결국 이 만트라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상태에 내가 빠지는 걸 막고 건강한 상태에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일련의 단어나 음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저만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마법 주문, 나만의 마음 안정 주문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변화할 수 있고 내 상태 변화와 마음 안정이 필요하다. 이때 만트라가 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 이제 동네 한 바퀴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지만 궁예 역할을 하셨던 김영철 씨가 그 극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불교 만트라가 있었죠. 옴마니 밤메 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해석을 굳이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오 나의 연꽃 속의 보석이여 이런 뜻인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일단 번뇌와 죄악이 사라지고 또 온갖 종류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아는 분이 이걸 제 친구인데 이걸 외우려고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옴마니 밤메홈을 오마니 밤메요.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내 말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기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옴마니 밤메홈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교회 다녀, 성당 다녀 이렇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도 좋고요. 성경 구절도 괜찮고요. 또 우리 뭐 자주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 있죠. 뭐 에베네셀, 뭐 에바다 이런 표현들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런 마음의 힘을 얻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라틴어로 cum deo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cum with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데오는 신입니다. 신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쿰데오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쿰데오, 쿰데오, 쿰데오, 쿰데오, 쿰데오 이렇게 안쪽으로 주먹을 쥐고 끌어당기면서 다섯 번씩만 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것이든 만트라 일단 딱 정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은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수시로 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말뚝 역할을 해주는지 나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안전한 섬에 데려다 준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1 그게 하나의 만트라고요. 2 이게 바로 뭔가 두 개의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 취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혼자 놀기의 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썼던 그 몰입이란 책에 보시면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취미는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취미는 타인이 아니라 내 선택에 집중하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바로 그 몰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이 만트라 같은 말의 유희, 그 말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지만 내 재미 세계에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초대해서 셀프 덕후 세계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취미 가지실 때 집 밖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요. 집 안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씩 가지시면 나 혼자 놀아도 죽을 때까지 즐겁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2, 9 콜 중에 1, 2, 9 있죠. 이 9는 뭔가? 구원 행동이에요. 구원 행동. 이 구원 행동이라는 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울 일을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넘어진 입간판 있죠? 바람에 넘어진 거. 그거 좀 올려도 괜찮고요. 그 회전문 있을 때 문 잠깐 잡아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길에 쓰레기 있죠? 그거 하나 주워도 괜찮습니다. 무료급식소나 그렇게 자원봉사할 거야? 너무 좋죠. 이거 하루에 한 가지 선행하셨죠? 무조건 적어두셔야 돼요. 선행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런 걸 우리가 이타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타적 행동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건 이게 일단 딱 시작이 되죠.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일어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는 결국 내가 선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면역 성분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건데 심지어 내가 선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갖게 되는 이 심리적 포만감이에요.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느낌 있죠? 이건 보통 며칠에서 심지어 몇 주간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래서 봉사단체 같은 데 딱 가입했다. 그러면 나도 구해요. 세상도 구해요. 거기에 나는 거기에 소속까지 갖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쌍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외롭다 생각이 드세요? 즉시 집 앞에 나가셔서 눈 딱 감고 쓰레기 두 개만 딱 보란듯이 주우셔야 됩니다. 몰래 주우면 안 되고 보란듯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든지 이거를 들고 보란듯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가셔야 돼요. 놀랍게 기분 좋은 뻐근함이 시작이 되고요.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뻐근함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지금 의미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아멘하셨어요? 네. 예. 네. 그다음 1, 2, 9 콜 중에 콜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전화하셔야 돼요. Ring my bell. 그죠?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늘 100점 만점에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한 얘기가 외로움이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병이라면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외로울 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저 마시고 무료번호 129번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요. 아우 나 근데 누구 목소리 듣기도 싫거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129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129 그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딱 하면 바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외롭다? 그럼 어떻게? Ring my bell 129나 129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싯돌은 놀랍게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움직여도 불꽃이 살아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사회적 체온 떨어진 친구분들께 뜬금없이 안부 전화 또 안부 문자 한 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MZ분들이 그러시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색한 용기가 나와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부싯돌이 되든 나만의 만트라로 두 개의 취미로 또 구원 행동으로 우리의 도움 전화로 우리의 이 단순한 행동의 시작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또 너의 생명의 불을 지피는 신의 연주에 동참하는 일일 거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쿰 데오 신과 함께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129 콜로 함께 생명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수입니다. 비가 지나간 뉴욕의 길 위에 오늘 예상되고 있는 나름의 더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월드컵 축구에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만 남아있는 조별리그 경기들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한데 우리 한국이 조 2위로 넉넉하게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건만 무슨 이유에선지 선수들의 다리에 근육이 굳어져서인지 골을 내지 못했고 1승 2패로 조 3위들 12개 조에서 8팀만 올라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 시나리오, 확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조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기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하루 종일 오며 가며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어제 확정될 수도 있었던 그 세 경기들의 결과는 우리의 32강 진출에 짙은 먹구름을 드려왔고 그래서 뉴욕에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겨줬어야 하는데 세 경기가 다 우리의 32강 꿈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내 삶이 온통 월드컵 축구이냐 그렇게 우리의 한국과 전세계 동포들의 많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 있을 여러 경기 중에 6개 조별리그 경기들의 운명의 이 승부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직도 셈이 안 돼서 승점 골 득실을 따지면 골이 아픕니다. 한국이 골을 못 넣어 우리 골이 아픕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요가는 지금 일단 10시까지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7도, 거의 90도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후덥지근하고 덥다고도 할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가 이어지게 되면 내일 뭐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전반적으로 어느 시기인가 멈추겠을 것 같은 뉴욕과 그 일대 토요일에 예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썬데이와 먼데이 다음 주는 맑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오늘 오후 3시에 3시부터 시작되는 번개 표시 비가 상당히 심하게 출근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빗줄기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미국의 북동부의 아름다운 6월이 우리 또 관심을 숲으로 자연으로 끌고 있는데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드컵 축구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어제 이맘때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어제 경기 결과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경우의 수를 또 우리 좋은 머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는 월드컵 축구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쌍둥이 지진 30여 초 간격으로 두 차례 지진이 크게 쳐서 7.2도 그리고 7.5도 그리고 이 두 번째 지진은 베네수엘라의 120여 년 만에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되는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건물 밑에 깔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듯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거의 붕괴됐다라고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큰 지진을 당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안타깝게 가족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지금 파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과이라라는 그곳의 피해가 제일 크다라고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카라카스 인근의 항구 도시 여기 라과이라에서 뉴욕타임즈의 프리랜서 기자 이사엔 헤레라라는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붕괴된 건물들 중에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소방 또 구급대 어떤 베네수엘라의 구조 인력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지금 주민들이 손으로 이 돌덩이 이 벽돌을 치우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따라서 구조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헬멧도 물론 없고 추가로 또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 잔해를 파헤치는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두들기면서 구조 신호 보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현재 사망자가 235명, 부상이 4,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와 다친 사람들의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베네수엘라 정부뿐 아니라 또 이 지진의 규모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 실종 규모 아직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히거나 아니면 실종자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언더그라운드 빈민과 피해 뭐 아직까지는 정말 얼마나 죽고 갇혀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판자촌, 우리 그 옛날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의 판자촌이라고 보면 맞겠죠. 그래서 전 세계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나라들이 구조팀을 보내고 있어서 오늘 이른 아침 새벽부터 속속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고 있다. 수색 작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10년 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붕괴돼서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1월에 당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서 축출하고 나서 뭐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강제로 맺게 된 새로운 협력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저걸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지진이 또 닥치게 된 베네수엘라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뭐 동영상으로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공포 영화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가 있었는데 뉴욕타임즈의 한 남성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건물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까 봐 그대로 멈춰서 기다리고만 있었다. 이런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구조 인력 부족한 것이 뭐 최근의 문제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예산 부족, 장비가 모두 오래된 것이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금 파내고 사망자 또 부상자들을 이렇게 밖으로 실어내고 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또 많은 구호 물자 또 구호금 모금하는 곳에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어디를 통해서 이 도네이션 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때 미국의 Supreme Court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정책으로 그중에 하나로 TPS라는 걸 종료시키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 지금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에 6명이 보수 진영이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뭐 Chief Justice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는 이 보수 진영의 6대 3 트럼프 대통령의 이 TPS 그러니까 IT가 또 그 한 나라가 되겠고 시리아 여기 이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의 약 35만 명 정도 IT 6천 명 정도의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에 들어가 있는 이게 TPS는 Temporary Protected Status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보호하는 그런 신분이 주어진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하면서 이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던 여기 많은 숫자의 IT와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정책이 2기에 들어서서 강경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변하면서 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영토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미국법에 보장되어 있는 망명 절차 이걸 개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대법관 6명의 그런 판단으로 해서 6대 3으로 이게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국경에서 이 차단을 하는 정책을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된 것. 이 케이스 자체는 Mullen 대 Doe, 트럼프 대 Mead 이런 이름의 지금 두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측이 제기한 인종차별에 이것이 영향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건 명백하게 인종적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두 케이스. 멕시코 국경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인 지금 시리아와 IT의 이민자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난민 신청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가 아니면은 국경 멕시코 쪽에서 이 망명 신청 그 절차를 신청한 것인가. 지금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Temporary Protection Status는 임시 제도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국경 난민 정책이 이렇게 됨으로써 방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미국의 영토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아주 좁게 해석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그 자세히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없겠지만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로 어려운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부터 떠나서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멕시코 국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연방대법원에서는 어제 하와이의 사유지에 총기 휴대를 허가하는 그 총기 휴대 허가법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제초제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해서 이걸 소송을 했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이 배상 판결이 뒤집혔다. 그러니까 이 제초제가 관계가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서 이란이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 손에 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자연입니다.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년 주기로 미국인들이 축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월드컵 때죠. 그리고 끝나면 또 스르르 축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 진출을 했는데도 뭐 크게 이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미국이 이번 월드컵에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4년마다 월드컵 시즌이 되면 수백만 명이 잠시 진짜 축구 경기를 쫓아서 찾아서 보는 그런 하드코어 축구 팬으로 변신을 하지만 그래서 이 옵사이드가 뭐야? 아니 그 우리 저 미식축구 볼에 하면은 공 들고 뒤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땅을 따는 거지. 근데 이게 옵사이드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디오 판독이 이제는 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비디오 판독 VAR이 뭔지 아, 무승부야? 무승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미국이 32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전역에서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는 월드컵이지만 3개국 중에 미국에서 11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 이 세계 타임존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보스턴

어쨌든 3차전에서 0대 1 치고 한국이 32강 진출 자력으로 안 되니까 어제까지는 어제 아침 이맘때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어요. 3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8자리 중에 그 경합을 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는데 어제 3경기 우리가 정말 이 경기에서는 이러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그래서 확정을 줄 수도 있었는데 어제는 호주가 파라과이를 이겨야 했고 독일이 에콰도르를 이겨야 했고 독일 에콰도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이 스웨덴하고 경기에서 일본 잘하잖아요. 이번 대회 그 인정하고 싶죠. 아무도 잘해요.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긴다.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켜보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왔다 갔다 이 경기 눈을 떼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최소한. 그런데 어제 호주 파라과이 비겼어요. 일본 스웨덴 또 1대1로 비겼어요. 그리고 또 에콰도르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 에콰도르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이 32강에 올라갈 3위, 조 3위 중에서 68%, 그러니까 7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조 3위들 중에 8팀을 볼 때 거기 랭킹에서 한국이 6번째입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그 조 3위는 스코틀랜드밖에 없고 오늘과 내일 조별 리그가 남아있습니다. 내일까지가 조별 리그가 마지막인데요. 아직 3차전을 하지 않은 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L조의 3위 크로아티아와 승점이 같지만 득점에서 밀려 순위가 지금 아래고 그 한국이 최소한 스코틀랜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세계조의 3위에만 우리가 5위를 차지하게 되면 32강에 오를 수 있다. 최소한 앞으로 다른 6개 조에 세계조의 3위, 그러니까 3위 팀들이 우리보다 앞서는 그런 성적을 내지 않으면 경기 결과가 32강에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뭐만 하면 sound familiar? 그렇죠. 남아공에 비기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조의 3위 팀 중에 한 팀이라도 우리보다 앞서게 되면 오늘 경기 말하죠. 내일 남아있는 경기 중에 세 경기의 결과에 따라 내일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력으로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조 3위 중에 32강 진출을 확정한 나라는 스웨덴, 에콰도르, 그리고 비조의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그래서 하나, 둘, 셋 팀인 거죠. 파라과이도 The Athletic,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 그리고 옵타, 통계 사이트 모두가 99% 이상을 그렇게 지금 점치고 있을 정도로 파라과이가 이 자리에 또 들어가면 그 세 개가 남는 거죠. 세 자리가. 한국은 오늘 GHI조 경기들 중에서 세 경기 그리고 내일 또 세 경기들 그러니까 이틀 합해서 6개 조의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 경기 지켜보고 그 세계조의 3위를 제치합니다. G조의 경우 뭐 현재 조 3위 벨기에지만 조 1위 이집트가 2위 이란을 꺾으면 3위가 한국보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라크는 세네갈에 5골 이상 승리해야지만이 한국을 3위 자리로 그러니까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걸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뭐 세네갈에 5골 이상 이라크가 이기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경기가 없는 날도 우리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응원해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경기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에 노르웨이와 프랑스가 경기를 갖게 됩니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아니죠. 동시에 오후 3시에 세네갈하고 이라크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오후 3시 세네갈 이라크 이 경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2강 진출 세네갈의 그러니까 세네갈이 이라크와 비기거나 아니면 이겨도 세네갈이 한 골차 승리를 하면 우리가 유리하게 됩니다. 제가 유리라고

하는 건 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세네갈이 비기거나 한 골차 승리로 이라크와 경기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우루과이와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이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11시에 이집트와 이란 경기에서 이집트가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응원해야 되는 팀은 스페인, 이집트입니다. 스페인, 이집트. 그리고 세네갈을 응원을 하는데 세네갈이 너무 크게 이기면 또 안 되는 거네요. 세네갈이 이라크와 비기거나 아니면 이겨도 한 골 차이로 이겨라. 내일은 우리가 응원해야 될 팀이 내일은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가나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세상에 모든 아침이 없습니다. 내일 미리 적어두시고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근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 팀이 뛰지도 않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나요? 아,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집트가 이란을 이겨야 합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겨야 합니다. 이집트, 스페인 승리하라. 그리고 세네갈이 이라크에 이겨야 하는데 비겨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되 이라크를 너무 1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럼 1-0 정도로 세네갈 이겨라. 우리가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희한한 랭킹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도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랭킹이. 이게 무슨 랭킹이냐, FIFA 랭킹이냐? 아닙니다. 그게 3위, 주 3위들로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8개 나라. 이게 순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미 동부 시간 아침, 현재 주 3위 팀들의 아직 경기를 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스웨덴 1위, 에콰도르가 그 다음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가 그 다음 파라과이까지 크로아티아, 한국하고 지금 알제리아, 스코틀랜드 3점. 근데 여기 골득실차 이런 거 있어서 크로아티아, 대한민국이 5위, 6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또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행복했던 카보베르데가 여기 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이 가능성 8팀에 밖에 나가 있네요. 이제 승점 2점으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화산섬까지 해서 10개 섬으로 구성된 카보베르데라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신데렐라 스토리 뭔가 또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3위, 조 3위로 안타깝게 기다렸지만 벨기에, 콩고, 세네갈 이 팀들이 점수가 지금 아주 낮아서 일단 뒤로 밀려났는데 세네갈이 승점 1점으로 마지막 남은 경기 오늘 하는데 비겨야 아니면 이겨도 1점 얻어서 한 골 얻어서 이겨야 우리에게 좋습니다. 골을 안 넣어서 우리 골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 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잠시 후에 팔리세이드파워 새롭게 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서 이번 11월에 본선거에 재선을 위해 진출하고 계시는 팔리세이드파워 폴김 시장님 자리하셨어요. 네,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주례비로 모은 돈을 4년째 장학금으로 또 올해도 학생들에게 수여했다. 상당히 좀 특별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주례.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스트릭트의 김수보석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맨하탄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지나시다 보면 2층 높이에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그리고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에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 함께 준비합니다. College Consulting The next E 203-974-3939 오늘 저녁은 뭘 먹나 월드컵 기간에는 특별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 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요즘 정말 제철 나물 맛있잖아요. 국, 잼,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헬플라인 에스더하 재단의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오늘도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쿠쿠렌탈 그리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48 스트릿에 148 스트릿 의치한 장세대의 개요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제니 앤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 맛밤 또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이요. 오미자 생즙, 이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다가 내리셔야 하나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K라디오 앱에서 또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가셔서 www.그건 혹시 안 쓰셔도 되는 거죠. kradio.us입니다. kradio.us 거기 들어가셔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월드컵 소식 등 다양한 정보 세계 소식을 만나세요. kradio.us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팔리세이드파워 지금 현재 포김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0: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 캠페인이 다 끝나서.
1: 예, 다행히 끝났고.
0: Much better.
1: 예. 네. 아, 근데 저 그 월드컵 게임 때문에 아직도 잠을
0: 못 자요.
1: 잠을 너무 억울해서.
0: 잠 못 주무시는 예. 우리 시장님. 시장님, 그런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있는 경기 중에 세 경기. 이집트가 이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 예, 예, 예.
0: 이집트가 이겨야 되나요? 이란이 이겨야 되나요?
1: 이집트가 이겨야 되죠.
0: 네. 네, 하나 더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스페인과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어디서
1: 스페인이 이겨야 되죠.
0: 이야, 그 다음 이건 좀 어려워요. 세네갈과 이라크의 경기가 있는데.
1: 아, 세네갈이 이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머리 아픈다는 게 점수로 또 나오나 봐요. 또.
0: 세네갈과 이라크가 비기면 제일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해버려요. 비기거나 세네갈이 이겨야 되는데 이겨도 한 점, 한 골 차로 이겨야 된다. 이겨야죠, 어려워요.
1: 복잡하고
0: 네,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네. 잘 연습해서
1: 아,
0: 오늘 밤에.
1: 네.
0: 네. 이, 제가 보니까요, 주레비를 모으셔서, 지금 타이틀이 주레비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모아서 산을 네. 만든다. 저축의 네. 중요성.
1: 네.
0: 주레비 모아 태산.
1: 그렇죠.
0: 올해도 장학금을 마련하셨다. 이 주례를 뭐 하신 거예요?
1: 네, 이 미국에서는 시장이 권리가
0: 네.
1: 주례를 할 수 있고
0: 아~
1: 주례하면서 주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0: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 예, 네. 그거 갖고 저가 1년 지금 이제 4년째죠. 시장은 이제 4년째 하고 있으니까
0: 네.
1: 1년씩 모아서 장학금을 5월 달쯤에
0: 네.
1: 우리 학생들
0: 네.
1: 우리 PTA랑 우리 Board of Education 교육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뽑힌 학생들이랑 저가 또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뽑은 학생들 몇 명
0: 네.
1: 꼭 성적이 좋아서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뭐 효자
0: 네.
1: 부모님을 잘 챙기고
0: 네.
1: 사회를 잘 도와주고 우리 주민들 도와주는
0: 네.
1: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뽑아서 그냥 퍼스널 초이스도 있고 보통 한 1년에 한 만 천불 이렇게 뭐 9,000불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번 연대는 어쩔 수 없이 9,000불밖에 못해서 9명
0: 네.
1: 한 사람에 1,000불씩
0: 네.
1: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요새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0: 결혼을 안 하니까 주례비 참 게 앞으로 그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 네, 네,
0: 그러면
1: 네.
0: 이분들은 결혼식을 어디서 하세요?
1: 또? 시청 안에서
0: 아, 네.
1: 그러니까, 시의원 모임 장소에서
0: 우리 둘이 마음 딱 맞춰서 우리가
1: 네.
0: 이거 형식을 시청에서 한다라는 그러려면 이제 페데세 파크 보로 홀 시청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죠?
1: 저의 사실 제일 먼저
0: 네.
1: 한 2년 전에
0: 네.
1: 이 트렌드예요. 다른
0: 네.
1: 시에서도 이 돈을 모아서 빌려서
0: 네.
1: 시청을 더 멋있게 짓고
0: 조금 멋있게
1: 공공 서비스도 넓히고 주민들도 와서 좀 이런 서비스들을 뭐
0: 네.
1: 더 할 수 있게 깨끗한 분위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0: 네.
1: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돈 좀 써서 딴 데서 좀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0: 네.
1: 이래다가는 다시 재선거 못해요.
0: 아.
1: 돈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0: 그래요.
1: 너무 많이 올라가요.
0: 근데 지금 밖에서 보기엔 어머 저게 타운홀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1: 그렇죠.
0: 시청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1: 그렇죠.
0: 레퍼드세이크 하겠네.
1: 그것뿐이 아니라 브로드댐을
0: 네.
1: 보면 우리의 진짜 생명이고 우리 얼굴인데
0: 네.
1: 이 빌딩들을 보면 상권 빌딩들을 보면 좀 오래됐어요. 한 야 케이타를 보고 싶다 펠파를 보고 싶다 하면
0: 네.
1: 동네가 멋있긴 멋있는데 한국 말만 쭉 돼 있고 한국 음식점만
0: 네.
1: 비즈니스 다 있는데 자랑스러운 곳인데
0: 네.
1: 그래도 빌딩 이런 뭐라 할까 이 저기 예병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아웃데이트
0: 80
1: 한 90년도 좀 보인다 그렇게 듣고 있어서
0: 네.
1: 우리가 사실 또 보조금을 받았어요. 140만 불을.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살려서
0: 네.
1: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옛날에 또 못 찾았어요. 다 찾아서 이거를 140만 불에다
0: 네.
1: 우리 돈 본드를 해서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빌리면 또 돈을 세금이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웨이를 다시 새로 공사를 해서 저희 센트럴 블루바부터
0: 네.
1: 헨리 아니면 브링크라프 가장 먼저
0: 네.
1: 이 폴리 메인 스트리트처럼 이 새로운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0: 최소한 네, 네, 길을 좀 그 메인 거의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브로드 애비뉴부터 쭉 센트럴 블루버드 140만 불에 대해 돈을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이거 좀 우리 동네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도 네. 세금이 올라가는 건 또 민감하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요 맞아요. 제일 민감한 게 세금이죠.
0: 네.
1: 세금만 안 올려도
0: 네. 시장 잘한다 그래요?
1: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0: 네.
1: 이 공공 서비스 뭐 DPW 도로공사 네. 이런 거
0: 네.
1: 그리고 뭐 소방 경찰은 꼭 제일 주요한 아무 타운의 주요한 이 코퍼넌트니까
0: 네.
1: 이런 거를 계속 인구도 늘어지고
0: 늘어나고
1: 그리고 나이 네. 시간이 지나서 좀 바꿀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업데이트가 있고
0: 그래서
1: 돈이 들어가요 어쩔
0: 네.
1: 수 없어요.
0: 그래서 주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님들이 주례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1: 네.
0: 그걸 따로 쓰셔도 되는 건데 그
1: 네.
0: 개인 돈인데 그걸 네. 시청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커플들한테 받은 걸 매년 이렇게 모아서
1: 네. 네.
0: 장학금으로 이거 진짜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1: 그래요?
0: 올해. First time ever.
1: It's been my fourth year.
0: 4년째.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9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0불씩 줬다.
1: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recyclable.
0: 네.
1: 그러니까 그 recyclable이 한말로 뭐죠?
0: 네. Recyclable. 재활용.
1: 예. 네. 거기에서 또 우리가 그랜트
0: 네.
1: 보조금을 받아서 3,000불인가 받아요.
0: 네.
1: 1년씩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500불씩.
0: 네.
1: 6명한테 줄 거예요.
0: 네, 장학금 예. 추가로 500불씩 리사이클도 잘하는 예. 타운. 그런데 사실 주례 얘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례 그러면 보통 조금 나이도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긋하고 뭐 존경받는 분이야.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도 존경받으시지만요. 폴킴 시장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에 비해서 아직 you still quite young.
1: 197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52이죠? 52?
0: 머리가 땡.
1: 적게 보이나요?
0: 그럼요. 근데 이번 재선 또 거치시면서 머리가 더 하얘졌나요?
1: 하얘졌죠.
0: 네. 예. 그래서 주례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1: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이 약속을, 이 결혼이 무슨 의미인가. 저의
0: 네.
1: 뜻, 저의 생각으로서
0: 네.
1: 내 와이프랑 좀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랑 진짜 사랑하거든요.
0: 네.
1: 그 의미
0: 진짜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1: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 사랑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0: 왜요?
1: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 결혼 진짜 인생 살면서 같이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0: 네.
1: 같이 있을 때 힘들 때
0: 네.
1: 그때 진짜 더 가까이 있는 게 거기에서 광이 나고 힘이 나는 게 그 결혼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0: 광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빛이 오늘 흐린 날인데 네, 갑자기
1: 예.
0: 네, 그런 그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 처음에 했던 바우 서야
1: 그렇죠,
0: 그런 거를
1: 그렇죠.
0: 생각하게 하는 그럼
1: 네.
0: 올해 여러 번 하셨어요? So far 뭐 꽤 했어요?
1: 말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전
0: 네.
1: 시장들은 기록을 보면 한 1년에 한 15,000불 뭐 18,000불 볼 때도 있는데
0: 네.
1: 이 again 요새 결혼
0: 안 하니까
1: 조금 슬로우다운 됐어요.
0: It's not because 폴김 시장 별로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한다.
1: 시대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0: 어떡하죠? 네. 우리 주례비 빨리 나와야 주례비 모아 티끌 모아 태산 자금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주례사라는 게 있잖아요.
1: 이 보면 뭐 인터넷 뭐 AI 나오면 보통 그래요. 이 스탠더드 폼이 있고 이분이 이분을 결혼을 하고
0: 네.
1: 이 결혼 의미가 심플하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다음에
0: 네.
1: 그 신랑한테 먼저 물어보죠. 당신은
0: 네.
1: 이 신부랑 영원히 살 거고 사랑할
0: 네.
1: 거고 존경할 거고
0: 네.
1: 다 기억하시잖아요. 또
0: 네.
1: 메모리가 나오네요. 저도 했을
0: 그래요?
1: 때. 그런 약속을 같이 한 다음에 이 반지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0: 네.
1: 마지막에 뽀뽀해도 됩니다 하면
0: 뽀뽀 유쾌한 뽀뽀 이래요.
1: 미국식이죠 그게. 그래서 둘 다 뽀뽀하고
0: 네.
1: 또 한국 어르신들은 또
0: 네.
1: 이거 좀 민망하니까
0: 네.
1: 그냥 이
0: 뺨에다요?
1: 뺨에다 할 때도 있고
0: 그럼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1: 네,
0: 말씀하세요?
1: 또 그냥 첫
0: 네.
1: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0: 결혼한
1: 경우도 있고
0: 예. 조금
1: 나이 차이도 많고
0: 쑥스러우셔서
1: 또 어떻게 할까 또 당연하게 이
0: 네.
1: 법으로 괜찮지만 이
0: 네.
1: 남자 여자 결혼
0: 그런 경우도
1: 있죠.
0: 있고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요즘 조금 트렌드고 그게 가장 중심에 있고 다른 분들이 또 우리 폴김 시장님 주례해서 네. 이렇게 결혼을 하는
1: 그런 영광이죠.
0: 네. 예. 그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원래 잘하시는데 이렇게
1: 타보니 아니,
0: 지금 오늘 한국말 너무 잘하시나. 뽀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왜 네. 우리 한국의 주례사 옛날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그렇게 살아. 머리가 지금 그 지금 그레이 헤어가 많잖아요. 우리는 와이셔를 되나요? 흰머리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런데 검은 까만 머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파 있죠, 파. 파의 그 뿌리가 색깔이
1: 하얀색이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검은 머리가 파 뿌리 될 때까지. 그럼 굉장히 놀라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1: 예, 예, 예.
0: Well, in Korean, 그죠?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펠리세이 파크에 지난번에 3개월 동안 6월 말까지 네. 그 브로드 아베뉴 많은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우리 한인 비즈니스도 많이 있는 거기에서 파킹 미러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3개월 동안 템포러리
1: 맞습니다.
0: 익스텐션이 있다면서요.
1: 예,
0: 앞으로.
1: 예. 그 제마저 우리가 왜 그걸 시작을 했냐면 경제도 네. 안 좋고
0: 네.
1: 인플레도 되고 지금 사건들이 피해가 많이 보고 있고
0: 네.
1: 알아보니까 떠날란 사건들이 많았어요.
0: 네.
1: 우리가 두려웠죠.
0: 네.
1: 우리 펠팍의 그 뭐라 할까 캐터리스틱 우리의 그
0: 가장
1: 그
0: 중요한
1: 주영인 게 한국 음식점의 네.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0: 네.
1: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석 달 동안 했는데,
0: 네.
1: 또 다른 문제는 또 사실 경쟁이 세요. 펠팍에 지금 27개
0: 네.
1: 빵가게가 있어요. 커피숍이랑.
0: 빵가게.
1: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미장원도 20몇 개가 있어요.
0: 와,
1: 그러니까
0: 몰랐어요.
1: 한국의 명동도 아니고 미국에서.
0: 그리고 좁은 타운에서. 네. 네.
1: 미국에서 이 경쟁한다는 건 좋다도 할 수 있고,
0: 네.
1: 손님들이 그래도 제일 탑 퀄리티를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있지만
0: 네.
1: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경쟁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0: 아,
1: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좀 이런 다 리즌 때문에 우리가
0: 네.
1: 이 6월 달에 마감 끝났는데
0: 네.
1: 석 달 더 연장시켰죠.
0: 그러면 그거하고 경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1: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 또 파킹도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 그런 컴피티션이 많은 거는 또 넥스트 타임 다음에 오셔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경쟁을 하되 너무 많지 않은 그 오버리 뭐 컴패티티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0: 네.
1: 내가 지금 벌써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다음 달에
0: 네.
1: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0: 네.
1: 바나스 마실 수 있는 법.
0: 아.
1: 무슨 법이냐면 똑같은 비즈니스는
0: 네.
1: 뭐 한 250비트 뭐 300비트 옆에서는 못한다.
0: 네.
1: 새로 못 연다.
0: 네.
1: 그래서 컴피티션 줄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zoning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그 within certain 그러니까 distance 뭐 이런
1: 그렇죠.
0: 거로 해서 같은 비즈니스 종류의 비즈니스를 좀 떨어뜨린다.
1: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시연들이 네. 힘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0: 네.
1: 프로포즈할 수 있지만 시연들의 다들수가 있으면 그걸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0: 네.
1: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서
0: 네.
1: 그렇게 좀 하는 거죠.
0: 센 시의원들 약한 시장
1: 네.
0: 네, 이게 그 팔레세이파 아주 네. 약해 보이십니다. 폴킴 시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1: 네, 그리고 또 석 달 더 할
0: 네,
1: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파킹을 6시 이후로
0: 프리파킹 브로드 아베뉴만
1: 브로드 아베뉴가 아니라 all meters 파킹 미터 돈 드는
0: 네.
1: 데는 다 연장시켰습니다.
0: 펠리세이드 파크 네. 말합니다.
1: 6시
0: 네.
1: 오후 6시면 공짜입니다.
0: 네.
1: 꼭 즐기러 오세요.
0: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주례 이야기 다음 주례는 언제 있어요?
1: Every Wednesday 수요일날마다 주례가 있는데 없을
0: 네.
1: 때도 있어요.
0: 네. 네. 우리 가서 이렇게 봐도 돼요?
1: 거의 당연하죠.
0: 주례 보러.
1: 당연하죠. 그래서 정식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포멜리고 그냥
0: 네.
1: 그건 행사고 거기에서
0: 네.
1: 증을 따려고 주례를 하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는 그 증서.
1: 증명서가 필요하죠.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축하 하객.
1: 네, 네, 네. 네.
0: 손님으로 가서 보는데 우리 폴킴 시장님이 정말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아무튼
1: 네.
0: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오늘 참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의 폴김 시장님. 네 그동안의
1: 네.
0: 변화 주례 네 4년째 장학금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0: 네.

팔레스 에파크 뉴저지 시장님 걸어나가시는 뒷모습이 오늘도 다시 보입니다. 줄에 비를 모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올해도 4년째 지원을 하고 있다. 월드컵 경기가 없는 날도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오늘 이틀 다른 나라들 이겨라. 그래야 우리가 32강에 올라간다. 우리 이 운명은 언제나 좀 편하게 월드컵 걱정 안 하고 볼 수 있나. 네, 오늘 이집트 스페인 응원합니다. 세네갈도 이겨야 되고 아니면 비기는데 이기되 한 점 이상 더 차이로 이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경주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바깥 풍경은요, 살짝 흐립니다. 한 주를 잘 보내고 벌써 금요일에 와 있네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행복한 감정이 정점을 찍는 순간은 금요일 오후라고 하네요. 토요일은 내일이 일요일이라는 안정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쉽고요. 일요일은 오후만 돼도 마음 한구석에 아, 내일이 또 월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금요일은 앞에 온전한 이틀의 자유가 통째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데이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설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전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3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 이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진주의 계절 6월입니다. 요즘 고베 주얼 그룹에서 AI를 활용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보석을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석도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베 주얼 그룹의 강다인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6월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진주의 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확실히 네. 네, 좀 더 많이 찾아주세요.
0: 아, 그렇군요. 역시 그 6월 하면 또 진주가 탄생석. 아, 너무나 이게 맞는 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정말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참 새로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베 주얼 그룹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 주얼리하고 딱 접목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AI, AI 그러시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 저희도 이제 고객님도 오시면 요즘은 AI가 됐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네. 뭐 이제 좀 나이 들고 컴퓨터 기계도 쓸 줄 모르고 네. 뭐 다 귀찮은데 무슨 AI야 머리 아파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0: 그렇죠. 컴퓨터. 네.
1: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방안을 좋을까 했는데 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우리 다 이런 거 복잡하니 귀찮으니 기계니 컴퓨터니 하시는 거 딱 싫어하시니까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자.
0: 아, 너무 좋네요.
1: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군요. 고객님들께서 뭐 그런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없군요. 만지실 필요도 없고.
1: 그렇죠. 네.
0: 이렇게 찾아오시는
1: 상관없고요.
0: 상관없죠.
1: 네. 네, 상관없고요. 네.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냥 오시면 네.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고객님을 분석해드리면서 그 결과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고객님이 어떤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까를 조금 더 쉽게 네. 네, 고객님들이 좀 더 쉽게 고를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한 바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당연히 AI라는 컴퓨터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네. 저희 회사에서 저희 고베 주얼 그룹에서 25년 동안 우리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저희 고객님들의 특징들 예를 들면 네. 뭐 체형부터 시작해서 네. 얼굴형 피부톤 그리고 또 이런 원하시는 스타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히스토리를 이 AI 시스템에 넣고 정밀 분석을 다 하고 네. 또 그거에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이런 디자인들과 판매 기록들 네. 또 이런 지역별로 하는 모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네. 이제 싹 저희 고베 주얼 그룹에 AI를 탄생을 시킨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그 25년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그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종의 단순히 AI한테 뭐 이런 체험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 저희의 가지고 있는 이런 히스토리를 접목함으로써
0: 그렇죠.
1: 조금 더 저희 고객층에 맞춰서 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끔 결과를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0: 아, 그렇군요. 와, 들을수록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AI가 분석을 한 고객들의 어떤 뭐 체형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예를 들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이 말씀하시면서 좀 속상해하시. 네. 이제 이민 생활 속에 가족들 뒷바라지도 많이 하고 또 살림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점점 더 손가락이 손이 예전처럼 예쁘지 네. 않아서 네. 반지가 잘 안 어울린다 무조건 많이 그냥 반지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1: 저희 AI 컴퓨터를 이제 이런 짚어준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세월에 흘러서 네. 이제 뭐 손마디가 변형이 되거나 좀 이렇게 굵거나 이렇게 된 손을 딱 찍었을 때
0: 네.
1: 이 AI가 저희한테 주는 공식은 네. 예를 들어서 일자형 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플하게 네. 바늘에 이런 반지를 끼시면 오히려 마디만 더 도드라진다. 대신에 네. 좀 마른 목걸이나 V라인이나 이렇게 굴곡이 라인이 좀 꺾인 이런 디자인들이 들어간 네. 반지를 끼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0: 그렇군요. 일자보다는 V라인, 이제 손가락이 좀 굵어지고 이런 마디가 그렇다 그러면 V라인 반지를 끼면 좋다. V라인을 실제로 이렇게 딱 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1: 예를 들면 그럼 이제 V라인이나 이런 굴곡이 있는 네. 이런 반지 디자인을 끼시게 되면 시선이 아래로 분산이 되면서 네.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최소 1.5배는 더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진주 반지라 하면 사이즈에 이렇게 손가락을 향해서 뭔가 디자인이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이제 랩다이몬드 예를 들면 이제 물방울 모양이라든가 프린세스 이런 모양, 이제 그런 커팅의 네. 스톤을 중심으로 딱히 잡아주시면,
0: 네.
1: 이를테면 이제 거친 손가락, 두꺼운 손가락의 느낌이 아닌, 네. 아주 좀 품격 있고, 좀 약간의 이런, 아주 얇고, 가늘고, 또 이렇게 품격이 있는 손으로 네. 딱 변신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이제는 진짜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보석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눈으로 딱 봐서 예쁘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나한테 딱 맞는 걸 살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객님께는

0: 해야 할까요?
1: 그렇죠.
0: 아니면 좀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분에 네. 아, 나한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보석이 있구나라고 네.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상담을 정말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제 나에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걸이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목걸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도 그렇지만 너무 이 목에 꽉 맞는 거를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맞습니다. 이게 사람도 목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뭐 붉으신 분도 얇으신 분도 붉어서도 고민, 너무 얇아서도 고민,
1: 그렇죠.
0: 너무 길어서도 고민, 짧아서도 고민.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한테 얼마나 제일 잘 어울리고
1: 네.
0: 나의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보완해줄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1: 그렇죠.
0: 또 그 목걸이가 참 중요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이제 목선을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지만
1: 네.
0: 주름도 가려주고
1: 네.
0: 또 이런 목에 또 흉터 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희가 딱 AI한테 딱 찍어서 보여줬을 때
1: 네.
0: 고객님은 예를 들어서 16인치 목걸이를 하면
1: 네.
0: 목걸이 오히려 좀 더 짧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18인치에 뭐 펜던트보다는 조금 더 내려앉은 간격이 있는 두줄 진주 목걸이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1: 그래요.
0: 아니면은 좀 너무 길게 된 목걸이는 고객님
1: 네.
0: 목이 너무 길어 보이거나
1: 네,
0: 네 이렇게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짧은 16인치 펜던트로
1: 네.
0: 하시는 게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여드리면은
1: 네.
0: 그냥 일반적인 여유 있는 기장이 아니라
1: 네.
0: 고객님에게 여유 있는 기장, 고객님의 목선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거를 딱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네.
1: 네.
0: 딱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착용해 보셔도 되고요.
1: 맞아요. 나의 그 목의 길이에 따라 딱 붙는 게 아니라 뭐 18인치나 20인치로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쇄골 네. 아래로 부드럽게 좀 여유 있게 떨어지는 18인치나 아니면 이제 가슴 윗선으로 시원하게 내려오는 20cm 라인도 있고요.
1: 네.
0: 또 목을 절대 조이지 않아서 하루 종일 차고 있어도 정말 편안하게.
1: 네.
0: 왜냐하면 이게 딱 조이지 않아도
1: 네.
0: 그냥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맞아요.
0: 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좀 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저희가 딱 오시면은 정말 좀 고객님이 또 다양하게 저희가 착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저희 분석에 따라서 이런 목걸이도 또 저런 목걸이도
1: 네.
0: 해보시면서 편안하게
1: 네.
0: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번에 그 매장을 확장해서 이전을 했는데 정말 가시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착용해 보시기도 하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진짜 목이 이렇게 환해 보이고 인상까지도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남양진주, 또
1: 네.
0: 타이티 흑진주도 갖고 왔고, 또 아쿠아 진주도 다양하게 저희가 두 줄 세 줄 다리도 있고,
1: 네.
0: 또 기존에 그냥 천연 양식 진주다 흑진주들도 다양한 색상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또 6월이니까 또 진주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1: 네.
0: 이 진주는 특유의 깊은 광채가 이 얼굴에 천연, 준다고 해요.
1: 반사판 역할이요?
0: 그래서,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는 메이크업도 많이 잘 안 하시고 이제 땀이 나니까
1: 네.
0: 뭐든 이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지만
1: 네.
0: 이 진주 하나만으로써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게 햇빛을
1: 네.
0: 반사판처럼 이렇게 받아서 내 얼굴을 화사하게 지나가기만 해도 어머 저분 왜 저렇게 피부가 좋지?
1: 그죠?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주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이제 뭐 나한테 안 어울리고 좀 뭐 답답해 보이는 거 이렇게 그냥 샀다가 안 쓰고 이렇게 장롱에 묶여두지 마시고요. 체형에 맞춘 편안한 길이로 사셔서 매일매일 진짜 예쁘게 차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저희도 네. 이렇게 하나 뭐 좋은 거 하나 사서 안 착용하시고 그냥 네. 뭐 한 1년, 2년 내내

0: 네, 중요한 날이나 차라리 눕혀두시는 그런 것보다 네. 사실 오실 때마다 저 이거 오늘 했어요.
1: 맞아요.
0: 뭐 저희 단골 고객님들께서는 막 보여주시면 네. 너무 기분 좋고요.
1: 맞습니다.
0: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딱 고객님만의 이런 스타일링을 저희가 딱 해드리니까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냥 정말 가볍게 오셔서 네. 항상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주얼리. 물론 좋은, 뭐 중요한 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자주 할수록 또 좋잖아요.
1: 아, 그럼요. 기분 좋아요. 네.
0: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요거 하나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오셔가지고. 네. 네. 이런, 나에게 딱 제일 어울리는 주얼리. 저희 직원들도 베테랑이시지만.
1: 네.
0: 그 베테랑 뒤에 또 AI.
1: 그렇죠.
0: 주얼리 주치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딱 고객님께 알맞는 주얼리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AI 주얼리 주치 특별 상담이 이제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는 6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시면 정말 이렇게 딱 보실 수 있지만 또 그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네.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네. 지금 이런 행사는 특별 기간 동안은 저희가 초집중을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놓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단 빨리 가셔서 한번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찾아보시고 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또 고생한 나를 위해서 선물해 주시지 못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선물하는 아주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0: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벌써 미혼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오래되셨네요.
0: 네. 네, 네. 점점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민 생활을 하시고 또 자식들 또 키우시고 교육시키시고 또 가족들 돌보시느라 그동안 내 몸을 결국 정작 내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우리 고객님들 또 네. 오로지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 한번 보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1: 그렇죠.
0: 정말 어려운 기술이나 공식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저희 학교 매장은요,
1: 네.
0: 이 코리아 빌리지 이 빌딩 내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논현선상에 저희 입구가 크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예, 오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그냥 네. 지나가시다가 맞다, 나, 라디오 인터뷰 들었었는데, 오늘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진짜 나도 한번 분석을 받아볼까?
1: 네.
0: 내가 주얼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1: 그렇죠.
0: 그냥 막상 가서 이렇게 좀 우울증을 보시고 나오시는 것보다,
1: 네.
0: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도 있고,
1: 그럼요.
0: 또, 예, 또 저희도 또 더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분들을 맞춰서 하는 결과도 듣는 것도 저희도 신기하고 고객님도 재밌고
1: 네.
0: 또 거기 속에서 또 정말 이쁜 제품, 마음에 드는 제품 만나셔서
1: 네.
0: 구매하셔서 자주자주 착용해 보시는 거 보면 저희도 참 네. 보람 많이 느끼고요.
1: 맞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예요. 150-24 플러싱 그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정문이 있습니다. G4 매장이고요. 코리아 빌리지에 있는 그 매장이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지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베 주얼 그룹의 강다인 팀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수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 문득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만약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풍경 속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햇살이 내리쬐는 남프랑스의 고즈넉한 골목길, 아니면 거대한 대자연의 웅장함이 온몸을 감싸는 알프스의 절경, 둘 다 놓칠 수 없다 하시는 여행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이시죠. 카일님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네, 좀 피곤한,
0: 피곤한.
1: 한 주를 보냈는데.
0: 요즘 좀 네.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1: 네. 축구 경기를 보다가 네. 이기면
0: 네.
1: 피곤해도 이렇게 행복한
0: 맞아요.
1: 피곤함이 되는데
0: 네.
1: 그러지 못해서
0: 네.
1: 또 갈수록 어제 오늘 또
0: 살짝.
1: 우리가 32강에 들어가는데
0: 네.
1: 안 좋은 결과치들이 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0: 경우의 수가 조금
1: 네.
0: 네.
1: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오늘 이 여행 이야기로 제가 그냥 싹 날려버리려고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 이름이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9일. 맞죠?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8월 24일 한번 딱 출발하고요.
0: 그렇군요.
1: 이제 목액을 한참 목액 네. 중인데 이제 몇몇 분들만 더 함께 하시면
0: 네.
1: 예, 같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인데
0: 네.
1: 나라로 따지면 프랑스 남부,
0: 남부.
1: 그리고 이태리의 중북부
0: 네.
1: 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돌로미티라고
0: 네.
1: 하는 곳이
0: 네.
1: 작년부터 이제 이 돌로미티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한인분들한테 꽤 많은 좋은 긍정적인
0: 맞습니다.
1: 느낌을 주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를 다녀오신 분들, 이태리를 다녀오신 분들도
0: 네.
1: 아마 이 지역은 가지 않은 곳이니까
0: 네.
1: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1: 네.
0: 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좋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를 가면
0: 네.
1: 통상 이제 파리
0: 네.
1: 인근만 이렇게 돌고 나온단 말이죠.
0: 맞아요.
1: 프랑스 일주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번에 가는 남프랑스는
0: 네.
1: 프랑스가 땅이 굉장히 커요. 유럽에서도 꽤 큰 나라.
0: 네.
1: 넘버 3, 4 정도 되는 그런
0: 그렇군요.
1: 나라의 크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 남프랑스는 북쪽과 다르게 그 지중해 해안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지중해 해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고
0: 네.
1: 또 다른 그 프랑스의 느낌을 줄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모나코라고 하는 작은
0: 모나코.
1: 도시국가까지
0: 그렇죠.
1: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익숙한 뭐 마르세유, 아를,
0: 그렇죠.
1: 뭐 이런 동네들이 그 밑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니스 해변.
0: 아, 다 볼 수
1: 네.
0: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지금 말씀하신 거.
1: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태리를 어떻게 넘어가?
0: 그렇죠.
1: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0: 네.
1: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걸 그 프랑스 니스로 들어가고요.
0: 네.
1: 니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쪽 관광을 하고,
0: 네.
1: 비행기 편으로 베네치아를 넘어갑니다.
0: 비행기로요.
1: 그래서 예, 베네치아를
0: 네.
1: 넘어가가지고.
0: 네.
1: 투어를 하다가
0: 네.
1: 예, 그 돌로미티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베네치아보다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치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올
0: 네.
1: 때는 밀라노에서 이렇게 나오는
0: 밀라노로
1: 예,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투어죠.
0: 네, 이 도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렙니다.
1: 맞아요.
0: 네, 사실 이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두 곳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여행한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매력적인 조합이에요.
1: 지금 아마 미국 내에 있는 여행사 중에서도
0: 네.
1: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상품을
0: 그러니까요.
1: 만든 저희 동부관광밖에 없고요.
0: 네. 네.
1: 그래서 8월 24일에
0: 네.
1: 8박 9일 일정으로 출발하니까요.
0: 네.
1: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만 알고 싶은 유럽 베스트 여행지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가는 데만 가는 유럽 여행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맞죠. 그러니까
0: 네.
1: 풍광을 보기도 하고
0: 네.
1: 적당한 트레킹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큰 산맥이 양쪽에 있잖아요.
0: 그렇죠.
1: 동서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서쪽은 로키 산맥이 있는 거고
0: 네.
1: 동쪽으로는 애팔레치안 산맥이 있는데
0: 네.
1: 이 유럽에서는 어쨌든 제일 크게 여러 나라를 걸쳐 있는 게 알프스 산맥이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기 북쪽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위스를 네. 거쳐서 마지막에 이태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0: 네.
1: 이 알프스 산맥은 아마 서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가봤습니다.
0: 어, 그렇죠.
1: 어딘지 모르고 다 가봤어요.
0: 여기가 거긴지. 네.
1: 네. 그래서 윤플라워가 네. 그 알프스 산맥 언저리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죠.
0: 유명하죠. 네.
1: 그래서 네. 그 알프스 산맥의 윤플라워는 아니지만 네. 알프스 산맥의 고원을 살짝 트레킹할 수도 있고.
0: 어, 좋아요.
1: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0: 트레킹이라고 하니까.
1: 어, 트레킹이고. 어, 네. 오, 힘들지 않냐. 난 네. 나이가 있어서 등산 못한다.
0: 그렇죠.
1: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
1: 대부분 곤도라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0: 아유,
1: 정상에서 산책하는 트레킹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막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1: 없습니다.
0: 거 아니죠?
1: 네.
0: 그렇습니다. 어, 남프랑스 하면은 그 그냥 말만 들어도 굉장히 참 설레고 매력적인데 여러 가지 예쁜 그 소도시들만의 특별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프랑스 같은 경우.
1: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처음 가는 니스에서 니스는 뭐 해변이 다라고 보고요.
0: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이제 에즈라는 도시는 예전 그 프랑스 중세 마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0: 네. 있나요?
1: 그래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0: 네.
1: 그 모나코는 제가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 네.
1: 아주 작게 꾸며져 있는 알찬 단단한 도시인데요.
0: 그래요.
1: 어, F1 경기도 1년 한 번씩 오, 열리고
0: 그렇군요.
1: 그 도로 선상에서 그리고
0: 네.
1: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의 제일 좋은 차들은 다 모여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세계적인 부호들의 어떤 휴양지로 유명하잖아요. 네,
1: 다들 이제 세컨하우스나 서드하우스 정도로
0: 네.
1: 가지고 있는 부호들이 아이고. 많이 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깐네. 우린 깐네 영화제로 네, 기억하고 있는 깐네라는 도시를 조금 감상할 수 있고요.
0: 네, 네.
1: 또 마르세유.
0: 마르세유도 네. 그렇죠.
1: 마르세유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제1의 항구 도시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1: 왜냐하면 이 항구 도시가 더 개발이 그 발전이 될 수 있었던 게 남쪽인데요.
0: 네.
1: 어쨌든 북쪽으로는 무역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고
0: 네.
1: 예전부터 그래서 남쪽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이 활발했기
0: 아,
1: 때문에
0: 그렇군요.
1: 제1의 항구 도시가 된 거고요.
0: 네. 이렇게 남프랑스의 낭만을 만끽한 뒤에는 또 이 알프스 돌로미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프스 최고의 경치를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는 안 가보신 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1: 많이들 안 가보셨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알프스는 지대가 높은 곳은 4,000m가 넘기 때문에
0: 와, 그래요.
1: 만년설이 있죠.
0: 만년설.
1: 그래서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눈 빙하가 있기 때문에 호수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호수의 빛깔은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그죠?
0: 그냥
1: 많은 분들이
0: 네.
1: 그 빙하와 얼음이 어떻게 혹시 다른지 아세요?
0: 어떻게 빙하와 얼음 얼핏 들으면 같은 것
1: 그렇죠?
0: 같은데
1: 네.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네. 맞습니다. 물이 얼으면
0: 네.
1: 얼음이 되는 거고요.
0: 얼음?
1: 눈이 얼면 빙하가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요.
1: 네, 그래서
0: 네.
1: 빙점도 좀 다르고요.
0: 아,
1: 녹는 점도 좀 달라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빙하는 우리가 얼음이 0도 위로 올라가면 녹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걔네들은 한 1.5도, 2도쯤 돼야지 그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0: 아, 다르군요.
1: 네네. 빙점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0: 네, 아, 상식 하나 배웠습니다.
1: 그래서 조금 푸른 빛을 이죠?
0: 아, 조금 푸르러요?
1: 네. 그러니까 빙하라는 게 우리가 하얗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알래스카 빙하를 보면
0: 하얗지
1: 살짝
0: 하얗죠.
1: 푸른 빛을 갖고 있죠?
0: 네. 아, 오묘하겠네요.
1: 물론 그 햇볕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에메랄드 빛 호수.
0: 아, 그렇죠.
1: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들은
0: 네네.
1: 색이 좀 다르기도 하죠. 일반
0: 맞습니다.
1: 호수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햇볕이 비치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빙하도 볼 수 있고,
0: 네.
1: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도 네. 볼 수 있고.
0: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버스로 오랫동안 막 이동하면 좀 피곤할 텐데,
1: 네네.
0: 그렇지 않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1: 이동은 해야 돼요.
0: 네.
1: 왜냐하면,
0: 네.
1: 어쨌든 우리가 베네치아로 들어가고 밀라노에서
0: 네.
1: 나오는 거고, 밀라노가 왼쪽 북쪽에 있고, 베네치아가 오른쪽 북쪽에 있는데, 살짝
0: 네.
1: 위로 꼭지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의 투어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조금 이동이 있죠. 거리가 멀진 않지만.
0: 네.
1: 하지만, 산속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하이웨이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은 있는데, 그 역시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 동네인 거죠.
0: 그렇군요.
1: 차에서 바라보는 풍광들이.
0: 아, 좋습니다. 네.
1: 네.
0: 우리가 출발일이 이제 8월 24일인데,
1: 네.
0: 8월 24일에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는 여행하기에 어떤 환경이나 날씨가 좀 어떤가요?
1: 사실은 그 프랑스 남쪽은 8월 네. 24일이면
0: 네.
1: 조금 덥죠. 더울 수 있죠. 하지만
0: 네.
1: 근데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0: 네.
1: 덥다가도 그늘로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고.
0: 아, 그래요.
1: 돌로미테 지역은 사실은 이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죠.
0: 그래요, 그때가?
1: 네, 그렇죠. 오. 춥지도 않고, 덥지도 네. 않고.
0: 그럼 그냥 살짝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로미테 지역은 네. 고온지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다운 자켓, 조금 얇은 거, 뭐 두꺼운 거 말고 겨울용 말고요. 봄가을용 다운 자켓 얇은 거,
0: 네.
1: 그리고 스웨터도 하나 정도는 챙겨 입어야지 가능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기온 한 50도쯤 될 수도 있고요.
0: 그 정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9일이니까 굉장히 좀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0: 네, 네. 예약하시고 또 이제 비용도 궁금하시고 할 텐데 전화번호
1: 네네, 비용은 3,750불이고요.
0: 네. 네.
1: 물론 이제 항공을 저희 쪽에서 네. 저희 그룹과 맞는 항공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네. 저희들이 발권해 드릴 수도 있고 손님들이 네. 원하는 항공을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전화번호는 동부관광 718-939-1000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으로 예약하시고 이미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좀 서둘러셔야
1: 네,
0: 돼요.
1: 네.
0: 8월 24일 금방입니다.
1: 네, 이거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8월에 준비하고 있는 게 북유럽. 네.
0: 북유럽.
1: 네, 그거는 이제 8월 19일에 가고요. 그것도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면 거의 마감이 될 것 같고요.
0: 그래요.
1: 물론 7월 거는 이미 마감이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태리. 우리 그 자녀분들과 함께 가라고 네. 했던 50% 할인 상품.
0: 맞습니다.
1: 네, 그것도 8월 17일에. 한참 지금 모객 중에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모객 중에 있는 몇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이제 특별한 추억을 꿈꾸는 우리 청취자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학이 됐고 방학 때 아이들은 좀 바쁘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또 추억도 쌓아줘야 되고.
0: 네.
1: 근데 이게 방학 시작하면 그때 이미 늦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0: 네.
1: 우리 한인 학부모들이 공부만 먼저 신경을 써요, 늘. 그래서 숙제하듯이 여행 계획을 잠깐 세우기도 하는데
0: 네.
1: 이 여행 계획도 공부 계획이나 건강 계획, 체력 계획만큼
0: 네.
1: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사.
0: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럴 때 숨 한번 쉬어야죠.
1: 맞아요. 네.
0: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신 우리 어른들도 이럴 때 한번 숨 쉬시고요. 올여름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동부관광으로 전화 주십시오. 718-939-1000번입니다. 남프랑스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카일 전문가님, 여행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윤도현 밴드가 불렀습니다. 나는 나비 들으셨어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 여행도 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정보 하나 드릴게요. 투데이가 드리는 깨알 정보.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뭐 물론 이제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씻으실 때 욕실로 가서 시원하게 머리를 감고 샤워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평생 뭐 수천 번 수만 번은 반복해서 해온 일상이시겠죠. 나만큼 머리 잘 감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자신만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매일 머리 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또 숨겨져 있대요. 내 두피와 모발을 살리는 올바른 머리 감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머리 아침에 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감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아침에 감아야 뽀송뽀송하게 출근합니다. 저는 머리 감고 자면은 여기 막 다 여기 새집 짓고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바로 저녁에 머리 감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온종일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머리카락하고 두피에 뭐 여러 가지가 쌓이겠죠. 미세먼지, 노폐물, 피지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안 씻고 그냥 잔다. 이것은 밤새 두피 모공을 막고요. 또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은 여성들 같은 경우 잘 지우고 자면서 왜 머리에 묻은 이 먼지는 안 감고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밤에 감는 습관이 더 낫다라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로 머리 끝까지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시원하다 하면서. 그런데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그 두피를 보호하는 유분막 있잖아요. 그것을 싹 메마르게 해서 아주 건조한 두피를 만들게 된다고 해요. 건조해주면 어떻게 당연히 각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미온수로 머리를 감으세요라고 추천합니다. 또 하나. 그 샴푸를 이렇게 짜자마자 머리 정수리에 대고서 팍팍 비벼서 막 거품 내시는 분들 있죠. 머리에 직접 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샴푸는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있으니까 두피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심하죠. 그래서 손바닥에 짜고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머리카락 위주로 묻혀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감아주셔야 우리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팩트, 바로 말리기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축축한 머리 그대로 집을 나서시는 분들, 아니면 밤에 대충 말리고 그냥 베개에 이렇게 머리 위로 해서 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습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세균과 곰팡이죠. 두피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머리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두피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바람으로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드라이어 쓰실 때는 뜨거운 바람 대신에 찬바람이나 살짝 그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속으로 그 모발보다는 겉보다는 속으로 바짝바짝 말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무심코 하던 이 머리 감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요. 내 소중한 두피와 모발의 나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들 좀 미지근한 물로 손에다가 샴푸를 딱 짜시고 거품 충분히 내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감아보시고 바짝 말리신 후에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자주 감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내일 아니고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 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오진숙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상처는 치유의 길을 찾기 시작하죠.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과 노인학대 등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은 침묵 속에 묻혀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안전과 용기와 삶을 지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뉴욕 가정상담소의 조앤 김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 관리 부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입니다.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 열려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죠.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라디오 유튜브 K-Radio AM1660으로 검색하셔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반가워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나오셨었는데 한동안 좀 못 뵙다가 오늘 다시 뵙게 됐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1: 네, 제가 네.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 2025년 12월까지 네. 제가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고요.
0: 네, 안 하셨고, 그때는?
1: 잠깐,
0: 네.
1: 딴 일을 좀 해보고 네. 싶었던 일이 있어서 해보느라.
0: 네.
1: 네. 공백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와. 그런데 지금 뭐, 워낙 다재다능하셔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공백 기간이 있다가 지금 네. 다시 이제 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다시
1: 오세요.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넘어가, 7개월이 이제 좀 넘어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0: 네.
1: 워낙 이 일 자체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해서,
0: 맞아요.
1: 네. 저는 아주 즐겁게 네. 다시 컴백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같이 일했던 많은 스태프들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1: 반가워해 주셨기를 네. 바랍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뉴욕 가정.
1: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일이 쉬워서 다시 돌아온 맞아요. 거는 아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던 일이기도 한데 네. 이제 좀 아무래도 저한테 맡기시는 게 저희 소장님께서도 좀 나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0: 그렇죠.
1: 감사하게도 다시 인바이스를 해주셨고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0: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할 때 커뮤니티 네. 및 자원봉사 관리 부국장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 하면 대략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부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은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맞아요. 단체다.
0: 그렇죠.
1: 이렇게 말씀을 알고 계셔서
0: 네.
1: 그렇지 않아도 제 친구들도 이제 제가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일을 한다 할 때는 네. 네가 왜?
0: 거기가 무슨 얘기야?
1: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0: 네.
1: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분들 또 지금은 이제 인신매매 피해를 얻으신 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단체여서
2: 그렇군요.
1: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 이제 지역사회나 네. 이 뉴욕이나 뉴저지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네.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라고 할 수 있겠죠.
2: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또 이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 내가 피해자인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2: 네.
1: 저희는 이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2: 네.
1: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가정 피해, 가정 폭력 피해 101 네. 해서 이제 가정 폭력이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증오범죄, 네. Hate Crime 101 해서 네. 또 증오범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또 등등을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2: 네.
1: 이제 지역사회에 계시는 저희 주민분들한테 네. 알려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너무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 내가 피해자인지 진짜 그걸 네. 알 수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저희도 세미나나
2: 네.
1: 뭐 심포지엄, 컨퍼런스 뭐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사실 제가 바쁜 그렇죠.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바쁜데
2: 네.
1: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2: 그래요?
1: 이제 그런 내용들을
2: 네.
1: 아 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뭐 이런 일에 종사를 하면서도 네. 모르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그럼 이제 제 주위 분들한테 여쭤보면
2: 네.
1: 무슨 그게 가정 폭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 가정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2: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래서 뭔가 육체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 한은
2: 네.
1: 그게 폭력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2: 맞습니다.
1: 이제 증오범죄도 마찬가지고.
2: 그래요.
1: 그러니까 네, 그 특히나 지금 뭐 아시안 헤이트 범죄가 많아졌는데
2: 그렇죠.
1: 그 아시안들 분들이 사실 되게 그냥 무던하시잖아요.
2: 맞아요.
1: 특히 이민 1세 분들은
2: 맞습니다.
1: 무슨 내용을 들었거나 이래도 그냥 정확하게 모르실
2: 네네,
1: 때가 많으세요.
2: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 저는 다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1: 네.
2: 좀
1: 네, 그렇죠.
2: 여쭤볼게요. 일단
1: 네네네네.
2: 가정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1: 네.
2: 지금 말씀하신 것 좀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가정폭력이 막 그냥 진짜 막 때리고 완전히 막 그런 것만 폭력 아니에요?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네.
2: 그럼 그 의미가 더 큰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사실 육체적인 폭력이 이제 가장 네. 드러나기 쉬운 일이긴
2: 그렇죠.
1: 하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2: 네.
1: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개인 어카운트를 열지 못하게 한다던가
2: 예.
1: 또 뭔가 일을 하셔도
2: 네.
1: 그 모든 페이가 뭐 조인트 어카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 대가를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2: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 그게 왜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1: 그분들은 사실 참 너무 다행이신 거고,
2: 맞아요. 그나마
1: 네,
2: 정말.
1: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누려야 될
2: 맞아요.
1: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2: 실제로 계시군요.
1: 네네.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너 오늘부터 돈은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이런
2: 그렇죠.
1: 게 아니라
2: 그렇죠.
1: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물밑 작업이 들어갑니다. 사실 가해자로서. 네.
2: 그렇군요.
1: 그 가해자들의 영악함은 사실 저도 정말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면
2: 네.
1: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래서 너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막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다 해줄게.
2: 위해주는 척 하면서.
1: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약간의
2: 네.
1: 그 올무에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2: 그렇군요.
1: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하시면서
2: 네.
1: 또 뭐 자녀도 낳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2: 맞아요.
1: 대해서
2: 네.
1: 이제 점점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친정이 여기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2: 네.
1: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나가셔도 그러니까 딱 부부 동반일 때만
2: 네.
1: 밖에 나가실 수 있고 이제 다른 친구분들이나 또 뭐 하다못해 사실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까지도
2: 네.
1: 사실 점점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 가해자분한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분한테만 좀 이렇게 의존할 수 있게 만들면서
2: 그렇군요.
1: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협박도 다 사실 많이 하시고
2: 협박요?
1: 네, 결혼을 하셨어도
2: 네.
1: 뭐 남편분이나 이제 가해자분이 시민권자일 때는 네. 이제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이스에 신고를 하겠다.
2: 신고하겠다. 네.
1: 너는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2: 아, 너무 무섭네요.
1: 너가 집을 나가면 나는 아이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다. 이제 그런 식의 협박으로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게 하는 거죠.
2: 처음부터 아주 심각합니다.
1: 아, 네.
2: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요. 돌아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과 노인학대,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조앤김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 관리 부국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함께 나눌 텐데요. 24시간 한라인 전화 있습니다. 718-460-3800, 718-460-3800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스페셜 세일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 백성.
1: 네, 오늘 뉴욕 가정상담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보다 폭력의 어떤 개념이 더 넓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2: 네.
1: 네, 그거 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중간중간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뉴욕 가정상담소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89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정말 작은 교회에 네. 이제 그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 그때는 그냥 그 피해자분을 위험해서 네. 그냥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공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것만 도와드렸다면
1: 그쵸.
2: 지금은 사실 그분이 경제적인 자립과
1: 네.
2: 또 이모셔널한 자립
1: 네.
2: 정신적인 자립
1: 그쵸.
2: 등을 다 하실 수 있게 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려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해 주신 저희 24시간 한라인을 그쵸. 통해서 전화를 네. 주시면 718-460-3800으로 전화를 주시면
1: 네.
2: 이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카운슬링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2: 또 이제 그분하고 말씀을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1: 네.
2: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쉘터가 당장 필요하시다. 그럼 쉘터부터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네.
2: 이제 그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뭐 이렇게 막 운동장
1: 네.
2: 이렇게 짐에서 있는
1: 네, 그런 건물
2: 그런 갑 침대에 이렇게 쭉 깔아 놓고 있는 그런 쉘터가 아니니까
1: 아니죠.
2: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네. 집 같은 공간이에요.
1: 똑같죠.
2: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 안전하게 이제 계시게 하기 위해서
1: 네.
2: 이제 그 장소는 비밀 보장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딘지 잘 모르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1: 철저하게.
2: 몇몇 분들만 빼고는 사실 네. 저희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도 함께 네. 오시면 되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네.
2: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집이 좀 편안한 곳이어야 된다는 걸 좀 그렇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아 집인데
1: 네.
2: 막 아이들이 이렇게 언제 뭐가 어떤 그렇죠. 일이 터질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쉘터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카운슬링을 통해서
1: 네.
2: 이제 이 그 피해자분이 필요하신 것들이 뭔지 이제 저희가 알게 되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거를 제공을 해 드리죠.
1: 네.
2: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필요하신 거는 이제 주택이죠.
1: 주택이
2: 예, 그러니까
1: 필요하죠.
2: 주거지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면
1: 맞아요.
2: 좋으시니까
1: 네.
2: 저희가 근데 6개월은 아예 렌트를 100%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요.
1: 네, 6개월은.
2: 네, 다음 6개월은 50%,
1: 네.
2: 다음 6개월은 25%를
1: 네.
2: 보장을 해드려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내용 좀, 그러니까 거의 18개월이라는 이제 그 시간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런 것도 이제 담당 카운슬러 분이랑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
1: 네.
2: 또 뭐 이제 이혼을 원하시든지 양육권에 대한 그런 리걸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자립이 제일 중요한
1: 맞아요.
2: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존에 하시던 일이 있으시면 그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움직이실
1: 네.
2: 수 있는지에 대한 1대1 카운슬링도 해드리고
1: 아, 좋습니다.
2: 그다음에 뭐 이제 레즈메도 저희가 같이 써드리고
1: 네.
2: 그다음에 좀 더 베이직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어 그다음에 컴퓨터
1: 네.
2: 그런 내용들을 또 가르쳐 드리고 있는 저희가 경제 지원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오픈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2: 많은 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여서 가끔 남자분들이 오셔서 아니 왜 여자들만 해주냐 그래서 아 저희가 남자분들의 네. 펀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그게 다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1: 그렇죠.
2: 거다 보니까
1: 네.
2: 그 이제 뭐 시 정부 주 정부 아니면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달.

0: 그 차일드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1: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호돌이 방과후 학교도 이제 중학교까지
1: 네.
0: 운영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그 아이들이 5시, 6시까지 엄마가 집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이 아주 안전한 공간에서
1: 그러니까요.
0: 공부할 거, 자기 숙제 뭐 아니면 또 다른 재미난 액티비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네. 또 운영을 하고 있죠.
1: 아.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거기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이 사실 정신 건강이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저희가 많이 상담해드리고 있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 네.
0: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안전,
1: 네.
0: 그다음에 정신적인 안전,
1: 그렇죠.
0: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전 맞아요. 한 자리에 이제 독립하실 수 있게 저희가
1: 네.
0: 그런 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1: 그럼요.
0: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용기만 내셔서
1: 네.
0: 전화를 걸어주시고
1: 네.
0: 그 전화를 통해서 카운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시게 되면.
1: 네.
0: 저희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가 폭력의 피해자가 그 폭력으로부터 정말 온전히 벗어나서
0: 네.
1: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말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서고 그럴 때 아까 그 자녀가 상당히 그 만약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 이러면 그 제가 독립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저희 뭐 지금 70대 80대 계신 어르신들은 내가
1: 네.
0: 자식 때문에 산다.
1: 그렇죠.
0: 뭐 저희 50대, 60대 분들은 자식
1: 네.
0: 때문에 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보고 듣는 30대, 40대,
1: 네.
0: 20대 분들이 지금
1: 네.
0: 비슷하게 그런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이런 제네레이션으로 이렇게 그 대를 이어서
1: 네.
0: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1: 맞아요.
0: 내용들을 사실 보게 됐고 알게 됐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어내고 싶은데 이게
0: 네.
1: 정말 되물림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0: 네.
1: 저도.
0: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스테이를 하신다 그 자리에 계신다.
1: 네.
0: 잘못된 겁니다.
1: 맞아요.
0: 완전히 그거는 저희가 100% 잘못됐다고
1: 맞습니다.
0: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모습을
1: 네.
0: 보여주시는 것이
1: 네.
0: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훨씬
1: 맞습니다.
0: 좋을 것이고
1: 그럼요.
0: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1: 네.
0: 그 지금 엄마가 겪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 그러니까 다시 그 자녀분도
1: 네.
0: 그 자리로 이렇게 남겨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
1: 맞아요.
0: 지금 계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1: 맞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네. 저희도 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기분에 따라 그날의 나의 행복이 결정되잖아요.
0: 그렇죠.
1: 엄마가 기분 좋으면 나도 행복하고
0: 네네네.
1: 엄마가 막 뭔가 속상하면 저희도 그랬던 것처럼
0: 네네.
1: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피해자분들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는
0: 네네.
1: 생각이에요.
0: 맞습니다. 네.
1: 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너무나 많은 그 보석 같은 우리 일하시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있는데 특히 이 자원봉사자들은
0: 네.
1: 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0: 네.
1: 어떤
0: 네.
1: 경험들, 어떤 보람을 느끼실까요?
0: 저희가 어제
1: 네.
0: 요 식당에서
1: 네.
0: 저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이제 점심
1: 네.
0: 대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없었던 동안에 이제
1: 네.
0: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그러셔서
1: 그러셨군요.
0: 저희가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하시고
1: 그랬었겠죠.
0: 너무 좋아하시고
1: 네.
0: 너무 예뻐졌다 하시고 그래서 너무 저도 반가워하고 행복했는데
1: 네.
0: 저희 봉사자분들 지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점심 대접하고 이제 그러셨던 분들은
1: 네.
0: 사실 거의 15년, 20년 이상 이제 하신 분들이
1: 네,
0: 많으세요.
1: 네. 네.
0: 그 중에 이제 25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1: 네.
0: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24시간 한라인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1: 네, 네. 네.
0: 이제 그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하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 한라인이
1: 네.
0: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 바일링거이니까 이중언어로
1: 그렇죠.
0: 받으시는 거니까 이제 영어로도 가끔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1: 네.
0: 저희가 그런 분들도 저희 봉사자분들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제
1: 네.
0: 지금까지 너무 선생님 안 계신 동안에 이런 거 못했어요 막 이제 그런
1: 네.
0: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네.
0: 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 네.
0: 이제 저희 봉사자님들도
1: 네.
0: 너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증언들이 많으시죠.
1: 그렇겠죠.
0: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이 일을 왜 25년

0: 하겠냐.
1: 맞아요.
0: 너무 많은 큰 보람도 있고 어느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1: 네.
0: 저희 봉사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1: 그렇겠죠.
0: 네, 저희가 이제 네. 시프트를 좀 네.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앞으로는 네.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도 맡고 있지만 이제 네. 발렌티어분들 자원봉사자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조선족 네.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한국어도 하시고 네. 중국어도 하시고
1: 네.
0: 영어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1: 그렇구나.
0: 저희가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신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어가 좀 더 편하신 그렇죠. 분들도 계시곤 한데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저희가 좀 많이
1: 네.
0: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이제, 네.
1: 그러면은 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네. 좀 어떤 종류가 있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0: 네,
1: 어떻게
0: 네,
1: 할 수 있어요?
0: 저희가 이제 참여를 원하시면 네.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 718460-3800으로 전화를 주셔서
1: 네.
0: 아, 나 뉴욕가정상담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다른 단체와 달리
1: 네.
0: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이
1: 네.
0: 이제 폭력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그냥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바로 하실 수는 없으시고
1: 그렇죠.
0: 이제 그냥 저희랑 좀 아웃리치나 이런 네. 다른 봉사
1: 네.
0: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신다든지
1: 네.
0: 뭔가 번역을 해주신다든지 요즘 물론 번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만 이게 그 뉘앙스까지
1: 그렇죠.
0: 내가 하는 말의 뉘앙스까지 가져가진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1: 그러니까.
0: 많은데
1: 감정을
0: 이게 네.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그 만약에 한국말만 하시는 분이 한국말로 해서 영어로 된 거를 봤을 때
1: 네.
0: 알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그 감정을 좀 아실
1: 알고.
0: 수 있는 분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번역이나 통역을
1: 네.
0: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낸싱 월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뱅크에서
1: 네.
0: 어카운트를 오픈을
1: 그렇죠.
0: 했다거나 크레딧 카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시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0: 의외로.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텍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
1: 네.
0: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1: 네.
0: 또 더 계셨으면
1: 필요하죠.
0: 하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약간 정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뭐 아이테라피라든지 뭐 사실 아니면 또 나 네일샵에서 일 많이 하고
1: 네,
0: 잘할
1: 네.
0: 수 있는데
1: 네.
0: 그럼 내가 그런 부분들 좀 가르쳐줄 수 있는데 뭔지 직업적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1: 네.
0: 또 필요하고 저희 또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1: 네.
0: 저희가 일손이 항상 딸리니까
1: 그렇죠.
0: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이런 아웃리치를 나갈 때
1: 네.
0: 뭐 패키지를 좀 들어주신다든지
1: 맞아요.
0: 그런 분들도 좀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오주시면 또 좋고
1: 네.
0: 그런 분들이 4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4시간에? 네.
0: 네. 그러니까 인퍼슨으로 하시면 하루에 4시간으로 하면 되시는데
1: 네.
0: 이제 만약에 바쁘신 분들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일 끝나시고
1: 네.
0: 하루에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 2번?
0: 이제 2번으로 해서
1: 네.
0: 2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원하시는 분들 718-460-38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과 노인학대, 혐오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뉴욕가정상담소 조앤김 커뮤니티 자원봉사관리 부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24시간 한라인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718-460-3800, 718-460-38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으면 노던블러바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각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귀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24시간 한라인 전화. 이 자원봉사자들은 좀 다른 교육을 받나요?
1: 아,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핫라인 봉사를 네. 이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 거기는 핫라인, 나는 그, 그 뉴욕가정상담소 핫라인 봉사 꼭 하고 싶, 해보고 싶다.
0: 네.
1: 아, 근데 이 핫라인 봉사를 맡으시려면 네. 사실 이거는 5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생각이 드시겠지만
0: 네.
1: 이제 아무래도 그 피해자분들을 사실 제일 처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영어로는 first responder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0: 그렇죠.
1: 그 저희 핫라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정기적으로 교육도 네. 받으시고 그 물론 그 5주 프로그램 받 5주 트레이닝 받으시는 것 외에도
0: 네.
1: 정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은 네. 이제 타주에 계신 분들도
0: 네.
1: 사실 그 리모틀리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사실 갖고 계시죠.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 한라인 그 교육도 저희가 이제 그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0: 네.
1: 그 일이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네. 5시까지는 저희 직원분들이 사실 카운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받으시는데
0: 네.
1: 이제 저희가 24시간이다 보니
0: 그렇죠.
1: 그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없는 날
0: 네.
1: 공휴일 주말 그다음에 이제 5시 이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시간을 사실 할애를 해주시는 건데
0: 네.
1: 사실 저도 해봤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0: 제 말이에요. 언제 네. 전화가 올지
1: 네.
0: 모르고
1: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아 내가 너무 깊게 잠들면 안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0: 네.
1: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봉사자분들께서는 사실
0: 네.
1: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
0: 네.
1: 어떤 시간에 전화가 와도 그 전화 받으신 내용 노트를 하셔야 돼요.
0: 아이고.
1: 근데 그 노트를 다 하시면서
0: 네.
1: 이제 저희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직원들이 오면은
0: 네.
1: 그 이제 저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0: 네.
1: 이제 급하게 진행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0: 네.
1: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이제 저희가
0: 그렇죠.
1: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0: 그러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5주 동안의 교육을 통해 또 이런 일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경험자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1: 저희 핫라인으로 전화 주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0: 전화.
1: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한아름이나
0: 네.
1: 뭐 한양이나 이런 그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왕래가 있으신 곳에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링이라고 하죠.
0: 네.
1: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보라색 옷을 입고 나가서 맞아요. 보라색 네 보라색으로 일단 돋보입니다.
0: 네 그게
1: 그래서 이제
0: 정답이죠.
1: 저희가 이제 그 팜플렛도 나눠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나눠 가실 수 있는 좀 그런 티슈 패키지라든지 네. 뭐 와이프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물티슈 같은 그렇죠? 거 그다음에 뭐 어 그 아 저희 또 그 약간 다니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네. 그 알람이 있어요. 퍼스널 알람 그런 걸 있어요?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 이게 불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아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렇게 당기시면 막 큰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0: 네. 네.
1: 그래서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좀 저희가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겪지 않고 계시다고 해도
0: 네.
1: 주위 분들이 아 뭔가 좀 위험했나? 이제 그런 게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만약에 워크숍을 하거나 이럴 때
0: 네.
1: 들으신 분들은 그런 사인을 조금 보실 수가 있으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너무 잘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쉽게 어 이거 나 누가 주더라 하면서 티슈 통을 하나 주시면
0: 네.
1: 티슈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는 휴대용 티슈 그렇죠. 패킷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저희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 주시. 아,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 한번 해봐. 유가정 상담소라는 데인데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0: 네.
1: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전달해. 굳이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0: 네.
1: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0: 그렇죠.
1: 그런 데가 있더라.
0: 네.
1: 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한테 전화로 사실 딱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0: 맞습니다.
1: 네 그 다음부터는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립니다.
0: 네, 네. 전화를 시작으로 이제 그 다 진행 과정이 있겠죠.
1: 네네네 그럼요.
0: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뉴욕 가정 상담소가 지역 사회와 함께 다양한 행사 캠페인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주요한 행사 있어요?
1: 아 저희가 이제 지난 5월에는
0: 네.
1: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뉴욕 가정 상담소가 주최하는 몇 네. 가지 행사가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저희는 4월에는
0: 네.
1: 이제 아마 성폭행 예방의 달이라는 그쵸. 달이어서 그때는 저희 그 고등학생
0: 네.
1: 팀이죠 YCPT 그 친구들이 만들어서
0: 네.
1: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폰서를 해서 집회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퀸즈보로 홀 앞에서 그렇죠. 집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0: 네.
1: 저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는
0: 네.
1: 이런 그 정치분들도 이 청소년 아이들이 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0: 관심을 가지신데요.
1: 네.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한 150여 명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0: 네.
1: 그 청소년 아이들이 하이스쿨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막 소리 크게 내면서
0: 그쵸.
1: 네, 막 컨센트가 있어야 되는 일이고 뭐
0: 네.
1: 이런 등등등을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0: 네.
1: 그러면 같이 외쳐주시고 저희 올해는 브롱스에서까지 오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시의원분이
0: 네.
1: 우리 저분이 왜 왔지? 그럴 정도로 관심이
0: 네.
1: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5월에는 저희가 이제 아시안 그 문화유산의 달이어서
0: 네.
1: 또 5월에는 저희가 패밀리 펀데이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지난 5월 30일에는 저희가 그 바운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0: 네.
1: 했었어요.
0: 아, 그래서
1: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제 뭐 사실 그 정치인 분들이 오시는 게 사실 중요한 이유는
0: 네.
1: 그분들이 사실 저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0: 네.
1: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0: 네.
1: 사실. 그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펀딩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이 분야가 좀 더
0: 그렇죠.
1: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감사했고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유명한
0: 네.
1: 사일런 마치가
0: 맞습니다.
1: 있죠.
0: 네.
1: 네. 10월에 그 가정폭력 예방의 달에 이제 저희가 그 백구 경찰서 유니언 스트리트에서
0: 네.
1: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라이브러리까지 그 도서관까지 걸어서 침묵으로 행진을 하는
0: 침묵
1: 부분이죠.
0: 행진. 네.
1: 네. 그분 그 행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단체분들까지
0: 네.
1: 날짜 정해지면 빨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0: 네.
1: 10월에는 있는 행사 거기는
0: 맞아요.
1: 내가 꼭 가야 되는 행사라는 거를 저희한테도 저희가 날짜 방송하기 전까 전에 벌써 막 연락이 옵니다. 네.
0: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1: 많이 참여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0: 네. 네.
1: 왜냐하면 거기에 꼭 참여하시고 싶으시니까 그 날을 알아야 이제 그렇죠. 다른 또 이제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빨리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갈라를 네. 10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0월 2일에 네. 올해는 10월 2일 네. 또 갈라를 하게 됐고요.
0: 네.
1: 그다음에 10월 23일에 저희가 저희가 네. 그 침묵행진
0: 그날이
1: 10월 2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10월에도 굉장히 바쁠 예정입니다.
0: 오, 그러네요.
1: 네네네.
0: 중요한 게 두 개나 있어요.
1: 네네. 네. 아주 큰 행사가 두 개가요.
0: 네. 네.
1: 한 2-3주 차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준비하는 저희 모든 팀들이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0: 네.
1: 그 이제 갈라 때도 저희가 이제 봉사자분들이 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0: 필요하죠.
1: 같이 막 뛰어다녀 주실 수 있는 봉사자분들이 필요해서
0: 네.
1: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나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가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아 뉴욕 가정 상담소 하면
0: 네.
1: 아 이 네 가지가 이제 좀 약간 시그니처로
0: 네.
1: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은 게
0: 네.
1: 김치 아름드리 이벤트입니다.
0: 오, 김치요?
1: 네, 오. 김치 아름드리.
0: 김치 아름드리? 네. 뭐죠?
1: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름드리 하면은 네. 한 아름. 네, 네 약간
0: 한아름.
1: 그렇게
0: 네.
1: 되죠.
0: 네.
1: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김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김치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저희
0: 누구
1: 물론
0: 주세요?
1: 저희 피해자분들.
0: 아.
1: 그리고 이제 지금 스냅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게 많이 그 액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0: 맞습니다.
1: 아예 못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0: 그러니까요.
1: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그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제. 내일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그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라고
0: 네.
1: KFS 봉사자분들이 이제 파이낸싱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프로페셔널분들이
0: 네.
1: 이제 그 그룹을 좀 이루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자분들하고
0: 네.
1: 저희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김치를 만들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김치를 드리는데 네.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썼던 거는
0: 네.
1: 김치만 드리면 김치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0: 그런데
1: 저처럼 네, 저처럼 네, 이제 음식에 좀 네. 있는 사람들은
0: 네.
1: 야, 김치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뭐 스팸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치
0: 그래요? 네. 네,
1: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후원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만 후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0: 아,
1: 네 김 뭐 이제 라면
0: 아유.
1: 그래서 김치랑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같이 패키지로 해서 김치랑 드려요.
0: 좋네요.
1: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 약간 친정에서 물건을 뭘 가져올 때 항상 뭔가 보자기에 싸서 보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모르겠어요.
0: 정겨워요.
1: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보자기를 일부러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만들어서 저희 그 보라색으로 보자기를 만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 보자기에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0: 너무 좋네요.
1: 한 보자기씩 해서 딱딱 나눠드릴 예정인데
0: 네.
1: 그게 저희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0: 아, 그러게요.
1: 제 지금. 목소리에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들려요.
1: 네, 저희가 너무 이제 그런 일을 사실 저희가
0: 네.
1: 이제 좀 저희가 또 하는 일에
0: 네.
1: 매년 저희가 호스팅하는 거에 이제 좀 같이 넣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네,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아, 풍성하네요. 지금 김치만 주셨으면 그걸로 이제 김치찌개만 끓일 수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주신 재료로는 이제 부대찌개를 찌를 수 있는.
1: 그럼요. 네네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익어졌을 때 너무
0: 네.
1: 많이 익었다. 그래도
0: 아,
1: 이제 드실
0: 좋습니다.
1: 수 있고 새롭게 김치 하자마자 뭐
0: 네.
1: 스팸 딱 붙여서
0: 너무 좋죠.
1: 저희가 이제 계란이나 이런 거는 못 드리니까
0: 네네.
1: 라면이랑 같이 해서 김과 같이. 네, 제가 알기로 어느 분이 유학생 네. 정식이라고 했는데,
0: 네.
1: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0: 좋습니다. 우리 피해자들도 아까 스냅 말씀하셨지만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되게
1: 네네.
0: 많은데 그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도움이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0: 네.
1: 그러니까 일이 또 너무 많아지면 힘든데 다행히 이제 KFS
0: 그
1: 봉사자분들하고
0: 같이.
1: 저희 봉사자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네. 수가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내일 이제 참 뜻깊은 그런 일들이 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할 걸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패키지를 딱 만들었을 때 네. 친정은 갔다 온 기분이 아유.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0: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그 보자기에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0: 그러게요.
1: 보자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0: 네.
1: 한국이었으면 참 쉽게 할 수 있는
0: 맞아요.
1: 부분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보자기를 딱 만들어서 놨는데 보자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네, 저희가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도 너무나 좋지만
1: 네.
0: 그 따뜻한 사랑과 정을 그 보자기라는
1: 네.
0: 것으로 딱 해서 받으시면
1: 네.
0: 너무 뭉클하실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후원도 말씀하셨고 행사에 내가 좀 참여해서 뭘 도와드리고 싶다든지 등등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네요.
1: 맞습니다. 네, 저희
0: 네.
1: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막 계속 직원을 하여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제 봉사자분들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봉사자분들은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시고
0: 네.
1: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0: 네.
1: 최대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곳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좀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음이 있는 분들은 718-460-3800
1: 네,
0: 718-460-3800번으로 일단 전화 주시면 돼요.
1: 네네네. 그럼 저희가 바로 전화 다시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연락처 남겨주시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랑 이런
0: 네.
1: 거에서 다 보내드리고 전화 바로 드려서 이제 이메일 주소 받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뉴욕 가정상담소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시간들이 아마 좀 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뭐 전화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1: 네네.
0: 참다가
1: 네, 맞습니다.
0: 네, 아니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가 무슨 피해자인지 몰라서
1: 네.
0: 그런 분들 그 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1: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지금 나의 현실이
0: 네.
1: 잘못된 게 아닐까.
0: 뭔가 이상하다.
1: 네, 뭔가 이상. 이게 굳이 내가 나 폭력 피해자인가? 이제 그런 단정을 내리시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게 맞나?
0: 네.
1: 하는 그런 의심만 들으셨어도
0: 네.
1: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0: 그렇죠.
1: 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0: 네.
1: 불편해요. 이게 맞나요? 하고만 물어봐 주셔도
0: 글쎄 말이에요.
1: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죠.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사실 뭐 아, 나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뭐 강아지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가정폭력은 아니죠.
0: 그렇죠.
1: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시안 증오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분은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0: 네.
1: 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0: 네.
1: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나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0: 네.
1: 사실 세상에 이상한 일은 많습니다.
0: 너무
1: 사실
0: 많죠.
1: 너무 많고.
0: 네.
1: 이게 과연 말이 되나?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왜 항상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안이어서 버리나? 막 이제 그런 의문도 들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별거 아닌
0: 얘기잖아요.
1: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라도 그러면 이제 저희 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0: 네.
1: 아 그런 일은 어디에다 전화를 하시면
0: 네.
1: 그게 뭐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등등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0: 맞아요.
1: 충분히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1: 무슨 일이 됐던 간에
0: 맞아요.
1: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0: 네.
1: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냥 약간의 의심이 뭐라도 들면
0: 네.
1: 그냥 전화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피해자도 아닌데 괜히 내가 걸어서 뭐
0: 네.
1: 저 사람들 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0: 네.
1: 그냥 이 718-460-3800
0: 네.
1: 제가 정말 유일하게 외우는 전화번호인데요.
0: 그렇죠.
1: 제 전화번호 말고는 제가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0: 네.
1: 저는 여기로 전화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걸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체류 어떤 이민 신분이라든지
1: 전혀 상관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1: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0: 네.
1: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보통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네. 이민 서류를 시작을 안 해준다거나 네. 이제 그거를 빌미로
2: 맞아요.
1: 뭔가 노동을 요구한다거나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2: 네.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충분히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2: 네. 그러니까
1: 법적으로 사실 이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2: 네.
1: 그걸 다 저희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그렇죠.
1: 전화를 주시면
2: 네.
1: 그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2: 맞아요.
1: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이렇게 법적 도움까지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까 괜찮고 이 비밀보장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1: 네.
2: 보복이 좀 두렵거나 내가 전화해서 이게 알려지면 어떡할까 뭐 네.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두려움
1: 저희가
2: 네.
1: 이 비밀보장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2: 네.
1: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몰라요.
2: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카운슬러분들 사이에서는
2: 네.
1: 당연히 본인들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따라서 얘기를 하시고
2: 네.
1: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시고 이제
2: 네.
1: 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한다. 하지만 네. 다른 부서하고도 사실 그 클라이언트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 네.
1: 그러면 저희는 미리
2: 네.
1: 뭐 이게 저희 그 인터벤션 팀한테 연락을 네. 드려서
2: 아.
1: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2: 그러니까
1: 이런 라디오나
2: 그렇죠.
1: 뭐 어느 매체에 나가서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2: 맞아요.
1: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해야 되니까
2: 그래서
1: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따로 당연히 익명인 거고요.
2: 그렇죠.
1: 이런
2: 맞습니다.
1: 어느 정도의 이게 그 내용들을 사실 저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2: 네.
1: 그때 이제 말씀을
2: 네.
1: 드릴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피해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또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 보장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셔야 될 거는 전화를 안 해서 벌어지는 그 일이겠죠.
1: 네, 맞습니다.
2: 네,
1: 맞습니다. 네,
2: 네, 네.
1: 병원에 가시고 이런
2: 네.
1: 위험한 일 당하시기 전에
2: 네.
1: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이 번호입니다. 718-460-3800, 718-460-3800번 잊지 마시고요.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2: 네.
1: 하루 되세요.
2: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의 매각매직 의혹 재판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했죠. 김민석 총리와의 본격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도연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팔을 바로 잡는 게 당 기강 확립이자 보수 재건이라 밝히면서 향후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전 패배 후 32강 경호의 수를 따지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현재 그 확률이 55%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도은아 씨 잘 오셨습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가 또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매감매직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예.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고요.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 임명이나 사업, 공무원 직무,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시계, 디올백,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예.
3: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음흠.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3: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예,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거 알선 수재 혐의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그 책임이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법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7년을 선고했는 거의 특검 구형을 거의 받아들인 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의원입니다.
4: 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이 선고를 보면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이 저게 달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증거가 있는 이런 사건들인데 소문만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제 수많은 이 공직 인사 개입에
1: 예.
4: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 예. 설.
4: 예, 그 설들은 그러면은 언제 밝히나? 지금 아마 특검에서
1: 예.
4: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할 텐데. 과연 이게 김건희 씨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김건희 씨 잘못 중에 가장 큰 건 국가 정책에 김건희 씨가 개입해서 그 정책 결정을 왜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4: 대표적으로 관저 이전 문제 그리고 양평 땅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1: 예, 노선 변경.
4: 그 문제도 지난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1: 예.
4: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종합 특검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뒤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뭐 몇 차례 수사를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이재영 의원님.
5: 씁쓸하네요. 그냥 대통령 잘 지내고 잘 이끌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1: 예.
5: 뭘 해도 사람들이 다
1: 각광을 해줬을 텐데.
5: 예. 그 사이에 뭘 이런 걸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선고가 뭐 최고 형이라고 하니까, 이 7년 받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는데, 그래서 뭐 형량상 높은 거라면은 높은 거고, 하여튼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1: 예, 김수희 평론가.
3: 네, 이쯤에서 생각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파우치를 받았던 것, 그것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1: 예.
3: 감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두둔하면서,
1: 예.
3: 박절하게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박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절이라는 거는 남과의 관계를 끊는 듯하다. 네. 정이 얇다라는 뜻인데 네. 그 박절의 대상이 있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었을까. 아. 금품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거 굉장히 그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였는데 그걸 네. 가지고 박절하지 못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6: 예, 사실은 그 탄핵이 안 됐으면 혹은 특검이 없었으면 이게 수사나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임기를 제대로 채웠다면 얼마나 많은 금거북이와 얼마나 많은 백과 얼마나 많은 목걸이와 이게 참 이분에게 갔을까라는 게 정말 아찔한 상상이 되거든요.
4: 그렇죠.
6: 정말 자유롭게 받았겠다.
4: 그렇죠.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이건데 예. 만약 임기를 마쳤다면
6: 그러니까
4: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됐다면
6: 예.
4: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임기 끝나고 사후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6: 예.
4: 어쩌면 중간에 이렇게 밝혀진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이제 눈물 피하셔서.
7: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6: 할 말이 없어요. 네.
7: 뭐 앞으로도 이거와 예. 관련된 예.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계속 실망만 하고 있을 텐데 뭐 물은 엎질러졌고 뭐 진행이 되니까 빨리 이런 게 진행이 쭉쭉쭉 돼서 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예. 자, 이어서 월드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신문선 해설위원과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A조 3위로 예선을 마친 대한민국 지금 이제 32강 처음에는 확률이 그래도 한 90%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경우의 수가 삭제됩니다.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게 한 3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한 55%로 확률이 내려갔다면서요.
3: 네, 그건 예. 이제 통계 전문
6: 통계 전문가.
3: 사이트에서 내는 것이고 예. 근데 사실 55%보다도 더 낮다고 봐야 된다. 55%조차도 착시다.
6: 착시다.
3: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예. 내려가고 있고
6: 예.
3: 남은 경기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6: 예.
3: 일단 구조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별 1, 2위는 기본적으로 16강, 아 32강에 진출을 하고 조 3위 팀 12팀 중에서 8팀이 추가로 예. 와일드카드를 얻어서 진출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한국이 1승 2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로 했는데
6: 예.
3: 보통은 이제 와일드카드가 있는 경우에 1승 1무 1패 승점 4점 정도 되는 팀이 그 와일드카드를 받아갑니다.
6: 예.
3: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웨덴 에콰도르 이렇게 32강이 다 확정이 됐고요.
6: 예.
3: 그리고 D조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파라과이에서 어느 쪽이든 승리만 하면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 0-0 무승부가 나와서
6: 아하.
3: 호주와 파라과이의 윈윈으로 끝이 나버렸고
6: 예.
3: 그렇게 해서 두 팀이 또 승점 4점으로 32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6: 예.
3: 그렇게 해서 현재의 스코어로는 한국이 C조 3위인 스코틀랜드만
6: 예.
3: 골 득실 차이로 제치고 있고요.
6: 아하.
3: 조 3위가 확정된 7팀 중에서 한국이 6위다라고 아하. 하는 게 현실입니다.
6: 6위?
3: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로 이제 조 3위 팀이 5개가 더 나올 텐데 그중에
6: 예.
3: 한국보다 승점이 나은 팀 혹은 골 득실차가 나은 팀이 3개가 나오게 되면
6: 예.
3: 한국은 탈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6: 예.
3: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앞으로 한국인들이 응원해야 될 나라를
6: 시간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3: 그렇습니다. 네. H조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우루과이한테 이겨야 됩니다.
6: 그래서 스페인 잘하잖아.
3: 우리는 스페인을 응원해야
6: 이겨야지,
3: 되고요.
6: 이거는 이겨야지.
3: 그리고 G조에서는 이집트 대 이란에서
6: 이건 모르겠네.
3: 이집트를 응원해야 됩니다.
6: 근데 이집트에 살라가 있잖아요. 살라. 그래 살라 화이팅. 네. 근데 이란도 좀 축구 잘하면 좋겠다. 어쨌든. 그리고 또
3: L조에서 가나 대 크로아티아가 있죠. 가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6: 가나도 잘하긴 하는데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은데
4: 네. 월드컵 준우승 팀이에요. 크로아티아.
6: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3: 그리고 제2조가 예. 알제리와
6: 제2조.
3: 오스트리아인데 예. 우리는 우리한테 최악은 예. 오스트리아하고 알제리가 비기는 거고요.
6: 아.
3: 예, 그걸 피하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6: 예.
3: 그리고 K조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콩고가
6: 예.
3: 있는데
6: 예.
3: 이 두 팀 경기에서는 비기거나 우즈베키스탄이 스탄이 승리하는 쪽을 뭐 우즈베키스탄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6: 아니 근데 원래 이전 월드컵 16강 진출 경우에서는 그래도 따질 게 별로 없었거든요. 16강이니까
3: 네.
6: 이게 또 32강이니까 엄청 떡이 따질 게 많네요.
4: 이른바 구걸 축구라 그러더라고요. 해주십시오.
6: 구걸 축구 해주십시오. 네. 이겨주십시오.
4: 네. 아, 비참합니다.
6: 비참하네, 진짜. 아, 이것도 16강도 아니고 32강을 위해서 우리가 야 EPL 골잡이와 예? 최고의 그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 PSG에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 홍만호 감독.
7: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 듣고 있으면
6: 네, 목이 메여요. 또.
7: 목이 메입니다.
6: 네.
7: 아니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6: 네.
7: 아 진짜 답답하네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죠?
3: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제친선 우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나라들 제가 꼽은 나라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6: 국회 차원에서 좀 나서야 예, 됩니까?
3: 예전에 199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네. 그 한국이 이라크 덕분에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6: 아~
3: 이라크가 종료 직전에 일본을 상대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6: 아, 그래서 그때 막 종료하고 막 퐁슈퐁 네. 고정훈 선수도 막 뛰고 했던 기억이 나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네. 후세인을 외치는 구호가
6: 아~
3: 물론 이제 농담이죠. 농담인데
6: 네.
3: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라크 동점골 넣은 선수가 한국에 나중에 방한한 적도 있었어요.
6: 오 그래요.
3: 네. 그런 또
4: 아니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6: 어.
4: 우리가 마지막에 독일을 접는 바람에 멕시코 코가 16강에 간 적도 있었어.
6: 아하, 아, 그 멕시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었구나. 네. 근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 지금 계속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 정치권도 지금 홍명보 감독 빗대서 막 또 본인 정당 정치 비판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내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3: 네, 홍명보 감독은 회복 훈련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만나서
6: 예.
3: 조별 리그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 예.
3: 홍 감독은 지난해 조추첨이 끝난 뒤에 고지대와 고온다습한 도시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가 열리는 고지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6: 예.
3: 홍 감독은 그 중에 승점을 따지 못한 2차전 멕시코전 결과가 아쉽다고 하면서 3차전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6: 예.
3: 또 3차전 페인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무더운 몬테레이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 예.
3: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6: 예.
3: 선수들이 뛰는 양은 조금 줄었지만 고강도 러닝은 조금 더 많았는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6: 예, 이 또 설명 때문에 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우리 박 의원님.
4: 아니 여전히 선수를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6: 네.
4: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6: 네.
4: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하면 그거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과하라니까 해준다.
6: 예.
4: 이 경우도 감독 책임이라니까 그래 책임이라고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수들 탓하고
6: 예.
4: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집어넣지 않은 것도
6: 예.
4: 체력 문제를 마치 얘기한 듯
6: 예. 그러니까
4: 마치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축구 팬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6: 예.
4: 그러니까 세 경기 다 비슷했지만
6: 예.
4: 도대체 홍명보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가 뭐냐. 그냥 뒤에서 볼 돌리다가
6: 예.
4: 어떻게 얻어 걸리면 골 넣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아니면 선수들한테 정말 해줘 라고 하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이런 비판이
6: 축구, 믿음의 축구.
4: 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6: 네.
4: 이제 아까 이제 32강 경우의 수를 우리가 쫙 나열을 했는데
6: 네.
4: 올라갔다 치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더 봐야 되냐. 지금 난립니다. 그 네.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네. 지금이라도 그 홍명보 감독 경질하고
6: 네.
4: 차라리 그냥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냈더라.
6: 손흥민은 플레잉 코치로 해라.
4: 네, 뭐 손흥민 감독 대행설부터 시작해서
6: 네.
4: 근데 이 정도 지금 불신을 사고 있으면 저 예. 축구협회도
6: 예.
4: 홍 감독도 정말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예, 이재우 의원님.
7: 저는 그 우리가 뭐 여러 그 국제 대회를 보면서
6: 예.
7: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6: 그러니까 아, 지금 정치가 비판을 해도 정치권들은 그게 막 밈이 안 왔거든요.
7: 맞아요.
6: 이를테면 뭐 홍명보와 장동혁이 갔다, 홍명보와 정청래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7: 맞아요.
6: 축구의 장동혁. 예, 네, 그러니까 축구의 장동혁이
7: 나서 사진 봤는데
6: 네, 네.
7: 무슨 편의점에서 홍명보 저 출입금지 뭐 이런 거 써놨고.
6: 네.
7: 아니 되게 그 편의점이 홍명보 감독이 가는 편의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6: 그런데
7: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국민의 반정성 감성을 좀 건드린 거 아닌가 어떻게 됐는지
6: 예.
7: 이분 귀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걱정이네요.
6: 예,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예. 1990년대에 월드컵이 끝이 날 때면 항상 대역죄인이 탄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6: 미안해하고.
3: 그렇죠. 예. 차범근 감독은 그렇게 쫓겨났어야 했고, 화석조 선수는 그렇게 욕먹었어야 했나.
6: 예, 맞아요.
3: 그런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그럼에도 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 예. 이거는 축구에 대해서 식견이 깊지 않은 국민이 봐도 예. 왜 선수 교체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 예, 예, 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예,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일태면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네. 그 3차전 경기 보면 마지막에 약간 포기한 듯이 앉아있는.
6: 아니, 그러니까 서서 계속 무 움직이다고 막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3: 그게 경기장에서도 선수들한테 리더십이 되지만 보는 아. 국민들이나 관중들한테도 왜 인상을 앉아있어? 주는 것인데.
6: 그러니까.
3: 예, 총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아.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도 스스로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있는 것 같은 네. 예, 그런 예, 좀 이해할
6: 수 없는. 너무 뭐라고 해서 너무 비판하니까 이분들 좀 흥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그게 왕관의 그렇죠.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무게를 견디셔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마지막까지 정말 그 선수들을 독려하고 끝까지 뛰어라. 마지막 1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사실은. 그 정신력 부족한 2cm를 채울 수 있는 그 리더십 부족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32강 경우에도 주말까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들 걱정도 많으신데 축구 걱정도 해야 돼가지고. 자,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갤럽 조사로는 취임 후 최대치를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전해주실까요?
3: 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6: 예.
3: 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6: 예.
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 예.
3: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 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은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충청권,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높았고 서울은 오차 범위 내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6: 예.
3: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주로 이제 40대하고 50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요. 20대와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는 긍정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였습니다.
6: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김어준 씨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설명도 하고 역대급 투자 규모를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6: 예.
3: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방안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6: 예.
3: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고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는 그런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요.
6: 예.
3: 김 실장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1, 2위 기업을 정부가 쥐어짠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6: 예.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입니다. 이거 갖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언급한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한 번 또 가면 안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협박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니다. 근본적인 지지층이 있지만 그 중도 보수 혹은 중도층이 이탈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4: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6: 예.
4: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6: 예.
4: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6: 예.
4: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허니문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1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지난 1년간에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6: 예.
4: 그 이전 정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저효과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6: 예.
4: 그런데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서 뭐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여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6: 예.
4: 정부의 관리 책임을 일정하게는 묻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 지금 이 권력 경쟁이라는 게 좀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6: 예.
4: 중도층은 그런 모습에 좀 왜 등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6: 예.
4: 그런 게 고르게 반영돼서 지지층은 좀 이완되고 그리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6: 예. 이재영 의원님?
7: 저는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 시절에 15년, 16년도 예.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저 당내 그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이거 3자 구도가 될 거니까 나름 성공할 수 있다.
6: 예.
7: 이 선거 그때 16년도 총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내용이 휩싸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그때 선전했죠. 서울에서도 한 20% 정도 가까이 가져가고 하면서 예. 그때 이제 16년 새누리당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암투 같은 경우는 이 강도가 그때 정도 아니면은 오히려 더 센 거 아닌가?
6: 세지기를 바라십니까?
7: 아니, 근데 그거는 세지는 걸 바라든 안 바라든
6: 예.
7: 그렇게 그냥 나오는 수사들이
6: 예.
7: 그러고 그럴 수밖에
6: 체감하는 게 그렇답니다. 온도가 네. 더

0: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호남에 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이 야당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시는지?
1: 아니 뭐 전당대회용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비판이고요.
0: 전당대회를 그 시총 1, 2위가
1: 그렇죠.
0: 동원되느냐.
1: 그렇죠. 뭐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네, 네. 정부가 팔도 튼다고 기업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데 투자를 합니까?
0: 네.
1: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걸 뭐 K미르재단에까지 비교를 했는데
0: 예.
1: K미르재단이야 법적 의무도 없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그런데 이제 기업이 돈을 내서 문제가 된 건데
0: 예.
1: 이건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자기 생산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는
0: 예.
1: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규모가 아마 수십억, 수백억, 수백조,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0: 예.
1: 규모일 거예요.
0: 예.
1: 이런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0: 예.
1: 고도의 어쨌든 경영적 판단, 산업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지.
0: 예.
1: 뭐 대통령이 불러다가 여기 투자하라는다고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걸 불러다가 자기 전당 내용으로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0: 예.
1: 저는 그런 비판이 이치에 맞지 않고요. 김영범 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한 건 저도 좀 아쉽네요. 결국 김어준을 키운 8알은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예. 그렇죠.
2: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기업 1, 2위가 수백조 투자하는 데 있어서
0: 예.
2: 대통령 한마디 움직일 리는 없지 않겠어? 라는 것까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0: 예.
2: 지금은 이 모든 행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세게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이 뉴스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듯한 좀 인식은 저희가 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왜 김어준 쇼에 가서 합니까 이 얘기를? 누군가가 김어준 씨를 생각하면 김어준 씨의 뭐 생각과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0: 예.
2: 결국에는 거기에 오디언스에 대해서 청취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그 이걸 도대체 거기 나간 이유는 결국엔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0: 예.
2: 아니 국가적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이라면은. 방송 같은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0: 예.
2: 좀 더 좀 공신력 있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해야지 왜 김호준 쇼에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0: 예, 김수희 평가도 말씀 주시죠.
3: 네, 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소위 명청 갈등이라고 해서 많이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0: 예.
3: 김호준 씨 프로그램에 나갔다.
0: 코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전망이 한 나온 지 2, 3일 후에 또 나가서 말씀을 하니까.
3: 네. 그래서 이것은 달래기인 것인가.
0: 그러니까.
3: 혹은 이제 근데 김호준 씨는 또 그 패널을 또 맞이를 했단 말이죠.
0: 예.
3: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궁금함이 있는데
0: 예.
3: 저희 가설로는
0: 가설.
3: 이게 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0: 예.
3: 지금 당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분야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하고 대표되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제 정책은 정부에 맡긴
0: 예.
3: 근데 다른 입법이나 이런 건 국회가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를 하는 거고 주로 지금 싸움이 나는 것도 그쪽이고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예. 자, 원구성 타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도 여기 앉고 단독 처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전해주실까요?
3: 네.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마치고 나서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지만
0: 예.
3: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3: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29일 소집을 해서 의원들께 보고하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0: 예.
3: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임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0: 두 분도 국회에서 일해보셨는데 이런 삿바싸움.
1: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국회에서 개원 때마다 벌어지는데 저는 제도적으로는 법사위 체계적 심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1: 네. 그걸 폐지하기로 하고 예. 그거 폐지한 다음에 법사위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야당한테.
0: 아...
2: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1: 아니 그거 폐지하면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2: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예. 계속 하다가
0: 예.
2: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0: 예.
2: 다 가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0: 대신 본인들, 당신네들, 민주당 알아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게 됐죠.
1: 예.
0: 차라리 그 초식이 낫다. 그런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3: 네,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오늘도 엘레강스 정 조호김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아, 엘레강스 하십니다, 오늘도. 블랙스완.
5: 감사합니다.
0: 아, 예. 나도 시커먼 거 입고 있는데, 난.
3: 아니, 블랙 아이돌.
6: 아니, 오늘 그, 우리 이재용 위원장 헤어스타일은. 네. 80년대 그 신당동 떡볶이 집 아니야. DJ들 있었어.
5: 맞아.
6: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야.
0: 아, 네,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3: 아, 이거 칭찬이신 거죠?
6: 아, 이거.
3: 예, 아, 좋아요.
0: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3: 예, 좋습니다.
5: 희망곡 받아, 희망곡.
3: 아, 예. 신청곡 받아주세요.
5: 아, 신청곡.
3: 네, 신청곡.
7: K라디오.
8: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99불 전복 블루베리 100당 5.99불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불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불 냉동 훈제요리 100당 8.99불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일단 자, 또 현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안 좋아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갈등의 내관 중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어제는 김민석 총리가 예정이 없던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폐지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무수다 박았는데 여기에 또 정청래 전 대표가 환영 입장을 바로 내고 오케이 그럼 바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SNS 하고 있어 시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아 이런 정부안이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의 SNS 막 올리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 그만하신 지 한 거의 이틀 만에 이게 또 발언세가 이제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동학 최고
1: 높죠. 저는 김 총리를 겨냥했다기보다 예. 이게 정부라고 하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0: 예.
1: 사실상 대통령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불편하게 봤어요.
0: 예.
1: 예.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되게 불편하게 봤고
0: 예.
1: 이게 어쨌든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0: 예.
1: 검찰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0: 예.
1: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나쁜 행동들을 했죠. 대놓고 예. 김건희 여사 빼주고 이 특정인은 뭐 괴롭히고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수사기관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든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0: 예.
1: 그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국민 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반동이 올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반동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총리도 그런 입장들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지지층들이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너무 자기 걸 고수하기보다는 한번 그래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했는데
0: 예.
1: 나중에 그 후과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 책임지긴 해야 될 겁니다.
0: 예.
1: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니 김 총리께서는 이거를 김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도 입장 똑같아.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이 이제 빠졌는데 김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폭풍 SNS를 통해서 이제 시비를 조금 더 거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이제 아이템 딱 잡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어제 김민석 총리 발언 정면 또 반박했어요. 지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정청래 또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 벌써 장외 한판 승부에서는 이제 곧 토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토론하고 있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듯이 김빼기가 네.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네.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여성 국회의원들 MT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예, 예.
2: 물론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때였는데 네. 여성들만 간 거예요.
0: 아, 여야 여성들
2: 서로 아니 여당의
0: 여당의
2: 한나라당의 여성
0: 여성만. 네.
2: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게임을 했는데 뭘 했냐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밀어갖고 챔피언을 정한 거야. 근데 누가 이겼는 줄 아세요?
1: 누가 이겼을까요?
2: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있었어. 등치가. 이혜훈, 전용, 막 이랬다고. 그리고 조윤선도 등치가 좀 있잖아. 근데 제가 이겼어요. 이긴 게 왠지 아세요?
0: 예, 예.
2: 이걸 밀기로 하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는데
0: 예.
2: 내가 손을 확 들어버리면 바로 김빼기가 되는 거야. 그게 지프에 넘어가는 거지.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0: 기술의 정옥임. 예. 아, 지혜로우세요.
2: 아니, 제가 보기보다 또 그런 거에 강해.
0: 방송도 근데 제일 잘하시잖아.
3: 두뇌 피칭을 한 거죠.
0: 두뇌 피칭.
2: 힘을 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다. 근데 지금 어쨌든
0: 예.
2: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총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0: 예.
2: 마치 또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0: 예.
2: 그렇기는 하나
0: 예.
2: 당권 경쟁을 위한 두 사람 싸움에서 정청래가 하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넘어간 것도 모르고 대환영이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0: 예.
2: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예. SNS를 계속 하면서
0: 그러니까
2: 어떤 식으로든 이제
0: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싸워보려고 예. 그러는데 또 김 총리가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서 그러니까 이제 밀치기로 하면 한 방 넘어갔는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막 좋아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자 그러는데 김 총리가 안 붙는 거지 낙장불입이다 해가지고
0: 지금 말씀하시니까 막 상상이 돼. 그 밀기 하는 게 야 예능에서 하는 그 게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임의 끝은
3: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0: 예.
3: 이 원툴밖에 없구나.
0: 콘텐츠가
3: 당대표가 다시 되려는 이유가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네. 저렇게 정부가 뭐 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의 입장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울그늘어지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대통령하고 원팀 맞아요?
0: 그게 이 정도면
3: 대통령이 결정한 거잖아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요. 공식 발표했다는 거. 네. 거기다 대고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안 하고 뭐 했어?
0: 시간 끌기 꼼수 아니야? 네.
3: 정부 입장 안 내는 거는 오히려 차입회의를 미루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엊그저께까지 당대표였던 사람이 네. 원팀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네. 할 수 없는 언사예요.
0: 그렇죠.
3: 아무리 지금 당권 경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예,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과연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그 자질에 예. 의문이 들게 하는 예.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고요.
0: 예.
3: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매우 중요한 이런 제도적 그 사안이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이렇게 소비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예.
3: 얼마 전까지 대통령도 1주년 그 기자간담회에서 예. 제한적인 형태로 남겨둬야 된다. 아, 이게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0: 그 폐지는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3: 아니, 그렇죠. 뭐 공소취소가 공소취소가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수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되고 예. 이걸 폐지한다면 예. 그 경찰에서 검찰로 나오는 사건들을 다 전권 송치해서 예. 보안수사 요구권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에 준하도록 예. 만드는 제도적 보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덮어놓고 폐지해요. 그런데 예.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 이슈가 부각되니까 정부마저도 예. 어쨌든 이 공을 다시 여당한테 넘기고 예. 정부는 손들어버리겠다. 이게 책임 있는 태도냐는 거예요. 지금 예. 총리실상의 검찰개혁 TF 예. 8개월 동안 운영을 했어요.
0: 예.
3: 거기에 각 방면의 전문가들 불러서 돈 수십억 썼습니다.
0: 예.
3: 뭐 하자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이 자체가.
0: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도 아, 이 내용을 본인들 몰랐다 하면서 좀 깜짝 놀랐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도 뭐랄까 좀 전당대 임박하니까 좀 당원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것 같긴 한데.
2: 그래서 제가 아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예. 적어도 총리를 했고
0: 예.
2: 보안수사권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데
0: 예.
2: 아마 권리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0: 예.
2: 그렇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을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던져버린 거거든요.
0: 예. 예.
2: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 경쟁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0: 예.
2: 한마디로 그 검찰은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건데
0: 예.
2: 경찰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찰이 100% 무오류입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니 경찰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요새 경찰들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0: 로펌에도
2: 대형 로펌에도 그렇고. 그런데
0: 예, 예.
2: 이런 그 심플한 논리가 아까 말씀하신 원툴맨? 원툴?
0: 예.
2: 원툴이라는 말이 원래 그 있는 모양이고 이 정청래 대표는 원팀맨이 아니고 원툴 하나밖에 몰라. 지금 내가 보니까 다른 걸 몰라.
0: 예,
2: 이것만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이거가 그냥 넘어가니까
0: 예.
2: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SNS라든지 지금 당원들을 향해서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일종의 꼼수를 피는 것이라는
0: 예.
2: 그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건데
0: 예.
2: 제가 볼 땐 다 틀렸어요. 적어도 국가의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진다면은
0: 예.
2: 적어도 그 비판을 받더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예. 대해서 저는 권리당원들이 다 그렇게 오로지 보안수사권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0: 그러니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번에 사의 표명했대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몸이 안 좋다 이런 말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좀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 그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사나 이런 거 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저는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0: 예.
1: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8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끼리만 논의한 게 아닐 거예요.
0: 예.
1: 수없이 많은 법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럼 이건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얘기인데
0: 예, 예.
1: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네. 아주 예외적 사안이라도 한번 좀 남겨놔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만세 부를 수 있어요. 네. 너무 좋다. 개혁하는 순간에는. 근데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보도가 막 되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 피해, 뭐 그러니까. 암장됐다, 경찰에서 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면 많은 반동이 오지 않겠어요? 과거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네, 엄청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예. 다 뒤돌아보니까 물이 그냥 다시 다 채워진 거 아니에요.
0: 아~
1: 물을 아무리 열심히 갈랐지만 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게 무위의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0: 아하.
1: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건데
0: 예.
1: 이거는 제가 볼 땐 그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걱정은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0: 예.
1: 결정했다. 그럼 저는 그냥 지금 따라가지만
0: 예.
1: 이런 문제 인식 정도는 좀 공유 드리고 싶어요.
2: 사실은 이것뿐만이
0: 예.
2: 아니고
0: 예.
2: 짧게 할게요.
0: 예.
2: 이미 그 사법개혁한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 그다음에 사심제 지금 우리가 그 일일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작용도 지금 아마 거의 상당수 지금 그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예.
2: 마치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핵미사일은 북한을 비판하는 우파들을 향해서만 날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섯 명 여기 앉아있는데
0: 예.
2: 전부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0: 예.
2: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만 당해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언젠간 당할지 몰라요.
0: 이재용 의원님?
4: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민석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그 전당대회는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0: 아.
4: 김민석 총리가.
0: 김민석 총리가?
4: 네.
0: 아.
4: 왜냐하면 유일한 이슈를 완전히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라할 정도로 다른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구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0: 예?
4: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근데 두 번째도 다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는 이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4: 정부마저도, 결국에는 당내 당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들도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그래, 권력 투쟁 다 뭐 정치란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안에 국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3: 근데 저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다시 별건 수사하고, 정치검찰이 다시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0: 예.
3: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예.
3: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99%는 정치권하고 관계없는 일반 그 형사범죄 사건들입니다.
0: 99.9%
3: 예, 이른바 민생범죄라고 하는
0: 예.
3: 과거의 그 1% 혹은 그 미만의 사건들에서 정치검찰의 횡포와 폐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0: 예.
3: 이거는 진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 이 벼룩 잡을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0: 예.
3: 그런데다가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데 민생범죄 사건도 정치인하고 연관돼 있으면은 그거를 보안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조작하고 결권수사로 확대할 거다. 이 정도면 개혁이 아니고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에요.
0: 예.
3: 그런 본인들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0: 예.
3: 형사사법체계의 이 시스템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0: 예.
3: 자칫하면 이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0: 예.
3: 나중에 그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0: 예.
3: 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실하게 수사돼가지고
0: 예.
3: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거 이 법 만든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정당이 그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바꾸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0: 예, 또 하나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더불어서 또 하나의 논란 카드로 갖고 온 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국제도서전 바로 이제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사퇴와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적통 문제를 또 화두로 꺼냈습니다. 네, 그러자 또 고민정 의원이 어느 계파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겠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만 많다. 전대 출마 고민 중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또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2: 방금 들었는데 예. 고민정 의원이 예. 당대표 출마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전대 출마, 당대표 출마예요? 최고위원 출마가 아니고?
2: 당대표라고 들었는데.
0: 당대표 출마를? 네. 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도학 최고?
2: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게요, 네. 뭐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냐면, 네. 일단 2022년 8월 달에 저희가 전당대회 했을 때, 네. 정청래 의원이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죠. 수석 네. 최고위원이 네. 되고, 네. 2등으로 고민정 맞아. 의원이 당선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거의 뭐 반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모두가 친명이었으니까.
0: 친명인 상황에서, 네,
1: 덜명이었다고 네. 합니다. 덜명.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함께 일을, 아니,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데 껴봤던 경험이 있어서.
0: 덜명.
1: 네. 네.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 전 최고위원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문재인 친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덜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보다.
0: 양문을 합시다, 양문.
1: 저 99%, 찐 99%면 100%가 나오면 전 반문이 되는 거예요.
0: 야.
1: 그때 이제 그런 기류였는데, 지금도 전 그런 기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예. 되게 고약한 건데, 네. 어쨌거나, 이 친문 진영이든, 자기가 친명이라고 생각하든, 친문이라고 생각하든, 정청래 대표가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그 이제 책 도서전 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 5분 정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하는데 어허. 그게 이제 유쾌한 모습으로 본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게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아 부대를 모으고 있구나 저거 전략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예. 읽히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냐 이거잖아요.
0: 아 이게 수가 너무 투명하잖아 이게 네네네. 지금. 예.
1: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네. 돌아오진
0: 않을 것이다. 또 다음 주 7월 1일 날. 대통령이랑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찬 함께 한다잖아요. 네. 7월 1일 날. 네.
1: 그리고 바로 나온 얘기가 네. 윤건영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앞으로 네. 출마자와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0: 아예
1: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예.
3: 근데 정청래 대표만 만나고 출마자하고 안 만난다 그러면은
0: 그러네.
3: 그 자체로 조금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1: 억지로 또 찾아가면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억지로
3: 찾아가면 농담이었고 그 고민정 의원이 저런 이제 불쾌감을 표한 건 네. 본인 당대표 출마도 있지만 네. 너무 정청래 대표가 네. 뭐 친노 친문의 적자인 것처럼 네. 이제 본인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네. 사실도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친노 친문의 그 적자나 주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0: 예, 예.
3: 그분은 과거에도 좀 아웃사이더 일이 예. 있었잖아요.
0: 예.
3: 근데 자꾸 일종의 이제 그런 파리 무슨 친노 친문 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지나치다. 근데 이런 불쾌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0: 예.
3: 그리고 어제 그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예정된 그 공개 행사잖아요.
0: 그러니까.
3: 정청래 대표 온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안 갑니까?
0: 본인은 거기 있어야 됐으니까.
3: 아니, 그러니까. 다만 사전에 예. 오늘 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간에 그 장면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예. 정치적 메시지로 이용될지 그건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0: 예.
1: 아니 근데 연락을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근데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어요. 이미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기 때문에 예.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0: 예.
3: 그러면 거꾸로 연락을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전직 대통령들 책 쫙 들고 예. 문 전 대통령이랑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사진 이거 예. 남기러 간 거지 않습니까?
0: 그쵸, 사진 찍으러.
3: 내가 이제 친노 친문에 예. 말하자면 대표성을 갖는 후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0: 예, 예.
3: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원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과 가치와 이걸 계승하는 건 좋은데
0: 예.
3: 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당대표라면.
0: 예.
3: 그래서 내가 어쨌든 더 과거의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과 가깝고 그 노선에 충실하다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 있어서 1인 1표제, 뭐 예. 검찰개혁, 내란 청산, 보안 수사권 폐지밖에 없어요.
0: 예.
3: 근데 노래방에 우리 같이 가는데 예. 노래방 가면은 맨날 똑같은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다시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0: 너 그거 부를 거지?
3: 예. 예, 저는 뭐, 그런 친구랑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문제는 꼭 따라오거든. 노래방.
0: 노래방이
3: 이게 문제예요.
0: 노래방 간다 하면
3: 돈자가 있어요.
0: 그래서 번호 누르고 있잖아요.
1: 외국 가면
2: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그 양파처럼 그 새로운 일면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적자, 적통, 거기다가 또 지금 김어준 씨 보면은 실제로 노무현 문재인은 엄마 아빠 한 가족 한 묶음인 거예요.
0: 아.
2: 이 인식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진보 개혁 노선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민낯인가 이 엄마 아버지 이런 유기체적 가족관을 가진 정당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파시스트들도 그래요. 그 파시스트들 그 파시스트라는 게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어? 손뭉치처럼.
0: 예.
2: 근데 이걸 엄마 아빠로 표현한다라는 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위 연성 독재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치열하게 노선 투쟁, 정책 투쟁,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일단 결론이 남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단일 대우를 하는 것이지
0: 예.
2: 너는 엄마, 마오쩌둥은 아버지, 뭐 당샤오핑은 엄마 뭐 이래가면서 하지 않거든요.
0: 예, 예.
2: 그리고 일본에도 파벌주의가 있지만 엄마, 아빠 소리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 북한은 있구나.
0: 예.
2: 아버지 뭐 어버이, 이래가면서 어버이 수령 예, 해가면서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혁명적 변화를 논하고 진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도 그것은 그들의 독점물인 양 그랬는지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돼요.
4: 그 저는 다시 이것도 보면서 15년, 16년도로 돌아가서.
0: 알았어요. 아니,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고.
4: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0: 예.
4: 꼭 반복을 합니다.
0: 역사는 반복된다.
4: 네, 역사는 반복되고 예.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다시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근데 이거잖아요. 그때 친박, 찐박, 뭐 간별사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친박들을 보면서 지칭하면서 지들이 언제부터 친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우셨는데 지금 약간 소원해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 예.
4: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 예.
4: 근데 정청래 대표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은 송영길 의원하고 밥 먹었잖아요.
0: 만찬.
4: 1대1로.
0: 예.
4: 그거만큼 확실하게 힘 실어주고 이렇게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 마음에는 야 나라도 그
0: 7월 1일에 가면 되겠네요.
4: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 대통령 찾아간 거 아닐까요?
0: 예, 자 여의도 회전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편안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CBS 박지호의 한판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화입니다.
0: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의 이 웅장한 파란 하늘. 아, 정말 이 뜨거운 6월의 금요일 오후 파란 하늘이 저는 하늘이 멍든 것처럼 보여요.
1: 근데요, 사실 그렇게 화창하지 않아요.
0: 아,
1: 지금
0: 그런가요?
1: 구름이요, 아주 가득합니다. 제 마음처럼요.
0: 좋아요. 원고에는 지금 예쁘다고 돼 있는데,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아, 수요일 이후부터 저는 이제 성훈이는 요일이 계속 월요일인 것 같아요. 계속 월요일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데.
1: 월요병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군요.
0: 아, 정말 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네. 많은 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또 똑같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의 32강 진출. 가장 이제 지금 이게 핫 이슈인데 오늘의
1: 그렇죠.
0: 이거 우리가 나가냐 안 나가냐.
1: 네네.
0: 어제만 해도 87%였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반에 반 토막이 됐어요.
1: 제가 지금 방금 뉴스 보고 왔는데 네. 한 50 몇 프로라고 하던데요?
0: 아, 어제 얘기예요, 어제.
1: 아, 그래요? 네.
0: 아, 지금 정확히 지금 AI로 지금 물어보시면은 네. 20%대 정도가 나오고요.
1: 아이고, 그럼 뭐 거의 뭐 희박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
0: 네.
1: 아니에요?
0: 어제만 해도 80%? 그다음에 오늘 어제 경기 늦게까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 50%까지 있었어요.
1: 네네.
0: 아, 그러다가 저녁에 또 이 경기에서 아 에콰도르가 일단 독일을 꺾었습니다.
1: 이게 정말 파란을 일으켰죠.
0: 네, 파란을 일으켰어요.
1: 네.
0: 거기다 스웨덴하고 일본이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비겼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래서 승점을 또 나눠갖고 파라과이가 승점을 또 확보하면서 승점 4점으로 현재 한국은 8개 나라가 이제 진출하는데 네. 6위로 쳐졌습니다.
1: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네, 네. 오늘 오후에 경기가 있는 세네갈과 이라크 경기에서 두 팀이 비기거나
1: 네.
0: 어느 한 팀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간신히 이겨야 되고요.
1: 네.
0: 이제 2점 차가 나가니 이러면 또 그 나라에 또 우리가 밀려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데 스페인이 오늘 얼렁뚱땅하다가 우루과이랑 비기거나 또 우리가 또 밀리고 그런 이제 탈락입니다. 네.
1: 아.
0: 그리고 사우디와 카보베르데 이번 아프리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카보베르데가
1: 네.
0: 서로 비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비길 것 같지 않거든요. 사우디가 이겨야 되는데
1: 네.
0: 카보베르데가 1점
1: 아,
0: 차로
1: 대세. 네.
0: 사우디가 이겨야 돼요.
1: 기세가 지금 카보베르데가 네. 올라가지고
0: 뭐 여기는 네. 카보베르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이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가 이란을 또 이겨주고
1: 네.
0: 약체 뉴질랜드가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 고춧가루를 또 뿌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은 오시아가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근데 대충만 들어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정말 쉽지 않게 들립니다.
0: 이런 가운데 어제 홍명보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뭐 멍충이까지 나왔는데 우리 방송에서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외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이 경기력이 왜 그렇게 두 경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감독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날씨가 너무 더웠고 어쩌고 막 열심히는 연습을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고 뭐 인생이 사는 대로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지 외계어 말인지 한국 대표팀 감독이 졸전 이후에 하는 얘기들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논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이 지금 난립니다.
1: 네. 네. 근데 확실히 날씨가 정말 덥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거기 말씀은 저희가 자세히 네. 말씀드렸죠. 42도. 예.
1: 필링으로.
0: 그 정도까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1: 네. 선수들도 진짜 그 막상 거기 서 있으면 정말 숨이 탁탁 막힌다고
0: 네.
1: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0: 자, 이제 그래서 이 홍 감독의 즉각적인 퇴진 그리고 축구협회의 네. 감독 선임을 무효화해달라 국민청원이 지금 게시가 됐고
1: 네.
0: 100명이 즉각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게 지금 국회에 좀 상정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곧이어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이 케이스가 오픈이 되면
1: 네.
0: 5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고성이 또 오갔어요.
1: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요,
0: 네.
1: 5만 명 청원은 뭐
0: 순식간에 될 거예요.
1: 네, 서명 금방 될 것 같아요.
0: 순식간에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청문회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이 기회의 후폭풍이지만 이 기회에 대한민국 축구계가 정말 말씀드리고 제가 스포츠를 통해서 얘기 드린 대로
1: 네.
0: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네. 그래도
0: 네.
1: 그래도
0: 네, 성경아 씨는 지금 매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네.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1: 저는 네. 이렇게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누군들 네. 지고 싶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다 함께 어떤 누군가를 막 이렇게 질타하고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네. 왜냐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독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또 한편에서 드는 거죠.
0: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참 소망이 그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사실 또 그래서 노래를 선곡한 노래가 있는데 네. 조금 반복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에 나는 문제 없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1시에 음악다방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음악 다방입니다. 우리 또 류호랑님께서 오셔서 감독에 대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국민 청원은 아마 BTS 예매보다 더 빨리 끝날 거예요. 하시는데 5만 명이 뭐 이거 정말 순식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1: 5만 명은
0: 됩니다.
1: 정말 순식간에 끝날 거라고
0: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 로버트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사연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2: 아유 지금
0: 제가 읽을게요.
2: 머리 아프시다고.
0: 네네. 맥락 때문에 온 국민이 머리가 아파요. 사우정 같은 X 욕해서 미안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아 지금 외계인설이 돌고 있어요.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네. 온 국민이 다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뭐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감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권리를 받으면 법적으로도 의무가 따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인 대로 권리가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서 국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세금도 납부하고 네 책임을 져야죠. 아 그 비겁한 거잖아요. 그런 거 피해 나가면 네 아 참 많은 의문을 갖고 오죽하면 기자 한 명이 온 선수들이 다 식중독에 걸렸겠냐는 게 첫 질문이었겠어요. 네. 자, 뭐
2: 아니, 아니라.
0: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공평하게 네 제가 다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아니 아닌 게 아니라요. 네네. 진짜로 저는 그 기자가 그래도 그 저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대놓고 좀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 많이 참은 거예요 그런 표현.
2: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요. 네. 정말 선수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거 아닐까라고 정말 식중독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날 좀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좀 네. 느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네. 혹시 정말 어딘가 좀 단체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 진상을 우리는 알고 싶죠. 그리고 알아야 되고요. 아유 그냥 끝났는데 묻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요? 네, 이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어떻게 된 건지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한국 축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자, 졸전이고 진 것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게 아니고요.
2: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딱 요 경기 하나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0: 네, 네.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 왜 선수들이 그렇게 맥을 놓고 있었나. 네. 한 40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 네, 그동안 또 축협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또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0: 맞습니다.
2: 네.
0: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이웃나라죠. 멀지만 먼 나라 이웃나라.
2: 가깝지만 먼 나라.
0: 먼 나라. 네. 네, 항상 그런 또 가위바위보도 칠 수 없는 어떤 일본의 축구를 보고 참 정말 너무 부러웠고요. 개인적으로 그 조는 정말 죽음의 조거든요. 스웨덴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티니지도 말이 티니지지 뭐 그렇게 아프리카 축구가 저희가 경험해봤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2: 그렇죠.
0: 근데 이 죽음의 조에서 아주 여유롭게 2위를 했는데
2: 네.
0: 그 다음 상대를 다 알고 한 경기였거든요. 브라질이었습니다.
2: 네, 앞으로 브라질을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0: 네, 2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네. 브라질을 만나는데. 스웨덴이랑 1대1이었단 말이에요.
2: 네.
0: 그냥 대충 경기 뛰어갖고 스웨덴한테 쓱 한 골 주고 어머 한 골 먹었네 이러고 브라질에 피해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끝까지 정말 당당하게 자기들의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일본은 이번 대회에 뭐 높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일본의 목표 아시죠?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프린트를 다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나라 한 나라를 격파하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브라질을 반드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네덜란드, 정말 세계 강호인 네덜란드와 비겼습니다. 당당하게 경기하면서. 다음 그래서 이 브라질과 일본의 이 경기가 제일 지금 핫한 많은 축구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경기예요.
2: 아니 근데 언제 네. 일본은 이렇게 축구가 발달이 된 건가요?
0: 한 벌써 차범근 감독도 그렇거니와 네. 한 15년 이상이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2: 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군요.
0: 아니죠.
2: 저는 이번에 사실 일본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0: 너무 많이
2: 네.
0: 흔들림 없이
2: 네네.
0: 잘하죠.
2: 정말 수비도 그렇고 네. 예, 이렇게 패스하는 것도 탁탁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제대로 네. 되는 것 같아서 야 언제 일본 축구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어제도 스웨덴에 첫 골을 넣었을 때 네. 우측 공간에서 공을 잡고 이제 안으로 이제 센터서클 안으로 이제 페널티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 한 선수가 공을 붙잡고 있는데 이미 반대쪽에서는 거의 다 뛰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가볍게 그 수비 공간 사이로 밀어 넣으면 그냥 골키퍼가 1대1이 되는 순식간에 이 허는 라인을 허무는 네. 네, 그런 공격을 이미 오랫동안 예, 맞춰봤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축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아주 쉽게 골을 넣었어요.
2: 그렇죠.
0: 우리가 볼 때 쉬운 거지 그게 쉽냐고요.
2: 아, 맞습니다. 예.
0: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32강 진출의 가능성의 경우의 수.
2: 이 경우의 수가 일요일날 정해지는 건가요?
0: 아, 오늘 밤이면
2: 오늘 밤이요?
0: 거의 결정이 됩니다.
2: 아, 네. 오늘 밤이면 네. 그렇군요.
0: 오늘 이제 중요한 경기가 이제 계속 이제 3시부터 있는데
2: 네네.
0: 경기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모든 조들이 이 승부를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조의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간에 네 팀이 같이 벌어집니다.
2: 아, 누군가의 경기를 보고, 네. 아, 여 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0: 아니면 이런 선수를 내보내야지. 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같은 시간대에.
2: 그게 공정인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2: 네. 네.
0: 자, 우리 32강의 어떤 그런 그 경우의 수나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후 6시에 진행되는 이브닝 매거진. 스포츠 섹션에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2: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들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이런 지금 분위기 또 홍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리더십으로 있는 이상 32강에 정말 천운이 있어서 저희가 간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희박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래도 만약에 올라가게 돼서 이집트가 지금 60%고요. 독일이 지금 40%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2: 네.
0: 이집트와 경기를 32강에서 하게 되더라도
2: 네.
0: 이게 과연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까? 물론 한 선수 한 경기를 더 뛰게 돼서 정말 얼마나 만회하고 싶겠어요.
2: 그렇죠.
0: 지난번 경기를.
2: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 말 맞다나 저 성훈이는 정말 제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홍 감독님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서 경기를 한다고 이게 나아질까. 네. 차라리 임시체제로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홍 감독님이 사퇴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우리 선수들을 위한 길일까 저는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2: 그런 생각도 한편 들지만 저는
0: 네.
2: 그래도 마지막
0: 한 경기 더
2: 네 올림픽 그러니까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해 오니
0: 4년의 시간 동안
2: 네 또 손 선수를 위해서라도
0: 그렇죠.
2: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네,
2: 네.
0: 우리 청취자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저희 방송 네, 도움 주시는 분들 잠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2: 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치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그리고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 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에는 식사가 제공되고 입장료는 $20입니다.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향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
0: 크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부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요. 반값이네요. 여성부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도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고급 신사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번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718-358-5488.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봐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2: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자, 우리 감독님 32강의 마지막 국가로 참여를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럼요.
0: 32강을 넘어 그 이상의 성적을 내도 감독을 너무 코너로 몰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32강의 마지막 승자라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연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옛 추억에 담긴 달콤한 추억으로 오늘 한번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공감 토크쇼. 오늘의 주제는
1: 네.
0: 연애와 소통의 우리 80년대, 90년대와 지금의 어떤 차이랄까요? 네, 이런 거예요.
1: 뭐 성훈 씨, 빠 사악하시겠어요? 연애.
0: 서툴죠.
1: 아,
0: 저는 정말 아마추어예요.
1: 아, 네. 그렇군요.
0: 해도 잠든 밤하늘에 나는 못나니 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그 영화 씨는 옛날에 고백 좀 받아보셨어요? 어때요?
1: 아, 고백 좀 받아봤죠. 그리고 저는요 화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고백 만만치 않게 합니다.
0: 아, 그 시절에 그거 쉽지 않은데.
1: 저는 뭐 앉아서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0: 이야.
1: 네.
0: 그럼 이번 결혼도 그렇게 해서 쟁취를.
1: 아, 결혼은 그렇지 않았지만.
0: 네. 굉장히 신랑이 많이 따라다닌 걸로 제가.
1: 네, 결혼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저돌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0: 이야. 보기랑.
1: 네.
0: 달라요. 신기하다.
1: 아, 원하는 건 쟁취한다.
0: 이야. 네. 자, 저희가 뭐 학창 시절이던 물론 뭐 이제 70부터 계시겠습니다만
1: 네.
0: 이 80, 90 시절에 고백을 기본적으로
1: 네.
0: 보통 대부분 그 삐삐에다가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로 많이들 했어요.
1: 아우, 그냥 옆에 동전 쫙 쌓아놓고 네. 하나씩 넣어가면서 네.
0: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1: 그렇죠.

0: 그때 뭐 무슨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시티폰이 80년대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네.
1: 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신다거나
0: 아 그게 진짜 네. 굉장히 떨렸던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몇 시에 전화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두 번 올리고 끊고 다시 걸리는 전화는 나가
0: 역시 이야
1: 이렇게 사인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0: 네, 이거 지금 원본에 없거든요. 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술술 나오네요. 네. 아하 두 번 울리고 나서 끊는 다음에 받으면 아 이제 그 녀석이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전화벨 울리면 네. 잘 기다렸다가 네. 네. 두 번 울리고 끊어진다. 그러면 잽싸게 전화통을 사수하는 거죠.
0: 아,
1: 네.
0: 근데 그 정도 되면 네. 집에 엄마나 아빠가 네. 거의 알지 않아요?
1: 아니에요.
0: 그런 녀석들은
1: 입을 또 뒤집어 쓰잖아요.
0: 그런 녀석들은 또 네. 우리 영화한테 전화하려는 그런 논팽이 놈들이기 때문에 딱 그거 알아요? 그 브로치라고 브로치요? 전화기가 두 네. 대가 있어갖고 네. 그 브로치라는 말이 있는데
1: 그래서 이쪽 전화를요 네. 세며시 내려놓는답니다. 또 제가 전화 통화할 때는 딱 저걸 또 숨겨놔야 돼요.
0: 아 그래?
1: 그럼요.
0: 아, 자 지금 정말 연애 좀 해본 우리 영화 씨와 함께 아 이거 정말 뭐야 그러니까 손에 땀 흘리게 재밌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1: 아예 아마추어들은 또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요 네. 이게 프로가 되면은요 이 전화를 딸깍 네. 하고 드는 순간 그걸 딱 알아요.
0: 오호.
1: 그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고 그 순간 침묵을 하죠. 엄마 전화 지금 사용 중이에요. 내려주세요.
0: 네. 그럼 엄마가 끊으시죠?
1: 네, 그렇죠. 네,
0: 끊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진짜 끊었을까요?
1: 그래서 또 확인을 하죠. 네, 내려놓고 또 엄마 방으로 가봅니다.
0: 네, 네. 저희가 그 시절에는 전화기가 두 대를 들면 약간 소리가 다르긴 했는데.
1: 그렇죠.
0: 자, 시간 맞추고 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1시의 막대방 오랜만에 오늘 금요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연애 예측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삐삐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했다면 네, 요즘 친구들이
0: 남겨놓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거를 뺄 수가 없는데 편지.
1: 아 그렇죠. 편지 좀 썼죠. 글 좀 쓴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부탁이 들어옵니다.
0: 밥 사줄게. 영철아 제발 한 번.
1: 한 번만 써줘.
0: 성공률 100%라면.
1: 아 그렇죠.
0: 아 정말 그 영화라고 있는데 아 정말 콧대가 너무 세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슴에 부탁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제발 좀 써주라고.
1: 네, 편지를 읽어보면은 또 그 친구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네.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편지 보낼 때 거기에 또 향수 좀 뿌려서 보낸답니다.
0: 좀 받아봤구나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받아봤구나
1: 꺼내면은요 향기로운 냄새가 싹 나면서 5점 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0: 아 일단 시작부터 좋네요.
1: 그럼요.
0: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영철이라는 친구 또 수려한 또 문체로 밤하늘에 막 서시 막 날리면서 막
1: 그러고요 네. 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주고 받고 했죠.
0: 그 안에 보내면서 이 네. 카세트 테이프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1: 맞습니다.
0: 이 편지를 좀 읽어다.
1: 그러니까 또 이제 A면에 노래 제목들을 쫙 쓰는데 네. 그 앞자를 딱 모아보면 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나오고
0: 그쵸?
1: 네. 아 정말 추억이 돋네요.
0: 그래서 그 라디오 사연 같은데 그 80년대 90년대 보면 그런 네. 이야기들 있었어요. 편지를 써서
1: 네.
0: 붙이긴 붙였어요.
1: 붙였어요.
0: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너무 쫄리는 거야. 안 될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지금 같으면 문자만 삭제를 한다든지
1: 네.
0: 이메일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보낸 편지가 안 되니까
1: 낙장 불입.
0: 낙장 불입이 아니라요. 그 집에 가서
1: 네.
0: 우체부를 기다렸다니까.
1: 아.
0: 그 정도까지?
1: 아니
0: 어떻게든지 그 편지를 없애려고
1: 그렇게 소심한 남자였어요?
0: 제 긴 거 좀 티나요?
1: 너무 티나는데요? 아니 그렇게 소심했던 거예요?
0: 아니 근데 네. 그게 아 진짜 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보냈다가 네. 조금 더 관계가 진척된 상태에서 네. 내가 다시 뭔가를 하면 네. 잘 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지우지를 못해가지고 아 보내고 나서 후회가 돼가
1: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네.
0: 네. 우체부를 계속 기다렸던.
1: 그래서 우체부를 만나서 편지를 획득을 하셨나요?
0: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남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네. 라디오에 참 많이 올라오고 막 그 가슴 설렜던
1: 맞습니다.
0: 사랑 고백할 때 그 떨렸던 마음들이 그때 그래서 막 우체부에게 기다렸는데 우체부는 안 오고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내고 엽서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또 낭만이었잖아요.
0: 낭만이고 네. 다 꿈이었고요.
1: 라디오에서 방송국에서는 내가, 그 예쁜 엽서들 모아서 엽서 전시회를 하기도
0: 있었어요.
1: 했었잖아요.
0: 그 M사 방송국에서 네. 해마다
1: 그러니까요.
0: 행사로 하게
1: 예쁜
0: 됐습니다.
1: 예쁜 엽서 전시회.
0: 네. 전시회. 네. 그 가서 보면 막 엽서를 막 수십 장을 엮어가지고 만든 엽서부터
1: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네. 막 1,000번 뭐 2,000번 이렇게 써가지고 아, 어떤 네. 글자를 완성하기도 하고 하트를 쓰기도 하고 네.
0: 그때 또 학 접는 게 유행이었는데 종이 합쳤고 학알이라고 학위에 낳은 알 또 알을 만들어가지고 알을 막 보내기도 하고
1: 아우 그놈의 학알 접느냐고 제 지문이 다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요 네. 그런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0: 저보다
1: 나 몇 월 며칠까지 전화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김장 품앗이 하듯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하가를 또 접어주는 거예요.
0: 오늘은 선이 내일은 영이
1: 그렇죠. 예쁜 또 유리 그릇에 담아서 또 전달식을 하고 네. 네. 다 함께 친구들끼리 그래서 오늘 어땠어 저쨌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즐거웠던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0: 우리 청취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사랑을 또 고백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딕패밀리의 사랑의 고백 노래죠. 나는 못난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이리의 나는 못난이 듣고 오셨습니다.
1: 성훈 씨한테
0: 제 주제가죠. 주는... 제 주제가 주제가입니다.
1: 우체국을 기다 우체부를 기다리던 바로 그
0: 아니요 그 제 얘기 아니라고
1: 아니라고요. 보내는...
0: 제 얘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성북동인데 아닙니다.
1: 네 알겠고요.
0: 성북동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로버트님께서 군대 쫄병 시절에 서울 뺀질이로 소문난 저는 허구한 날 시골 고참들 연애편지를 써줬답니다.
1: 아, 좀 글 좀 쓰시나 봐요, 로버트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받으셨겠죠.
0: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하시게 되면 네. 물밀듯이 들어오죠. 이 편지가.
1: 그렇죠. 맞아요.
0: 아니, 우리,
1: 성공률이 높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네. 뭐. 네. 네.
0: 아니, 우리 김상병이 편지를 잘 쓴다면서? 그래서 가지고 각 이제 병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나도 한번 좀 부탁했는데 대신 이런 걸 잘하면 네. 군대 생활이 진짜 편하게 편안해집니다. 잘 풀리죠.
1: 아, 그렇군요.
0: 잘 풀립니다.
1: 아, 로버트님 덕분에 네. 군대 생활 편하게 하셨겠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또 군대 생활 얘기도 자주자주 좀 올려주세요.
1: 네.
0: 그리고 또,
1: 다른 청취자님이 네. 익명으로 올려주신 글인데요. 긴머리 소녀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고 듣던 60년대 손편지를 한 연애는 어떨까요? 날마다 한 통씩 썼던 소녀가 저랍니다.
0: 이야,
1: 매일매일 한 통씩이요.
0: 네.
1: 단발머리에 세라복 하얀 카라 풀먹여 달고
0: 그렇죠.
1: 까만 명찰에 이름 새겨 달고 다니던 그 시절. 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해야 되나 살다 보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지나서 세월 속에 묻어산 세월이 참 운명적인 연애를 한 거예요. 언젠가 이성훈 씨가 우와 기막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상을 줘야 되겠죠? 상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희준의 하숙생 한번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 편지 내용 자체가 네. 문학적이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니 매일매일 쓰던 편지가 얼마나 낭만적이었을지 이 글에서 느껴지네요. 네.
0: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던 연애편지의 대필 하셨던 우리 익명님이었습니다.
1: 네.
0: 이름을 얘기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우리 최희준의 하숙생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인생을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1: 알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저희 단골손님들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정말 방송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여러분들의 그 문자 한 줄, 응원의 메시지 하나가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 여러분의 또 연애 네. 시절을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가슴이 아주 멍걸멍걸해지고요.
0: 네. 네, 감사드립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번으로 해주세요.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성황리에 지금 3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죠.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저희 키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만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예전에는 차 안에서 주로 라디오로 들으시거나 집에서 라디오로 들으셨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들으시고요. 앱으로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네. 네.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그 스토어에 가시면은 K-Radio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앱으로 들어주실 수가 있고요.
0: 있고요.
1: 또 저희 새롭게 단장한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도 라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0: 여기에 오시면 저희 K-Radio 1660 그리고 워싱턴 버지니아에 방송되고 있는 1310 그리고 네. 유튜브까지 한 번에 그냥 원하시는 네. 대로 들어오실 수가
1: 네.
0: 있어요.
1: 버튼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네. 네.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각 코너 각 시간대별로 방송마다 여러분 그 사진 눌러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재미난 네. 하이라이트 클립들이 다 있습니다.
1: 예, 네. 그 진행자들이 여러 가지 클립들 올려놨으니까 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0: 뉴스도요.
1: 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시간이 많이 가도 들려드려야 되겠죠. 우리 손편지 쓰던 그 소녀에게 바칩니다. 제이준 아숙생.

0: 비슷하다, 비슷하다.
1: 이게 오른쪽 이 입이 위로 좀 약간 올라가야 돼요.
2: 그렇죠.
1: 뭐 성대모사를 하려면 아 정말 실크 같은 목소리.
0: 아, 약간 지금. 악기 소리 같아요 저한테는.
1: 어.
0: 네.
1: 러서서
0: 네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예, 네. 네, 악기 소리가 사람 목소리로 바뀌면 이 목소리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
1: 저도 예전에도 이제 노래를 좀 제가 한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가수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0: 네.
1: 제 어떤 그 보컬
0: 네.
1: 어떤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부를 때 또 한쪽 길을 또 열어주셨던 그런 분위기도 해요. 많이 모창도 많이 하고 많이 따라 불렀었고
0: 아,
1: 그랬었어요.
0: 아.
1: 자, 그나저나 이제 야, 다음 주만 되면 벌써 이제
0: 벌써
1: 독립기념일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지금 술렁술렁 하는데요.
0: 네, 성훈 씨 뭐 독립기념일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1: 미국의 독립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면 독립기념일이니까요.
0: 그렇죠. 네. 아, 역시 그렇군요.
1: 말이 딱 맞죠.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 독립기념일 하면은 불꽃놀이잖아요.
1: 불꽃놀이죠.
0: 네.
1: 지금은 쉽게 들으면 우리 동네에도 이걸 미국 독립을 축하하는 이 녀석들 때문에 아주 밤에 잠을 못 자요.
0: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는 불꽃놀이 좀 보러 여기저기 좀 다니고 했었는데
1: 저도 그랬어요.
0: 사람이 너무 많고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1: 네. 여기 한 2, 3년 지나면은
0: 네.
1: 그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0: 네.
1: 한 번은 가볼만 하지. 절대 안 갑니다.
0: 아니 근데 운 좋게 뭐 좀 높은 고층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1: 그런데,
0: 네. 네, 옥상만 올라가도 정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1: 성훈이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0: 하지만 그렇지 못한 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돗자리 들고 또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몇 땅짜리를 네. 찾아서 헤매야
1: 올해가 아마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0: 네.
1: 250주년이 된
0: 그러니까요.
1: 역사적인 또 해라서
0: 네. 워싱턴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1: 뭐 온 동네 미국의 그 폭죽이란 폭죽을 다 긁어서
0: 아마도 이번
1: 네.
0: 독립기념일은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성장이라고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듭니다.
0: 네. 불꽃놀이도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1: 다 긁는다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폭죽을 다 긁어서 다 태울 거예요.
0: 아니
1: 아마.
0: 그리고 그런 공식적으로 하는 불꽃놀이 말고도 소소하게 또 막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불꽃놀이도 아마 늦은 시간까지
1: 거예요.
0: 이어지지 않을까
1: 어마어마하게,
0: 싶습니다.
1: 아마도요.
0: 그러니까요.
1: 어마어마하게.
0: 또 길도 많이 막히겠죠. 이번 금요일부터
1: 그렇겠죠?
0: 또 네 공휴일 시작되니까
1: 네.
0: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아마 길도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1: 가지고 계신가요?
0: 네.
1: 이번 주말에도 또 가족들과 함께 뭘 또 맛있는 걸 또 해 먹나. 어쨌든 주말은 또 아름다운 쉼표 아니겠어요?
0: 그럼요.
1: 잘 쉬어야.
0: 월요일날 또 월요병 없이
1: 네.
0: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1: 네. 저는 하여튼 월요일은 월요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계신 곳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조금 더위가 꺾여서 굉장히 그래도 어렵지 않은 한 주였는데.
0: 맞아요, 네. 이번 주는.
1: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잘 충전하셔서 단단해져갖고 우리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고요.
0: 네, 월요일날 기분 좋게 만나자고요.
1: 자, 한시의 확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경화였습니다.
1: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 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헬리세이지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0: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월드컵 때문에 울고 웃고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결과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요. 응원할 때만큼은 대한민국이 하나였던 흔쾌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이제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요. 금요일에 오후 피곤함은 퇴장, 스트레스는 레드카드, 웃음은 선발 출전, 흥은 풀타임. 자, 여기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볼륨은 조금 더 크게, 어깨는 조금 더 가볍게, 입꼬리는 조금 더 높게, 주말을 향해 신나게 달려볼게요.

하우스가 금요일에 문을 짠 하고 엽니다. 톡톡. I like the way you look. You rock my world. And I rock your world.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오늘도 저랑 바로 친구 한번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켜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클릭하시니까요.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옆에다가 저희 K-Radio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까지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가 창하고 뜨죠. 거기를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짧게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 하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신청곡도 보내고 사연도 보내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는 축구고 내 금요일은 소중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김지연의 2시 비타민이 여러분의 주말 행복지수를 높여드릴 진짜 알짜배기 로컬 정보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주파수 고정해주시고요. 자, 오늘 퇴근길에 주말 장이나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말 영수증 가벼워지는 소리 들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6월 26일 금요일부터 H마트 뉴욕 뉴저지 첫 매장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여름맞이 단독 특가 세일 찌라시가 떴습니다. 자, 주말 바비큐용 신선한 고기류부터 시작해서 수박 같은 여름 과일 세일 폭이 아주 크다고 하니까요. 마트 앱으로 추가 쿠폰까지 짱짱하게 챙겨서 스마트하게 장 보시고요. 또 장 다 보셨다면 주말에 돗자리 들고 우리 동네 무료 축제로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비 오면은 우비 입으면 되죠 뭐. 자, 지금 퀸즈 크로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에 있는 루이스 암스트롱 스타디움이 거대한 월드컵 응원단 본부로 변신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뭐 오늘 오후부터 대형 전광판으로 월드컵 경기도 보여주고 뭐 라이브 DJ 공연도 있고요. 푸드트럭 팝업도 열린다고 하니까 뭐 입장료도 완전 무료 공짜라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뭐 축구는 아니더라도 함께 뭐 가족 나들이 하시기는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티켓 마스터 들어가셔서 예약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창에 대문자로 퀸즈 HQ라고 치시면요. 무료 티켓이 짠 하고 열리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단 안에서 사드시는 타코나 맥주 값은 유료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죠. 자, 그리고 분위기 있는 연극 한 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낮에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도서관 앞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무엇이 있냐? 올 여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유명한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 로미오와 줄리엣 공짜 티켓 바우처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패트론 아이디를 보여달라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패트론 아이디. 나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돈 드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일종의 무료 디지털 회원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표 거래나 사재기를 막으려는 극장 측에서 확인하는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퍼블릭 시어터 공식 홈페이지 publictheater.org에 들어가셔서요. 이메일 주소 넣고 1분 안에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나면요. 내 계정 페이지 맨 위에 숫자로 나만의 고유 번호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본인의 패트론 아이디 카드인 거예요. 줄 서 계실 때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그 번호 화면만 쓱 한번 보여주시면 1인당 2장씩 공짜 바우처를 주니까요. 지금 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요거 챙겨서 주말에는 센트럴파크 데이트 다녀오시면 완벽한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에어컨 빵빵한
명품 극장에서 불금 데이트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돈 안 드리는 거 정말 좋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호출이에 뭐 진짜 시원하게 공짜로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료 공연이 있긴 한데 유료 공연 말고 무료 공연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출이 그 영화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거기는 공연 티켓 없이도 누구나 100%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옛날 흑백 영화 감성 가득한 박물관 무료로 싹 구경하시고 또 저녁에는 펠팍 포트리 맛집에서 한식 맛있는 거 정말 많잖아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알뜰 코스도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굳이 멀리 멀리 트래픽 잼 겪어가면서 외곽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앞 우리 동네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재밌는 주말 놀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 답답한 축구 수단이 이쯤에서 접어두고요. 다들 신나는 주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자 그럼요. 이제부터 자, 이번 주 금요일 비타민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집중해주세요. 자, 이번 2026 월드컵 사상 최초로 48개국 출전을 했었고 우리 태극전사들이 아쉽게 조 3조 기록하고도 지금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뭐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인데요. 뭐 축구에서는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 올 때 전술을 유기적으로 짜서 경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래는요 축구에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패스를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공격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전술 용어인데요. 요즘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인생 계획 좀 찬찬히 이것 좀 해보자 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퇴근길 주말 장보기부터 막차 타는 공짜 축제 공격 정보까지 인생 계획을 제대로 이것 해보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오늘의 문제. 이 축구의 전술 용어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자, 1번은요. 샐러드 업. 2번은 빌드 업. 3번은 레몬 업. 4번은 턴 업.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생방송 카카오톡에 정답 올려주시고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건강을 드리는 대한민국 유기농 제품 오가닉 원에서 양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 그리고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선다행이 편해요 하고 정답 올려주셨어요. 정답일까요? 오, 어려워요. 객관식이라서 다행이에요. 정답을 맞추신 것 같아요. 어려웠나요? 아니, 설마.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자, 원래는 축구에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패스를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공격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전술 용어인데,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인생 계획 좀 찬찬히 이것 좀 해보자 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비타민 금융 퀴즈였습니다. 자, 사지선다요. 1번 샐러드업, 2번 빌드업, 3번 레몬업, 4번

0: 금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비타민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식사가 제공됩니다.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해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1: 이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지아가 불러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김지연 DJ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답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렵다고 기권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어렵단 말씀이세요? 아, 이럴 수가.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금요 비타민 퀴즈는요. 원래는 축구에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패스를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공격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전술 용어인데요.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인생 계획 좀 찬찬히 이것 좀 해보자 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어요. 자, 사지선다지어 1번.

1번은 샐러드업, 2번은 빌드업, 3번은 레몬업, 4번은 턴업 이것이었습니다. 자, 기권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게 쉽잖아요. 올려주세요. 그냥 모르면 찍어도 되잖아요. 그게 사지선다의 매력이잖아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서 라디오는 저의 친구랍니다 하고 정답과 함께 올려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네요. 자, 또 센스가 넘친 우리 청취자님.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김전 앵커님. 28일 운명의 날에 좋은 소식이 온다면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땡땡땡 하면 될까요? 이기려면 땡땡땡이네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오, 센스. 아, 우리 또 신청곡 강진의 어느 구름에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강진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여기도 구름이 가득해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여기도 곧 시작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도 30분이나 지나면 괜히 앱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됩니다. 택배도 배송 완료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몇 번이나 배송 조회를 또 하고 들어가서 보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무슨 일 있나? 일이 있는 건가? 없는 거? 일식 당한 건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기다림을 어려워하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날 찍은 사진을 보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진관에서 봉투를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보면서 혹시 눈 감은 사진은 없는지 흔들린 사진은 없는지 보면서 말이죠. 좋아하는 가수에게 엽서를 보내고 또 라디오에서 누구님 신청하셨습니다 라는 DJ의 목소리가 나올까봐 숨죽여 기다리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답장은 열흘, 보름 뒤에야 도착을 했지만 우체부에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신기하게도 그때는 느렸지만요, 덜 불안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 기대도 있었고 설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풍경도 그랬어요. 저녁 8시만 되면 집 안에서 거실에서 TV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빠는 신문을 접어두고 TV 앞에 앉으시고 어머니는 참외나 수박을 깎아오시고 아이들은 오늘은 내가 채널 고를 거야 하면서 리모컨 아닌 TV 다이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그런 모습 때 채널은 몇 개 없었지만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죠. 드라마가 끝나면 온 가족이 등장인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TV도 훨씬 커졌고 볼거리는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아빠는 뉴스를 보고 엄마는 유튜브를 보고 아이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졌죠. 골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질 무렵이며 골목 여기저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고무줄 놀이하던 아이들, 구슬치기 하던 아이들, 자전거를 타고 먼지 일으키며 뛰어다니던 아이들, 그중에 우리가 있었고요. 또 엄마가 창문을 열고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그제야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를 혼낸다 하더라도 엄마는 아우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아유 말을 안 들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손편지는 카톡이 되고 또 공중전화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골목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마음, 함께 웃었던 시간, 가족과 나눴던 저녁 한 끼의 따뜻함. 그래서 이제 가끔은요,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우리 모습이 그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추억 함께 꺼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가 가장 그리우신가요? 우체부 아저씨들 기다리던 기억도, 또 다이얼 전화를 돌리던 기억도, 또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던 소리, 문방구 앞에서의 그 오락기 소리, 또 골목에서 친구 이름을 목청껏 부르던 그 순간이 엄청 그립네요.

0: 사냥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구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러와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99 애호박 2불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원래는 축구에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패스를 차근차근 연결하며 공격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전술 용어.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생 계획 좀 찬찬히 이것 좀 해보자 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니 이 말. 자, 정답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구에서 상대팀의 압박을 뚫고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 패스를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진영을 짜나가는 전술 행동. 최근에는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널리 쓰이는 유행어가 되었죠. 정답은 빌드업이었습니다. 빌드업.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강진이 부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처음 걷던 아이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고 또 맛있는 된장찌개도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고 좋은 친구도 좋은 부모도 좋은 인생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사랑받는 말이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이나 되는 먼 길도 결국은 한 걸음이 시작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니까 빌드업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주말만큼은 결과보다 과정이 참 괜찮았다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점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푹 쉬시고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도 든든하게 충전하시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의 새로운 빌드업은 김지연의 투시의 비타민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하루의 웃음을 하나씩, 추억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공감하시나요? 눈앞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정신이 없으니 급하지 않은 건 매번 다음으로 밀리기 마련인데요. 말 그대로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입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숨 가쁜 일상. 주말이 좋은 건요, 뒤로 미뤄뒀던 급하지 않은 목록을 우선순위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빨래를 해야 되는데요. 이불 빨래 말이죠.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오늘 저녁에 꼭 빨래를 해야겠습니다. 남입니다. 빙글빙글.

0: 지난달에는 빨래방에 가서 이불 빨래를 하고 왔는데요. 아,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찝찝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게 영 쉽지 않습니다.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뭐 재빨래만 하게 되나요? 아이들 것도 다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불 빨래 어떻게 하세요? 좋은 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6월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의 절반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 혹시 6월에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한 달 7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거니까 오늘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6월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불금 행복한 금요일 행금 예, thank God it's Friday 즐거운 금요일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좋은 음악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죠.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이야기. 유럽 대륙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이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된 뜨거운 공기가 대기 상층에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전역에서 사망 사례와 건강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밀라노 인근 지역에서 농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사망을 했고 포도밭 노동자는 인근에서 묘지를 방문하던 중 급성 온열 질환으로 추정이 되는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나폴리의 노숙인과 또 다른 노동자 역시 폭염을 건드지 못하고 숨지면서 피해는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로마, 밀라노, 피렌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의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취약계층을 넘어 건강한 성인에게도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고온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전역의 낮 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치솟고 있으며 극심한 무더위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는 냉방 설비 과부하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연구위원회는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향후 며칠간 약 150만 명의 야외 노동자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4일 사이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가 무려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 프랑스에서도 폭염과 관련된 익사 및 온열 질환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유럽 전반에서 기온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인명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기후재난의 수준의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와 지속기간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유럽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국가시험을 강행을 하자 교원 노조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파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프랑스 교원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폭염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 현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일 최고 기온이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는 대부분 지역에 적색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실제 학교 3,500곳을 휴교를 했고요. 또 추가로 거의 만 곳에 가까운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학교 대부분은 폭염에 취약한 구조로 건물은 단열과 냉방에 취약하며 운동장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큰 창문에 외부 차양막이 없는 구조가 많아 교실 온도가 35도를 훌쩍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커튼을 치고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가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유럽을 휩쓴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페인에서도 나흘 만에 21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 전역의 폭염이 공식 선포된 토요일 이후 닷새 만에 나온 수치로 사망자 수가 매일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물론이고 곳곳에서도 기온 기록이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칸타브리아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인 43.7도가 측정이 됐고요. 사모라시와 알메리아주에서도 야간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다고 합니다.
아직 유럽의 날씨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DMB 지역도 여름처럼 느껴지는 날씨로 6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90도 가까이 오르는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비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 많겠고요. 소나기는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전선이 접근을 하면서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일부 뇌우는 강한 돌풍과 잦은 번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늦은 오후에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요. 일기예보 주의 깊게 확인하고 튼튼한 대피소를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과 밤 사이 온화하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요.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 도심은 70도대 중반까지 떨어지겠으며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야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느리게 이동하는 전선이 인근에 머물면서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구름이 끼고 간간히 햇볕이 비치면서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추가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비교적 평온한 날씨 예상되지만 잔여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전선이 이 지역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온은 더욱 쾌적하게 유지될 것이고 오후 최고 기온은 대체로 80대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는 토요일에 비해 다소 낮아지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을 넘어서는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의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계속되는 무더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종서입니다. 아름다운.

생활 상식. 사과가 몸에 좋대. 변비 예방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작정하고 정말 많이 사다 놨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냉장고에서 썩어 나가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 전에 사과

퀘르세틴과 식이섬유 펙틴이 껍질종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폴리페롤 성분도 껍질에서 과육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껍질 위에 잔류 농약과 왁스가 함께 존재한다는 건데요. 사과에 그러면 왁스를 입혀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중에 유통이 되는 사과 포면에 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사과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로 과일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표피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코팅하는 식품용 왁스입니다. 자체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왁스층이 농약 성분을 껍질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씻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사과를 몇 초간 헹구는 것으로 세척을 마무리하는데 이 방식은 왁스와 농약 제거에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왁스는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서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표면 오염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척 효과를 높이려는 단계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서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을 녹인 뒤 사과를 약 5분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의 약 알칼리성이 표면 농약 성분과 왁스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후 부드러운 소리나 수세미로 껍질 표면을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더해지죠. 그 다음 물 1리터에 식초 2, 3스푼을 넣어 희석한 뒤 1, 2분 담갔다가 꺼내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굽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베이킹소다 처리 후 남은 잔여물을 중화하고 세균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특히 사과 꼭지 주변에도 꼼꼼히 세척해야 하는데요. 배꼽 부분은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왁스와 농약이 고여있기 쉬운 부위입니다. 솔로 문지를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세척 효과가 고르게 미칩니다. 특히 사과 표면을 문지를 때 솔의 강도가 지나치면 껍질에 상처를 낼 수 있고요. 최소 과일 전용 부드러운 실리콘 솔이나 새 칫솔을 따로 두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거친 수세미는 표면을 긁어 오히려 세균이 침투할 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척을 마친 사과는 물기를 뽀득뽀득 닦아낸 뒤에 바로 먹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척 후 표면의 보호막이 일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오히려 산화가 빨라지고 신선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여러 번 잘 닦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사과 못 드시고 물러서 버리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물은 사과 앞으로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남김없이 싹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러진 사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살짝 물렀을 때와 많이 물렀을 때의 처리법이 다르고요. 애초에 먹어선 안 되는 상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버리는 사과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짝 물렀을 때 이때 사과를 가열하면 오히려 맛이 더 난다는 사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색이 조금 짙어졌지만 냄새는 여전히 달콤하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을 때, 그렇지만 생으로 먹기에는 좀 찝찝하다 싶을 때, 이때는 가열조리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림인데요. 껍질을 벗겨서 적당히 썰고 설탕과 계피가루를 약간 넣어서 약불에서 뭉근하게 조리면은 팬케이크나 요구르트 위에 얹는 토핑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과잼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고요. 레몬즙을 조금 섞어 함께 끓이면 산미가 더해지면서 보종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오트밀이나 베이킹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머핀이나 사과 케이크에 넣으면 물러진 과육이 반죽

0: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촉촉함을 높여주고요. 이미 당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레시피 속의 설탕량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편의한 점이 있지요. 그런데 사과가 여러 군데 물렁물렁하고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가 없다면은 2단계에서는 갈아서 쓰는 방식이 맞습니다. 믹서에 넣어 갈면 스무디 베이스로 쓸 수 있는데요. 바나나나 우유를 함께 넣으면 물러진 식감이 티가 나지 않고 당도가 높아서 별도의 감미료 없이 달달하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기를 재울 때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효소가 고기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간 사과에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섞으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재움 소스로는 바로 쓸 수 있어 딱이죠.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플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갈거나 잘게 으깬 과육을 한번 끓여 식힌 뒤에 소분해서 얼려두면 요리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과,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하는 사과는 흰색이나 녹색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겉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면 아깝다고 해서 그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사를 과육 깊숙이 뻗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제거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효된 냄새나 시큼하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요. 사과가 지나치게 무르면 당분이 발효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먹어도 되는 수준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과육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깊게 변색된 경우 안쪽 과육까지 짙게 변했다면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사과 뽀득뽀득 잘 깎아놨는데 자칫 잊어버려 상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럴 때 무조건 다 버리시지 말고 잘 골라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가 났거나 흰색 뭐 이런 거뭇거뭇한 게 있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이 포착이 돼 화제입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스촨성의 한 인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릎을 꿇은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공개된 영상 속 로봇은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행인들을 향해 거듭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로봇 앞에는 현금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모금 접시와 함께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용 QR코드가 놓여 있었는데요. 또 로봇에 부착이 된 LED 표지판과 확성기에서는 충전할 돈이 없어요. 전기요금 납부를 도와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중국의 로봇 전문 기업인 유니트리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모델 유니트리 G1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니트리 G1은 어제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화산을 등반해 화제를 모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이 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거지마저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왔다. 인공지능의 인류 지배 시나리오는 잠시 보류해야겠다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로봇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거나 일종의 행위 예술 혹은 새로운 방식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영상 속 일부 행인들은 신기한 듯 접시에 동전을 던지거나 실제로 QR코드를 스캔해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이징과 청두, 푸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결제 코드와 함께 휴대폰을 충전할 돈이 없다는 문구를 띄운 채 구걸하는 이른바 로봇거지가 잇따라 목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 워싱턴 연방 지방 법원이 어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에서 미성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인터뷰 내용 중 삭제 처리한 대목을 복원해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미 셜리번 판사는 파일 내 주요 관심 문서들에서 삭제 처리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과의 성행위 및 고문 동영상과 관련해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8건 이상과 트럼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인데요. 미 연방수사국은 트럼프가 성폭행했다는 여성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4차례 인터뷰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의회의 공개 요구에 따라 인터뷰 관련 파일을 공개했으나 이후 여러 매체들이 문서 일련 번호를 검토해 진술 내용 37페이지가 누락돼 있다고 보도해 왔었다고 하네요. 잡은 야근은 봤는디 워낙 넋비공 같은 분이시라 용 빼는 재주 없는디 지도 몸은 살이야지오. 탐수식 쳐봐요. 일본 최대 제약기업 다케다의 새 수장으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킴이 선임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줄리 킴을 이사회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겸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의 245년 역사상 첫 여성 최고 경영자가 된 줄리 킴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후 유아기 때 미국으로 이주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자란 재미동포 1.5세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경험을 지닌 줄리 킴 대표는 지난 2019년 다케다가 샤이어를 인수하면서 다케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혈장 유래 치료제 사업부 및 미국 사업부 사장 등 여러 직책을 거친 후 작년 차기 CEO로 지명된 바 있는데요. 지난 1781년에 창업한 다케다는 245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최대 제약회사이자 글로벌 빅 파마입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4조 5,057억 엔으로 약 42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위장관 질환, 희귀 질환, 혈장 유래 치료, 신경과학, 종양학, 백신 등을 핵심 사업으로 8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줄리 킴 신임 CEO는 기면증, 건선 등 신약을 준비 중인 다케다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후기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키고 AI를 적용해 업무 방식을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힐러리도 못 뚫은 천장 유리를 우리 김씨, 줄리 김씨가 뚫었네. 아이고, 자랑스러운 태안의 여제십니다. 요 타임에서 박수!

0: 호주에서 상어 공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주말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한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오전 11시 15분경 후지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에도 호주 해안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잠수부 3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올해 호주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도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두세 건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이 발생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피해자가 수영 중 공격을 당한 것인데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피해자는 해변 근처 럭비 경기장으로 옮겨진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일에도 가족과 함께 작살 낚시를 하던 35살의 남성이 4.5m 크기의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으며 지난달 24일 작살 낚시 다이버였던 39살의 남성도 북동부 해안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치명적인 상어 공격 사건은 1월에도 일어났었는데 시드니 항구에서 황소 상어에게 공격당한 12세 소년이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호주에서 상어 공격은 인구 증가와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죽는 꼴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굳이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야 아예 안 그리오. 한국에서 이웃의 1등 당첨 복권을 훔친 뒤 불태워버린 부부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태국 수코타이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남편이 이웃의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라진 복권은 1등 상금인 600만 바트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웃인 54세 여성은 복권 3장을 구매한 뒤 이웃집 아내에게 당첨 여부 확인을 부탁했는데 이웃집 아내는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알려주면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까지 복권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웃집 아내는 태도를 바꿔 복권 3장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으며 3장 모두 당첨되지 않았고 한 장은 번호 하나 차이로 아깝게 안 됐다고 뒤늦게 설명을 바꿨는데 하루아침에 행동이 바뀐 것에 대해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집 밖 쓰레기통을 확인했으나 쓰레기통 속에서 버려진 복권 두 장만 있을 뿐 마지막 한 장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더욱 의구심을 느낀 여성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했고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돈이 탐나서 당첨 복권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 확인을 부탁했던 여성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자 압박감을 느껴 복권을 불태워버렸다고 진술했는데요. 복권 주인인 여성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범인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복권이 이미 소각된 상황이지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걱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과 태국 정부 복권청은 원본 복권 없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천벌을 받아도 현찰을 부분에 그려. 그러게 돈이라는 건 말이오. 내 주머니 속에 있어야 내 돈이지. 내 주머니 떠나면 내 돈 아니오. 그나저나 듣는 나도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데 그 반만이라도 주면 안 돼요. 이 증인도 있잖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내세웠던 압도적인 인적 자원 우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현금 보상에도 불구하고 신병 모집은 급감한 반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모병이 내부 경제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8만 달러의 계약금과 14만 달러의 채무 면제 등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모병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 공급처에 숨통이 트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러시아의 입대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20% 감소했다며 열악한 처우와 최전방의 실패가 알려지면서 막대한 인센티브마저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돈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며 러시아가 전사자를 충원하는 속도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병 난항은 사상 최악의 노동력 부족 사태로 이어지며 러시아 전체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서방 정보 당국은 누적된 러시아군 사망자 수를 약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엘리트는 징집을 피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안에 따른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체감 물가 폭등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는 큼다게 춥고 군인들은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서 코 찔찔흘리면서 깡통에 든 개죽 같은 거 먹는 거가 연상이 되는데 아이 무째 치만 그런 경우에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나라이지만 정치 체제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년 전 유럽연합과 안보 국방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캐나다를 유럽이 아닌 나라 중 가장 유럽적인 나라라고 불렀는데 그런 캐나다가 머지않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해 유럽과 유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에서 매년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 경연 대회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캐나다의 공영 TV 방송국인 캐나다 방송공사가 유로비전을 운영하는 기구인 유럽방송연맹의 정회원이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캐나다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할 자격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 대회에 합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 아래 미국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캐나다가 유럽과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이름과 달리 오래전부터 유럽 이외 나라들의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1973년부터 참가해온 이스라엘은 네 차례나 우승을 했고 호주는 2015년부터 참가해왔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유로비전에 참가한 적은 없지만 캐나다 가수들이 다른 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적은 있습니다.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참가한 셀런 디온이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 라는 노래로 우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캐나다 정부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려는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공인하고 캐나다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적대시한 것에 대응해 유럽 등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송 콘테스트 참가에 대해 유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로 팬들이 유로비전을 북미 문화 패권에 맞서는 보루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호주가 2015년 참가했을 때도 유로 팬들은 냉담함을 보였고 수년 동안 강력한 출연자들을 참가시킨 끝에 간신히 호주의 참가 자격에 대해 논란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은 캐나다의 참가를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대회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를 무마하려는 조치로 여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올해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5개국들이 이스라엘의 참가를 문제 삼아 대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말이요.
1: 이스라엘이 은근히 적이 많아요. 아니 우리끼리 야하지만 워낙 잘난 척도 하지만 튀어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말이오. 아니 무지개 지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냐고. 다른 나라 민족은 싹 무시하고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디 자들한테는 사랑이라고 눈을 짚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이.

0: 아바는 유로비전 참가자 중 가장 오래된 또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70년대 초 지금 듣고 계시는 워터루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후 아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이 팔린 밴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스웨덴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아바 멤버 중 3명의 고향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꼭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안내 말씀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또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헤이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런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텀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죠.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협찬으로 라라랜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한바탕 오긴 올 것 같은데요. 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히려 구름이 너무 끼어갖고요. 오히려 구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하늘은 어때요? 아, 요새 자꾸 비가 좋아져요. 너무 가물었죠. 많은 비는 아니지만 적당히 가끔 오는 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우리 청취자분들 카톡 올려주셨는데요. 금요일은 좀 바쁩니다. 잠시 후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 천천히 빨리 오세요. 자,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편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선물 같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나만 노력해갖고는 안 되죠. 상대방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 네, 저부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나훈아의 인생길 신청해 주셨네요.

한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늘 감사해요. 불금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금에 좋은 글귀. 한 주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 오늘만큼은 자신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힘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그러고 시 짤막하게 한 편 보내주셨어요. 시 제목은 행복.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조석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

김동률의 취중 진담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뭐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적은 세월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제가 이 시편하고 잠언에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 그 어느 편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잠언 말씀도 그렇고 통독은 다 하지 못했지만 시편하고 잠언만큼은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는 잘못했을 때 왜 성경을 그 필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칫 아 잘못을 하면 성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요? 아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자, 삶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과거에 어렵던 시절보다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서로에게 위로도 마음과 몸으로 내 몸과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과 같은 끈끈함을 찾는 정은 많이 변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생각 나름이겠지만 항상 긍정이 앞서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조그만 모래알 같은 나눔이 모이면 쌓이면 태산을 이룹니다. 모두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 있는 한국의 강인한 이민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본국보다 더 잘 사는 이민자가 될 수 있기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지 않나요? 고대 광실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곧 지옥이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음 편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겠죠. 살다 보니 느끼는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곧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매일 2시간씩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 시간, 이 2시간이 저한테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오늘 방송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냥 몸이 저절로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앉고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 읽다 보면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같이 듣고 싶은 곡, 좀 어려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원래 레드 제플린의 곡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 곡은 옛날에 물론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귀에 익은 이즈 리스닝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2분 정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죠. 정신 확 나게 말이죠. Living, loving. She's just a woman. 요 타임에서 한번 외쳐줘야 되죠? 아!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처럼 뽀들현돈님처럼 또 이번 주 퀴즈 내주신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박처럼 아이디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요리 하우하우 하우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0: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우리 H마트의 강정희 부장님 벌써 와 계시네요. 네.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요. 지난주 하루 스킵했어요. 이번 주 아주 푸짐하리라 믿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보자, 같이
1: 가보자.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드리스콜 딸기 팩당 1.99불. 체리 파운드당 2.99불.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99불.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불.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지만 해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0: 근데요, 지금 메릴랜드 쪽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1: 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좀 하늘이 네. 이렇게 보니까는 좀 꺼뭇꺼뭇해요.
0: 그러니까.
1: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아, 이게 소나기락도 내릴 것 같다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봤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기 10분 전부터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릴랜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메릴랜드에서 우리 쪽으로 오나?
0: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이게 남침인가요?
1: 조만간에 우리도 여기도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해요.
1: 아, 근데 지금. 너무 날이 덥잖아요.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하는데
0: 다음 주 수요일부터 거의 90몇 도, 100도 이렇게 100도 됩니다.
1: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걱정이에요.
0: 걱정이에요.
1: 근데 이렇게 날 더울 때는 야외 활동 특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물 많이 드시고
1: 연세 드시면.

0: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텃밭 농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1: 아유, 어떡해.
0: 네, 저희 매장에 오시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떤 고객분이 계신데 네. 펄스처치에 무슨 텃밭 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텃밭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조그맣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거의 한 10여 년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텃밭 농사를 아침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 더운 날 혹시 방정 듣고 계시면요
3: 큰일 납니다.
0: 큰일 납니다. 큰일 이렇게 납니다. 날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오래 활동하시면은 네. 그 진짜 이렇게 순간적으로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 꼭 많이 하시고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3: 글쎄 한 그 때학볕 그 네. 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12시 정오가 가장 네.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4시, 5시가 제일 뜨거워요.
0: 그래요?
3: 이게 약간 지구가, 약간 지구가 자빠져서 그런가? 미국은 희한해요. 4, 5시가 온도가 더 높더라고요.
0: 저기, 제가 군대 얘기하면, 군대에서도요, 네. 날이 뜨거우면 훈련을 안 해요.
3: 오,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한여름에, 네. 옛날에는 했었는데, 네. 옛날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야외 활동 금지.
3: 금지.
0: 예. 뭐 30 몇 도 이상 되면 야외 활동 금지. 그래서 훈련을 안 하니까 군인들도 훈련을 안 하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도
3: 절대
0: 절대로 이렇게 막 1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나가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 아니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훈련을 안 하는데 홍수가 범람을 했는데 들어가서 뭘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0: 참, 그것도 또, 그것도 어폐가 있죠, 진짜.
3: 넘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0: 아무튼, 네. 그 제가 2주 만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더 반갑고요. 네. 전주에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사실 바리바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연락을 딱 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1: 방송이 없어요.
0: 방송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1: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0: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주를 지나갔습니다.
3: 죄송합니다.
0: 첫 번째로 제가 안내해 드릴 말씀은 저기 이제 한 달 동안 네네. 건강식품콘에서 세일하는 거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양배추 한 잔 양배추즙 40% 오프 세일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7월 2일까지예요. 네. 이제 한 주 딱 남았죠. 이제 한 주 딱 남았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벌써 6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다.
3: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몇해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에도 반년이 안 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반기가 지나가요.
3: 절반이 꺾어졌어요. 꺾어졌어요. 예.
0: 근데 요거 양배추 한 잔 6월 이제 마지막 네. 6월달 나 왜 행사니까
3: 한 잔이라고는 술이 생각해
0: 요거 40% 오프해가지고 29불 99 지금 네. 요거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 양배추 우리 그 위장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3: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더 좋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요즘 이게 당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3: 의외로 많으세요.
0: 현대병이잖아요.
3: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0: 젊은 친구들도 네. 많고 하니까 요거 29불 99 너무 싸잖아요. 뭐 40% 오픈 거의 반값에 준한 가격에 판매하니까요. 네. 양배추 브로콜리 즙 그다음에 양배추 즙 동일한 가격 29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일단 잡숴 봐.
0: 만약에 6월 초에 이거를 사셨다면 아마 다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지나가기 전에 네. 7월 2일까지니까 한번 네네. 하나 정도 더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40주년 왔는데요. 하이드라 허거 세트. 요게 뭐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게 그 샤브샤브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고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
3: 예전에 또 한번 했었죠.
0: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전기로 하는 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네, 하는 네, 그 네, 네.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3: 용기만 주셨잖아요.
0: 예, 용기만 예. 줬는데 지금은 전기를 꼽아서 해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또 소스가 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3: 진짜요?
0: 취향껏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스 하나를 파는 게 799-899예요. 통장. 근데 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야. 이게 25불 9개 판매해요.
3: 뭐나 뭐? 뭐나 뭐?
0: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면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거 판매하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뭐 마트에서 보면 이제 팔레트 진열이라고 해요. 이게 팔레트에 이제 물건을 네, 네, 네. 싸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저 뒤에서부터 팔레트를 끌고 딱 나오는데 손님들이 우르르 달려붙어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야, 저걸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구성품 자체도 너무 알차고 일단 거기에 이 해서 먹을 수 있는 네. 그 우리 보통 집에 보면 전기 포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삽삽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소스 들어가 있지, 면 들어가 있지, 또 먹는데 불편할까봐 젓가락까지 들어가 있지. 또 그것도 떠서 먹는데 불편할까봐 또 국자까지 넣으시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 아, 뭐 제가 설명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아 그게 어떤 제품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다시 허거 세트가 25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3: 네.
0: 아, 두 번째 40주년 아이템은 데일리 만주. 아, 제가 오늘 데일리 만주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3: 오, 이거 딱 내 식성이야. 내 식성.
0: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좀 달아요.
3: 네네. 저 단 거 좋아합니다.
0: 단데, 요게 네. 또, 그런대로 맛이 있어요.
3: 아, 여, 이 안에, 그, 크러스트인가 뭐죠? 커스타드, 커스타드. 네, 예.
0: 요거, 지금 899 세일 나와 있는데, 요거 마이크로 오븐에 돌려서 드셔도 되고
3: 간식의 최고입니다, 간식.
0: 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간단하게 드실 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냉동 코너에 가시면은 진열되어 있고요. 요거 899 가격 너무 좋잖아요.
3: 너무 좋죠.
0: 요거 또 몇 개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들 간식.
3: 최고죠.
0: 아이들 간식 또 이렇게 출출할 때 하나씩 이렇게 그럼요. 딱 해서 딱 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3: 운동하고 온 아이들한테 그 뭐예요 에어프라이기 탁 해갖고 줘봐요.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 최고지.
0: 뭐 이거다 저거다 모르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3: 아유 데일리 만주.
0: 요거 데일리 만주 요거 899. 또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보관이 여기 나다.
3: 그렇죠.
0: 보관이 용이해서 또 뭐 언제든지 꺼내서 그 택배 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3: 택배 갖고.
0: 요게 어느 쪽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3: 경기도 사투리래요.
0: 네. 그래요?
3: 진짜요. 백가태 이것도 경기도 사투리래요.
0: 아 경기도 사투리가 그렇게 있군요.
3: 뭐 백가태 나가봐 이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대편다 뭐 네. 이거 다
0: 맞아요. 대편다. 네. 네. 요거 데일리 만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거 세트 40주년 세일하는 거 25불 구구하는 거 또 꼭 기억해 예, 주시기 요거 바랍니다.
3: 와인 안주에도 죽이겠는데.
0: 그렇게 한번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3: 네? 알려주세요.
0: 드릴게요.
3: 네.
0: 아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단호박 파운드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하미멜론이 파운드에 1부 19전 나와 있습니다. 드리코스 딸기 1파운드 패키지가 199 나와 있고요. 허니망고 6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저 풀무원두부 한모에 1불 29전이고요.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또 양파 10파운드 백이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가 파운드에 149 나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한국오이.
3: 한국오이.
0: 전체에도 오, 제가 맛있죠. 이거 한국오이 좀 그 강력하게 좀 이렇게 선전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가격인 와.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국오이 이렇게 나올 때 되면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첫 번째로 뭐 할 것 같아요?
3: 그 오이 그 뭐죠?
0: 오이지.
3: 오이지 말고 그 부추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요?
0: 오이소백이.
3: 아 오이소백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거 많이 드시죠.
0: 오이소백이 많이 해서 드시고 또 이렇게 한참 나올 때 어르신들은 이것도 오이지 꼭 담벼.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오이지 담그는 거를 그렇게 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이지 담그는 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3: 저 두 번 실패했어요.
0: 네. 천일염 끓여서 끓여서 네. 그냥 오이 넣고 담그시면 돼요. 근데 뭐 예. 어떤 분들은 그 오이를 또 씻어 가지고
3: 그러니까.
0: 그 물에 그 소금으로 씻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뜨거운 물 붓고 거기에 또 약간 칼칼하라고 네네. 또 매운 고추도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3: 녹각이 뭐예요?
0: 녹각이요. 네. 오이가 이제 막 크게 자라서 네. 크게 자라서 이제 늙은 오이가 된 거죠.
3: 아, 그걸 녹각이라 그러니까. 오, 우리 연민님 똑똑하신데. 녹각 사람 묵어요 이러시는데.
0: 그 녹각은 옛날 시골에서 보면 이제 한여름 끝자락에 네네. 끝자락에 밥맛 없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녹각을 딱 가서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또 선선선 얇게 이제 채를 써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고추장 양념을 해서 오, 그거를
3: 맛있겠다.
0: 먹으면은 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녹각. 이게 그냥 우리 이런 오이를 무쳐서 먹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감칠맛이.
3: 그리고 네. 오이는 여름에 많이 드시면 좋은 것이 오이가 더위 열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골프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오이 이렇게 깨끗이 씻어갖고 이렇게 4등분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오이 드시면 열도 떨어지고
0: 맞아요.
3: 그렇게 좋다 그럽니다.
0: 등산하시는 분들도 예. 오이를 많이 가지고
3: 시원해요. 예.
0: 근데 이게 한국 오이가 지금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그거 너무 상품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오이지 뜨거운 물 붓고요. 무거운 돌멩이를 눌러놔야 돼요.
3: 네.
0: 안 눌러놓으면 오이가.
3: 불 떠요?
0: 오이가 물러져요. 물러지니까 뜨거운 물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시게 되면 이제 딱 볼에 넣고 돌이 없어요.
3: 그럼 돌도 닦아야 되네?
0: 아니죠. 돌로 안 올리고 무거운 물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잠깐 갔다 왔어요.
3: 네네네.
0: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는 좀 오이 수확을 일찍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오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왔다고. 그 오이지를 담궈가지고 저를 주셨는데
3: 네.
0: 그 옛날에 먹던 그런 오이지 맛이 있어가지고 한국 갔을 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3: 아, 그러셨군요.
0: 네, 한번 저기 어르신들 아마 다들 오이지 담그셨을 거예요. 근데 올 여름에는 한번 다름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한번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3: 네.
0: 이국에 하니까 한 열댓 개 사다가 한번 오이지 담가갖고 한번 드셔보시면
3: 오이지가 또 좋은 이유가 저 염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여름에는 이제 땀 많이 흘리니까 염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오이지가 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0: 맞아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그 짭짤한 걸 왜 먹나. 근데 맛있잖아요.
3: 물 말아가지고 밥에.
0: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오이지 또 조금 물러지면은 그거 꼭 짜가지고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3: 버릴 것이 없네.
0: 그렇게 해서도 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이 너무 싸요. 2불 99전 파운드에 파니까요.
3: 네.
0: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고요. 표고 느타리 버섯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청상추 번치에 1불 49전 나와 있고요.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파가요. 3개에 99센트, 3번째에 99센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토일 한정 판매로 요번에, 이게 또 최근에 세일이 안 나왔었는데, 푸페추 열무 총각무 4개, 3개 번째에 1불 99전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3개 1불 99전이면 너무 싼 거고요.
3: 네.
0: 이거 6개만 사도, 이거 김치,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열무하고 풋배추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김치에서 드시면
3: 네.
0: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3: 네.
0: 체리, 워싱턴 체리 파운드에 2불 99전. 한국 참외 박스에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3: 네.
0: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금토일 한정 판매로 씨 없는 청포도가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체리자도 1파운드 패키지가 4불 99전이에요. 제가 한번 저번에 오늘도 제가 체리자도를 들고 나왔는데
3: 빨간 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0: 저희 와이프도 체리자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3: 네.
0: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네. 체리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드셔보시면 좀 너무 맛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네. 방송 끝나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3: 사와.
0: 체리자도 두 개 사와. 그래서 체리자도를 사가지고 갔는데
3: 네.
0: 집사람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전체도 제가 체리자도를 사가지고 갔어요.
3: 체리 자체가 맛있고 근데 그것이 좀 큰 거잖아요.
0: 예.
3: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너무 맛있고 또 감칠맛이 있어요.
3: 네. 네.
0: 이번 체리자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세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국보살 옐로우 13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3: 글쎄 말이야.
0: 요게 비빔막국수인데 여기에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
3: 춘천까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0: 근데 이름이 춘천막국수가 아니고 백제.
3: 백제?
0: 도토리. 배째가 아니고 배째 도토리 비빔밥 국수입니다.
3: 발음 잘해? 아 그냥 배째.
0: 아 요거 근데 육국인데 아 그럼 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먹나 그랬더니 요 면을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찬물에 씻어서 여기에 있는 각종 소스를 비벼서 요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 요런 야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3: 보기에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0: 포장 자체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뭐 그냥 저거하게 만들지 않고 냉물 안전하게 보관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백제.
0: 백제요.
3: 아, 근데 이 백제가 한국 건가요? 그런데 얼핏 보고 전 중국 건 줄 알았어요.
0: 아, 요즘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낼 때, 에치메트에서 요청해서 만들 때 중국어를 표기하게끔 해줘요.
3: 그러시구나.
0: 왜냐면 저희 에치마트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한국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이 아시안 쪽 또 중국 손님
3: 많죠.
0: 베트남 손님들 이렇게 또 다인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름을 표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글씨를 봐가지고 저거 중국 거 같은데 우찌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백제라고 써있네요. 예, 한국 맞습니다. 겁니다. 한국 거 믿고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셀 빙그레 메련화 롯데 설렘이 5불 99전 나와 있고요. 비비고 왕겨자 돼지고기 야채만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군밤 깐밤이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핫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3: 네.
0: 금토일 한정 판매로 판매되는 배추.
3: 배추.
0: 이게 배추 전주에 저희가 15불 99전에 팔았어요.
3: 와.
0: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3: 왜 또 내려갔구나. 아, 어떻게.
0: 이게 15불 99전에 팔았는데 요게 50불 이상 구매 고객 9불 99전에 팔았어요.
3: 와, 안 사면 손해네.
0: 안 사면 손해인데 제가 이거 배추 9불 99전 세일 나간 걸 보고
3: 와.
0: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난리 났네.
3: 리턴 리턴 리턴.
0: 어르신들이 이 배추를 이렇게 싸게 나오잖아요.
3: 네.
0: 그러면은 자녀들을 주려고 이거를 한 박스가 아니고 두 박스씩 사서 이거를 김치를 또 하셔가지고 그걸 내 자제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배추를 김치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이 번거롭거든요.
3: 아유, 그거 난 못해.
0: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김치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일에 그냥 웬만하면 사 먹으면 안 될까?
3: 그럼요. 그 H마트 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0: 근데 그렇지 않아요.
3: 아.
0: 자기 집만의 맛이 있어요.
3: 알겠어요.
0: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와이프가 한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르신들이 이거 9분 99전이라 너무 싸다고 이참에 두 박스, 세 박스씩 해가지고 김치 하시면 병나십니다. 그냥
3: 병나.
0: 한 박스,
3: 네.
0: 한 박스 사서 아니면 두 분하고 나눠서라도.
3: 아, 리밋 걸으세요, 그러면.
0: 리밋이 두 박스가 걸려 두 박스. 있어요.
3: 예, 오케이,
0: 걸려 있는데 또 막 지혜롭게 하시란다고 난 네 박스 이러면은 병나시니까 너무 싸게 판다고 하셔가지고 자녀분들 주신다고 이렇게 김치 하신다고 하다 병나시니까 적당히
3: 과유불급
0: 과유불급 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 네.
0: 아, 다음은 일반 그로이서리 상품 안내해드리면 배추 세일 나왔으니까 일단 소금이 세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3: 그렇죠.
0: 청정원 신한선 보배 천일염 굵은 소금이 5.5파운드짜리가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청정원 멸치액젓 5불 49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11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통배 쿡새우 1파운드짜리가 11불 99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오룡 싱싱 게맛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저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네. 오리온 꼬부치 고래밥이 9불 99전 나와 있고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윌 요구르트.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손흥민.
0: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3: 아직도 손흥민 얼굴이죠?
0: 바뀌었네요. 넘버 원으로 바뀌었어요.
3: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0: 그 다음에 디어파크 스프링 워터가 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3: 네.
0: 또 가바살, 경기미 가바살 11파운드짜리가 27불 99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오뚜기 진다면 세일 나왔습니다.
3: 진다면? 세일 나왔으니까? 아유, 당장 살아가야지.
0: 16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3: 네.
0: 삼양 불닭 컵라면이 2불 99 구전이고요. 여름 하면 또 이제 우리가 국수, 비빔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면서도 또 많이 드시는 게 소바하고 메밀국수.
3: 아, 소바 메밀국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죠.
0: 많이 드시잖아요. 요번에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3파운드짜리가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거 국수만 있으면 못 먹으니 소스까지. 다냐 소바 소스가 2불 99전 나와
3: 있어요. H마트는 너무 배려가 좋아.
0: 그 다음에 샘표 진가 한 장. 요게 지금 4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떡.
3: 호떡.
0: 호떡 요거 다이프쿠 호떡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3: 그 호떡 위에 투게더 한 스쿱 딱 얹어서 먹으면 합이 그렇게 좋아.
0: 아, 호떡을 해서?
3: 하고 그 위에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예. 꼭 투게더.
3: 꼭 투게더 해야 돼.
0: 그냥 한국 제품 투게더를 그렇지, 얹어서 한국 드셔야 제품. 됩니다.
3: 진짜 맛있습니다.
0: 투게더. 다음에는 제가 요거 세일 나올 때 투게더 제품 한번 세일을 내자고 한번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해 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양식농어 7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머리새우. 요거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산전 고등어가요. 파운드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등어 가격이 좀 올랐어요.
3: 왜 그러죠?
0: 그리고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세일 낼 때 한 299 정도 세일 냈던 건데 세일이 399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가가 인상돼서 오른 거니까 그거를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0: 아, 그 다음에 살아있는 홍합. 5불 99전 나온대요. 우리 뉴질랜드 반값 홍합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3: 네네.
0: 근데 이건 살아있는 홍합, 요거 가지고 홍합탕 끓이시면 진짜 맛있죠. 개운하잖아요. 요거, 요거, 캬, 요거.
3: 그 소주 먹으러 가갖고 그 홍합탕 서비스 주면요. 그 집 도장 찍죠.
0: 한국 포장마차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2차, 3차 포장마차.
3: 아, 마지막에 그 홍합탕. 그
0: 홍합에 이렇게 탁 먹으면 속이 탁 풀리는데. 예. 요거 가지고 홍합탕 끓여서 드시면 참
3: 맛있게. 아, 그 맛이 나오고. 홍합탕에 참. 반드시 또 넣어야 될 거. 청양고추.
0: 그렇지. 칼칼하게.
3: 칼칼하게. 아,
0: 그래서 이게 또 죽어있는 냉동, 뉴질랜드 홍합보다는. 네. 살아있는 홍합으로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3: 네.
0: 그 다음에 홍돔이 지금 파운드에 899 나와 있고요.
3: 네.
0: 껍질 벗긴 가 오징어가 파운드에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3: 네.
0: 저희가 맨날 세일을 낼 때 살치살 구이에서 세일을 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살치살 스테이크 요거 파운드에 1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뭐 살치살 스테이크라고도 판매를 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덴버 스테이크라고도 판매를 하는데 네. 그게 같은 제품이니까 혼돈 없으시면 되겠고요.
3: 네.
0: 요거 갖고 스테이크 해 드시잖아요.
3: 네.
0: 리바이 저리 가라.
3: 아, 진짜?
0: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살치살을 구이를 해서 먹는 게 왜 먹겠어요? 제일 맛있기 때문에 구이를 해서 먹었는데 이거를 스테이크로 아주 미듬 레어 정도 딱 해서 드시면 거기에 그냥 와사비 딱 올려 드시면 아주 뭐 환상입니다.
3: 벌써 다 먹었어.
0: 다음은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얼큰한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3: 네네네.
0: 얼큰한 거 그러면 육개장도 생각나는데
3: 네.
0: 육개장에서 드실 수 있는 앞치맛살 이거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3: 네.
0: 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삼겹살. 이건 냉동 삼겹살도 아니고 생삼겹살을 자그마치 5불 99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등갈비 파운드에 4불 49전 세일 나와 있는데요.
3: 네.
0: 이게 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나 그러면 이제 뭐 잘라서 뭐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뭐 등갈비 찜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3: 네.
0: 갈비 양념 소스를 사셔 가지고 요걸 네. 재 놨다가 밖에 그릴을 펴서 네. 구워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를 직화로 굽는 게 아니고
3: 네.
0: 간접열로 스모크를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세요.
3: 우리 방부장님이 한번 구워주는 고기 한번 먹고 싶네.
0: 그러면
3: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두 사람은 넘어가요.
3: 아
0: 농담이고요.
3: 네.
0: 아, 아무튼 제가 고기 쪽 일을 하니까
3: 네.
0: 고기를 구울 때 좀 더 그렇게 맛있게 구우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3: 네.
0: 그다음에 양념 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세일을 나와 있습니다.
3: 자,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0: 예,
3: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
3: 우리 H마트의 방장일 부장님과 함께하는 셀프목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웃음과 감동을 주시는 배우 안문숙 집사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2: 샬롬.
1: 예, 샬롬.
2: 샬롬. 아이고. 그래, 얘가 결혼 못한 것이 얘제요, 내제요. 아니, 무엇을 하나를 주셔야 내가 뭘 비비든지. 뭐
3: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대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아, 근데 그 첫,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
1: 예.
3: 아, 그래서 여기를 오라고 하신 것 같네요. 네.
1: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3: 그때 그 기분을 지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움을. 그 간절했던 마음을.
1: 아니, 진짜. 아,
4: 등장부터가. 예.
1: 우리 집사님 정말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3: 정말요.
4: 네. 네.
3: 집사님 정말 멋있는 네.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
1: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우리 안문석 집사님이 네, 네, 이렇게 네. 신실한 주의 자녀인지 몰랐어요.
3: 아, 제가 벌써
1: 네.
3: 우리 지선 씨하고 같이 이제 CTS에 올래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4: 네네.
3: 34년이 됐더라고요.
4: 방송을?
3: 아니요. 예수님 영접한
4: 아, 예.
1: 벌써?
3: 네.
1: 오.
3: 엊그제 같은데.
1: 그럼 두 살 때부터 믿었구나.
3: 아, 아니, 그렇게 되나?
4: 그렇죠. 아, 이제 주거니 박거니 네. 다 끝나셨나요?
1: 네. 네.
4: 아니, 근데
1: 아니,
4: 네. 예. 많은 분들께서 네. 배우로도 아시지만
3: 네.
4: 코미디언으로 아시던 분들도 계시죠?
3: 예. 뭐 개그 우먼이라고 그랬어요.
4: 그렇죠.
3: 네. 근데 워낙, 기분이 안 나빠요.
1: 네. 워낙 코믹한 연기를 잘하셨어.
3: 그냥 저가 원래 그 코미디를 사랑합니다.
4: 네. 네.
3: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가 우스갯소리로 낙하산하고 인상은 펴야 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고 살아야 해요.
4: 아.
1: 그 말 맞다. 낙하산 접혀지면은
4: 큰일 나죠.
1: 큰일 나는 거죠.
3: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펴야 돼. 아. 인상도.
4: 그렇죠, 그렇죠. 네.
1: 낙하산하고 인상은 펴야 사는 거죠.
3: 오랜만에 거고. 저를 본 사람들은, 네. 왜 그대로세요? 어머, 늙지도 않으시고, 네. 나이도 그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시고.
1: 아니, 아니.
4: 진짜로 그래요.
3: 진짜로요?
4: 네. 진짜로요.
3: 아, 그러면 원인은 그거다.
4: 피고 뭐, 살아서.
3: 아니, 아니, 아니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4: 아.
3: 그 기도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1: 그게 정답이에요.
3: 늘 긍정적으로
4: 네.
3: 거울에 내 모습에다 대고 막 축복을 주는 거죠.
4: 아, 거울 보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세요?
3: 부자되라. 건강해라. 안문숙이는 스타다. 막 이런 거.
4: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3: 네.
4: 원래
3: 나 이 집사 직분
4: 네.
3: 집사님 집사님 하니까 나 되게 어색한데 나 이거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4: 아, 그러니까요.
3: 네, 따끈따끈해요.
1: 따끈따끈해요?
4: 근데 왜 집사 직분을 이렇게
1: 늦었다고?
4: 하사고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3: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뺀질이거든요. 버틴 거죠.
4: 아. 네.
3: 그리고 또 제가 성경에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도 섬기고 자녀도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집사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성경 말씀에서 봤기 때문에
1: 결혼 안 하셔서?
3: 저는 아직 미혼이라 사양을 했었죠.
1: 그래서 그러셨구나.
3: 네네네.
1: 근데 뭐 보면은 뭐 총각 집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4: 네네.
3: 뭐 요즘에는 교회 나오면 바로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해버리더라고요.
1: 네. 난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인
3: 거죠. 네네네.
1: 근데 34년 되셨단 말이에요.
3: 네네.
1: 근데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3: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3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인데
3: 네네.
1: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3: 저희 집은 대대로 어머니도 그렇지만 불교 가정이었어요.
1: 네,
4: 그러셨어요.
1: 네, 네.
3: 그런데 제가 갑자기 탤런트가 되면서
1: 네, 네.
3: 서울로 오게 됐잖아요.
4: 네, 네.
3: 그 가족들도 다 따라 올라온 거예요. 저를 따라서.
4: 네.
3: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니던 절도 광주였죠.
1: 아, 네.
3: 전라도 광주. 근데 뭐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도 아니 절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어디 다니시지도 않고 아파트 옥상에 가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4: 네네.
3: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도. 비가 오면 제가 이제 우산을 받쳐주면서 아 빨랑빨랑해 비 오니까 아 막 이러고 옆에서.
4: 진짜로.
3: 어머니도 이렇게 내력을 한번 봤어요. 되게 궁금해서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나. 없어요.
1: 없어요.
3: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예. 어머니가 예. 다녔던 그 미스 때 다녔던 회사가 예. 예수 믿는 회사였어요.
4: 아.
3: 그래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어? 기도를 하고 그러셨대요.
1: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은 던져진
4: 거예요. 예전에.
1: 그게 자라질 못해서 그렇지.
3: 그렇죠.
1: 예. 복음의 씨앗은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3: 아, 근데 하나님 무서웠을 때다. 그걸 기억하셔 끝끝내 찾으십니다.
4: 그래서 어떤 맞죠. 계기로 딱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게 되신 거예요.
3: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탤런트가 된가 동시에 브랭크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4: 그냥 확 필 줄 알았다.
3: 저는 이제 스타가 이미 된 거예요. 저 저기 여의도에 KBS 별관 예. 공개홀에서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 그건 착각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너무 힘들고
1: 경쟁 사회 들어가는 거.
3: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제가 사회에 발을 디딘 그렇죠, 거잖아요.
1: 그렇죠. 엄청난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야지, 그죠?
3: 그렇죠. 안 한 상태에서.
1: 맞아. 어리지, 너무 네. 어려.
3: 그 사회에서도 이 보통 방송국이라는 데가 아,
4: 고재지요.
1: 이게 보통 경쟁이 아니죠.
3: 아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네. 이런 데를 아무도 모르는 병아리가 들어와서 몇 개월 해보니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셨어요. 그 이제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불교식으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앞동에 사신 분이
1: 예.
3: 배를 이렇게 누르고 오셔서 그분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나 봐요. 너무 자신 없는 목소리로 우리는 성격상 세게 예수 믿으라 믿고 말라 말고 예수 믿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자신 없는 목소리로
1: 예.
3: 저기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는 불교에 너무 심취하셨던 분이라 갑자기 소금을 갖고 오시더니 그분 가시는 길에다가 막 뿌리시고 날 그나마 일도 안 풀리는데 이게 뭐냐고 막 뿌리시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래서 일단은 씨를 뿌리고 봐야 된다는 걸 그때 난 느낀 거죠.
4: 그분은 계속
3: 자신 없는 그 한마디에 우리 집에 그 씨앗이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오셔서 그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냐 그랬더니 예, 기도만 그랬죠. 하면 제가 앞에 딱 쓴대요.
4: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뭐 TV로 봤던 연예인이기보다
1: 예.
3: 그분은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살았을 때는 기도만 하면 제가 떠올라서 아 하나님이 분명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오셔서 동네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고 가신 후로 저희 집에 워낙 집안이 좀 세잖아요. 기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전도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요.
4: 어떻게.
3: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인의, 그러니까 타 종교인의 그 특징은
1: 예.
3: 꿈에 약해요.
4: 그렇죠.
3: 되게
4: 그렇죠.
3: 민감하고.
4: 예.
3: 꿈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4: 너
3: 자신있어. 너 조심해라. 멋진다. 멋진데.
1: 굉장히 신비주의 가까워서.
3: 네네네. 그렇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두가
1: 꿈을 꿔요.
3: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4: 계속.
3: 뭐 시골길이 있어서 초가집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십자가 크게 걸려있어서 꿈에서도 놀래갖고 튀어나오고.
1: 그래요?
3: 네, 꿈속에서도 난 타 종교인데
1: 예.
3: 어떻게 이 시체가 이렇게 걸려있지 놀래갖고 튀어나와. 그 엄마도 그런 꿈, 또 우리 언니는 누구한테 성경책을 선물 받는 꿈.
1: 예.
3: 저는 꿈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꿈을 꾸는데 학교 학창 시절인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어요.
1: 예.
3: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먹으러 매점에 빵을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1: 예.
3: 내려가다가 발을 못 디디겠는 거예요. 낭떨어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발을 딛는가 동시에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데 다른 애들은 잘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저만 무서워서 아 배는 고프고 빨리 빵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음성만 들려요. 그냥 내려가. 믿고 내려가라. 그래서 난 너무 무섭고 죽을 것만 같아서
1: 예.
3: 못 내려가겠다 했더니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정말 그 밑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이.
1: 그래요.
3: 꿈에서도 이게 뭔가 하고 근데 뭔가
4: 평안해?
3: 평안함이 와서 내려가서 빵을 사 먹는 꿈.
1: 근데 그런 네. 꿈이 계속돼요?
3: 네. 근데 그 앞에서 그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얀 복장을 하셨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밥만 먹으면 고개를 서로 깨우뚱.
1: 이게 뭐지?
3: 깨우뚱 하는 거예요.
4: 이제 말은 안 꺼내고. 말은 안 꺼내고 서로를.
3: 깨우뚱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번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분 따라서 교회를 가라. 엄마가. 엄마가 먼저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보고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나가! 그랬더니 엄마는 그때 뭘 아셨냐면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누가 죽거나 뭐,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크게 치일까봐.
1: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3: 겁이 있으셨어요.
1: 이게 눌려있죠.
3: 네네네. 그러셔서 이제 엄마가 당사자, 당신은 못 나가시고 겁이 나니까 이제 우리 보고 먼저 나가라서 제가 제일 먼저 여의도 침례교회를 제가 발을 디뎠어요. 우리 집에서. 야. 우리 집에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지만 발을 디딘 사람은 좋아요. 네. 그 집사님 따라서 나갔는데 한 세 줄 정도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앉아가지고 앞사람 뒷꼭지 보다가 예배 끝나면 오고 했는데 참 가마도 여러 가지 띠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 파마도 가지각색이고 나는 그래서 뒷사람 뒷꼭지만 이렇게 구경하다가 시간 그러니까 다 채우고 왔어요.
4: 목사님 얘기는 뭐라고
3: 몰라. 나는
4: 성경을 뭐 안 모르니까.
3: 나는 몰라요.
4: 그러니까 계속 가마만 보고 오셨구나.
1: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3: 그래서 그때 그 초창기 때를 생각하면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1: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도.
3: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의무적으로 다녔죠. 그리고 나서 뭐 헌금 거둘 때가 제일 억울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눈길이 갔어요. 한 몇 개월 후에 봤더니 엄마 얼굴에서 그 생전 보지 못한 그 빛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디 마사지를 다니셨나? 왜 저래?
4: 번쩍번쩍해.
3: 엄마!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뭐야 왜 막 빛이 나네 광채가 나 그랬더니 은혜살이야 은혜살!
4: 은혜살?
3: 은혜살 이거 뭔 살이야 이게? 그게 나는 은혜살이요 은혜살에서 엄마 입으로 나는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몰랐어요. 뭐야 그리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말았는데 또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엄마 안 계셔. 엄마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기도원을 가셨대요.
1: 기도원?
3: 그럼 엄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신대. 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교회 다니신데 근데 왜 나랑 안 다녀? 엄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들어봤더니 이 딸들을 먼저 교회를 내보내면 엄마 교회 나가니까 좋습니다. 어머니도 나가시죠 라고 오실 줄 알았는데
4: 아무도 얘기를 안 해.
3: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나 아무 생각 없이 다녔으니까.
4: 뒷꼭지만 보고 다녔지 뭐.
3: 근데 엄마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 구역장님을 찾아가신 거야. 물어. 근데 그 구역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셨어요. 지금 찾아가셔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할머니도 하실 수 있다. 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뭐 금식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처녀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실 수 있다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서 어느 날 목욕제기를 깨끗이 하시고 아침 일찍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주일날 TV도 안 보고 여기 나와서 저러고 있다는 건 저 안에 분명 뭔가 있다 그러셨대.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랬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막 밀어서 얼떨결에 뛰다 보니까 앞자리에 앉았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1: 처음에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3: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손을 들고 막 너무너무 막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인 거죠.
4: 그렇죠.
3: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4: 어머니께서도.
3: 처음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라는 걸 하는데 주여 삼창 하라는데 주여 삼창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슬프게 울어보신 적은 없더라는데요.
1: 아, 그래요? 어머니가?
3: 그 뭔가가 그 뜨거움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울면서도 그러셨대요. 내가 못담시 운다냐. 내가 못담시 운다냐.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속이 편안하게 그냥 시원하게 울으셨대. 그리고 집에 오셨어. 그리고 그날부터 철회를 하셨어.
1: 그러니까 은혜살이지.
3: 이야, 이게 우리 엄마는 바로. 나간 날 주일교회 처음 나간 날 그날 저녁부터 철야를 해서 그 구역장님 알큐를 가르쳐준 대로 6개월을 쫓아다니신 거야.
4: 네.
3: 그 손 들고
1: 기도원도 다니고
3: 그분들처럼 멋지게 정말 찌릿찌릿 뭔가 받고 싶고 하고 싶었대요. 6개월 다닌 뒤로는 뭐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래요. 종교는 다 똑같아. 난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겨. 그래서 이제 따지러 들어가셨대요.
4: 어디로?
3: 그 구역장님한테.
4: 어.
3: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캔을 동네 구멍가게 사가지고 맥주 한 캔 딱 사들고 구역장님한테 쫓아가셔서 그 앞에서 터가지고 다 드시고 에, 당신이나 많이 믿어라.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 당신이나 많이 믿고 그런 사기 치지 말아 앞으로.
4: 순진한 사람 데리고
3: 그리고는 막 퍼붓고는 집에 오셨어. 나 그날 기억을 해요.
4: 그거 그날을요?
3: 기억해요.
4: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구나.
3: 술 못 드시는 분인데 얼큰하게 뭐 이렇게 술 냄새도 풍기면서 낮에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술 기운에 주무시려고 방에다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1: 예.
3: 속이 시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퍼붓고 왔으면 그게 오히려 찝찝하더래. 그래서 그냥 이불 자리에 앉은 채 하나님 미안해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봤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 속을 쑤셨다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고 주무셨대. 그러고는 일어나셨어요. 저녁에 한 7시쯤에. 그러니까 어머니 식사하시라고 깨고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또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또 왜 뭔데 했더니 우리 언니 보고 야 에? 만나가 뭐냐 만나가 배뚜
4: 만나가
3: 만나가 뭐니요. 근데 교회를 내가 먼저 다녔지만 사실 난 만나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만나? 왜? 내가 꿈을 꿨는데 술김에 꿈을 꿨는데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하더니 흰 눈처럼 뭐가 막 떨어지더래요. 흰 가루처럼. 그래서 그거를 꼭 받아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치마를 꼭 그 티밥 받듯이 받아서 이렇게 쌓이니까 그거를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그게 맞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 먹었어요. 그게 뭔 꿈이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왜 어떻게 먹었는데 아 만나게 먹었지. 만난 것을 만나게 먹었으니 좋은 꿈이요.
4: 아 그거야.
3: 그 만나라는 게 사실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그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뭔지를 알게 뭐야.
4: 그렇지.
3: 그럼 우리 언니랑 나랑 똑같아요. 만난 것을 만나게 먹었으니까 좋은 꿈이야. 식사도 하시둥 마시둥 하더니 다시 뭘 주섬주섬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야 봤더니 엄마 또 어디 가시게 나 철야 갈란다. 그 뭔가 느끼셨던 게 있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철야를 가셨어요. 그게 엄마가 이제 밤에 나가시니까 언니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듀 사람이 완전히
4: 듀 사람이
3: 듀 사람이 완전히
1: 성령 충만
3: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표현에 의하면
1: 성령 충만
3: 세상 말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1: 그날 저녁에?
3: 난 그날 저녁에 모르고 며칠 있다 알았죠. 그게 이제 엄마 얼굴에서 빛이 나 그 얘기인 거예요.
4: 아하.
1: 그게 은혜살이다.
4: 은혜살이다.
3: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냐. 그냥 하시지 불편하게 방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1: 어머니가?
3: 네. 그래서 우리 언니도 엄마 따라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1: 그러면은 저 집사님은 그 교회가 달랐잖아요.
3: 그렇죠.
1: 침례 교회고 순복음 교회.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3: 저는 막 거부를 했죠.
1: 거부를 했어요.
3: 어머니는 한 교회로 합치자. 너 거기 다니고 우리 여기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교회로 합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자. 아니야, 난 여기 교회 다닐래. 아유 싫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대장이니까 할 수 없이 엄마 따라갔어요.
4: 네네.
3: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요 완전 완전 말만 교회를 다닌 것 뿐이지 저는 정말 아니었어요.
4: 그럼 그러다가
1: 그러다가
4: 언제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3: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나를 보니까 이 네. 완전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 빼 뭐하게 아 빼 그러더니 저를 갑자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1: 예.
3: 여기 적응도 안 돼 있는
1: 애거든요. 오살리?
3: 아니요. 청평에.
1: 아, 금식기도.
3: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만드신 청평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4: 네네.
3: 거길 갔잖아요. 거길 가가지고 나를 억지로 금식을 시키시는데
4: 내 자의도 아닌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내가 굶어야 되는 거야.
3: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양만 오르는 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성경을 보라는데 우리 최 집사님은 다 믿으셨어요 처음부터?
1: 아이 그게 네. 어떻게 처음부터
3: 저는
4: 아유, 믿음은 저 주셔야 나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 저는요 지금 34년이 돼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다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지만 처음에는
1: 맞아요.
3: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대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2000년에는 난 태어나지도 않았고
4: 그렇지.
3: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코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대. 이게 이런 사기가 없는 거죠.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억지로 믿으라는데 나는 반발감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리고 성경도 보니까 구약을 보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 그렇죠. 무서운 것도 있고.
3: 아휴, 그냥 추접스러운 얘기도 있고. 근친 상관부터 시작해서
4: 네, 맞아.
3: 막 이게. 그리고 막 가장 쇼킹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장면이어서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는 성령의 바람만 쓱다고는 그냥 임신이 된 거잖아요. 나는 진짜 솔직히 그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그렇게 임신하고 잡습니다. 아침 그 젊은 목사님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계시길래 잘 됐다. 저분한테 따져야 되겠다. 가서 막 따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따졌지. 감사 헌금 뭐 헌금 내는 건 난 너무 아깝고 다 목사님이 먹는 거 같고 나 이건 너무 억울하다.
1: 그걸 따졌어요.
3: 그리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숙 씨는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요. 저를 갑자기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이렇게 쥐어지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문숙 씨는 이해를 못하신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지.
3: 그게 더 약에 오르는 거예요.
4: 영이 죽어 있댄다.
3: 나를, 나 연예인인데 날 너무 무시하네. 야 이러고 있는데.
1: 미스로 뗀대.
3: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믿으시려면 믿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소리도 처음 들어봐요. 아니 교회를 가면 예수 믿으세요. 동네 가도 구역장님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4: 어서오세요.
3: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만 들어봤지.
1: 예.
3: 이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 있는 심장이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 예.
3: 그렇게 믿으시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근데 얼굴 표정은 자존심은 있으니까 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심장이 툭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는 어찌했을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들어보니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1: 그렇지. 이게 중요해.
3: 그러면
1: 예.
3: 내가 목사님이 나를 막 설득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난 믿을게요. 내가 만났는데 그럼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눈썹도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상식 바뀌고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교만을 있는 대로 키웠어요. 그럼 오늘 3시 예배 때 만납시다. 꼭 옆에 있는 사람 만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전화하면 오시는 거예요? 만나시죠 오늘. 나는 그분은 그 당당한 목사님 그 초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3시 성령 대망에 대신에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다 잡념 접고 오로지 예수 만날 생각으로만 임해 주십시오.
1: 예.

0: 그게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데 정말 놀라웠게도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존재가.
1: 내 존재가.
0: 내 존재가. 어. 그 순간, 그 뜨겁게 와닿을 그 순간, 존재가. 너무너무 창피했고, 너무너무 예. 죄송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2: 눈물, 콧물은 다 쏟고.
0: 그건 말할 것도
2: 없고. 기본이고, 그죠?
0: 예. 기본이었고요.
2: 회개형이 막 터져서.
0: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옆에 친구 지우개가 너무 이쁘고 탐스러워서 몰래 훔쳐간 것까지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1: 그 회개의 기도.
0: 그거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2: 그러니까 대단하죠.
0: 깜짝 놀랐죠.
2: 이 내가 품고 있는 그 나쁜 생각까지도 다 토설하게 하시고.
0: 그때부터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생겨서 그때부터 막 이제 마음이 싸워요. 어디 안 좋은 데 갈 때는 가, 가지 마, 가, 가지 마. 이렇게 두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성령이 폭발이 돼버리니까.
2: 그 사건 이후로 그러면은 세 모녀가 다 성령을 만난 거잖아요. 그 얼마나 좋았을까 집안이.
0: 난리가 났죠. 그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 체계적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막 뭐든지 하고 싶을 때요. 나는 공중에 붕 떠갖고 뭐. 다녔었어요.
1: 방방방방.
0: 방방방방방. 아, 근데 그 첫,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 예. 아, 그래서 여기를 오라고 하신 것 같네요. 네.
2: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0: 그때 그 기분을 지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움을. 그 간절했던 마음을. 그래서
1: 네, 안문숙 씨가 요새 그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예인들끼리 이제 저
2: 연합 집회
1: 예 연합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항상 제 뒤 옆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다시 그 처음에 그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사모해가지고. 계속 그 뜨거움을 찾기 위해서 막 언니께서 더 이렇게 단순하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예수는 정말 단순히.
2: 어린아이.
0: 그래서 어머니나 나나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듣고 있으면 진짜 시트콤이에요.
1: 네. 왜요?
0: 그냥 말하듯이 하니까요. 어.
2: 기도를?
0: 예.
2: 어떻게 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결혼 같은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서 자고 있으면서 들어보죠. 새벽에 기도하는 걸. 그 얘가 결혼 못한 것이 얘제요 내제요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를 거창하게 우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운전하다면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렇죠. 그냥 말하듯이
2: 그게 좋은 거죠.
0: 네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나 저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네. 네.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 뜨겁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1: 뜨겁게.
0: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복실이가
1: 강아지가
0: 나를 쳐다보는데 저를 요동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1: 아니.
0: 아니. 그 복실이하고 저의 눈이 둘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강아지 눈빛이지만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눈빛이에요.
2: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0: 네. 난 그걸 보면서 그래 복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 케어해주고 보살펴줄 거야.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아 그분은 내 호흡소리조차도 응답을 하시는 분인데 아, 내가 복실이한테 그런 마음을 먹듯이 하나님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드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요 근래 그걸 느낀 거예요.
1: 그 복실이를 통해서.
0: 네. 복실을, 그 복실이는 오로지 저예요. 100번이면 100번 나갔다 들어오면 반기는 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했거든.
2: 그러니까 우리가
0: 난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지, 맞아들이진 맞아, 않았어요. 맞아. 우리가 내가 숨지려면 하나님 계시기는 해? 보고 계셔요? 왜 안 주는데? 따지고 건방지게. 그런데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0: 중개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제는 내가 안문수기가 흥하든 쇠하든 망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2: 그렇지.
1: 그걸 이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한 예수님만 믿고 이 믿음은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
3: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1: 그러니까.
3: 진짜로.
1: 맞아요. 어?
4: 진짜.
1: 나는 우리 복실이 때문에 정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3: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게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1: 그럼요.
3: 누가 있어요?
1: 최근에는
3: 여기 옆에 이제 김수현 계시고
1: 처음에는 정영숙
3: 권사님.
1: 권사님을 어머니로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3: 네.
1: 진짜 어머니랑 한참 그 산기도도 다니시고 정영숙 권사님이랑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3: 예. 네.
1: 초창기 때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3: 아, 그럼.
1: 그분이 인도를 해 주시더니 이제는 또 이성미 집사님을 또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공짜가 없으시고요.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하세요. 하나님.
3: 맞아요.
1: 네. 대단하신 분이세요.
3: 네, 맞아요.
4: 우리 또 이게 공부시키셔갖고 쓰시겠죠.
1: 네.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4: 네.
3: 저기 그 죄송하지만 결혼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1: 네, 뭐 괜찮습니다.
3: 예. 지금 저 아까 그러셨잖아요.
1: 네.
3: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 얘가 결혼
4: 아니 내재요 얘재요
3: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1: 네, 네, 네.
3: 왜 하나님이 배우자를 지금까지 안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1: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고
4: 네.
1: 뭔가 섭리가 있으시겠죠 저한테만의.
3: 네.
1: 근데 이제 우리 집 딸만 셋인데 제가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 밑에 동생도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3: 어, 그래요?
1: 네. 그 친구도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이제 그 친구는 뭐 나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안 간 게 아니고 그 친구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남편을 만나고 싶으니까.
3: 아, 그래요?
1: 이게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죠.
3: 그래요?
1: 네.
3: 이거 기도 제목에 올립니다.
1: 네네네.
4: 네네네.
1: 전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내 신랑이. 그래서 이제 늘 따지죠. 아담과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와를 주셨는데 나는 보기에 좋은 갑이요. 그래서 안 주시오? 해도 해도 넘어요. 아니 무엇을 하나를 주셔야 내가 뭘 비비든지 뭘. 아니 사지육체 멀쩡한 사람을 감정도 살아있고 느낌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으로 굶겨놓으니
3: 네.
1: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애가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배를 채울 수도 없고
3: 예.
1: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쟁이라서 우리가 말은 진짜
4: 그럼요
1: 솔직하게 해. 난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나한테.
4: 그러니까
3: 아주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1: 아니,
3: 그죠?
1: 그건 독신주의 아니에요.
3: 그럼요. 아니다 이거죠.
1: 아무리 이렇게 스펙이 좋고 막 이래도 전 믿음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3: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같이 갈 수 있는 남자.
1: 예?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3: 그렇죠.
1: 저는 믿는 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는 안 믿는 남자 만나서 전도하면 되잖아. 아시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3: 맞아요.
1: 남편한테 끌려가거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3: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4: 안문숙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1: 그 저희 어머니가 예수 한참 믿으셨을 때 사진을 놓고 보니까 현재보다 10년 전, 20년 전 훨씬 젊은 얼굴인데 그때 예수 은혜살 포할 때 보면
3: 더 이쁘죠.
1: 더 이쁘고 더 젊어지셨죠.
3: 맞아요. 네, 네. 그건
1: 맞아. 그래서 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뭘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떡할래. 예수를 이래 만약에 안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양쪽 다 믿어보니 여기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데 여기는 한숨만 쉬어도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불안함. 지금 예수를 믿지 말라면 난 불안해서 못 살아.
3: 예, 예.
1: 나 요즘 너 믿는 우리도 너무 살기 힘든데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믿는 우리도 힘든데.
3: 맞아. 예. 예.
1: 그러니까 나는 내 백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 난 대한민국에 나 백이라고는 동사무소에 동장님도 없어요. 난 하나님이 유일한 백이야.
3: 예. 제일 큰 백이죠. 뭐.
1: 네.
3: 제일 큰 백이야.
1: 그 지금 믿지 말라고 하면 나는 완전 난 완전 다시
3: 아무것도 아니
1: 아무것도 아니 진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죠.
4: 나의 든든한 백.
3: 그게 든든한 이제 백.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죠?
1: 네, 네,
3: 똑같은
1: 네.
3: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 집사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1: 네. 조심스럽습니다.
3: 조심스럽죠
1: 네,
3: 사실.
1: 옛날 네. 이제 직분을 받아서
4: 집사 직분 받고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1: 그게 빨리 와야 된다니까요. 빨리.
3: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에
1: 네.
3: 이제 배우자 기도에 대한 거는 지금 충분히 들었어요.
1: 네. 네.
3: 하나님이 알으셨 이제 들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1: 저는 그 기도 제목에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려. No. 그리고 Yes. 그러니까. 이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응답과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No. 그리고 그래. Yes. 그래서 저는 기도를 너무 저는 너무 편한 게 저는 일단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한테 고해요.
3: 예. 그거 좋은
1: 하나님
3: 거죠.
1: 알고 계시죠?
3: 그거 아주 좋은 거죠.
1: 자, 예. 내 탓은 없어요. 자, 내 목. 자. 볼은 하나님한테 던졌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가 안 알린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지만 다 알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되면 아 이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4: 네네.
1: 그래서 되게 편해졌어요. 어느 순간.
3: 예예예. 예, 예. 그럼 요즘 하시는 기도는?
1: 그냥 요즘 하는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3: 아 그거 참 중요해요.
1: 네.
3: 요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1: 네. 내 기도 안 해요. 감사헌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냅니다.
3: 그래요.
1: 네.
3: 저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다 요새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1: 네.
3: 고맙습니다.
1: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야 문숙이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증 다닐 때마다 늘 마지막 부분에 저는 그냥 만년필 촉에 불과하고 잉크는 하나님이세요.
3: 아멘.
1: 만년필 촉에 잉크가 없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3: 맞아 맞아.
1: 보기에는 멋있지만
3: 네네.
1: 그러니까 절대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뵀으면 좋겠어요.
3: 아멘. 네.
1: 저를 통해 저를 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 야 연예인 안문수이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야 저를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3: 맞아요. 아, 네. 예, 멋지네요. 저 방송 시간을 벌써 문 닫을 시간 됐는데
1: 네.
3: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제가 밖에서 예명이 문숙이에요.
3: 네.
1: 문숙이.
4: 네. 문숙이.
1: 문숙이. 근데 어느 날 문수가 그러는데 문숙이로 안 들리고 민숙이로 들리는 거예요.
3: 민숙이.
1: 네. 민숙이로 들려서 민숙이를 이렇게 봤더니
3: 네.
1: 그 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3: 네.
1: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3: 네네.
1: 요즘 그 말씀이 이제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역사하셔서
3: 예.
1: 정말 언제든 지금도 그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3: 아멘.
1: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우리 이런 토크쇼도 했으면 좋겠어요.
3: 참으면 되지 뭐.
1: 그러니까.
4: 그러니까요.
3: 그때는 옆에 예수님들을 모시고 합시다. 예? 예수님 옆에 모시고.
1: 오, 나 떨려 벌써부터 막 떨려요. 볼 수나 있으려나 몰라. 눈이 부셔서.
3: 내가 매일 기쁘게 천국편 스페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 나오셨네요. 네, 네, 네, 네. 예수님도 나오셨고. 하나님은 위에 보고 계십니다.
4: 네.
3: 이러고 하면 되겠어요.
1: 와우, 멋지세요.
4: 아, 진짜. 대본 이제 다 나와 있네요. 네,
1: 네. 멋지세요.
3: 아니,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로 이렇게 칭찬하게 돼 있어.
4: 네, 네.
3: 그죠? 네. 두 분 정말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4: 아유, 특히. 네.
1: 본받을 짐이 너무 많아요.
3: 그래,
1: 동생이지만.
3: 저도 인정해요.
1: 지선이를 보면서 겁나 도전 많이 받습니다. 네.
3: 인사드릴게요.
1: 네.
3: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평안하십시오.
4: 네.
1: 고맙습니다.
3: 아,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민숙이님을 모시고 예, 민숙이 네. 네. 안문숙 집사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4: 네.
3: 문숙이 문숙이가 민숙이로 들릴 때는 그래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4: 네.
3: 예. 그 하나님 아까 정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나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분이고 네. 나의 모든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4: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멘토와 같으신 그럼. 분.
3: 아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죠?
4: 네.
3: 더 이상
4: 이분 없으면 나는 이분 없이 살라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산다.
3: 그래요, 그래요.
4: 네. 믿는 사람님만이 갖는 든든함입니다. 이게 바로
3: 네네.
4: 하나님 믿으시고 예. 정말로 이 든든함을 마음속에 딱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 다 토스 딱 하고 나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 그렇지.
4: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3: 오늘 저 안문석 집사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4: 네.
3: 또 하나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4: 네, 네. 네.
3: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지능지수, IQ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후에는 감성지수, EQ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IQ와 EQ를 가졌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지능 HQ, Health Quotient가 중요한 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자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며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판단력.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건강지능입니다. 핵심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을 뒤로 미루곤 하는데요. 건강은 다른 모든 지수의 출발점이니까요.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건강이 맞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랄프 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곡이죠. 푸른 옷소매 환상곡 Fantasy on Green Sleeves. 존 바빌리가 주연한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또 스스로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죠. 눈이 유독 뻑뻑하거나 오후만 되면 뭉치는 어깨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는 대신에 잠시 쉼표를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크리스토프 에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맨발 걷기 하는데 기타 연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오셔서 소담소담 얘기 나누며 걷는 모습도 보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셨어요. 어디서 맨발 걷기를 하시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타 연습을 야외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맨발 걷기 참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꼭 조심하시면서 맨발 걷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푸치니 오페라 쟈니스키키 가운데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몽쉐라 카바에이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쟈니스키 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몽쉐라 카바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670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이방에서 자던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나왔어요. 이 시간은 꼭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는 친구 주영이가 생각나서 문자 남겨요. 주영 항상 고맙다 하트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이렇게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 친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시는군요. 뭐 문자 하나면 금방 소식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이런 마음 전하면은 낭만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연하기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저는 가끔 이런 제안을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딱 한 장만 골라보세요. 1분 드릴게요. 그 시간부터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의 손가락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요. 갤러리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리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시간 종료 알람이 울리면 여기저기서 민망한 웃음이 터져나오죠.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한 장은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북토크나 강연에서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볼 때마다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구나. 그리고 정리를 어려워하는구나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한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에요. 찍어두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찍다 보니 정리가 되질 않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쓰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예뻐서, 귀여워서, 소중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일단 담아뒀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먼지만 계속 쌓이는 거죠.

윤광준님의 책 신미한 수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진이 가두어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기 밖에 있었던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진의 미학을 대하는 태도다. 사진은 정리하지 않아도 꼭 최고의 컷을 찾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코끝을 스치던 계절의 냄새, 맞잡은 손의 따스한 온기, 평생 잊고 싶지 않은 찰나까지. 내가 원할 때 사진이 담아둔 시간 속으로 들어가 프레임 밖에 머물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생각난 김에 블로그를 열어 2025년 10월 26일에 올린 5년치 효도하고 집으로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클릭해 사진을 쭉 봤어요.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몰스킨 한정판 노트, 꼭 가보고 싶었던 서점의 풍경, 하루 3번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닭구이, 살면서 처음 본 아기 같은 엄마의 표정,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과 첫 끼로 먹은 불고기 정식까지 사진이 가두어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진기 밖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왔답니다.

김창훈 작곡 회상, 또 하모닉스의 연주로 보내졌습니다. 하모니카는 박종성, 그리고 색소폰은 브랜든 최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리니의 책 쓰는 만큼 내가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 얼마나 저장되어 있나요? 또 정성 들여 찍어놓고 보지 않는 사진도 많지요. 하지만 또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찍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찍던 시절에는 필름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다 붙잡아서 한 군데 사진 찍고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정도 더 찍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막 같은 포즈, 같은 자리에서 10장씩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진을 자유롭게 찍으시고 그날 밤에 오늘 찍었던 사진 한 번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구도에서 여러 장 찍었으면 제일 좋은 사진 하나 딱 남겨두고 다른 사진들은 좀 지운다거나 그래서 하루하루 정리를 해서 사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막 찍어댔구나 하는 느낌은. 그리고 그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감정들, 그런 풍경들을 떠올린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네요. 자, 이어진 곡은요. 막스 브룩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번호 26 G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와 함께 듣겠습니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아, 총 21곡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오늘은 18번 D장조 듣습니다. 템포 마킹이 몰토 비바체예요. 매우 생기있게 라는 지시가 붙어있는데요. 빠른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마치 춤추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떠올리게 하죠.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생동감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곡은 또 훗날 드볼작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다섯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8번 D장조 몰토 비바체 힘차고 경쾌한 이 음악을 우선 이반 피셔가 주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는 원곡인 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바로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포핸즈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8번 디장쪼 두 가지 버전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오케스트라 버전 그리고 이어서는 원곡인 한데이 피아노에서 두 사람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포핸즈 피아노 연주로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라베크 자매 또 콜라츠니 형제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이 많이 피아노 듀오 포핸즈를 하는데요. 부부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9908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이랑 홍천 와서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과 달리 공기가 청량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강원도 홍천. 아, 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또 새소리와 함께 음악을 듣고 계시니 정말 완벽한 아침을 보내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아침 잘 보내시고 하루 종일 그 기분 좋은 에너지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릴게요.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사라사트의 티고이나 바이젠 듣겠습니다. 집시 음악이죠.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과 윌리엄 스타인버가 주연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오 사랑 라포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캔디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옆방송 듣는데 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고품격 음악과 진행이라는 말에 궁금해서 놀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어떠신가요? 놀러와 보시니까 고품격 맞죠? 우리 방송의 고품격, 품격은 우리 아당님들이 만들어주세요. 얼마나들 품격이 높으신지. 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 곡 제가 예전에 클래식 음악 잘 안 들으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와 함께 이 곡도 종종 추천했었던 곡이에요. 참 아름다운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듣겠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매우 느리게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참 동안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처음 그 플루시 스며스 들어오는 순간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전 정말 음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호님 사연 주셨습니다. 손주들 돌보며 클래식 방송 들어요. 그동안 클래식 방송 듣고 싶었어요. 어린 손주들 모두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천사들 잠들면 천사 깨면 악마 손주들 잠들고 또 오롯이 음악 즐기시는 이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취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보내드렸습니다. 트위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1885번님이 운전 중에는 클래식을 듣지 않는 게 안전운행에 좋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는 가볍게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스트링 콜텟 A장조 작품번호 55의 1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데우스 콜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저는 이 밝고 상쾌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런 초기 고전 음악의 이런 1악장들 있잖아요. 약간 빠른 듯 시원한 템포의 곡들 틀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1725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음악 선곡이 다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을 다 마치고 들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매일 아침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 다 끝내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음악도 아름답게 들리죠. 더욱더 오늘은 귀중한 휴식이 되도록 음악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휴식이 될 수 있는 곡 한번 골라봤는데요.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 루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그리고 줄리아드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두비스티루 그대는 나의 안식 테너 이안 보스트 씨의 노래 그리고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써서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베르트 그 많은 가곡 저는 물론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서 가곡을 많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위라고 할까요? 탑 5라고 할까요? 탑 3라고 할까요? 안에 들어가는 정말 깊이 애정하는 곡입니다. 그대는 나의 안식. 너무너무 정말 영혼의 안식이 되는 듯한 그런 음악이에요. 7108번님 사연입니다. 클래식과 만나는 시간 평택 152 1522번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원님 목소리와 함께 맑은 아침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평택 152 버스 기사님 아름다운 당신에게 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 안에서 함께 듣고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CBS 스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FM 93.9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러시아의 미녀 카츄샤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레드 아미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하죠.

러시아의 민요 카츄샤 함께했습니다. 알렉산드로 프레드 아미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습니다.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뭐 한 490번 정도 해라 뭐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앤나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나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네 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일단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면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 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아,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아, 이 가해자의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아,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용서를 그 하늘의 어떤 신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이 성급한 용서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의 나이도 참 특별해요. 33살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가 또 이름도 신혜잖아요. 또 뭐 믿으신 자에 사랑의 자니까 또 소망이 빠져 있어. 하여튼 신혜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마 사고로 일어나 그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프랜카드를 보고 오늘 교회의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도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진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막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신에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기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야,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의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한 신을 너무 성급해. 그의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하는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신혜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의 실을 너무로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을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법은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해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 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내면의 치유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옥스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용서는 길고 긴 애도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For grie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Grieving은 애도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형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량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러면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마네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척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일곱 번째 시간,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각 나라의 그 신화 또한 이런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심판에 대한 노아 방주가 각 나라마다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는 한 나라 안에다가 가장 중심부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탁 세워서 우리나라만의 광화문과 같은 데다 세우는 나라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족이 흩어졌을 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다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오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이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앞뒤 문맥을 한 번 더 자세히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신다.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대해 관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즉 홍수 때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단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아들들은 누구냐? 아들들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피를 이어받아서 피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건 남자건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다 아들들에 속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는 그들이 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는데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가 잘못돼서 물심판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걸 먼저 간파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을 딱 잡고 앞질러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풍습을 그대로 가져 세상 풍습이 교회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등 갖고도 안 됩니다. 기름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데려다가 성령 받을 자로 율법이 몽학선생 되어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육적인 것에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뭐가 돼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육체가 돼요. 율법돼버려요.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잘 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죠.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내뜨고 다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병이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가는 길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를 기다려줘요. 그런데 끝까지 안 오고 말을 안 들으면요 심판을 해버려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바로 물심판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안 보면 돼.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 안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조건에 뭐가 있냐? 심판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내 속살거린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천국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태어난 육체, 땅으로부터 온 그 습성을 자꾸 이어가려고 그래요. 이걸 벗어 던지고 영을 받아내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물심판이 끝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두 딸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이요. 내가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대로 예수 믿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고 그거는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성전 건축을 할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 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징조를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십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어로 하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지, 플러스 가다드, 습격하다, 끼어들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하십니다. 내 이름을 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땅을 거룩한 땅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고 가느냐 못 이끌고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뭐 세계 3차 대전, 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내려놓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보세요. 세상의 흐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7000년 역사가 쫙 기록됐는데 그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무이한 거룩한 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은 어차피 심판하는 자, 심판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오른편에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물을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옳고 그름을 어디서부터 분별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분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자, 불심판을 받던 물심판을 받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면 내가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주가 성전 건축. 자, 방주는요, 여러분, 물 위에 떠야 돼요. 물 위에 뜨지 않은 방주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베드로야,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 전 세계는 내려놓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물 위를 걷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 위라는 것은 바로 말하면 육체 율법의 말씀의 그 속의 이상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것, 그 이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내가 그곳에 타야 되는데, 노아가 탄 방주가 아니라 내가 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나는 나무예요. 내가 어떤 나무를 가져야 되냐면은 잣나무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잣나무의 뜻이 뭐냐면 가르젠, 그래서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 뜻이에요. 또 예치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눈을 닫다, 감따질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잣나무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히 분류하십니다. 교회에 너무 세상 거 많이 들어오죠? 그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강대상에는요,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 두 돌판 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 율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와 부활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기자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왔는데 왜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느냐고요. 세상 것을 자꾸 갖다 놓느냐고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이 좀 더 바쁘면 세상에 치우치면서 난 예수 믿는다. 또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나는 금식하고 철회한다.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정확히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들을 막죠. 잣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 간들을 막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또 미세한 부분을 통해서 뭐가 오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무엇을 만들 때 오치를 많이 합니다. 니스치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간들을 막고 칠한 것이 성경에는 뭐라 하면은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 그럼 역청을 알아야 돼요. 역청은 송진이란 뜻이에요. 부속이란 뜻이 있고 죄를 씻다란 뜻이 있어요.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역청은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막었다고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막은 자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어갖고 세상 것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 나는 힘이 빠져.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가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은 이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놓지 않을 수 있게끔 나의 영을 소생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역청은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송진이라고 했을까요? 송진은요, 소나무가 자기 몸을 찢어서 나온 진액을 송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나온 보혈의 피를 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곳이 있는 땅, 그것이 어디예요? 밧못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밧못섬입니다. 그 밧모라는 것이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하고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도 요한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역청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는, 역청은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대부분 모든 역청은 다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 그 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성령,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고 무엇인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육적인 역청을 빠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를 잡아갑니다. 세상에 그를 도둑질해 갑니다. 롯이 역청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거기 가서 구해옵니다. 그 역청은 하나님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있는 그 역청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운동으로 빠뜨리는 역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이제 들어와서 성령 사건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는 왜 자꾸 분쟁이 심하고 아픔이 올까요? 제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때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실에 와서 혼자 울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이게 너무 없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 할머니라니까요.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울고 있을 때 나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목사님이 우셔요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는 첫 번째 뛰어가는 곳이 목사님 사택의 부엌이에요. 쌀독을 가서 열어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들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해줘.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걸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사람에게 비굴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쁘고 천국을 어떻게 오라고 하셨지?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에 따라 바람도 안 불어요. 진리는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수천 년 전 사람에게 성경이 임했듯이 오늘 그 성경이 나에게도 또 똑같이 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자그마한 거 하나조차도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던 쌀을 사던 무엇이든 우리는 세상과 함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세상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물을 뜰 수 있는, 네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 진리의 성령, 육적인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 받아 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네 온몸을 다 칠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몸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성전 짓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주에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솔로몬처럼, 실패한 자가 여호사밧처럼, 똑같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지만은 여호사밧은 실패를 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오빌의 금, 마지막 때 정말 귀한 그 오빌의 금을 실어오는데 솔로몬은 성공을 한대. 여호사밧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는 자기 관점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사밧이란 뜻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비레금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은 주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심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심판한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네 자체가 방주가 돼야 되고 네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해러 왔다 그러셔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병고치고 귀신 내쫓아봤자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에 힘입어서 우린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처럼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잣나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잣나무와 역청으로 발라야 돼요. 바르고 문을 상중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에는 짐승들이 타고 있는 창이에요. 중에는 노아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짐승들이 탄 것은요, 땅만 보입니다. 바다 아래만 보여요, 그 배는. 근데 노아가 탄 것은 하늘도 보이고 땅도 중간층이에요. 배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떠져 있죠? 그 중간층, 노아가 타고 있습니다. 상은 어떤 곳이냐? 혼자 하늘만 바라보는 곳.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높은 하늘만 쳐다봐지죠? 땅이 안 보여요. 우리 몸의 상중하에 눈을 달아야 돼요. 이 눈을 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밑에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본다. 그 사람은 아직 짐승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물을 떴는데 하늘도 보고 땅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여러분, 하늘의 별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건 교회건 하늘에 온전히 붙어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시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저축하라, 말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줘? 여러분, 가르치고 알려주신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주십니까? 아는 만큼에서 비밀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 뜻을 헤아려 보아를 캐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방주를 준비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세고감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꼭 방주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우리 함께 아버지 날 갈 수 있고 그 배를 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네.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럼 나 하나님 여태까지 찾은 거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건 뭐지? 이 충격이 중학교 3학년 때 온 거예요. 네.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쌌어요. 네. 제가 가출을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한국교육부가 인정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성폭교육이 지금 미국과 해외 한인교회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성폭교육을 가르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용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좋은 나무 기독학교 이사장 이용숙입니다. 40년 동안 강연하고 책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던 세월들을 보내온 이영숙인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요즘에 이제 방학이고 네. 아이들과 있는 건 너무 이제 행복한데
1: 네,
2: 아내랑도 계속 붙어 있으니까
1: 네.
2: 아 계속 힘들었다가 네. 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1: 네.
2: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많이 채우고 가고 싶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2: K-콘텐츠 열풍이 요즘 대단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는 K-교육까지 미국과 해외 한인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그게 사실입니까?
1: 아, 그러게요. 저도, 네. 제가 그 교육으로 K-열풍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2: 네.
1: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4년 전부터 제가 그 미국에 대학을 세우고 또 이시 프로그램이라는 그 기독교 기반을 둔 Early Childhood Education 대학을 세워서 네. 교육을 보급시켜서 오히려 미국 땅에서 기독교사들을 양성하여 유치원에 취업시키고 있고
2: 네.
1: 작년에는 조지아주의 한인회에서 저를 초청해서요. 그 조지아 주 정부 그 기관에서 네. 그 한인들을 위한 그런 그 소통 성품 대화법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상원의원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조지아 그 명예 시민증을 주셨어요.
2: 이야.
1: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교회들 안에 그 한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저 내일 출국해서
2: 네.
1: 한 달 동안 이제 그 조지아 뭐 아틀란타 프라미스 교회, 달라스 세미안 교회, 수정 교회, 뭐 휴스턴 순복음 교회, 캘리포니아 완전히 그 순회 세미나가 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거든요.
2: 그야말로 순회.
1: 네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K-팝에 이어서 네. K-푸드, K-에듀케이션, K-성품 교육까지 하나님이 네. 이렇게 열풍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2: 너무 자랑스러운데.
1: 하나님 은혜죠.
2: 네. K-교육. 야, 기대가 됩니다.
1: 네.
2: 문화와 교육.
1: 네, 네.
2: 야,
1: 맞습니다.
2: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2: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성품교육이 한국 교육부가 인정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만큼 이미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인데요.
1: 네.
2: 그래서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성품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제게 주시면서 사명을 네. 주시고 이 교육을 2005년부터 개발했으니까 20년 됐어요, 올해가.
2: 네. 네.
1: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꼭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 네.
1: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교육의 그런 방향을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품교육의 연구로 들어갔는데 성경적인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그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애가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에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교육 속에 알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 요 꼭지를 가지고 깊이 이제 묵상하며 기도해 보니까 교육학적인 이론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공감인지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동의해주고 또 그 충격 없이 대해주는 이 사랑의 정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진리는 선과악이 무엇인지 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기초로 해서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 위에 가장 큰 가치관인 것을 알리는 교육. 그래서 네.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네. 이렇게 그 꼭지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섯 가지 성품 네.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배려, 순종 이렇게 여섯 가지 성품으로 가르치고요. 네. 또 하나님의 분별력, 예수님의 진리 이 분별력을 공의를 인내, 책임감, 절제, 정직, 창의성, 지혜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해서 이 12가지 성품을 20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네. 항상 기도하게 되지만 네, 네. 부딪히고 세상 속에 있을 때 성품을 닮으려고 해도 네.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서 닦이고 연단되고 닦이고 연단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가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자, 이렇게 성품 교육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까지 사실 엄청난 연구와 기도를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성품 교육에 대한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1: 저도 저희 아버지가 3대,
2: 예.
1: 제가 4대, 저희 아들이 5대,
2: 너무
1: 그리고
2: 부럽습니다.
1: 그 아들의 아이가 6대. 그래서 이렇게 늘 그 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 유언이 무엇일까? 정말 뭐 어디에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저희 자손 저희도 삼형제였거든요.
2: 네.
1: 삼형제 앉혀놓고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나 그때 생각하고 눈물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천사를 데리고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다 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서 정말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고 제 인생은 주일학교가 다였던 것 같아요.
2: 네,
1: 뭐
2: 네.
1: 주일학교에서 하는 노래자랑, 동화, 성경 암송대회 거기서 자랐고 아버지 따라서 금요예배, 수요예배, 뭐 철야예배까지 심지어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2: 네.
1: 끝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늘 이렇게 생활했던 저에게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2: 네.
1: 그럼 나 하나님 여태까지 찾은 거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2: 네.
1: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건 뭐지? 이 충격이 중학교 3학년 때 온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2: 네.
1: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 뭐 지금까지 내 신앙은 없었던 건가? 이제 이 질문이 정말 그 굉장히 크게 왔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쌌어요. 네. 제가 가출을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2: 가출하고 전혀 상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가출하셨네요.
1: 그만큼 네.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 외에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출하는 편지,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말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 이제 나가서 하나님 찾아오겠다 이러면 어딜 나가. 너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갈 준비해야지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했을 것 같은데 네.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어딜 갔냐면 우리 아버님이 여름마다 갔던 곳이 있어요.
2: 어디예요?
1: 실보산 기도원이라고요.
2: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원 많이 가셨죠?
1: 기도원 많이 가셨어요. 그게 제 나중에 하나님 찾고 거기 한번 가봤더니 거의 폐허가 됐고 네.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돼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도원이 성황리였거든요.
2: 네, 맞아요.
1: 저희 아버지 따라서 가서 저희 아버님 한 뭐 저 방학 때면은 거기서 이제 거의 뭐 기도하시고 네. 뭐 거기서 밥해 잡수시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러셨어요?
2: 어머니들.
1: 아,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죠. 칠보산 기도원을 아버지 없이 제가 혼자 간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 선포하고 네. 혼자서 네. 저 자신에게 그리고 방 하나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제 네. 기도원에서 있었는데요.
2: 야, 대단하시다.
1: 배는 엄청 고픈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집회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지치다 못해 배는 고프고 네. 아 이거 저는 이제 속전속교를 하고 싶은데 이걸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제 인생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공을 선택하는 것서부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 진짜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밤중에 말이죠. 네. 기도원의 강사로 오셨나?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두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달라고. 네.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학생 가서 공부나 해요. 엄마가 기다릴 거야. 빨리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너무 가슴에 맺힌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지 이거를 매 성품마다 가스펠데이를 교회나 학교에서 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짜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못 해줬을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만나도 그 목사님께는 여쭤보고 싶어요.
2: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1: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돌아와서 실망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대학 가야 할 때까지 공부만 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썼거든요. 그게 여름방학 때 그랬고 겨울방학 때 네. 보따리를 또 쌌죠. 이제 그때는 공부하려고.
2: 보따리 잘 쌓으시네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딱 싸고 네. 경희대학교 근처에 저희 친척집에 공부하러 가다가 길에서 경희대학교 약학과 언니를 만났고 예. 그 언니랑 같이 이제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이성교회라고 하는 네. 그 언니가 조이성교회를 그 매주 목요일마다 가더라고요. 네. 너 나 따라올래? 이래서 그 언니 따라서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조이성교회가 대학생들 모임이었는데 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에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악행들이 나오는데 예. 교만한 것이 죄더라고요. 근데 전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네. 제가 인정.
2: 그래서 어떤 결로 교만하셨어요?
1: 아, 저는 저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찾아다녔던 것도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아빠 따라 엄마 따라 다녔던 그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막 찾아 나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뭔가 제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가 겸손했나?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교만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제 의에 이렇게 막 제가 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교만한 자. 그 전 그 솔직히 그 이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태웅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그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교만한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제가 굉장히 크게 왔고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고 나와갔어요. 그리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 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날들이 되었고
2: 그래도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때그때 동행을 네. 해주시고 네. 길을 안내를 해주셨네요.
1: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네. 너무 그땐 처절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났잖아요. 네. 아마 제 나이가 17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공을 놓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전공을 무엇으로 할까요?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께 전공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니까 제 전공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뭐지? 네.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 100일 안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2: 당당하셨네요.
1: 그렇죠. 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제 성격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100일을 매일 제가 저 그때 이제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네. 갑자기 이제 가정사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학교 이제 대학 가는 진학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과외 선생 했었거든요. 그 가회를 가르치면서 끝나고 나면 10시에요.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 전공을 가르쳐 주세요. 제 가회 선생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오늘이 100일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셨죠? 하나님 오늘 100일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뭔가 음성으로 네 전공은 이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 뭐 극적인 뭐를 기대하면서 100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아주 그냥 목욕재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그 100일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을 지나면서 저녁 때 아이들을 가외 선생으로 가르치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잊으셨어요? 오늘이 100일이에요. 제가 전공을 선택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오늘이 100일이에요. 100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은 안 들리고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가 탁 폈는데 어머 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는 또 꿈에도 몰랐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이만한 글씨로 저한테 이렇게 레마로 온 거죠.
2: 바위에 새겨지신
1: 제 마음에 새겨진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맨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아교육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르치려면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길, 향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거 막 이러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품 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이는 99세도 아이예요. 시니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이 아이인 거예요.
2: 저희 어머니한테 아직 저 아이예요. 그런 거랑 똑같죠, 뭐.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교육의 방향이 처음에 유아교육으로 시작하다가 뭐 영유아 성품교육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 인생이 또 있어. 초등 성품교육, 청소년 성품교육, 부모 성품교육, 시니어 성품교육, 교사 성품교육 이렇게 장르가 점점 확대된 거죠.
2: 네.
1: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아이구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그 17살 때 주셨던 그 말씀은 네. 제 인생의 그 등불이 되어서 제 연구 분야가 된 거죠.
2: 야.
1: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품 교육이 평생 교육이 된 거예요.
2: 네.
1: 이 영유아서부터 시작해서
2: 가장 중요하죠.
1: 시니어 교육까지.
2: 이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성품 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항상 마음속에는 크리스찬 교사들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2: 네.
1: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크리스찬 교사 교육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 부모 교육이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도 자꾸 이제 그런 교육대학원에 이제 그 학생들을 모으고 또 연구하게 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제 보통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제 교육대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회를 한 거죠.
2: 네.
1: 그러면서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 전신이 미랄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 있는데요. 그 연구소로 모여서 커리큘럼을 크리스찬 교육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계속 열었어요. 방학 때마다 교사들이 그 강립수돈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줘가지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거죠.
2: 네.
1: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서 성품교육 책을 만드니까 거기 회원들이 제 책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17개, 그들이 100개, 나중에는 1250개까지 쫙 가장 번성기 때는. 그리고 지금도요, 이 성품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꼭지로 일반 학교에 나가고 있거든요. 교과서로 나가고 초등, 이거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략이신 거죠.
2: 네, 네.
1: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공감인진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교육학적으로 이 꼭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2: 예.
1: 일반 학교에 기독교 교육은 못 가도 성경은 못 들어가도 이 교육은 들어갈 수 있는
2: 네.
1: 이런 전략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네. 하나님 그냥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버걱버걱 저를 힘겹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1획도 같은 것이 없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꼭지가 맞아 떨어진
2: 아멘.
1: 거죠.
2: 하나님 정말 전략가세요.
1: 전략가예요.
2: 네. 네.
1: 근데 이 교육의 전략가인지는 몰랐어요. 뭐 경영학의 전략가로 성공하신 그래서 그 부자 되신 분들 많이 봤지만
2: 네.
1: 저는 이렇게 그 작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2: 네.
1: 교육이라는 꼭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반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구멍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2016년 이후 성품교육이 국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하지만 교육이 정책과 방향이 바뀌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1: 아, 맞습니다. 제 인생 속의 위기죠.
2: 네.
1: 갑자기 교육 현장에 이상한 공문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것, 운영할 것.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양성, 성평등 교육, 또 양성화 교육, 또 뭐 통일 교육, 뭐 이러면서 방향이 꼭지가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마라.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무슨 평등법이라고 하는 성평등법, 뭐 이런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꼭지 안에 다 이제 이 특정 종교, 기독교 교육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1985년부터 학교를 세웠거든요. 유치원을 세우고 저는 이제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니까 학교를 많이 세웠거든요. 인가받은 학교들을 이제 네. 유치원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인가를 받을 때 국가로 국가에게 그 인가서를 쓸 때 이사장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서 하나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학교를 했었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사장의 신념, 설립자의 신념이 필요 없고 특정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야. 학교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그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이 있어요. 무슨 누리과정 뭐 이런 것만 가르치게 하고 제가 이 신앙 양심에 너무 이제 이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콜링이 뭔지 알잖아요.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도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그 목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대학 강단에도 쓰고 학교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랬는데 다 못하는 거죠.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이게 충격이어서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심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 문을 이제 하나씩 닫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싫었어요.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따라가면 저를 따르는 정말 그 전국의 수많은 교육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문을 다 닫고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2: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지막 소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교사 선교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 성품협회

0: 주일날만 되면은 그 살짝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 저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속초서부터 이제 이렇게 바닷가들을 다니면서 그 바다를 보고 기도하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수련해지는 거예요.
1: 뻥 뚫린 바다를 보면 좀 시원하긴 하죠.
0: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0: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또 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다 보고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공현진 바닷가를 제가 간 거예요. 공현진.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모래사장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엉엉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원하게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전 그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제 끝난 거죠. 제 사역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북한의 학교를 짓는 문제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저를 그 인도하시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1: 아멘.
0: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설립한 학교들을 다 문을 닫고 기독교 대안학교만 하나 지금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그 인가된 학교들은 다 인가서 반납하고 문을 닫았는데 몸은 이제 아프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오늘의 명화극장, 전쟁의 승패를 가를 엄청난 작전을 계획한 장군.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에 두려워하는 병사가 그를 찾아오는데.
2: 장군님, 도대체 왜 그런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4: 자네, 지금 두려운 건가?
2: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4: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힘차게 싸우고 있어. 지휘관이 나를 못 믿겠다면 지금껏 살아남은 자네 전우를 믿게.
2: 예!
5: 웃었어 지금?
2: 장군님,
5: 너 웃었어 지금?
2: 장군님의 말씀이 너무나 뜻깊어서 웃게 되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5: 화이팅! 이겨야 돼. 오늘 이겨야 돼. 와! 와!
3: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굿클래스의 명배우 두 분께 연기로 부탁드려보았습니다.
5: 아, 거의 소름 돋는 연기력. 아. 보셨죠?
3: 네. 아, 네, 메소드에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5: 아, 근데 진짜 왜 갑자기 우리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나요?
3: 그럼요. 네. 오늘의 굿클래스에 찾아오신 분의 수식어가 바로 전쟁이어서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전쟁사만 검색해도 전부 이분의 영상만 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사 전문가 임용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로 최고로 환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7: 예! 박사님, 어서

아,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원래 제가 전쟁사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처음에 신학과 다녔고 졸업하고 이제 한국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 전공이 고려 말 조선 초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문무가 나눠져 있는 습관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쟁을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 얘가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전쟁사를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네. 전쟁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어릴 때 조금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전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하게 돼서 알딸딸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류는 왜 전쟁을 그치지 않는가입니다.
1: 예.
0: 사실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2: 맞아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싫어. 전쟁이라는 건 누구나 말하죠. 다들 그래요. 최악의 선택이고.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항상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전쟁사를 연구한다고 해서 뭐 전쟁을 찬양하거나 뭐 어디 가는 가면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분이 올 줄 알았대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올바른 교훈을 찾자는 거죠. 그런데 인류사회 전쟁사란 일단 어떤 시대든지 끊임없이 벌어졌고 특히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 때 많이 벌어지죠.
3: 네.
0: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속에서 뭔가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프지 않다면 네. 의사들이 그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3: 그렇죠.
1: 맞아요.
0: 물론 좀 이렇게 잔인한 말 같지만 아프니까 그분을 치료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란 가장 복합적인 증세고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현상을 외면할 수 없고 그리고 잘 접근하면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쟁사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인간은 왜 전쟁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질까?
1: 신기해.
0: 사실은 인류가 사회를 만들고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라면 왜 안 했겠어요?
3: 네. 예.
0: 자식 키우면 사춘기 안 지나가는 애들이 없잖아요.
3: 네.
0: 다들 애가 키우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겠지. 반항기가 없겠지. 그럼 오히려 실패해요. 없는 애가 어디서 없는 애가
3: 그쵸.
0: 다 있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대비하는 게 좋은 건데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건 성장 과정에서 불균형 때문에 나는 거니까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건 결국 발전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물하고 인간이 달라지는 큰 특징으로 이제 지능, 언어, 그러니까 문자, 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통 생물학적 특징으로는 직립보행이라고 그래요.
1: 네.
0: 왜 직립보행이 중요하냐면 직립보행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큰 두뇌를 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 앞으로 되면 균형이 안 맞게 되고 요 얘기는 요즘도 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요.
2: 그냥 좋은 네, 거죠.
0: 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니까 성대가 이게 열려가지고 앵무새가 사람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하는 이유는 개가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성대가 열려서 그래요. 성대 때문에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손이 있으니까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동물하고 인간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이게 왜 다르냐. 동물도 지능이 있긴 하죠. 지능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인간이 빨리 습득하고 빨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한단 말이죠. 언어가 있으니까. 사실 동물도 이런 걸 하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훨씬 빠르고 고차원적으로 하죠. 동물이 언어가 있죠. 우리처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언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3: 그렇죠. 네. 절대
1: 신기하겠다.
0: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언어보다 문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와 손이 결합한 문자가 없으면 내가 체득한 지능을 대를 이어서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동물들도 가만 보면 되게 똑똑하잖아요.
3: 맞아요.
0: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3: 맞아요.
0: 근데 그게 항상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전수하고 끝나요. 그러면 다시 얘가 또 배워주고 끝나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를 이어 발전해 오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 동물들에 비하면 항상 빠르게 변하고 안 변하는 시대 같아도 항상 뭔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이 되는데 이게 서로 빠르게 성장하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네.
0: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국가 간에 또는 어떤 조직된 사회 간의 대결을 전쟁이라고 하는데 가끔 원시 상태의 그 무슨 부족들, 아마존에 있는 무슨 부족들은 막 평화롭게 산다. 경쟁도 없이. 우리 현대인들은 막 전쟁하고 산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옛날에도 전쟁 다 했어요. 더 잔인하게. 그냥 잡아먹고 약한 자는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거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 없나. 싸워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 없나는 인간이 사회라는 걸 만들고 나서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사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는 보통 국가, 사회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도시국가든 뭐 이런 큰 국가든. 그럼 이 국가의 목적이라는 건 그게 기본적으로 생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집단의 생존입니다. 그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도 참아내는 겁니다. 어디서는 계급 지배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아, 뭐 가진 자들이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뭐 지배하려고 국가를 만들었다.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사회를 보면 한 300명 사는 촌락, 무슨 저기 뉴기니 이런 촌락들 보면 거기는 이제 족장도 있고 약간의 계급 분화가 만들어져요. 사유 재산도 있고. 그런데 워낙 생산력이 낮으니까 300명, 500명 마을에서 전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명 간대요. 그 사회에서 그 나머지 490명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집단의 안전, 자기들의 보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보존을 하고 집단을 안전시킨다는 데는 군사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목적이 또 경제 성장인 것처럼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전사를 5명밖에 못 내는데 누가 뭔가 새로운 농사법을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생산력이 확 늘어났어요. 두 배로 늘어났으면 생산력이 두 배가 나니까 일 안 하고 전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기는 군대를 20명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마을을 쳐들어가는데 대체로 이게 동족 촌락은 자기들끼리 결혼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유전 법칙에 의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교육하고 아직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가서 잡아옵니다. 근데 뉴기니가 그 약탈원이죠 보통. 근데 뉴기니 같은 데서 그런 적이 있는데 가서 막 전쟁 막 싸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이러고 해서 뭐 때려 죽이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자기도 군사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가서 싸우다가 둘이 불구가 되면 다른 마을한테 또 덮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간단한 게 어떡하냐? 어떻게든지 전사를 많이 만들어. 그게 다 5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10명 됐어. 그러면 10명 가. 창을 겨누고 서로 대치. 이거 실화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5명이 그냥 한 명씩 얻고 가는 거예요. 돌아와서 왜 니들 못 지켜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5명 한 명씩 1대1로 하고 있었는데 쟤들이 10명이어서 5명이 와서 5명 잡아갔다. 이렇게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결국은 다 10명이 15명 되고 24명 나중에는 이제 합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존이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국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잡아오게 되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애를 낳아서 키워서 처녀로 키우는 것보다 한 명 잡아오는 게 애를 더 빨리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힘의 차이가 나고 힘의 차이가 나면 또 데려오게 되고 어떡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원래의 목적은 뭐 안전보장이라는 평화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안전보장이 상대방을 먹어서 빨리 내가 커야 안전보장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평화로운 걸 원합니다. 단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죠. 최소한 남한테 잡혀는 안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평화적이잖아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이게 인류의 딜레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과 평화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메르라고 사실 수메르는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수메르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에덴이 있었던 지역을 추정하는 뭐 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유력한 지역이 수메르가 있던 지역입니다. 수메르 말로 에덴이란 말이 동산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게 다 설이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런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 문명에 이렇게 격언에 이게 있어요. 너는 가서 적의 땅을 차지해라. 남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악마의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적이 와서 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참 핑계 같기도 하지만 핑계 같으면서도 사실이에요.
1: 하니까요.
0: 예,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이 수메르 사람들 그림 보면 재미난 게 눈을 저렇게 크게 그려요.
1: 그러네요.
0: 근데 저 중동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이라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이집트나 그쪽에 이렇게 눈에다 아이섀도 많이 칠하고 그래서 눈 커 보이잖아요. 예. 눈이 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문명학자가 참 오래된 이게 몇천 년 된 건데 참 그 선량한 표정. 그 인류의 처음 문명은 참 이 선량했노라 라고 하는데 그 첫째 면에 앞면에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뭐 장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참 선하고 눈도 크고 똘망똘망합니다. 그 뒤편으로 가면 전쟁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그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얼마나 잔인한가를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전차로 끌고 가는 건데 밑에 보면은 저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군만은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밟고 다니게. 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들이 앞에 이렇게 쓰러지면 반드시 밟고, 그러니까 확인사살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꼭 치고. 그래서 잔인하죠.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병사가 벌거벗고 있죠.
1: 네. 안 그래도 봤어요, 진짜. 네.
0: 왜 그러냐면 일단 쓰러져 죽으면 내려서 바로 약탈합니다. 예. 왜? 물자가 부족한 시대니까 약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사람이죠. 뒤에 몽둥이 든 사람, 이제 칼 들고 중간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벌거벗었죠. 다 벗겨요. 여기는 지금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벗기는 장면. 그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나라해지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포로가 돼서 바빌론 유수 때 잡아간 사람은 몇 명이다. 근데 도착한 사람은 몇 명이다. 80%가 없어졌어요. 가는 중에 다 죽은 거죠. 근데 이렇게 끌고 가냐 안 죽겠냐고.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옷 다 벗기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상처를 보면 전부 똑같이 얼굴에 저기 선 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상처에 대한 피인데 모든 사람을 보면 똑같이 여기에 상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에 상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너는 포로다라는 거 흔적을 그리고 어깨에다 상처를 내는 건 무기를 못 들게 하는 거잖아요. 반항을 못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상처를 내는 건
3: 도망
0: 못 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 나중에 어디다 쓰겠어요? 쓸데없어요.
3: 네.
0: 그냥 밥만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살려놓겠냐는 거예요.
1: 그러게 밥이 귀하니까 또.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상처가 덧난 사람들은 나중에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버려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건강해서 잘 아물어서 이게 상처가 돼서 정상인이 된 사람 문 그나마 어떻게 뭐 노비를 하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운 날에. 그러니까 저렇게 잡아가도 대부분 빨리 죽거나 노동력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1: 잔인합니다.
0: 더 무서운 거는 저 중간에 칼을 들고 있는 친구는 포로예요.
1: 포로끼리 또
3: 감시하게.
0: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죠. 서로 감시하게. 이게 또 여러 부족이 있으니까 또 여러 집단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싸우고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은 참 잔혹하다는 거지.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었다가도 중내산해하면 그냥 저쪽 편을 드는 애가 있고 아니면 뭐 이 동네에서 온 사람 이 동네에서 온 사람 지들 다 알잖아. 우리가 잡고 보니까 너는 이쪽 동네고 너는 저쪽 동네인데 네 애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며 그러면 한쪽에다가 이제 칼을 쥐어줘서 둘을 영원히 이간질 지키고 이게 통치에서 나온 이의제이고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는 건데 항상 분열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던 나라들이 해가 독립이 돼도 식민지 시대보다 더 잔인하게 싸우는 경우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에 서로 이렇게 편갈라서 싸우게 해놨더니 자기네를 지배하던 사람들보다 자기들끼리 더 원수가 돼가지고 저것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약간 서구적 인식이 들어간 말이긴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떠났더니 자기들끼리 더 많이 죽이고 바로 때려잡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분쟁이 분쟁을 낳고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욕망 때문에 경쟁이 전쟁을 낳고 지배가 전쟁을 낳고 지배가 내전을 낳고 그것이 또 전쟁을 낳으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이 확산되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강한 나라한테 정복을 당했다. 전쟁을 하고 정복을 당했다. 근데 걔들이 나갔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전쟁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같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말 속에는 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 예수도 나고 착한 사람도 어떤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나고 힘이 약해서 나고 전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논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랄한 침략 전쟁을 하는 경우도 다들 많은 생존을 위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제가 뭐 침략 전쟁이 옳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과 착한 나라라는 사람, 평화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네. 물론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협약도 만들고 우리는 이제 감상적으로 얘기할 때 누가 기관총을 만들었다. 저 나쁜 놈, 뭐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냐.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죽인 게 기관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 때 뭐라 하면 다들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핵전쟁 핵무기도 그렇고 기관총도 그렇고 뭐 앞으로 레이저 총도 나온다지만 뭔가 첨단 무기가 나올 때 붙는 별명이 항상 피스메이커입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 서부국에서 보는 이렇게 총 차고 다니는 거요. 이거 가장 유명한 콜트사의 리볼버 별명이 피스메이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총 차고 다니면서 저게 왜 피스 나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참 이 논리가 맞다뜨리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이 있어요. 너 왜 그 죄를 쌓았니? 나를 지키려고. 다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고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의외로 더 큰 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예.
0: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하지 말자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사회는 평화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을 정복해야 되는 이 논리가 살아있다는 옳다가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권총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듯이 기관총을 핵폭탄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듯이 공세적 방어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될지 뭔가 인류가 다 개조가 돼야 될지 신이 돼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한 번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 옳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전쟁을 수긍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인류사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막 창, 뭐 칼 이런 걸로 싸우다가 결국엔 지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건 또 기관총이라 그러시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핵을 가지고만 있어도 뭔가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쟁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인류의 전쟁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으로 될지 좀 궁금해요.
0: 지금은 이제 드론 로봇 시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처음에 드론이 나왔을 때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전쟁 나서 드론이 사람 폭격하고 병사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바에는 기계를 내보내서 싸우자. 왜 사람이 기계한테 죽고 있느냐. 기계가 인간을 죽인다는 게. 더욱이 AI가 나와서 기계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전쟁이 나고 보니까 왜 인간이 기계한테 죽어야 되냐. 그냥 기계끼리 싸우게 하자. 너무 이게 또 옳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평화를 사랑해. 전쟁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니까 죄를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 인간은.
3: 무섭네요.
0: 무섭죠.
3: 네. 어떻게 보면 핑계대기도 쉬워. 그 말이.
0: 핑계라는 정말 핑계라기보다는 이건 진짜 본질적 문제예요.
1: 완전히.
0: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그냥 악마야,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1: 그러네.
0: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게 전쟁이에요. 자, 오늘은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러니 뭐 전쟁하고 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도 말씀드렸지만 끝없이 전쟁을 하면서 인간은 끝없이 노력해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장수를 원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왔잖아요.
1: 예.
0: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 배 이상 들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는 아직 뭐 끝도 없어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발전하면 살아오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고민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외면한다고 절대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쟁이 가진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jig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을 완벽하게 성공하기까지 그 긴박했던 하루하루를 파노라마처럼 매우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그 날짜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을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미리 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사적 사건과 때를 미리 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정하신 일을 시행하시는 심오한 섭리를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횃불 언약 636년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지파 하나 없이 큰 재물을 취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전 1446년 1월 15일 목요일 여호와의 밤이 왔습니다. 애굽 전국에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전무후무하게 애곡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사람과 짐승 모두 평안하였고 심지어 개조차도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 앞에 절을 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했을 때 순순히 큰 재물을 다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애굽 사람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지파도 약한 자 없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자 애굽 사람들은 기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38절의 말씀 볼 때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항오를 이루며 당당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항오를 이루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옛 땅, 옛 주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땅, 새 주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힘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 볼 때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또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33장 3절에서 큰 권능으로라는 표현과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담대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베야드 라마로서 손을 높이 들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과시하는 몸짓입니다. 또한 강한 힘과 큰 능력을 나타내는 몸짓이요. 원수에게는 멸시와 모욕을 안겨주는 몸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의 명령에 고분고분 복종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과시하고 승리를 기뻐하며 나가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바로와 그 군대가 뒤늦게 홍해까지 따라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와 그 군대 모두가 홍해에 영원히 수장되고 말았다고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할 하나님의 품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레위기서 25장 42절 말씀 볼 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였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최후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살던 곳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발로 물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발을 사용하여 수차를 돌려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고된 노동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5절 말씀 볼 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의 말씀 볼 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멀리해 주시고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 볼 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벌의 역사로 가능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 볼 때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헷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또 신명기 7장 20절의 말씀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또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 볼 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데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바드로서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전반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주신 이 말씀을 확신한 모세는 애굽 땅의 열 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강퍅한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여러 차례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사령관이 부하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앞세우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제1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해야 할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볼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볼 때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리켜 종되었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된 것을 면케하신 후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꾼이 된 이상 그들은 종으로 팔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말씀 볼 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희생을 드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자바흐로서 동물을 죽이다, 제사드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 말씀을 전하자 폭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고 이후 열 가지 재앙 중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야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모세의 말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 때가 떠나자 그 마음이 더욱 강퍅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 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의 생축에 피해를 주었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애굽 사람의 몸과 짐승의 질병, 즉 독종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객들도 독종에 걸려 그때부터는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축도 철저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생축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와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여 지향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한 채 교만하게 고집부리던 애굽인들은 뇌성과 우박, 하늘에서 내리달리는 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때에는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뜻대로 분명히 반복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의 양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동원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사람, 모든 재산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생축을 완전히 그리고 모조리 다 이끌고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처음으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그는 기뻐하다, 춤추다, 기념하다, 빙빙 돌다, 그리고 순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가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절기가 매년 그맘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데에다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 피재앙이 계속되던 여섯째 날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하시고 그때 새로 주신 달력으로 절기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심으로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며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언약 백성과 언약의 땅과 언약적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갈 때 70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생활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만드심으로 언약 백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별과 언약 준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3일 동안 성결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볼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볼 때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장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인적 준비를 완료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언약 백성이 들어가서 거주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통상적으로 요단강 서쪽 전 지역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의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볼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과거 근동 역사에 있어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 양대 강국이 늘 충돌했던 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시내산 언약은 가나안 입성을 전제로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규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킴으로써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신명기 4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한 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미치게 하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 공식은 아브라함 이후로 나타나는 여러 언약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볼 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볼 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가나안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볼 때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지만 이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것으로 여기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 지상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수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앞장서는 그래서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 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자, 오늘 누가복 2장 10절과 11절에 본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는 것처럼 방금 설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것을 해놓고 즐겁기만 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예배가 아닌가 해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일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예수란 그분이 어떤 것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놀랍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도대체 예수가 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건가? 또 왜 예수 그분으로 통해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2: 네.
1: 예, 웬만한 분 다 보셨죠? 우리 권사님도 보셨나요? 타이타닉 큰 배에 대한 영화 보셨어요?
2: 아, 그 옛날 봤어요.
1: 네네. 그게 엄청난 큰 스토리인데, 19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하고 1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스토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110년이 이렇게 지난 그 전에 엄청난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200명이 넘게 탔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배는 절대로 좌전이 되지 않을 거야. 절대 부서지지 않을 거야 하고 영국 구호대에서 배를가 출발해가지고 여러 곳 들렸다가 뉴욕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참 오다가 한 거기가 막 몇천 킬로거든요. 근데 거기를 오는데 한 중간을 좀 넘어서 뉴욕에서도 한 천 몇백 킬로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캐나다 그 밑에 있는 섬 그 근처에서 좌천이 돼서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2200명이 거기 탔는데 2200명이 넘게 탔는데 거기에서 3분의 2가 다 죽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서 죽고 물에 익사해서 죽고 또 배가 엄청

0: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나니까 반쪽이 쏙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바다의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막 그래요.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물이 무서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마을에 함께 살았던 친구가 불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니까 아직도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물을 보면 아직도 무서워. 그래서 물이 파랗게 있으면 겁에 제가 질려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쩔 때 이제 마스크에 뭐 산소를 끼면은 또 잠도 잘 자고 한다는데 저는 못해요, 그걸. 왜냐면 숨이 막히는 그 두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때, 거기서 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카르파티아호라는 구조선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구조선이 오는데도 물이니까 여기처럼 쏜살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려. 3시간, 4시간 걸려서 거기를 구조하러 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때 좋은 소식, 구조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들은 어린애들을 먼저 살리는데 여자와 어린애들은 70% 이상이 살아요. 남자들은 거의 80%가 다 죽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구조선이 온다는 그 희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생명이 살 것에 대한 그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죄와 사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타이타닉 있는 것보다 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10명 중에 8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놈.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준다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몇 년 있었죠? 430년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근데 우리는 일제시대를 몇 년 우리가 보냈죠, 권사님? 36년을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36년을 고난 당한 지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잖아요, 시작된 게. 근데도 못 잊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아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미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아는데도 미워. 그렇죠? 근데 이들은 430년이에요. 우리는 36년을 했는데 우리의 10배가 넘는 그 고통, 그 오랜 세월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애굽에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나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벽돌을 만들고 밖에 나가서 그 벽돌을 쓸 수 있는 그 지푸라기를 지속하게 하고 벽돌을 그들 안 하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정말 정말 고통은 뭔지 아세요? 모세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왕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면 죽여라. 근데 누가가 부모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막 태어났어. 아들이야. 그러면은 내가 칼로 내 자식을 죽여야 돼. 지금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상상하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 나서 부름을 받아도 그렇게 힘든데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를 그 물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서 차라리 죽으려면 차라리 그 나일강에 가다 기회라도 있어서 해봐라고 엄마가 보내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모세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모세가 80이 될 정도까지 그 나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모세가 80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너무 오랜 시간에 우리에게는 그 어둠 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누가 보고 또 마태 보고 이 신약이 시작하는 그 시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라, 우리에게 한없는 행복이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자, 뭐라 하는데?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천사가 왔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우리 천사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는 너무나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나면 우리 자신이 벌써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죄가 많아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니까, 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난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입술에 불을 이렇게 붙여주면 통해서 수술 붙여주면서 그를 깨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벙어리가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쁘다 하는 거예요. 죄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고 요즘에 춤도 안 추시고 그러더라고요. 덩실도 춤을 춰요. 저는 그 청년 때 크리스마스인가 부활절인가 칸탄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칸탄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찬양하는 바라바가 찬양이 있었어요. 바라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가 살아난 사람.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완전 살인했고 폭동을 일으켜서 흉악한 죄인이어서 이제 잡혀갖고 죽임을 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잡힌 거야. 근데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명절에 내가 한 사람씩 풀어주는데 이번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놓으면 예수님을 풀어줄 줄 알았어. 사람들이 예수님 풀어주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기선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반대로 바라바. 바라바는 감옥에 잡혀있다가 아무 소식도 모르고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하는 찬양의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래서 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우린 바라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 저는 사케오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사케오가 그 민족들에게는 많은 질타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주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일본의 앞잡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케오한테 그럽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근데 사케오가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는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자기 민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토색한 자리 4배나 갚아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도 내던지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는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이 제게 먼저 올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장로님 만나서 식사제하고 그 다음에 편지 하나를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편지 하나를, 카드 하나를 써서 드렸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저 카드 하나보다도 기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저 장로님은 카드 하나,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받아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만한 기쁨만큼이라도 예수를 기뻐하고 있을까? 11절에 예수님이 왜 기쁜지 이야기를 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구주라 불렀고요. 또 그리스도라 불렀고요. 주라 불렀었죠. 한 절에서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 제스 가운데 있는 그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분이란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란. 그리고 주라,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삶을 따를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정말 큰 기쁨이다. 이 땅에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네, 너희를 위해서요. 어느 누구, 장로님, 권사님 그게 아니라 너희, 곧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타났는데 너무 군대가 센 거예요. 그때는 막 그들이 전차도 있고 막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때 사울이 막 왕이 돼가지고 몇 년 지난 데라 군대도 제대로 제적도 안 돼 있고 뭐 창과 칼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큰 장쟁이 나타나고 블레셋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완전 쫄아버렸어요. 쫄아.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싸워보자. 싸워서 너희들이 지면 우리한테 복종하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복종하겠다. 나와보라 하는데 그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블레셋이 다 흩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세워진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또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 우리가 싸워가는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그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미국 친구가, 미국 목사님한테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냐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럼 날 믿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birth certification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 그럼 그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그런 사람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출생증명서가 있나요? 없지. 역사적에 안에서 기록은 다 되어 있지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이라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 우리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됐다는 것, 우리 구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 나의 주님으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심지어 그 여러분 동방의 세 박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 예수님 앞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놓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뭐 짧게 나오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한 30초 1분 안에 나오는 것들.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가는데 신발도 없는 거예요. 신발도 없고 책가방도 없어.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그 다음에 책도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가는. 다른 사람은 가방이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불러요.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애만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까이 오니까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핑 봉지 같은 우리 샤핑에 가면 이렇게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를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 발을 털어주고 신발을 하나 신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시를 해요.
1: 얼마나 좋을까?
0: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른 애들 책가방 있는데 책가방을 하나 더 빼가지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사 표현을 해요.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신발 아프리카에서 그리 비싸지 않을 거예요. 가방 우리처럼 여기 좋은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발 하나로 그리고 책가방 하나로 한 아이의 인생의 질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아마 최소한 1년은 그 신발을 신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살아갈 거예요. 또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인도에 있는 그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없나 봐. 그래서 아이가 한두 살 먹었나? 두세 살 먹었나? 어려요. 그 어린애를 껴안고 길바닥에서 저기 그 담요 같은 거 펴놓고 거기서 자더라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거기 자고 있어. 그 불쌍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껴안고 그 길바닥에 자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사람을 또 만나요. 만나고 아저씨가 조그만 모기장 한 여기만 한 모기장 이렇게 펴는 게 있더라고요. 텐트처럼 그냥 아이들 장난감처럼 펴는 모기장. 그리고 거기다 담요 하나 깔아주고 그 아이와 엄마를 거기다 넣어서 자라고 하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1: 완전 지구지어져.
0: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지구지어져.
0: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나의 조그만 사랑이. 그리고 그 엄마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이제 나를 만난 사람,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시니어들이 한 50분 산다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해준 것에 대해 감사가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로 통하여 그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우리들이 여기 있으면서 쓰여 있는 어떤 분들, 중국 사람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고 우리는 스마일 하면서 예수, 난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게 쓴 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 있는 온 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은 민수기 다섯 번째, 희망 아이디어의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뭐 성도들 다 아니까 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아 지루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니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로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트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준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라는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꿈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진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의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은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 이 야곱의 허리, 예렉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며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편없어져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김.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무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담고 싶어 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담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뭣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혼자 걷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감사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기도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 틈에 서서 세우는 사람들 틈에 서십시오. 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젠 절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된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망 아이디어를 명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그분 곁에 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상, 그러며 저마다 다 외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왜 정부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빨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에 정말 따라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비해서 약한 처벌을 받으면 당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왜 판사가 멋대로 용서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분노하곤 하죠. 그래서 법적인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차라리 일반인인 내가 판사도 아니지만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공정하겠다고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는요, 제3자가 평가하는 피해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왜 정부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사법기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살인자도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재판정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니까요. 피해자의 가족이 막 울부짖는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에게 치밀한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드라마 더 글로리 아시나요?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직접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복수극에 환호했는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이런 통쾌한 복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눈을 하나를 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눈을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빼도 속이 안 풀립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지나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는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복수를 막기 위한 공정한 조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공정한 복수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복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빨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빨리 용서하지 않으면 왠지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을 영화 미랑에서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미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되고

힘들고 지친 이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연히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겠죠. 그래서 아들의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유괴범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밝은 표정을 짓는 거죠. 아들을 잃은 이 괴로움, 유괴범을 빨리 용서하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녀에게는 이런 가해자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은 유괴범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에 정말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보상도 받고 가해자 처벌도 본다고 해도 그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겪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합니다. 원래 빼앗으면 눈에 눈은 이에는 이니까 딱 그만큼만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거기다가 곱하기 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미량에서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쪽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 국가가, 정부가 피해자 대신에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인 보복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원수를 정확히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정확히 처벌하는 법을 모릅니다. 때로는 처벌한다고 한 것이 원수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잖아요. 숯불을 머리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만든 후에 이 약하게 남은 불씨를 화덕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서 불씨를 꺼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그 화덕을 무거운 화덕을 지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불씨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화덕을 가지고 불씨를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원수한테 불씨를 줘야 될 의무가 없죠. 아, 잘 됐다. 속이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화덕에 숯불을 쌓아주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용서가 안 된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이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에 성공하시길, 그래서 참된 화목과 화해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어리면 인지적 손상 때문에 뭔가 이게 제대로 이해할까? 내 이름도 깜빡하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한들 저분이 진심으로 믿으셨는지 내일이 되면 다 까먹는 건 아닐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무려 10%, 93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치매에 걸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자들 중에 잔존 감각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기억과 논리적 사고가 손상되었더라도 감정과 직관적인 반응은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악이나 친숙한 목소리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적 이해를 넘어선 영적 감각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기도나 찬양 중에 평온해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신 분께 심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장로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거죠. 그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같이 심방을 갔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영혼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여깁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치매가 뇌 기능을 손상시켰더라도 할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걸리면 인지적 손상 때문에 뭔가 이게 제대로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삶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이게 정말 실제인데 안산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표정도 굉장히 사나우신,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영접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비록 아버지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주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진짜 표정이 약간 굳어있어요.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험하게 사신 분이라서 표정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표정 변화 혹은 손을 움직여 주실래요? 그렇게 요청했더니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슨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보다 앞선다는 선행 은혜론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치매를 뛰어넘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영접 기도가 의미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 능력이 아니죠. 치매에 걸려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위해 영적 기도를 드린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믿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함께 믿는 믿음이죠.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리라. 영적기도는 할머니를 향한 가족의 사랑을 연결하는 행위죠.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족의 염원과 소망, 그것이 가족 모두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 주는 평안과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본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기도는 그 할머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토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죠. 이는 치매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성경적 사례는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 있지 않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담겨있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 더 기뻐하리라. 할머니가 생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병든 자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가족의 중보기도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고 그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치매로 인한 무력감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할머니를 당신의 품에 맡깁니다. 그녀가 생전에 당신을 몰랐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혜가 그녀의 영혼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이 시대입니다. 언젠가 나의 가족, 친구 혹은 내 자신이 치매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란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치매라는 벽 또한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밥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총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에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다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벌이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이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계셨던데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이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저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 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구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구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네.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영어. Hello everyone.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취미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1: Yes, absolutely. There are tons of apps out there, a lot of programs people turn to as well, either for like 1 minute home workouts or 30 minute home workouts.
2: So home workouts you're talking about. We don't really get to meet people that often compared to in the past. So we have a lot of alone time.
1: Yes.
2: And you can use that time to do something for yourself, perhaps engage in a hobby. That's why we have diverse hobbies these days.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취미가 참 많아졌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 제목을 취미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무슨 부자지? 근데 취미 부자 말 되네요. 영어로 그냥 multiple hobbies 해볼까요?
1: Sure. Multiple hobbies.
2: 그래서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오늘 주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오늘 주제를 신청해 주신 주인공은 바로 서울에 사는 박수경 청취자님이십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서 본인의 취미가 이렇다라고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자, 이렇게 화분을 기르는 취미가 또 생기셨고,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그런 취미도 생기셨고,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자, 시제만 잘 보세요. 뭐뭐 이후로 이렇게 됐다 혹은 되왔다 여감을 살리시려면 완료 시제가 필요하겠죠. So many things have changed. 자, 강세는 have 해주면 안 되고 원래 동사인 change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Outbreak 같은 경우는 창궐이라는 뜻의 단어죠. 강세를 앞에 주세요. Outbreak 이렇게. 자, 이어갈게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가장 큰 변화는 취미 생활을 하는 방식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취미 앞에 pursue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뭐 enjoy hobbies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pursue 한번 함께 사용해 보세요.
2: 네.
1: Okay. Pursue hobbies.
2: 뭐 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긴 한데
1: yeah.
2: I do a lot of hobbies or I pursue a lot of hobbies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 biggest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예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가 되겠죠. used니까. 자주 가셨네요.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그러면 한 달 걸러 한 달 꼴로가 되겠죠? 자, 발음 다시 한 번요.

0: Every other month.
1: Every other month.
0: Every other month.
1: 문장 전체로요.
0: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1: Abroad, 발음이요?
0: Abroad.
1: 뒤에 강조 주시고 조금 길게, one more time.
0: Abroad.
1: Travel abroad, okay?
0: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1: 자, 그런데 1년 반 넘게 공항 근처에도 못 가봤다. 아, 요거 뉘앙스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0: Set foot near, 근처가 들어가니까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Set foot.
1: 그러니까 발을 내딛다라는 얘기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near, 어디 근처에 발을 내딛다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건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얘기죠. 자, 요 뉘앙스 느낌이 나죠?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0: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1: 아, 저라면 이 문장 통째로 외웁니다.
0: 네. 네.
1: 공항 근처에 지금 1년 반 동안 가보지도 못했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Okay?
0: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1: 예전에는 뭐 이 헬스장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등록하다의 표현은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Sign up for 수업이 나오거나 sign up 그 다음에 at 장소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I signed up at gyms 그러면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요. And yoga or Pilates studios. 오, 필라테스 강습소 같은 걸 스튜디오라고도 많이 부르죠?
0: 네네.
1: 그러니까 텅 튀어있는 공간을 그냥 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Dance studio 하면 댄스 교습소 같은 데를 말하고요. To work out in the past. 운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었다. 아웃에 힘 주시고 다시 한번요.
0: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1: 자, 그런데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운동시설들에서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종종 발생해서 요즘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But now, 하지만 지금은 all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다 느낌이죠.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혼자 산책을 하거나.
1: 어, take walks 대신에 이렇게도 쓰죠.
0: 네, you can take walks, you can go for walks.
1: 오케이, okay, 자 같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오케이. Okay. 네.
0: And do at-home workouts. 우리 뭐 홈 트레이닝 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홈 트레이닝보다는 뭐 홈 워크아웃 혹은 at-home workouts을 사용하시면
1: 좋네요.
0: 돼요. 그래서 I do at-home workouts라고 했으니까 홈 트레이닝을 한다. 이거밖에 못 한다란 말이죠.
1: 그러니까 이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권에서 쓰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0: 약간의 훈련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1: 그쵸.
0: 집에서 어떠한 뭐 트레이닝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workout을 꼭 쓰세요.
1: 다시 한 번만 강조해 드릴게요. 홈 트레이닝은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home workout 하든가 at home workout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요 문장의 주어 보세요. All I can do 이게 주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는 이런 영작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But now,
0: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or do at home workouts.
1: So all I can do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면 돼요. Go for walks. 혹은 do at home workouts.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오는 거 맞습니다. 이 문장 익숙하게 연습을 꼭 해주세요. Okay?
0: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자, earlier 하니까 예전에는 I enjoyed 주로 무엇을 해왔었다, 즐겼다란 말이죠. 뭘요? Meeting up with friends. Meet up with 누구 하면은 만나다예요. Meet with friends, meet up with friends 같은 의미죠.
1: 맞아요.
0: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책 읽기도
1: 맞아요.
0: 즐겼었다. 예전에.
1: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최인표 선생님이 지금 meeting하고 meeting up with하고 같은 뜻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자,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나 친구 만나 이렇게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0: I see.
1: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다 하면 되지 왜 만남을 가지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그냥 다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So I enjoyed meeting friends 하셔도 되고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뿐이고요. up에 힘 주시고 with까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1: Mm-hmm.
0: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1: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다라고 하려면 brew예요. B-R-E-W. 우리가 요즘 콜드 브루 할 때 이거죠?
0: Mm-hmm.
1: So,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책을 읽는다. 다시 한번요.
0: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1: 이게 왜 같이 나왔냐면 옛날엔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차분하게 독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0: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1: 우리 제니퍼 삼도 오늘 저 방송 전에
0: 네.
1: 자기 집에 막 예쁜 조명 샀다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한테 막 사라고.
0: Lighting these days.
1: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선생님도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0: mm-hmm.
1: 집을 꾸미고 이런 것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Yeah. 네.
1: 난 제니퍼 쌤이 저렇게 집에 예쁘고 아들 방에는 막 별이 막 벽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mm-hmm. 해주시고 그것도 다 redecorating이잖아요.
0: That's right. Mm-hmm. You're mm-hmm. redecorating your home. 그러니까 뭔가 decor라고 하면은 장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1: 맞아요.
0: 장식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1: Mm-hmm.
0: So a lot of people are redecorating their homes mm-hmm. Or I don't know, just changing things around.
1: Mm-hmm. 이게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란 말할 때 잘 보세요. Cafe-like atmosphere. Like는 여기처럼의 의미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0: Cafe-like atmosphere.
1: Create까지 붙여보면?
0: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1: 그 조명 같은 거 사서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봐.
0: Mm-hmm.
1: 그럴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0: Yeah.
1: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Splurge는 많이 설명드렸던 동사예요. 큰 마음 먹고 돈을 쓸 때 쓰는 동사입니다.
0: Yeah, on이 lots of money.
1: 그렇죠. Mm-hmm. on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 하이엔드는 좀 비싼, 그렇죠? 고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엔드 스피커스라고 하면 고가의 스피커를 좀 샀다. 네,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굉장히 좋고 깨끗한 스피커들 많잖아요. 갑니다.
0: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1: 자, 마지막에 집에서 식물 기르는 이야기.
0: I raised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1: 그리고 집에서 베란다 쪽에 식물을 기릅니다. 베란다란 단어는 가능하면 balcony 쓰세요. 이어갈게요.
0: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1: 처음에는 조그만한 선인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법 큰 식물들도 있습니다. 선인장 발음 도와드릴게요. 단수로 먼저.
0: Cactus.
1: 복수형.
0: Cactuses.
1: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0: Cactus. Cactuses.
1: 문장 다시 한번.
0: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1: 여기서도 그냥 I started with라고 하셔도 되는데 구동사를 out을 넣어서 만들 땐 대부분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하면 그냥 강조,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d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1: 세 개의 표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하다의 의미로 I guess you can say do a hobby. 근데 pursue 동사를 오늘 연습해서 써볼게요.
0: pursue a hobby.
1: Mm-hmm.
0: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1: 취미생활을 영위하다 이런 식으로 pursue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덕분에 취미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0: It's much easier to pursue a hobby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1: 자,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I wish.
0: I wish I had more time to pursue a hobby.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me training, 영어로 at home workout 이라고 하세요.
0: All I can do now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 home workouts.
1: 코로나19 때문에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0: At home workouts have become more popular because of COVID-19.
1: 그렇게 쓰시면 되죠. At home 말고 그냥 home workouts 하셔도 되긴 됩니다. 시작하다 의미 강조한 버전이죠. Start out with 아웃 힘 주시고요.
0: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1: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0: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1: 한 번만 더요.
0: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1: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3: Sure, a lot has changed.
2: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3: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2: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3: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1: (목소리) 자,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의 취지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0: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1: Upside down은 거꾸로인데 우리 삶이 거꾸로가 됐다. 즉,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Okay?
0: Sure, a lot has changed. 많이 변했지.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1: 이거 뭔가요? Look back on myself?
0: Look back on oneself means to, I guess, think about the past. Think about what you've done so far with your life.
1: 되돌아보다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다.
0: Yeah.
1: 오, 우리말에도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더 자주 되돌아본다. 자아성찰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너무 좋네요. Okay?
0: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1: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Okay.
0: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1: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취미를 더 하다 보니까 I uncover talents, 발견한다.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재능들이요.
0: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1: 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의미로 pick up 쓰셔도 됩니다. 문장 한 번만 다시요.
0: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1: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Yes,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1: Good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뭐 한 490번 정도 해라 뭐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엔나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나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네 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일단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면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아,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가해자의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용서를 그 하늘의 어떤 신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이 성급한 용서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의 나이도 참 특별해요. 33살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가 또 이름도 신혜잖아요. 또 뭐 믿으신 자에 사랑의 자니까 또 소망이 빠져 있어. 하여튼 신혜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마 사고로 잃었나 그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플랜카드를 보고 오늘 교회의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도 그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진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 좀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신에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기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야,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의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한 신을 너무 성급해. 그게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하는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신혜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의 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 부분은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에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 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내면의 치유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옥스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용서는 길고 긴 애도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For grie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Grieving은 애도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력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량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럼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아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아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마네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떤 폭력적인 가해자가 있다면 그가 도덕적인 주체이기를 어떤 포기한 어떤 흉악한 인간이어서 도저히 끝내 내가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용서는 이제 저는 신께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끝까지 힘들다면 저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의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불판을 가득 채우는 6월의 마지막 주말.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1번. 낫댄 말이야. 이걸 한 달에 3번 이상 말한다. 두 번째. 후배가 칼퇴근하면 불성실해 보인다. 셋째. 밥값은 어른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요즘 노래는 다 비슷비슷하고 가사가 없다. 다섯 번째.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꼽고 계시죠, 손가락? 여섯 번째. 단톡방에서 내가 말하면 반응이 빨리 와야 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회식 참여는 팀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8번.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이 테스트를 들으면서 이게 왜 꼰대지? 하고 생각했다.

와, 신나네요. 오늘 첫 찬양은 제가 성원이가 편곡해서 만들어 본 노래였는데요.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실만 하셨나요? 오늘 꼰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10개 중에 몇 개 나오셨어요? 전 10개 다예요, 사실. 네, 진정한 이 시대의 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발을 내딛고 눈 뜨면 눈 비비고 커피 마시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일터.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나 일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세요? 갈수록 폭등하는 비즈니스 렌트비와 생활비 앞에서 내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영적 목마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내가 정성스럽게 다듬은 깨끗한 셔츠 한 벌, 델리 카운터 뒤에서 땀 흘려 만들어낸 따뜻한 샌드위치 하나가 실은 배고프고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하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진 골방과 묵묵한 일터에서 오직 우리의 단 한 분의 관객이 되어 우리의 일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친 어깨를 편하게 펴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다잡기를, 우리 영혼의 옷깃을 다시 여미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을 오늘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일상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임을 노래하는 연평안의 하나님 내 삶에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하나님 내 삶에 였습니다. 목사님 음성이 참 언제 들어도 따뜻하죠?

영성의 대가인 헬리나 웨는 그의 저서 탕자의 귀향에서 깊이 묘사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먼 길에 지쳐 온갖 세상의 먼지와 한숨, 땀방울로 얼룩진 채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상처난 손을 꼭 쥐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고단한 일터에서 수고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일상이라는 제단은 가장 향기롭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투박한 일터와 외롭고 눈물겨운 우리의 골방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낮은 삶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성소이자 제단이 아닐까요?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이 밀려올 때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를 찾아주셔서 똑똑 사랑의 노크를 건네주세요. 여러분 카톡에 오픈 채팅 여셔서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 너머로 서로 기도의 손을 단단히 맞잡을 때 이 거친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의 길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다의 음성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베다의 음성으로 들어본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짊어진 삶의 무거운 보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과 지극히 따뜻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밤하늘의 이슬처럼 달빛처럼 여러분께 내려앉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멋진 날개를 활짝 펴셔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1시 음악다방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 했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3: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3: 여유가 없어. 차 돈이 없어.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1: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아...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3: 그렇죠.
1: 네. 그리고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3: 장갑.
1: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 왜 끼시는 거죠?
4: 손 타지
1: 말라고요?
3: 아,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요?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에요, 근데.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3: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써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3: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3: 한 다음에
1: 이렇게
3: 선글라스.
1: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3: 운전도 못 하고.
1: 운전도 못 하고.
3: 차도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3: 선캡도 그러니까 없고.
1: 선캡도 없고.
3: 장갑도 없고.
1: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3: 아, 눈치도 이렇게. 없네요.
1: 네.
3: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치가 보이잖아요.
3: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예, 네, 네, 이렇게. 네.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3: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3: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라고.
3: 2종 오토?
1: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3: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 60점이었고 뭐 이게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3: 네.
1: 그 차에 그 철제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3: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 너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렇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3: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3: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에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3: 놀라?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받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3: 중고차.
1: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3: 자세를 못 바꾸겠네.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3: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막 지려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3: 다들 편히 가자고요.
1: 네. 편하게 좀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호응을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3: 그 어떤 옷을 입고 와라.
1: 어떤 종류의 옷을 입어라.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2: 생긴다.
1: 생기고 파티 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2: 생긴다.
1: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2: 않는다.
1: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2: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1: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2: 두렵다.
1: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2: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1: 엄청 두려운 거죠.
2: 그렇죠.
1: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2: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네,
1: 집에서 계속 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2: 두려운
1: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2: 그렇죠.
1: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2: 네.
1: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2: 동양인을
1: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Wel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Korean.
2: Korean.
1: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South, Nort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South가 뭡니까?
2: 남쪽.
1: 네. North?
2: 북쪽.
1: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Korean 하면 다 같이 Korean이라고 생각하지.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North 이랬어요. 그런 말 잘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2: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North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orth 제가 이랬어요.
2: 깨물어줘야 돼.
1: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랬더니 패스포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2: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1: 그럼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반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르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3: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있게.
4: 계속.
3: 너무 자신있게.
1: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3: 익혀야죠.
1: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3: 아예 없군요.
1: 없어. 유럽에 안 넘, 미국에 안 넘. 네. 지금 나이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바디 랭귀지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아, 네.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이 무엇으로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냥 가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 바꿔주세요. 새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니 놈이냐 저놈이 주여 헌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그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자시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 있잖아요. 그쵸?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자,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쵸?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에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성분은 그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그 영화 비트를 보고 그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만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그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툴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숙기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집니다.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은 보통 항상 늦게 와요. 저도 되게 잘못된 길들여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냐면 강의안을 안 쓰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강의안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교환을 갖고 온 거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강의를 하는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면서 레슨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전 교환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혀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거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좀 바꾸려고.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강의 내용이어도.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빠가 나타난 거야. 막 오빠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에?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에?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 근데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능망령 걸 것 같아. 운동하면 나 능망령 와 난 이제 그게 좋아.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그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해요. 되게 이렇게 뭐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으니까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 나갔더라고요. 이제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으시는데 진짜 아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난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의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어요.

0: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흐! 이렇게 흐! 이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걸 파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울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에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막 이래서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와야지. 아이, 그 타잔 자매님 갖고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그게 쇼생크 탈출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은 이거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 진짜 이거 저희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겨우 들었어. 나 이거 완전 교도소야.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여러분 삶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어느 날 교도소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뭔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정을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럼 그 사람이 이만큼 팠나요?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 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파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1: 야구 보는 거.
0: 아,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두세 시간씩 봤어요?
1: 세 시간.
0: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0: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1: 야구.
0: 야구예요?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1: 네.
0: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1: 네.
0: 그래요? 혼자?
1: 혼자도 가고 친구랑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0: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보세요, 오빠랑.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뭐해?
2: 아,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네. 3시간씩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0: 블로그 주소 한번 얘기해줘봐요. 네. 여기 CBS 우리 다 보게.
2: 블로그.네이버.com. 아이닷컴. 스매시 러블리 멘토.
3: 러블리 멘토.
0: 오케이, 좋아요.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에요?
2: 아, 막 최고 많았을 때는 1,000명? 보통 500명, 700명 이렇게 오는.
0: 그래요?
2: 네. 그냥 검색하다가 어쩌다 들어오는 거죠.
0: 제 연구소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되죠? 저는 명색이 연구소인데 하루에 40명,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아, 놀랍네요. 아유, 나중에 파워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구매 하실 수 있어요.
2: 아,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 도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2: 42만 명.
0: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심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어우.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면 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희망.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려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야.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네? 차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시 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에?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에?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에?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이래요? 우와 우와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예?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어?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 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달 정도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이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예?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린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는 참 값진 겁니다. 삶의 자유를 찾으세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기의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시련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오빠랑 잘 되든지 새로운 오빠를 만나든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홀로 건강하게 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한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들어 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수인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빗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취미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1: Yes, absolutely. There are tons of apps out there, a lot of programs people turn to as well, either for like 1 minute home workouts or 30 minute home workouts.
2: So home workouts you're talking about. We don't really get to meet people that often compared to in the past. So we have a lot of alone time.
1: Yes.
2: And you can use that time to do something for yourself, perhaps engage in a hobby. That's why we have diverse hobbies these days.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취미가 참 많아졌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 제목을 취미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무슨 부자지? 근데 취미 부자 말 되네요. 영어로 그냥 multiple hobbies 해볼까요?
1: Sure. Multiple hobbies.
2: 그래서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오늘 주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오늘 주제를 신청해 주신 주인공은 바로 서울에 사는 박수경 청취자님이십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서 본인의 취미가 이렇다라고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자, 이렇게 화분을 기르는 취미가 또 생기셨고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그런 취미도 생기셨고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자, 시제만 잘 보세요. 뭐뭐 이후로 이렇게 됐다 혹은 되왔다 여감을 살리시려면 완료 시제가 필요하겠죠. So many things have changed. 자, 강세는 have 해주면 안 되고 원래 동사인 change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Outbreak 같은 경우는 창궐이라는 뜻의 단어죠. 강세를 앞에 주세요. Outbreak 이렇게. 자, 이어갈게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가장 큰 변화는 취미 생활을 하는 방식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취미 앞에 pursue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뭐 enjoy hobbies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pursue 한번 함께 사용해 보세요.
2: 네.
1: Okay. Pursue hobbies.
2: 뭐 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긴 한데
1: yeah.
2: I do a lot of hobbies or I pursue a lot of hobbies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 biggest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예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가 되겠죠. used니까. 찾아가셨네요.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그러면 한 달 걸러 한 달 꼴로가 되겠죠? 자, 발음 다시 한 번요.
1: Every other month.
2: Every other month.
1: Every other month.
2: 문장 전체로요.
1: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Abroad. 발음이요?
1: Abroad.
2: 뒤에 강세 주시고 조금 길게. One more time.
1: Abroad.
2: Travel abroad. Okay?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자, 그런데 1년 반 넘게 공항 근처에도 못 가봤다. 아, 요거 뉘앙스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Set foot near, 근처가 들어가니까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Set foot.
2: 그러니까 발을 내딛다라는 얘기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면 near, 어디 근처에 발을 내딛단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건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얘기죠. 자, 요 뉘앙스 느낌이 나죠?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아, 저라면 이 문장 통째로 외웁니다.
1: 네. 네.
2: 공항 근처에 지금 1년 반 동안 가보지도 못했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Okay?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예전에는 뭐 이 헬스장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등록하다의 표현은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Sign up for 수업이 나오거나 sign up 그 다음에 at 장소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I signed up at gyms 그러면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요. And yoga or Pilates studios. 오, 필라테스 강습소 같은 걸 스튜디오라고도 많이 부르죠?
1: 네네.
2: 그러니까 텅 튀어있는 공간을 그냥 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댄스 스튜디오 하면 댄스 교습소 같은 데를 말하고요. To work out in the past. 운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었다. 아웃에 힘 주시고 다시 한번요.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자, 그런데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운동시설들에서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종종 발생해서 요즘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But now, 하지만 지금은 all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다 느낌이죠.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혼자 산책을 하거나
2: take walks 대신에 이렇게도 쓰죠.
1: 네, you can take walks, you can go for walks.
2: 오케이, okay, 자 같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오케이. Okay. 네.
1: And do at-home workouts. 우리 뭐 홈 트레이닝 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홈 트레이닝보다는 뭐 home workout 혹은 at-home workout을 사용하시면
2: 좋네요.
1: 돼요. 그래서 I do at-home workouts라고 그랬으니까 홈 트레이닝을 한다. 이거밖에 못한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이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권에서 쓰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1: 약간의 훈련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2: 그쵸.
1: 집에서 어떠한 뭐 트레이닝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workout을 꼭 쓰세요.
2: 다시 한 번만 강조해드릴게요. 홈 트레이닝은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home workout 하든가 at home workout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요 문장의 주어 보세요. All I can do 이게 주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는 이런 영작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But now,
1: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or do at home workouts.
2: So all I can do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면 돼요. Go for walks. 혹은 do at home workouts.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오는 거 맞습니다. 이 문장 익숙하게 연습을 꼭 해주세요. Okay?
1: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자, earlier 하니까 예전에는 I enjoyed 주로 무엇을 해왔었다, 즐겼다란 말이죠. 뭘요? Meeting up with friends. Meet up with 누구 하면은 만나다예요. Meet with friends, meet up with friends 같은 의미죠.
2: 맞아요.
1: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책 읽기도
2: 맞아요.
1: 즐겼었다. 예전에.
2: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제임표 선생님이 지금 meeting하고 meeting up with하고 같은 뜻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자,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나 친구 만나 이렇게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1: I see.
2: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다 하면 되지 왜 만남을 가지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그냥 다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So I enjoyed meeting friends 하셔도 되고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뿐이고요. up에 힘 주시고 with까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2: Mm-hmm.
1: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2: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다라고 하려면 brew예요. B-R-E-W. 우리가 요즘 cold brew 할 때 이거죠?
1: Mm-hmm. Mm-hmm.
2: 자,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책을 읽는다. 다시 한번요.
1: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2: 이게 왜 같이 나왔냐면 옛날엔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차분하게 독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1: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2: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오늘 저 방송 전에
1: 네.
2: 자기 집에 막 예쁜 조명 샀다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저한테 막 사라고.
1: Lighting these days.
2: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선생님도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1: mm-hmm.
2: 집을 꾸미고 이런 것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Yeah.
2: 네. 난 제니퍼 선생님이 저렇게 집에 예쁘고 아들 방에는 막 별이 막 벽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mm-hmm. 해주시고 그것도 다 redecorating이잖아요.
1: That's right. Mm-hmm. You're mm-hmm. redecorating your home. 그러니까 뭔가 decor라고 하면은 장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2: 맞아요.
1: 장식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2: Mm-hmm.
1: So a lot of people are redecorating their homes mm-hmm. Or I don't know, just changing things around.
2: Mm-hmm. 이게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란 말 할 때 잘 보세요. Cafe-like atmosphere. Like는 여기처럼의 의미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 Cafe-like atmosphere.
2: Create까지 붙여보면?
1: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2: 그 조명 같은 거 사서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봐.
1: Mm-hmm.
2: 그럴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1: Yeah.
2: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Splurge는 많이 설명드렸던 동사예요. 큰 마음 먹고 돈을 쓸 때 쓰는 동사입니다.
1: Yeah, lots of money.
2: 그렇죠. Mm-hmm. Earn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 High-end는 좀 비싼, 그렇죠? 고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high-end speakers라고 하면 고가의 스피커를 좀 샀다. 네,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굉장히 좋고 깨끗한 스피커들 많잖아요. 갑니다.
1: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2: 자, 마지막에 집에서 식물 기르는 이야기.
1: I raised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2: 그리고 집에서 베란다 쪽에 식물을 기릅니다. 베란다란 단어는 가능하면 balcony 쓰세요. 이어갈게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처음에는 조그만한 선인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법 큰 식물들도 있습니다. 선인장 발음 도와드릴게요. 단수로 먼저.
1: Cactus.
2: 복수형.
1: Cactuses.
2: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1: Cactus. Cactuses.
2: 문장 다시 한 번.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여기서도 그냥 I started with라고 하셔도 되는데 구동사를 out을 넣어서 만들 땐 대부분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하면 그냥 강조,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세 개의 표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하다의 의미로 I guess you can say do a hobby. 근데 pursue 동사를 오늘 연습해서 써볼게요.
1: Pursue a hobby.
2: Mm-hmm.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취미 생활을 영위하다 이런 식으로 pursue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덕분에 취미 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1: It's much easier to pursue a hobby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2: 자,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I wish.
1: I wish I had more time to pursue a hobby.
2: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me training, 영어로 at home workout 이라고 하세요.
1: All I can do now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 home workouts.
2: 코로나19 때문에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1: At home workouts have become more popular because of COVID-19.
2: 그렇게 쓰시면 되죠. At home 말고 그냥 home workouts 하셔도 되긴 됩니다. 시작하다 의미 강조한 버전이죠. Start out with 아웃 힘 주시고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2: 한 번만 더요.
1: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2: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4: Sure, a lot has changed.
3: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4: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3: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4: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목소리) 자,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의 취지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1: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2: Upside down은 거꾸로인데 우리 삶이 거꾸로가 됐다. 즉,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Okay?
1: Sure, a lot has changed. 많이 변했지.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2: 이거 뭔가요? Look back on myself?
1: Look back on oneself means to, I guess, think about the past. Think about what you've done so far with your life.
2: 되돌아보다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다.
1: Yeah.
2: 오, 우리말에도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더 자주 되돌아본다. 자아성찰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너무 좋네요. Okay?
1: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2: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Okay.
1: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2: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취미를 더 하다 보니까 I uncover talents, 발견한다.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재능들이요.
1: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의미로 pick up 쓰셔도 됩니다. 문장 한 번만 다시요.
1: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2: Goodbye.
1: Bye-bye.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썸문답 멕시코의 역사편 이후 엄청난 멕시코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Gracias. 지금 뭐 저희 멕시코 역사편에 수많은 진짜 오리지널 멕시코 현지 팬
3: 지금
4: 여러분들이
3: 스페인어 댓글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4: 스페인어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3: 네. 저 강연자는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4: 멕시코 역사를요?
3: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4: 그렇죠.
3: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4: 야, 이 멕시코 한번 진출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0: 기숙사 중에 한 명이죠.
1: 아, 슬리데린 기숙사 중 하나죠.
0: 그렇죠. 네. 오늘 주인공은 저 호그와트 학교라기보다는 이 살라자르란 인물, 저건 가공의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1: 아, 그럼 살라자르란 실존 인물에서 저 살라자르 슬리데린 소설 속 그것도 따온 거예요?
0: 따온 거예요. 그 롤링 여사께서. 자, 그럼 그 살라자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 차용됐나?
1: 아, 슬리데린은 좀 나쁜 애들이거든요.
0: 살라자르 원래
1: 살라자르도 나쁜 사람이에요.
0: 오리지널 인물도 나쁜 인물이에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0: 독재자예요.
1: 아, 독재자. 독재자요. 국적은요?
0: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1: 포르투갈.
0: 포르투갈의 독재자.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 궁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살라자르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가요?
0: 일단 살라자르는 독재자. 그러니까 1932년부터 실질적으로 1968년까지 포르투갈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1: 어떤?
0: 학자 출신 독재자예요.
1: 학자였나요?
0: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면 저 살라자르라는 인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르투갈이, EU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솔직히 좀 못 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국가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1: 네, 좀 다르죠.
0: 그러면,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약간 뭐 유럽의 변방 국가가 됐고 왜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지 살라자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그 시간 탐은 있지만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그 시기만 해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0: 대항해 시대를 실질적으로 연 거는 포르투갈이에요. 그 149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표류한 거거든요. 서인도 직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봉 돌고 인도까지 정확하게 도착한 건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1: 바스코다가마.
0: 바스코다가마 포르투갈 사람이죠.
1: 예, 예.
0: 1498년도에 진짜로 대항해 시대를 연 거는 포르투갈이 맞습니다.
1: 예.
0: 이게 1세기도 못 가요.
1: 영광의 시대가.
0: 영광의 시대가.
1: 1세기도 못 가고.
0: 예. 1세기 동안은 정말 스페인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 나갔어요.
1: 그럼 포르투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세기 들어서는 이런 독재자가 등장할 정도가 됐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0: 그렇죠. 예. 일단 포르투갈이 얼마나 그때 잘 나갔냐면 일단 인도까지 왔어요. 목표가 인도였잖아요. 네. 후추 찾으려고요.
1: 네.
0: 근데 일단 뭐 동쪽까지 옮기면 좀 더 가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을 선물했잖아요.
1: 아.
0: 조총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다다. 한 방에 팍 가버립니다, 포르투갈이.
1: 왜 가버리나요?
0: 왜 가냐. 네. 그, 세바스티앙 1세라고 1578년에 24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1: 네.
0: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24살의 젊은 왕이었던 세바스티앙 1세가 포르투갈 군을 끌고 모로코로 가요.
1: 네.
0: 가서 실종돼요.
1: 왕이요?
0: 왕이요.
1: 왕이 실종돼요?
0: 예. 싸우다가 져요. 져온다가 져서 실종돼버려요.
1: 아, 그래요? 예.
0: 근데 얘가, 죄송합니다, 세바스티앙. 젊은 왕이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가지고 후사가 없어요. 이 왕이 어떻게 되냐, 이 포르투갈 왕이.
1: 그러게요. 예.
0: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바스티앙의 그 삼촌이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거든요.
1: 네네.
0: 추기경이 왕이 돼요. 근데 추기경이다 보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1: 네.
0: 이 양반도 곧 죽어버려요.
1: 네.
0: 그래서 포르투갈은 왕위가 끊겨버립니다. 여기에 옆에 스페인이
1: 네.
0: 강제 접수를 해버려요.
1: 네.
0: 1580년부터
1: 예.
0: 60년 동안 스페인과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포르투갈이 잠깐 사라져요. 이게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합 왕국이 아니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그냥 하락곡선을 타버렸죠.
1: 아, 그렇구나. 진짜 1세기도 못 갔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 어떤 악재가 계속됐는데요. 1807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해서 왕실이 브라질로 도망가기도 했고, 또 1822년에는 포르투갈 제국의 핵심이었던 브라질도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전국이 또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요런 상황에서 살라자르가 등장하는 건가요?
0: 이런 우여곡절 끝에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 왕정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왕정 그만두고 우리도 공화정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0: 라는 움직임이 이제 20세기 초반.
1: 1900년대 초반에.
0: 그렇죠. 1900년대 초반에 슬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1: 예.
0: 근데 그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뭐냐면은 포르투갈

0: 약간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그 카를로스 1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집권기였는데,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야, 독일도 칭따오 먹고, 영국도 홍콩 먹고, 그런데 우리 포르투갈 뭐 없냐?
1: 네.
0: 저 밑에 아직까지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공식 식민지는 아니었던 상태였거든요.
1: 네네.
0: 이거를 붙여버리자.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거대한 포르투갈 식민지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카를로스 1세가 세워요.
1: 예, 예.
0: 하다가 길거리에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1: 아, 진짜 혼란스럽네.
0: 네. 카를로스 이제 1세가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둘째 아들이 잠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소위 이른바 개판이 돼버리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왕정이 1910년에 무너져요.
1: 공화정이 들어서나요?
0: 공화정인데 이 공화정을 주도했던 것은 진보 좌파였어요.
1: 아, 네네.
0: 진보 좌파.
1: 네네.
0: 이들이 봤을 때
1: 네.
0: 왕정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없고 뭐 국유화 실시하고 다 나눠주고 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1: 어떤 거예요?
0: 아시다시피 그 이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국가거든요.
1: 예, 예.
0: 카톨릭을 탄압을 한 거예요.
1: 카톨릭을 탄압을 했어요?
0: 네.
1: 오.
0: 그러면서도 예.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 다행인데
1: 네.
0: 계속 마이너스 성장해요.
1: 아, 경제도 무너지고.
0: 네. 그래서 카를로스 1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한 십몇 년 사이에 총리가 서른 번 이상 바뀌어버려요.
1: 십몇 년 동안? 살라자르 언제 나와요, 살라자르?
0: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뭐 진보 세력에게 지금 정권을 줬지만, 지금 하는 게 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래서 군부가 등장을 해요.
1: 아.
0: 군부가 안 되겠다. 우리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1: 예, 예.
0: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죠. 혁명에서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서 1926년에 군부가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좌파정부를 밀어내요.
1: 예.
0: 자, 여기서,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1: 네.
0: 공화정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경제잖아요.
1: 경제가 무너져서.
0: 경제가 예. 무너져.
1: 예.
0: 그럼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오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살려야 된다.
1: 예예.
0: 이 판단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실권을 주자.
1: 아까 살라자르가 경제학자라 그랬네요.
0: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 아.
0: 당시에 포르투갈 최고의 경제 이론학자였던 살라자르 교수를 연락을 한 거예요.
1: 아, 예, 예, 예.
0: 우리가 군인들인데 경제의 기획자도 모른다.
1: 예.
0: 그 대신에 살라자르 교수님, 박사님,
1: 네.
0: 당신이 경제를 잘하니까,
1: 네.
0: 당신이 모든 경제정책을 좀 총괄을 해달라. 라고 해서 경제 실권을 줘버려요.
1: 약간 재무장관 이런 건가?
0: 처음에 재무장관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재무장관이에요.
1: 예.
0: 그러다가 1932년도에 살라자르가 이제 그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1: 총리까지요? 예.
0: 32년도부터요.
1: 예.
0: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권력 맛을 본 거예요. 자, 총리가 된 살라자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냐?
1: 네.
0: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
1: 우민화.
0: 우민화 정도가 아니라
1: 네.
0: 고등교육 자체를 없애버려요.
1: 그 정도라고?
0: 당시에 살라자르 집권 기간에 포르투갈 국민들의 문맹률이 물론 요즘 문맹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40에서 50%라였다니까요.
1: 아, 그래요? 예, 교육을 안 시켰네. 고등교육을.
0: 당시에 또 뭐 하냐면 당뇨들이
1: 네.
0: 이 포르투갈을 그래도 유럽에서
1: 네.
0: B급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공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공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1: 산업화를 좀 하자.
0: 산업화를 좀 하자. 했더니 경제학과 출신이었던 살라자르가 공업 노노노노.
1: 그럼요.
0: 잘 살아보세. 농업으로 가야 된다.
1: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0: 의도적으로.
1: 예.
0: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독재 정권이죠.
1: 아, 그래요? 뭐 일당 독재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때부터 68년도까지 한 사람이 쭉 권력을 잡아요, 살라자르가.
1: 예, 예, 예.
0: 국민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3F 정책을 실시합니다.
1: 우리 3S 아니고 3F?
0: 3F는
1: 예.
0: 뭐냐?
1: 예.
0: 첫 번째가 파도.
1: 파도? 파도?
0: I'm your 파도가 아니라
1: 예, 예, 예.
0: 파도가 네. 포르투갈의 경기 민요 같은 국민 민요예요. 파도가 그 페이트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1: 운명?
0: 운명. 네. 그래서 보통 그 포르투갈 서민들과 민중들의 애환과 뭐 서러움 이런 걸 그리는 진짜 트로트?
1: 아, 포르투갈 트로트다.
0: 포르투갈 트로트. 그러니까 파두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나 부르십시오.
1: 밤 깊은 리스본 종점. 약간 이런 느낌.
0: 달꽃 없는 리스본 열차.
1: 그런 느낌. 네. 반이 서려 있는.
0: 반이 서려 있는. 예, 예, 예.
1: 그게 파두고.
0: 예. 두 번째가 풋볼.
1: 축구.
0: 축구. 오. 물론 그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축구를 잘했어요.
1: 아, 예, 예, 예.
0: 포르투갈 축구 잘했는데 네. 이 살라자르가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민 거예요. 우리도 82년도에 프로야구가 탄생했죠.
1: 우리도 3S에 스포츠가 있죠.
0: 스포츠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살라자르도 풋볼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아~ 정치에 신경 끄시고.
1: 예.
0: 마지막 F는 파티마.
1: 파티마는 뭐야, 파티마?
0: 파티마는 대구에 있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1: 네네네.
0: 파티마가 그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1: 아, 예.
0: 여기에 1917년에 그 1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1: 네.
0: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해서
1: 예.
0: 알려진 공식적으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다예요. 세 명의 어린 목동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파티마에.
1: 네.
0: 저기 와 보이시죠? 근데 큰 빛이 열리면서
1: 예.
0: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대요.
1: 네.
0: 저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였다.
1: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0: 그렇죠.
1: 예, 예.
0: 그 세 아이의 왈,
1: 예.
0: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가지고,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1: 네.
0: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 계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계시를 했다고 해요.
1: 어떤 계시요?
0: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알려진 거는 1차 대전이 곧 종전될 거고, 2차 대전이 열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논란이 됐던 게 맨 마지막 계시였거든요.
1: 네, 뭐라고
0: 했죠? 맨 마지막 계시 전에.
1: 네.
0: 저 목동들이 가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1: 성모마리아를 봤어요.
0: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자와 뭐 마을 주민들 뭐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 그날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무시하는 법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0: 포르투갈 어린이들은 신뢰가 깊습니다.
1: 예.
0: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있어 공식적으로 성모마리아의 기적이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1: 예.
0: 파티마가 뭐냐면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카톨릭 종교거든요.
1: 예.
0: 상징이니까.
1: 네네.
0: 성당 나가시고 축구하시고 밤 깊은 리스본 종점 하시고
1: 파도. 예.
0: 이것만 3F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손 관심 끊으세요.
1: 아, 살라자르의 우민화 정책.
0: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1: 어떤 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군요. 그 3F 중에서 잠깐 풋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0: 네.
1: 에우세비오. 저 포르투갈 축구사에서 역대 일황이죠. 예, 에우세비우
0: 네.
1: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세비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식민지 모잠비크 출생이잖아요.
0: 모잠비크 출생이죠.
1: 예.
0: 이 살라자르의 또 다른 집착이 있었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이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보통 한 50년대, 60년대는 다 그 식민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 20세기에 무슨 뭐 우리가 제국주의냐 하면서 그 식민지들을 포기했는데 포르투갈만큼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특히 살라자르가.
1: 예.
0: 특히 모잠비크와 앙골라를요.
1: 네.
0: 왜냐? 이거 포기하는 순간 진짜 유럽의 한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는 소국으로 전락해버린다. 해서 끝까지 이 두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고수를.
1: 예.
0: 뭐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참고로 75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1: 아.
0: 살라자르가 뭐라 했냐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들은 모잠비크 너희 주민들도 포르투갈 국민이고 포르투갈 국민들도 다 같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우린 다 같은 포르투갈인들이다.
1: 독립하지 마라.
0: 독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누굴 데려왔냐.
1: 예, 예.
0: 모잠비크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축구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에우제비오를 데리고 온 거죠.
1: 에우제비오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벤피카에서만 15시즌 뛰면서 440경기 473골. 그리고 1965년에는 그해 최우수 선수죠. 발롱도르 수상까지. 예, 했던 인물이고 특히 66년 월드컵 때 잘했죠.
0: 그렇죠.
1: 예.
0: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백인들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발롱도르가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내는 그 상이잖아요.
1: 예, 예.
0: 그해 전해 가장 잘 뛰었던 개인에게 주는 상이요.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줬거든요.
1: 네.
0: 백인들에게.
1: 네.
0: 최초로 흑인이 발롱도르 상을 탄.
1: 그럼 펠레보다 먼저 탄.
0: 뭐 먼저죠. 그게 65년도였고 66년도에 런던 월드컵.
1: 런던 월드컵인가요? 그게?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잉글랜드 월드컵이요.
1: 네, 잉글랜드 월드컵.
0: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어요.
1: 예예. 예.
0: 포르투갈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포르투갈이 본선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는데 에우제비오의 맹활약으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도 꺾고 네. 8강 진출을 해요.
1: 예.
0: 8강 딱 진출했는데 네. 앞에 서 있는 경쟁팀이 누구냐?
1: 누구냐?
0: 네, 냉면 먹고 하시오.
1: 그렇지. 그때 북한이 아시아 최초로 8강.
0: 아시아 최초 8강 올랐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 8강에서 북한과 예. 포르투갈이 붙었습니다. 야, 북한 선수 날랐어요, 그때요.
1: 예, 예, 예.
0: 일단 세 골 먼저 넣어요. 포르투갈 상대로.
1: 네.
0: 빡빡빡. 난리 납니다. 북한 드디어 네. 올라간다. 네. 했는데 웬걸 아 에우제비오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네 골을 그냥 넣어버려요.
1: 야.
0: 페널티 두 골 포함해가지고.
1: 어.
0: 그리고 다른 선수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5대 3으로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1: 그러네.
0: 물론 결승전에서 못 들어 올라갔지만 3, 4위전에서 소련을 꺾어버리면서 최초로 월드컵 3위까지 올라가요.
1: 오.
0: 다 에우제비오, 유세비오의 힘이었어요.
1: 그건 호날두도 못한 일이죠.
0: 못한 예. 일이죠. 그 유세비오를 살라자르가 어떻게 악용을 했냐.
1: 어떻게 악용합니까?
0: 했냐면 예. 일단은 본국으로 데려와요.
1: 네.
0: 데려온 다음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주변 그 유러피안 리그에서 다들 스카우트를 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세비오는 내셔널 트레저 국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하면서 포르투갈 안에서만 경기를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리돌림을 시킨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안타까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국외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 자국의 축구 영웅인 에우세비오를 악용했던 살라자르라는 건데요. 살라자르의 최후가 다소 허무하고 기이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살라자르의 최후는 각종 M본부의 서프라이즈 등등등에 자주 약간 개그 소재로 쓰입니다.
1: 왜요? 왜요?
0: 1968년도에 그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살라자르가 그 휴가를 갔다가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서 뇌조증에 뇌를 다쳐요.
1: 예, 예.
0: 그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1: 네.
0: 당시에 이제 그 주치의와 의료진이 뭐라 그랬냐면 못 깨어난다. 그러면 국가 원수 유고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집권당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거 우리 유고든 뭐든 여기서 우리가 이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권력을 야당에게 넘겨줘야 된다.
1: 예.
0: 그래서 뭐 하냐? 일단은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다른 총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라자르는 무의식 상태로 그 지금 병상에 있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요.
1: 그러니까 집권당에서는 권력을 이어가려면
0: 이어가려고요?
1: 빨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예.
0: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고 이제 그 뭐야 살라자르는 아예 그냥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잊혀지게 만들어 버려.
1: 그럼 병상에 있는 거예요?
0: 병상에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1: 예.
0: 근데 살라자르가 깨어나요.
1: 아, 또 깨어났어.
0: 깨어나. 자기 이미 해임 당했어 지금요.
1: 해임 당한 거죠.
0: 해임 당했죠.
1: 예, 예, 예.
0: 깨어난 다음에. 예. 한 마리 첫 마리가 이거였대요.
1: 뭐라고요?
0: 내가 며칠 동안 내 혼수 상태였냐?
1: 아, 기억을 못하는구나.
0: 얼마 동안입니다. 이때까지 밀린 서류 다 갖고 와!
1: 아, 자기가 아직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0: 내가 다 서민이 된다고!
1: 아, 근데 깨자마자 결제 그거 하겠다는 거는 대단하다.
0: 대단한 거죠.
1: 예.
0: 하여간, 다 갖고 오라고!
1: 다 갖고 와!
0: 그리고 밀린 신문 다 갖고 와!
1: 밀린 신문?
0: 이게 예. 난리 난 거야.
1: 예.
0: 새 총리 취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신문 있잖아요.
1: 예, 예. 그쵸? 다시 쓰러져요, 그거 보면.
0: 웃쇼. 예. 어떡하지 하다가 예. 측근들이 트루먼 쇼를 만듭니다.
1: 어?
0: 신문을 따로 찍어요.
1: 아.
0: 살라자르 총리 깨어났습니다. 포르투갈 만세 뭐 이런 거야.
1: 아, 진짜로?
0: 진짜로. 이거를 다시 한 장만 만들어서
1: 예.
0: 총리, 여기 신문입니다. 아, 국민들이 나의 깨어남을 축하하는구나.
1: 아, 진짜로 이게 실화라고요?
0: TV 틀어봐, TV. 틀어요.
1: 예.
0: 옆에 방송실에 쓰는 거요.
1: 아, 진짜로? 결제 서류는?
0: 결제 서류는 그냥 네. 가짜예요.
1: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고?
0: 아무거나 갖다 주고 사인하죠.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1: 근데 어쨌든 이미 뭐 내려온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0: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네. 이 모든 트루먼 쇼를 알아버리면
1: 네.
0: 어떤 지금 거의 32년부터 철권 통치라든 통치자인데
1: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겠네요.
0: 아, 그럼요.
1: 예.
0: 아, 그래가지고 거의 트루먼 쇼의 실사판을 찍다가
1: 진짜, 예.
0: 찍다가 예. 그 이제 자연사를 해요.
1: 예. 찍다가 그 자연사를 해요?
0: 네, 병상에 죽습니다.
1: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는 몰라요. 집권한 줄 알았겠네요.
0: 죽을 때까지 자기 집권한 줄 알아요. 예. 정말로 권력 무상이 뭐냐면 죽었을 당시에 진짜 운명했을 당시에 네. 병상에 딱 두 명밖에 없었다고요.
1: 누구요?
0: 쭉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몇십 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한 명이랑 예, 예. 그다음 주치 딱 두 명.
1: 아.
0: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 같은 유언이 이거였다고 하죠.
1: 뭐라고요?
0: 내가 총리인데 왜 아무도 안 오냐 내 병실에.
1: 아. 가짜 연극에 속고 있었어.
0: 이게 권력이 정말 허무한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살라자르 사후의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 정권 끝인가요?
0: 그 살라자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 살라자르와 그의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이 아 그 똑같이 그 벌을 못 고친다고 그 독재 권력을 이어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잠깐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민지였어요. 아프리카 있는 식민지들이요.
1: 예.
0: 이거 놓쳐버리면 포르투갈은 망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뭐라고 할까 병력을 보내요.
1: 아 예.
0: 독립군들도 있었겠지 그 나라에.
1: 네네.
0: 그랬더니 젊은 장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야 되냐.
1: 네네.
0: 안 되겠다. 아프리카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포르투갈 안에서는 잘 살자. 라고 하면서 젊은 장교들이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키는데
1: 네.
0: 그 혁명은 총을 안 쓰고 총구에 카네이션을 꽂았다고 해서 카네이션 혁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1: 그렇죠. 카네이션 혁명, 라디오 혁명이라고.
0: 라디오 혁명이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무혈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도 약간 그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네. 포르투갈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를 치러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 이 살라자르가 뿌린 그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1: 네네.
0: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1: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0: 후유증이 남아 있죠.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남 유럽의 그냥 휴양지 정도로 남아 있다는 거.
1: 36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겠죠. 예. 썬킴이 생각하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는지 한 줄로 말해달라는데요.
0: 왜 저 묻어버리려고 하세요?
1: 좀 신선한 요구가 왔네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나요?
0: 살라자르는 네.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 정말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1: 그리고 집권하고 2차 세계대전도 좀 비교적 잘 넘어간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0: 그게 진짜 네.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포르투갈이 참전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2차 대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 해서 히틀러가 전화하면 피하고 살라자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연락 안 받고
1: 네네.
0: 그래가지고 히틀러 무솔리니도 미워했고 히틀러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굉장히 욕까지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서방 세계가 그래도 독재를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반난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봐줬다.
0: 네.
1: 아.
0: 그래서 공과 과가 상당히 뚜렷한 지도자였다.
1: 하지만 과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0: 그 과 때문에 알겠죠? 솔직히 예. 오늘날의 포르투갈이 약간
1: 경제적으로
0: 저렇게 네. 안타깝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거죠.
1: 아, 예. 포르투갈의 역사는 생소했는데 오늘 독재자 살라자르와 또 축구스타 에우제비우 이야기까지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포르투갈과 호날두가 과연 월드컵 우승으로 에우제비우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유쾌하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정은심 씨, 네, 환영해주십시오. 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한국에 도착한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원산에서 왔습니다.
4: 아, 원산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신 지 20년 정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탈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3: 북한에서는 유아교육과를 공부를 하다가 네. 한국에 와서는 간호 조무사 공부를 하고 간호가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하고 단국대학교 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네. 단원국 보건소의 치매센터에서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치매 인식 개선 교육하고 네. 치매 검진하고 치매 예방 교육 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요양원을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운영을? 사명감을 얻으셨네요. 진짜. 사명감.
2: 그러니까.
5: 치매가 네. 북한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그런
5: 노망,
2: 말이
5: 노망 같다.
2: 아, 노망. 그렇죠. 우리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6: 네. 네.
5: 쉽지 않은데, 그거야. 네.
2: 그러니까. 우리 19살에 탈북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의 그 비전까지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계신 우리 정은심 씨의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준비되시죠?
3: 네.
2: 네, 나와주세요.
4: 잠깐만, 야. 아니, 야, 선정아, 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니? 잠깐, 너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3: 상태야.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4: 너 안 좋아, 지금 상태가.
3: 아니, 어제 드라마 보다가 박보검한테 푹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했어. 너무 멋진 거야.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거기다 피아노까지. 그렇게 잘 치는 거야. 피아노 수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치니?
4: 잠깐만, 너... 내가 알기로는 너 변우석 좋아한다 그랬는데.
3: 누구?
4: 변우석.
3: 누구?
4: 변우석 아니야 이제.
3: 누구?
4: 알았어. 너 어제부터 그 박보검으로 바뀌었구나.
3: 얼마나 끌끌하지?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정신건강에도 덕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정말 덕질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 대한 기대심과 뭔가 그렇게 팍팍 생기는 에너지. 이 삶에 뭔가 활력이 쫙 올라간다고.
4: 알았어 알았어. 좋아 다 좋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덕질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팬활동?
3: 궁금하지?
4: 궁금해.
3: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않나. 남북 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2: 아니
4: 덕후!
2: 서희연 씨가 엄청 신기해도 쳐다보는 그분을 그죠?
5: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뭐 덕후다 하는데 뭔가 닭이 꼬꼬댁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3: 네. 해주고 싶었어요. 덕후.
2: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남북극장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미 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7: 피아노스.
2: 피아노스.
7: 피아노스. 네.
4: 피아노물?
7: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수. 우리가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뭐하니까 네. 첼로리스트를 뭐 첼로스.
2: 첼로스.
7: 네.
2: 짧네.
7: 네. 네.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 네.
2: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끌끌하다. 끌끌하다.
5: 끌끌하다.
2: 뭐예요?
5: 네. 이거는 듬직하다.
2: 네. 아, 끌끌하다는데 듬직하다가 된다고요?
5: 네, 듬직하다. 덩치도 좋고 애가 네. 믿을만하다. 뭐 이런 아,
7: 내용을 박보검의 어깨가 얼마나 끌끌한지
5: 네 어깨가 더 끌끌해
4: 아주 그랬지?
7: 아니야
2: 아, 우리 아까 남북극장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덕질한다라고 하잖아요 덕질 이게 팬문화입니다 팬문화 그죠? 팬문화인데 남과 북의 과연 이 덕질 덕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북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있잖아요. 나는 덕후다.
4: 덕후다.
2: 근데 덕후의 뜻이 뭔지 아세요?
4: 덕후의 덕후. 뜻?
7: 뭐 덕후하면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와.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와.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2: 찾아보셨어요? 또 어원까지? 뭐예요?
7: 일본어
2: 아 일본어를
7: 네 어타쿠를 우리는 어덕후 뭐 덕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 것 같아요.
5: 덕후 네. 아니세요? 만화 덕후.
7: 저는 예수님 덕후. 저는 예수님 덕후.
2: 예수님 덕후. 야 아무도 말 못해. 자, 끝. 정리 끝.
0: 대표적으로 네. BTS. 와! 북한에서는 방탄 배낭이라고 생각합니다.
7: 방탄 배낭이요?
0: 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라면 누가 봐도 BTS이기 때문에 네. 젊은 청년들이 자기만의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 방탄 배낭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잖아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그 덕후들이 영웅시대라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임영웅하는 순간 벌써.
0: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6: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방에 네. 제 사진은 없어요.
5: 임영웅.
6: 네.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임영웅.
2: 우리 주희 씨가 또 관심 많으시니까 또 다른 또 가수 보이시지 않았어요?
0: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필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평표로 제 기준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그분의 그 가사가 그 가사가 팍팍 이렇게 박히는 거는 김필 가수가 제 기준에는 최고 같아요. 네, 저는 다 찾아봐요. 네,
4: 그렇다면 네. 혹시 북한에도 덕질을 하는 덕후가 있습니까?
5: 덕질 몇 명이 아니고 다 하죠.
4: 아, 다 해요?
2: 다 한다고요? 아 잠깐.
7: 다 하죠. 네. 100%예요.
2: 주옥 씨도 있어요?
7: 했습니다. 저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2: 그래요? 장미 씨도 했어요?
8: 아 저도 했죠.
2: 은심 씨도요?
7: 네.
2: 잡혀갈 정도?
7: 네.
2: 은심 씨도? 주희 씨도?
0: 싫어도 해야 돼요.
4: 싫어도 해야 돼요?
2: 뭐지?
5: 좀 전에 이제 덕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4: 그렇죠.
5: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7: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뭐가지 내놔야 돼요.
2: 여긴 못 바꿔요?
4: 바꿀 수가 없어요?
5: 절대 못 바꿔요?
2: 은심 씨, 뭐 어떤 거예요?
3: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나 뭐. 네. 네, 김정일 원수님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이나 김정일
4: 김씨일가?
3: 네. 아~ 장군님이시죠.
4: 그 사람들이, 다 김씨일가?
2: 그 사람들이 무조건 덕후의 대상인 거예요?
3: 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 아~ 되니까요.
4: 네. 강제 덕후.
2: 네.
4: 강제죠, 강제. 한마디.
5: 강제 덕후. 네. 북한에는 TV 틀면 김씨가 나옵니다.
7: 아~
5: 네. TV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4: 네. 시청률 100%?
5: 그렇죠, 시청률 100%. 모두가 그를 봐야 되는, 그를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덕후들이죠.
4: 그런데 지금은 그 김씨일가에서 덕후 고지를 벗어나신 것을 환영합니다.
9: 환영합니다. 아~
4: 그런데 최근에 김씨 일가보다 더 강력하게 네. 등장했다는 바로 우리 한국 드라마.
2: 한국 드라마. 벌써 은지 씨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4: 네. 그 안에 수많은 덕후들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8: 뭐 한국 드라마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꿈꾸게 하겠다고 막 청사까지 했잖아요. 끝끝내 그 덕후지를 북한에서 먹고 났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2: 아니 은심 씨는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혹시 보신 네. 드라마 많아요?
3: 네, 많죠.
2: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3: 네, 한 16, 17, 18, 19살 요때 네. 넘어오기 전까지 네. 뭐 청백의단, 오린, 가을동화, 뭐 여름향기 많이 봤어요. 네, 담요 쳐놓고 이제 네. 자동차 배터리 빼가지고
2: 자동차 배터리 몇 배요?
3: 정전이 많이 됩니다 북한은.
4: 돌려야 되니까 CD를. 네,
3: 그래서 CD
2: 그 정도로 배터리 끌을 정도로.
3: 네네. 그 재미 있어서.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분들이 머리가 너무 비상하시다 보니까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겠어.
2: 왜 그런 거야? 기술인데 그죠?
7: 그래서 네 아들이 막
3: 있어가지고 네. 밤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2: 네. 아이고 노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3: 노래도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네. 지금만 보니까 옛날 노래더라고요. 막 아파트 노래.
2: 아파트. 외국입니다. 외국가 네. 이제.
3: 주현미, 네. 네 주현미 씨 노래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돌려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서 네. 원래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템포가 좀 빠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4: 얼마나 들으셨길래
3: 엄청 수없이 돌려듣고 돌려듣고 하니까
2: 아, 딱 왔는데 옛날 네. 노래더라.
3: 네, 친구들끼리 이제 북한에는 저기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2: 저기요?
3: 네, 저기요가 없고 그냥
2: 부르는 거 누구 저기요 하는 거.
3: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2: 네, 뭐라 불러요?
3: 뭐라고 부를까요?
4: 여기요.
7: 아, 땡!
4: 이보라우!
2: 이보라우!
3: 땡! 이보라 이보라우도 있어요.
4: 아, 근데 동무! 이제
7: 동무!
3: 그것도 있어요.
7: 한마디! 예.
3: 한마디?
4: 한마디? 야! 야!
7: 야!
4: 야! 야!
3: 야!
4: 아, 야예요?
3: 대부분은 야로 하거든요. 야. 예. 근데 이제 그런 야를 네. 바꿔놓은 계기가 저 있었을 때는 네. 한국 드라마의 풍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저기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드럽고 뭔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 네, 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남자 친구들이 네.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네. 밖에서 저기요 저기요 하다가 붙잡힌 단속을 하는데 붙잡힌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4: 야라고 해야 되는데.
3: 예,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북한만의 신호. 네. 혀를 굴려서 뭐 신호를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7: 아~
3: 아니 그냥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한번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학원에 해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어 너도 드라마 봤네 이렇게 딱 보게 되죠.
4: 그렇지.
3: 근데 그거를 사복을 입고 단속원들이 줄 섰다가 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죠.
2: 네. 너 뭐 봤어 이렇게 하죠.
3: 저기 어디서 들었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붙잡혀 갔습니다.
6: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아. 드라마로는 통일된 거예요.
4: 그러네, 그러네.
6: 그리고 가끔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드라마를 얘기하시잖아요. 아. 저는 못 봤어요.
4: 근데 그 드라마를? 네,
6: 그걸 못 봤는데 아까 여름의 향기 얘기하셨을 때 여름의 향기가 뭐지 잠깐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덕후들이시고 더 많이 진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5: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죽냐 사느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창문 가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이 더 높을 수 있어요.
7: 집중하니까.
2: 비평가들이.
4: 완전 지쳐요.
0: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보통 보면 가을 동화 어린 이런 사랑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아는 그 믹스꾼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재미없는 남한 드라마 있는데 니 보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남한 드라마가 왜 재미없지? 그래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 그래 그때 아 남조선에 강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제 엄마들이 막 그 학원 열풍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중심에 제가 어느 땐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은 다 연인하고 그리고 김치 싸대기 날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렇게 막 그 학교 열풍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제가 그 주인공이 돼서 강남에서 와. 너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런 운명도 있구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7: 저도 북한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태양의 후예였대요.
2: 후예.
7: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게 유행어도 있었대요. 그 12화쯤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나예요, 조국이에요.
4: 아 맞아.
7: 네. 그 나야 조국이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5: 이게 답하기가 힘든데.
7: 나야 조국이야 말해보라.
5: 나는 조국이야.
4: 이거
7: 역시 바로 멋진 사람 멋지게 대답하지만 여기 드라마는 네. 여자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너야라고 네. 하니까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남자가 막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네.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조국은? 조국은 어떻게? 라고 하니까 네. 그때 말한 남자 주인공의 대답이 유행어였대요.
10: 뭐예요?
7: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은
4: 와.
7: 근데 아니 이게 근데 한국 애들 아 어글거리 하신데 아. 북한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네. 잠시만 어떻게 개인의 사랑이 조국과 수령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지? 야 개인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한 거였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진짜 크게 한 대 맞은 거예요.
4: 그렇죠.
7: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 자기네끼리 이렇게 이렇게.
5: 저희 부대 비슷한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 대사를 했나 보네요. 군대에는 네. 군대에는 합법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7: 그렇죠. 네.
5: 북한군은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애가 자꾸 이제 여자애가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더니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네. 야 너 조국을 지킨다는 게 여자한테 빠져 있으면 너 조국을 지키겠어? 너 바로 제가 정리해. 이렇게 한 거죠.
10: 네.
5: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건 들은 거예요. 딱 정치지도 나는데 그냥 딱 있더니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7: 어?
5: 아, 그랬대요. 그래서 정치지도는 대꾸를 못했대요.
10: 그렇지.
5: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얘가 이거 저게 한국 드라마 보지 않았나 이거.
4: 봤네. 봤어. 봤어.
7: 이야.
2: 우리 정은심 씨도 사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 드라마 때 보면서 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으세요?
3: 네, 뭐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한 계기가 또 맞긴 합니다.
10: 네.
3: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들이 그렇게 또 잘생겼다고요. 지금 여기 출연해 계신 우리 MC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스텝 선생님들도 다 너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말투가 북한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근데 예, 이래 째요 뭐 저래 째요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네. 말이 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살랑살랑하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잘생기고 멋있긴 한데 남자 굽실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예,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북한 남자들은 좀 강력한 게 있거든요. 사귀자 뭐 이렇게 난 널 좋아한다 예 네, 좋아한다 이제 탁 들이대고 이러는데 한국 분들은 도대체 여자를 좀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보라 이제 탈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4: 탈북 이유가
2: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3: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네. 잘생겼고 말투가 네. 정말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살랑살랑하고
10: 네.
3: 막 사 녹일 것 같고 막 네. 이렇게
4: 진짜 확인해보고 싶
10: 그러니까.
3: 네, 직접 확인해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2: 만나보셔서 네.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3: 네 확인해본 결과
2: 네 결과
3: 잘생겼더라고요.
2: 잘생겼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3: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그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10: 네.
3: 다 키가 180cm 넘고
11: 거기 어디예요?
4: 오 거기 어디예요?
3: 거기 아무나 못 갑니다.
4: 어디 간 거예요?
10: 네, 그렇군요. 네,
3: 잘생기고 키도 네. 크고 준수하고 다 네. 잘생겼는데 와, 매너가 있어요.
10: 매너도 있다.
3: 말씀도 딱 이렇게 북한 분들은 좀 말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나가나고 네. 근데 좀 답답해요.
10: 답답해요.
7: 속이 터져요.
3: 속 터져요. 아~ 답답해요. 좀
7: 다 좋은 거 아니에요.
3: 북한 분들은 좀 네. 북한 분들은 좀 빨리 하는 게 있는데 천천히 더디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확 땡겨야 되는데
10: 네.
3: 아, 뭐 마음에 든다는 건 말다는 건 사귀자는 건 말잖아요.
7: 맞아.
3: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가 들이대게끔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2: 그래서 들이대셨어요?
3: 아, 제가 들이댔습니다.
4: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은심 씨가 네. 북한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네. 경제적인 거나 의식주 같은 거는 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2: 그때 어렸을 때인데. 네.
3: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여기로 말하면 그 사범대학교
2: 사범대학.
3: 교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교원 생활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 장사 수단도 좋으셔가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10: 네.
3: 굉장히 큰 발전이고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병이나 또 구충제 네. 그리고 그 땅콩을 들어와서 강원도에다가 막 뿌려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먹었죠 그때.
2: 그렇지 혜택을 좀 보셨겠네요.
3: 그래서 완전히 잘 사는 층은 아니고 또 완전히 못 사는 층도 네. 아닌 중상층에 정도 살아서 네. 좀 그렇게 배골코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김치 썰어서 넣고 쌀이랑 해서 죽을 가마솥에 항사술 네. 끓여요. 그러면 어머 왜 갑자기 죽을 끓여 이제 특식이냐고 제가 그러면 네.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10: 그거마저도
3: 네, 그거 주시고. 나눠서 먹고 근데 사실 거기서 쌀밥 먹으면 네. 좀 질타를 당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잘 사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둑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는 아마 그 DNA였나 봐요.
2: 그렇죠. 유전이,
3: 보자는 거. 네, 네.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생활하실 때도 꼬제비들 여기로 말하면 거지죠. 네. 꼬제비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랬어요. 많이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4: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꼬리가 잡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외에 아마 이 은십 씨 가족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3: 네. 뭐 누구나 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네. 북한은 한 집 걸로 한 집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감시 체계가 네. 그러니까.
3: 그쵸,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수단이 좋아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에 많은 돈을 이렇게 뇌물로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네. 입막음을 했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많았어요. 그래서 13살의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 돼서 동생은 예대를 가고 이제 네. 저는 유학교과를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한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10: 6년 만에?
3: 네, 6년 만에 연락 왔는데 너네 아버지 한국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10: 네.
3: 아, 이분은 분명히 간첩이라서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 코골고 데려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정말이라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얘기해봐라.
10: 얘기해봐라. 네.
3: 네, 그랬더니 이제 너네 지하교인 아니냐.
2: 그러니까 지하교인?
3: 네, 믿음 생활하는 교인.
2: 아, 원래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3: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어머니의 뭐, 구석에 있는 몸 상처 같은 것들도 네. 얘기해 주시고, 저의 어렸을 때 지병도 얘기해 주시고,
4: 뭐,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다 얘기해 주셨나 보다.
3: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서 넘어가서, 아, 그러면 정말 한국에 있냐 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다가, 네. 한국 드라마가 계기도 됐지만, 아버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을 정말 해야 되겠다.
10: 네.
3: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한번 결심한 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네. 제가 그때 19살에 어머니 저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야 너 뭐 정신 빠졌냐 돌았냐 뭐 한국이 너 옆집이냐 왜 한국으로 가냐 뭐 한국 가다가 총살당하면 어떡하냐 강은 어떻게 건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6: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듣는데 제일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지하교 교인이었다는 게 그럼 이렇게 집안 대대로 믿고 계셨던 건가요?
3: 네 여기 오니까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써라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자궁에 그래서 궁신앙 이렇게 뭐 궁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고 조부모이시니까 네. 저희 외할머니의 할머니이식
2: 외할머니 할머니?
3: 네네 외할머니
2: 그 더 위야 그죠?
3: 할머니께서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믿으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궁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밭일 하시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밭일 하다 잠깐 멈추고 네. 했는데 밤중에는 애들 재워놓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10: 네, 네, 네.
3: 그렇게 해서 꿍꿍꿍꿍 알아야만 밤새 알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없었고 고치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11: 그렇겠죠.
3: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가 간호사니까 미리 짐작을 해보자면 네. 자궁암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인은 곧 죽겠다. 젖먹이 애기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소문이 났었대요 동네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가는 아마 선교사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나님 믿어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있다.
11: 네.
3: 근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새롭고 놀라운 얘기였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네. 그렇게 해서 뭐 가보나, 네.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믿어보자 네. 하고서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간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생이 이제 삶이 달린 거잖아요. 네. 간절하게 믿기 시작해서 엄청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만에 할머니가 깨끗하게 나왔대요.
4: 와, 할렐루야.
6: 할렐루야.
3: 너무 멋있죠. 아, 저 이 네. 얘기는 소름이 계속 끼쳐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얘기를 이제 당신이 체험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1: 네, 그렇죠.
3: 하지 말라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친가족들, 지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또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4: 그러게요. 믿음의 유산으로.
6: 오. 그러... 아, 너무 힘들다 진짜.
4: 할머니께서 우리 정은심 씨가 탈북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3: 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올 때 할머니께서 도청장치가 집에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제가 새벽 4시 40,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어둡잖아요. 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가 3층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 계단 내려갈 때까지 박수를 딱딱딱 치시고 십자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가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모태 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네, 나중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다 끌려가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4: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르신들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신앙 훈련을 네.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3: 그 계기가 아니라고 보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이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듣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나눠주는 삶 그리고 네. 내가 아프고 못 먹어도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 간호조무사를 택했고 또 간호일을 하다가 보니까 간호사로서 물론 예쁘게 단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삶이 더 예,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저희 직원이 지금 20명이 좀 넘는데
6: 야, 네. 큰 CEO시네. 큰 회사.
3: 아유,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 빚만 졌어요. 빚만 들어갔어요.
6: 아, 다 채워주실 겁니다.
3: 이제 네. 처음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결심한 게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6: 네.
3: 한국 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왔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됐고 또 믿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려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자.
6: 아~
3: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정착할 때 그분들 채용하면서 이제 세금을 제가 그래서 세금만 지금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가족과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많은데 평안하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4: 그렇죠.
3: 예, 저는 현장에서 뛰면서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그 보호자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 우리 직원들 모든 이제 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고 또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생이 있고 그 거기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 중간자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5: 아이고.
2: 아니, 우리 그 말씀에 그 수유리 문답, 그죠? 일문일답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문답의 답이잖아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한 우리 은심 씨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안을 그래서 더 주시려고 하고 그 화목한 자가 결국 밖에 나가서 진짜 선교자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선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참 목숨 걸고 신앙도 지켜오시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은심 씨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차유여. 오늘은요, 남북의 덕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덕후의 기본 아시죠? 팬클럽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쵸? 혹시 팬클럽 활동해 보신 분 계세요?
2: 저요.
1: 아, 주희 씨. 아, 저요. 딱 이렇게.
2: 팬클럽 타고 인스타도 하는 여자.
1: 어떤?
2: 저는 사실 네. 축구 덕후잖아요.
1: 오, 축구 덕후?
2: 아들이 축구 때문에 세상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맞지만 저는 기성용 선수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미드필더로서 딱 중간을 지켜주고 그 전체 팀원들을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으면.

0: 이제 조금 자야 돼서 그러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축구요. 다 봤어요. 그리고 유럽 축구를 다 보고는 다음 날에 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야, 걔는 미드필드 아예 되겠더라. 걔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면 엄마 눈에 그게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낙네가 너무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 기술 다 안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이러고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 막 악플들이 오르잖아요. 네. 저게 선수냐. 그럼 저는 거기다 꼭 댓글을 달아요. 지켜봅시다.
1: 이야. 네.
0: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펌프를.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내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국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손흥민 아버님 만나러
1: 진짜요?
0: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리고 그 축구장을 새로 했대서 일부러 갔어요. 취재 갔다가. 그런데 마침 그날 손흥정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 선수 팬이에요.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가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맏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주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며느리한테 핸드폰을 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 아닙니까?
1: 이야, 또 인스타 화면 나갑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쪽 씨는요?
2: 야, 아직 젊은 사람인 저도 아직 저렇게까지 덕질은 못해봤는데 이게 덕질은 연배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유명한 덕후한 분 계시고.
3: 누구예요?
4: 누구예요?
3: 그러니까 누구?
2: 저희 엄마.
1: 어머니?
2: 아까 임영웅님으로 방이 꾸며졌다고 했죠?
5: 네네.
2: 방만 꾸며진 거죠?
5: 네네.
2: 저희 집이 다 있어요.
1: 아, 집이요?
4: 이찬원?
1: 누구?
2: 이찬원.
1: 이찬원 씨. 네.
2: 아들 이름 이제 안 불러요. 온 집에서 다 우리 찬원이, 티셔츠의 찬원이, 머리핀의 찬원이, 부채의 찬원이. 쿠션은 감히 앉지 못해요. 이렇게 모셔 넣는 거 되게 옷갈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노래도 그것만. 야구 중계를 또 이찬원 씨가 하잖아요. 엄마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거든요. 요즘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단어 필기하면서 찬원이가 이렇게 잘한다.
1: 모니터링까지 해주세요.
2: 말을 못해요.
1: 야, 대단하시네.
3: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덕후가 계십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4: 누구요? 누구?
3: 일명 개덕.
2: 네,
3: 조심하,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4: 개덕.
3: 개덕.
2: 개덕?
3: 게임 덕후.
2: 아, 게임 덕후.
3: 누군가요? 게임 덕후. 바로 장미씨가. 게임을 좋아하세요?
0: 네.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1: 게임을 좋아하세요?
6: 제가 여기
3: 어떻게 드셨어요? 게임?
6: 한국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북한은 널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삶이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어떤 있을 게임이었어요?
6: 때 도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도타2라고 있어요. 네.
1: 무슨 장르의 게임이에요?
6: 그러니까 살짝 한국에서 롤이라는 게임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장르예요. 네, 그래서 더타라는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북한에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게임이 묘미가 한층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아니,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6: 아니 저거 잡아! 토끼 쏘! 날려! 그러고 있잖아요. 손이 무슨 할아버지니? 예. 손을 빨리 돌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집에 컴퓨터를 10대를 쌓아놨어요.
1: 10대요?
6: 네. 그래가지고 호보를 가져다가 인트라넷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오빠랑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동안
1: PC방이네요, 집안이.
6: 네, 저희 집이 거의 PC방 수준이었어요.
1: 네. 네.
0: 개덕 맞네요.
1: 오, 진짜 인정이네.
0: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뭔가 공연 볼 때 소리로 이렇게 막
1: 표현하잖아.
0: 우유빛깔 손가는 애기공주 김산정. 아니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호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 관객들은 항상 그 절제된 박수.
3: 똑같죠.
0: 네네네. 경주 때 모습 어떤 차이가 있나요?
6: 물론 한국처럼 막 웅멍봉을 만들거나 팬카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휘파람도 불고 재청도 하고 엄청 목소리를 높여요. 그 한 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 남북한 공연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북한 관중들이 가만히 경직되어 앉아

0: 갖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만 치더라고요. 네, 네. 같은 북한 사람인 것도 그 모습이 조금 창피했어요. 아. 왜 저렇게 우리는 기쁨 앞에서 주저하지? 아. 왜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지? 네.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을 여기 한국 사람들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하건데 네. 한국과 연관된 거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멋있어도 저와도 예, 감히 박수를 못 치고 그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 네.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다 입속으로 이렇게 구르고 누가 척척해서 가사에 따라서 막 그러더래요.
2: 아, 오 맞아 맞아 맞아.
1: 근데 몸은 그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3: 아니 뉴스 보면 그 김정은 그렇게도 시찰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함성까지 지르면서 막 그러잖아요.
4: 그때는 안 하면 문제예요.
1: 아, 근데 그때 아, 했을 때 눈물 안 흘린다 그러면 너 나와. 오, 네.
4: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들어서 네. 7월 27일 이때는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래서 축하교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 선동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선동원들에게 네, 그 당위원장이 이야기해요. 너 노래 어떤 노래가 끝나면 네. 구호를 한번 네가 외쳐. 그러면 아~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반미 그 의식을 고치시키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1: 그러면 그럼 이제 소멸하라, 소멸하라, 소멸하라
4: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2: 진심이 아닌 거죠, 뭐.
1: 그치.
4: 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4: 이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치, 선동을 하지.
3: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죠. 아, 어떤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도 나눴죠, 그죠.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덕질 못한다고. 근데 이 김정일이 영화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8년인가요?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감독님하고 영화배우가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님이 신상옥 감독님 그리고 영화배우는 최은희 배우가 그때 납치를 당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혹시 보신 거 있어요?
1: 네. 잘 알죠. 이거는 뭐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네. 그 결과물을 많이 저희 또 누렸기 때문에.
3: 아, 보셨어요?
1: 그럼요.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의 품으로 귀순한 정말 아~ 좋은 사례다라고 하면서 아마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촬영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신필림 영화 촬영소. 그래서 그 영화, 신필림에서 만든 영화들이 나올 때는 신필림 영화 촬영소 로고가 딱 나오면 재밌다, 무조건. 이라고 그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출이 기존의 북한이랑 좀 다르게 정말 세련되고 뭐 앵글 잡는 법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봤던 게 막 철길 따라 천만리 헤어져 언제까지 소금 조선아 달려라 임꺽정 삼부작 이런 거 특히 진짜 재밌게 봤던 건 저희 아마 태권부 있었으므로 많이 봤던 게 홍길동.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사나이 본명은 홍길동. 그래서 막 네 닌자들 나오거든요. 막 닌자들이라고 다니고 막 핑핑핑핑 하고 싸우고
2: 생각 씨가 신기하게 치더라고요.
4: 이게 많이 아니고. 봤으니까 이걸 대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 보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막 이거 모래자루 탁 차고 소나무 휙휙 넘어다니고 아, 네. 이거를 한 고신월 아니고 150번 봤어요.
5: 이 주옥 씨는 어리니까 뿅뿅뿅뿅 하는 거 보잖아요. 저희 때는 네. 진짜 신필림 영화만 나오면 숨도 안 쉬었어요. 그 로고가 나올 때부터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올드하던 분위기잖아요. 남자 여자 손목 잡아도 사람들이 오면 가만히 놔고 이럴 때인데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네. 양산을 싹 가리고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영화를 신상옥 감독이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네. 저 사람들은 우산 뒤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충격인데 그걸 보면서도 아 하고 봤던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리고 소금이라는 영화도 북한에서 유명한 인민배우 최창수하고 최은희가 부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약간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찐 부부만의 리액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고 남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야 이런 게 영화지. 이렇게 돼서 한동안 풍이 있다가 그 신필림 영화를 다시 신상호 감독하고 최은희 배우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영화를 다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관하고 있겠죠. 방역을 안 한 거.
1: 재밌는 영화인데. 네.
6: 참 재밌는.
5: 그래서
6: 건데요.
5: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에 있지 왜 신씨 있다가 또 남수신 떼가지고 우리 이 재밌는 거 못 보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원망도 했었어요.
4: 심지어 그 영화 만든 중에 길이라는 영화 이런 거.
5: 맞아요. 길이도 있었어요.
4: 이게 내용이 노동당을 따라서 한 길만 쫙 가라.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신상욱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보지 마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5: 아, 맞아요.
7: 근데 뭐 좀 영화 얘기 말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네, 프로농구 스타 네. 알죠? 네. 데니스 로드먼을 또 네, 초청을 해서 농구 경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왜 통제하냐고. 같이 즐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불만 없으셨어요, 혹시?
4: 불만보다도, 야, 저게 원수님은 저게 미국 놈도 친구해도 되나?
1: 뭐. 너무 글로벌 하셔.
4: 너무 진짜 이게 넓게 그냥 전 세계 그냥 야. 다 아우르시네. 그리고 그때 신문 같은 게 딱 나와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인물은. 김정은 원수님입니다. 야~ 뭐 그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순위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정치인 순위 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김정은이 제일 어린 지도자로 됐었던지 그게 1순위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1순위 나오니까 아, 이게 원수님은 미국 놈도 친구하네. 네, 이런 게 됩니다.
1: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김씨 일가는 아예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몰래 숨어보는 줄 알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배우가 그 대장금의 여주인공을 제일 좋아했대요. 네.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꼴의 여자분들의 그 고천부왕 전자학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다 배치하고 그러니까 덕후였던 거죠.
7: 진짜 덕후네. 네.
1: 진정한 덕후였던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7: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인기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막 국민 배우. 뭐 여동생 같은 면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남동생 이런 칭호가 붙는데 북한에도 그런 칭호가 붙는 그런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5: 좀 옛날 배우인데 오미란이라고.
8: 오미란. 네. 그럼 북한에는 인민 배우인가요?
5: 예, 인민 배우.
1: 인민 배우.
5: 1954년생인데 2006년에 51세 병으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이 분의 집안이 오향문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약간 외국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우였어요.
7: 성우.
5: 목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향문이 때부터 이 집은 연예인 가정이었는데 이 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약간 북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7: 네.
5: 쭉 빠졌어요. 진짜 한국에 오면 정말 이마도 넓고 이렇게 됐는데 여성분이 그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운 여자로 거기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 외모, 네. 그 술 먹은 그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또 도라지꽃이라는 북한에서 지금도 이루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아파서 이제 돌아갔죠. 엄청 유명했어요.
7: 또 다른 배우가 있으세요?
4: 우리나라는 네. 그러잖아요. 그 배우의 인기도를 네.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냐 네, 여기에 네. 따라가나요?
7: 네네. 네.
4: 근데 북한은 배우 영화 차 끝나고 마지막에 이름 스크립트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배우는 김정화라는 배우인데
7: 김정화.
4: 네, 인민 배우 그리고 김일성상 교관인 인민기술가 김정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호를 다 그 사람 당으로부터 수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7: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에서
4: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7: 네.
4: 연기도 실제 또 잘하고
7: 네. 오미란 김정화. 김정화 또 있으세요?
1: 홍영이라는 분은 영희라는 예. 분은 이제 집회에 나올 정도로
5: 하는 처녀 주인공.
1: 예. 정말 예뻤어요.
6: 근데
1: 예.
6: 한마디로 네. 북한의 책받침 배우.
7: 그러니까.
6: 아니 근데 우리 상태 선배님 네. 책받침
1: 라떼 얘기를
6: 하 아, 라떼요? 아. 라떼.
1: 너무 라떼는 말이야.
6: 라떼는 말이야. 요즘은 없어요.
7: 책받침이었는데.
6: 요즘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아시죠?
7: 누구야?
6: 제가 어쨌든 우리 정말
7: 포토카드.
6: 예, 고TV 오자유에서 네. 만들어 주신 거니까 직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와!
6: 포토카드.
7: 아니 포토.
6: 축하드립니다.
7: 포토카드.
6: 대장을 배우가 되셨나
9: 세상에.
6: 네. 은심 씨 축하드립니다.
5: 어, 감사합니다.
6: 어머. 네. 네. 은심 씨 축하드립니다. 어.
5: 아, 뭐, 요렇게.
6: 직접 만들어서 간직하세요.
5: 아, 감사합니다.
9: 아, 세상에.
7: 멋지다.
9: 멋지다.
5: 아, 와.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네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티다라 찍은 사진이다.
6: 아, 얼굴 제일 작게 나왔어요.
5: 아, 네. 감사합니다.
7: 다들 너무, 제가 살짝 직접 봤는데 다들 미남이요. 아. 야, 너무 괜찮네. 저는 없나요?
6: 없어요. 직접 만드세요.
5: 셀프예요.
6: 네. 네.
7: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봐야죠. 자, 이제 북한도 인민배우 시대가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한류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죠. 그죠? 한류를 의식한 건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대중문화가 좀 달라진 듯 합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창민 씨?
1: 아, 그, 특히, 머란봉 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희 옆집 할머니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7: 네? 왜요?
1: 저도 몰라서 무슨 큰일 났는 네, 줄 알고 네.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네. 큰일 났다고 테레비를 빨리 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자들이 다 옷을 발가벗고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할머니가 엄청 충격 먹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생전에 드레스라는 거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난 옷이 다 벗은 것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네. 진짜 처음 모란봉 악단이 딱 출연했을 때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4: 제가 2012년에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갔을 때 모란봉 악단이 딱 시범 공연을 했어요.
7: 어디 그 부대 안에 와서?
4: 아니 그게 부대 TV에서.
7: 아 TV에서.
4: 네. 부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7: 난리가 나죠 당연히. 네.
4: 이런 TV를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파격적인 그 의상을 입고 네. 나와가지고 막 그 멜로디 들어도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불러대는데 네. 그 연주랑 하는데 북한의 연주들은 과거에는 딱딱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막 미국의 명곡 같은 것도 막 부르고 했거든요. 네, 피아노 연주,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고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들이 쫙 이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군인들이 자기 하나 좋아하는 누구누구 다 있어요.
7: 난 누구? 덕후야. 덕후야, 덕후.
5: 그때, 네. 모든 게 다 그랬는데, 막 여자들의 머릿결.
7: 머릿결.
5: 이 찰랑찰랑, 매직한 네. 것처럼 하고, 그 몸동작 하나도요, 예전에 뭐 예술가 뭐 이러고 불렀다면 되게 얘네끼리 막 머리 착착 치면서, 막 어깨,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허리 흔들면서 하는데, 그러고 막, 치마가 너무 짧아. 진짜 충격이었는데 막 카메라도 옛날 TV 보면 이렇게 막 딱 네모나게 쫙 나오고 그 정도에 이건 막 사람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아이돌 네. 아이돌 잡듯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중국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자세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5: 그렇죠.
1: 근데 그때는 돌아서서 엉덩이를 그 대중 앞에다 딱 갖다 댄 거예요.
5: 맞아.
1: 각자 기술자들이 그 공연을 관람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순진한 60대 할아버지들이 막 눈을 허둥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5: 근데
1: 진짜로.
5: 그 한 명 있는 게 똑같이 막 착착착 흔드니까.
6: 바뀐 거죠, 페이가. 그러면서 2022년 전승절에 등장한 신인 가수들을 보면 네. 이 뱅헤어를 하고 의상도 한층 세련되게 나왔어요. 아마라도 이거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5: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나왔고 네. 조금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고천보 전작단 왕재산 경음악단이 최고였어요. 네. 그것도 저희한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오직한 마음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깨를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네. 이제 북한 내부에 암암리의 알이 CD 알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지금 모란봉 악단보다 더 벗었어요.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리를 쫙쫙 쭉고 춤을 추는데 근데 그걸 TV에선 공개를 안 하고 CDR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 저는 이미 2010년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전에도 암암리에 공연을 했지만 언론에 공개를 시킨 네. 거는 모란봉 악단을 계기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7: 남북 생활 탐구 나는 덕후다.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9: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참 덕후 얘기하니까 네. 우리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는 그 장미 씨 게임 네. 얘기할 때 잊혀지가 않거든요.
7: 그러니까요. 네. 네.
9: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또 목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도 저렇게 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짜 예수님 덕후가
7: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덕후?
9: 제가 딴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아, 네. 여름이라 또 무덥다고 집에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성경책을 좀 보는 덕후가 되면
10: 좋다. 말씀 덕후.
9: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7: 네, 말씀 덕후, 예수님 덕후.
10: 아멘.
7: 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이야기 나누신 정은심 씨 어떠셨어요, 오늘?
11: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한국의 남자들이 네. 역시 잘생겼구나. 매너가 좋구나.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6: 두 분 너무 설레하지 마세요.
7: 아유, 설레요.
6: 신 씨가 목사님 보면서 자기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마음껏 네. 네, 설레이세요.
7: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11: 네.
7: 아, 네.
11: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탈북하면서 한 번도 부정되지 않고 왔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네. 표시한 거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제가 요양원 운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제가 제 나이에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말씀 덕후도 말씀 덕후지만 네. 이제 성경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덕후가 되는 거를 또 경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6: 말씀 덕후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7: 참 우리 은심 씨가 딱 그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남과 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환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10: 네.
7: 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다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2: 오, 잘.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아, 꽃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각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
1: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0: 예.
1: 목사님은요?
0: 그런 뭐 저는 뭐 특별한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데
1: 예.
0: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1: 게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1: 네.
0: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1: 네.
0: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1: 네.
0: 뭐 괜찮아,
1: 네.
0: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1: 예.
0: 희망을 주는 말들은
1: 예.
0: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1: 예.
0: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보니까.
0: 그렇고, 그러네요.
1: 그렇죠?
0: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1: 예.
0: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0: 예.
1: 생명의 꽃을 키우는
0: 예.
1: 정원사.
0: 예.
1: 표현
0: 예.
1: 좋은데요.
0: 예.
1: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소개해주시면.
1: 예, 진짜 네. 부담스러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말씀이신 거 아세요?
1: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헛된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예. 네.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2: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2: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1: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성민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2: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2: 그런데 일단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 무조건 아멘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요.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2: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네.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느 게 더
1: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예, 계속 93년까지 예. 재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 뭘 전공하셨는데?
1: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2: 그러니까,
1: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한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1: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1: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순간순간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예, 수 있고 예.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예, 예.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2: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1: 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1: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1: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2: 비주얼이 되셔서
1: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1: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2: 그 남자라는 게.
1: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예.
2: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1: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1: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1: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0: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1: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나는 건데.
1: 항상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그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2: 몸이 좀 많이 약하.
1: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2: 하라고 하니까.
1: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너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주의셨군요.
1: 예, 예.
2: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1: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오죠.
1: 예, 정말 저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1: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1: 예.
0: 실력보다.
1: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0: 네.
1: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1: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요.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2: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0: 그렇죠.
1: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2: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0: 정성을 들였는데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1: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2: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절에 다니신 거예요?
1: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정말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1: 안 다녔죠.
2: 안 다녔는데.
1: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2: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헌박 그냥 받으셨다.
1: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1: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기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이고
1: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네. 월급도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뭐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1: 예, 예.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1: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1: 안 보이는 거.
2: 안 보여.
1: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뭐 홍길동 2만 4천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2: 실수 많으셨구나.
1: 전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딸이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1: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1: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네.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따위로 할 거야!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1: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예. 거죠.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나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2: 반복되니까.
1: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네.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2: 네.
1: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 그러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2: 네.
1: 저희 밑에 기수가 또 빵빵해요.
2: 예.
1: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2: 오.
1: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서.
1: 예,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0: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예,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된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더잘될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1: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0: 26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그냥,
1: 조금
0: 예,
1: 놔뒀더니
0: 너무
2: 어떻게 자랐어요?
0: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요.
1: 자는 거죠.
0: 예, 그냥 푹 자고 또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걔가 좋다는
2: 지금도
0: 것만.
2: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0: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0: 첫에는 3살 때부터 영재 스쿨서부터
1: 아이고.
0: 이제 다 데리고 다녔어요.
2: 어머니 고생했네.
0: 예,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1: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1: 그거를 피해서
0: 예, 그러면
1: 만났는데.
0: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1: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0: 제가 전도를 했었죠.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 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예,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1: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꼭.

0: 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0: 슬슬
1: 슬슬
0: 빠져나가면서
1: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0: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렇죠.
1: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2: 더
1: 굉장히
2: 잘하는군.
1: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 나오진 않고 있는데
0: 아직이요.
1: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0: 됐어요?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좋아하죠.
1: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0: 하고
1: 하고
0: 싶어요.
1: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0: 더 물어볼
1: 주지
0: 거다.
1: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0: 우와.
1: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2: 어떻게
1: 어떻게 해야
2: 하겠다.
1: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2: 부산이라고
1: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0: 했구나.
1: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이렇게
0: 내고
1: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1천만 원 인테리어 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들어갔겠어요.
0: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1: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2: 많지 요즘.
1: 벌떼처럼 올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 2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0: 네, 뭐
1: 중년에.
0: 딱히 뭐.
1: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0: 사투리가 달라서.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0: 억양이 다르거든요.
1: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탁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이에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0: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1: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저희 수용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아,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갔는데 저희 수용료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 30명 돼요.
0: 예.
1: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노트,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0: 하나라도 받아 적으시네요.
1: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네.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2: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CEO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자.
1: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0: 네.
1: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0: 예.
1: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죠. 이해하고 그렇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 더 더 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0: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2: 네.
3: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들에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면
3: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습니다.
4: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내성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부러지고 또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보의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3: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0: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예, 예, 예. 네.
2: 저기 그 좀 네?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구절.
1: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1: 거죠. 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예.
2: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지.
1: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0: 네.
1: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0: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0: 예.
1: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0: 예.
1: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1: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2: 예.
1: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오늘 처음에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0: 네.
2: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0: 네.
2: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8: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여행 떠날 때 무엇부터 챙기세요? 사진 잘 나오는 멋진 옷? 아니면 유명한 맛집 리스트 목록? 근데요, 요즘은 더 하는 여행보다 덜어내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오로지 잘 자고 오기 위한 수면 여행도 인기라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베개를 고르는 베개 메뉴를 선보이거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디지털 디톡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도 늘고 있다는데요. 근사한 조식 메뉴 대신 베개 메뉴라니 뭔가 신선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일, 많은 관계에 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짙은 숨을 고르는 휴일 오전,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애쓴 나에게 쉼표 하나 선물해 보시죠. 이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온전히 마음 누일 곳이 되어드릴게요. 주일 첫 곡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아주얼레이의 슬립.

시스터 액트 오 해피데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이었습니다. 오, 책상 정리 중이시군요. 까루아 커피님 책장 정리 중이라고 쓰셨군요. 예전 서류들을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짐이고 고민이네요. 기지개 한번 켜고 강대에게 사연 보내며 잠시 쉬어갑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얼마마다 버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서류들? 저는 한 5년? 5년 지난 거는 좀 버리는 것 같아요. 붕붕바님, 오전에 화분관리와 물주기, 강아지 산책과 목욕 시켜주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아하마시면서 들어요. 크, 거실 가득 흐르는 강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까지 완벽한 휴일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셨습니다. BGM 띄워드릴게요. 이쁜 마녀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혼자 놀기 중인 50대이시래요. 귀여운 여인 OST 들으며 혼자 놀기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로렌우드의 폴륨 띄워드릴까 하는데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본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 저이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LP를 사서 어저께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블랙 러브 오늘 함께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근데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사실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이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 또한 과거의 나 자신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요. 뭐 체력도 다르고 뭐 심지어 기억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발 성숙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한동안은 과거의 내 자신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도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비교할 게 없어서 나 자신하고도 비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영혼을 살찌우는 최강의 영화음악.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주말 동안 생각도 정리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Rechazo.

0: 콘서트 라이트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의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유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주역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미래를 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취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세대에서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Day 6. 행운을 빌어줘.

0: 안녕하세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 진행자 서라미입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 다섯 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최선호 씨를 모셨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하며 깊이 있는 통찰력을 키우고 이제는 교육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긍정적 영향력을 고민하는 분이신데요. 다양한 배경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는 최선호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지금은 아동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최선호라고 합니다.
0: 벨기에요?
1: 네.
0: 제가 이제까지 인터뷰했던 모든 분들 통틀어서 평소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그런 분이신데 벨기에에서 살고 계신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살고 네. 있습니다. 네.
0: 아니, 그런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겠죠? 저희가 자라면서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네덜란드어를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0: 어머머
1: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에게 저희 삼남매에게 이제 집에서는 저희가 한국말만 해야 된다 가르쳐서 저희가 한국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서 또 가족 안에서 계속 한국어 하면서 한국어를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태어난 곳도 그렇고 벨기에라고 하셨는데 벨기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어를 해야 돼요?
1: 그렇죠.
0: 벨기에 살려면?
1: 네, 맞습니다.
0: 또 다른 언어가 있던데.
1: 네, 맞아요. 그 국가의 언어로 선정된 언어들은 이제 네덜란드어와 불어와 독일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와 불어를 모두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런데 영어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1: 아, 맞네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어랑 문법이랑 언어 자체 구사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네덜란드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게 좀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0: 배울 때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나 봐요.
1: 네, 정확합니다.
0: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1: 네.
0: 자, 지금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불어 그리고 독일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다섯 개 한국어로 소개하셨으니까 나머지 네 개의 언어로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그럼요. 제가 짧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어부터 해볼게요. Hallo, mein Name ist Sonno und ich komme aus Belgien. Bin 23 Jahre alt und ich studiere nun Kleuter Onderwijs. 이제 프로로 하면은 Bonjour, je m'appelle Sonno, je viens de la Belgique et j'ai 23 ans. 이제 독일어로 하면 Hallo, ich bin Sonno. Ich bin 23 Jahre alt und ich komme aus Belgien. 그리고 이제 영어. 영어로 하면은 Hi everyone. It's nice to meet you here. I'm Sonno. I come from Belgium. Have Korean parents, but I'm living in Belgium for 23 years. Yeah, that's it.
0: 어머, 정말 너무 달라 보여요. 한 언어를 할 때마다 너무 달라 보이네요. 와, 이렇게 프랑스인이 프랑스어 하는 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하게 한국인 얼굴을 가지고서 프랑스어를 막 그렇게 하고 네덜란드어로 하고 정말 더 매력적인데요.
1: 감사합니다.
0: 왠지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0: 언어를
1: 잘해서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아시아인으로서 아무래도 벨기에는 아시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주목을 받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서는 아니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영어로 소개할 때 살짝 들었는데 나이가 나왔어요. 원래 저희 그 인터뷰에서는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는데 나이가 나왔어요.
1: 아이고,
0: 빨리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와, 아니 전 궁금한 게 뭐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다섯 개 언어를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한 언어에서 한 언어를 또 배울 때 뭐 몇 살 때 시작했고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어랑 네덜란드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불어는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독일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시기도 다르고 배운 시기도 다르지만 네. 아무래도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루벤이라는 도시에서 네덜란드어권 사람들만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영어랑 네덜란드어만 하다 보니까 제가 불어를 좀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네덜란드와 불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잊어버렸던 불어를 다시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사용하게 되네. 그래서
0: 아니,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필요한 돈 꺼내듯이 이렇게 꺼내면 꺼내시는 거예요, 언어가? 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제가 지금 막 질문이 원래 준비된 질문보다 훨씬 많은 질문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인터뷰 나누면서 조금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그럼 최선호로 삼행시 들어가 볼까요?
1: 최선을 다하면
0: 선
1: 선한
0: 호
1: 호재가 나온다.
0: 아니 이런 표현도 아세요?
1: 네, 이거는 삼국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0: 삼국지도 읽으셨어요?
1: 네,
0: 혹시 뭐 삼국지를 읽느라고 뭐 또 막 중국어 한문을 배우고 이런 건 아니죠? 한자를
1: 아닙니다,
0: 배우고
1: 아닙니다.
0: 아직 거기까지는 와, 와, 아,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뇌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싶고. 아니 귀한 어떤 교육계 자료가 될 것 같아요.
1: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뭐 5개국어, 7개국어 하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저희와 전혀 다른 사람. 그냥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천재구나. 뭐 언어 재능을 가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와 가까워 보이는데 와, 이렇게 언어의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혹시 그러면 그 벨기에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 그 이민 2세, 3세 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하나요? 여러 언어를?
1: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0: 아, 솔직히? 지금 막 얘기해 주셨대요. 네.
1: 사는 지역에 따라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원래 벨기에를 보면은 북쪽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이제 남쪽은 불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져서 독일이 내어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제 독일어를 쓰는 경우인데 제가 사는 곳이 딱 국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덜란드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같이 쓰는 지대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어와 네덜란드어를 둘 다 구성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저의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불어권에 살거든요. 그곳에서는 네덜란드어를 강하게 주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도 네덜란드어를 그렇게 잘 구사하지 않습니다.
0: 제가 이렇게 유럽 투어를 공연을 다니면서 각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홍보가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저희 홍보가 나가는데 세 가지 언어로 나가서 예. 이 중에 어느 거를 내가 택해서 봐야 되지? 막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또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사회를 보고 영어로 사회를 봤어야 돼서 영어로 사회를 봐도 이분들이 편안히 하실까요? 그랬더니 다 영어를 또 엄청 잘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뭐 해외 여러 한국 문화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 중에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1: 흔하지 않죠.
0: 네, 되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밖에 없지 않나요? 또 다른 나라가 있나요?
1: 스위스도.
0: 그래요.
1: 독일어와 불어와 이탈리아어 이렇게.
0: 아, 스위스도 이탈리아어를.
1: 네네네. 특별하죠.
0: 혹시 이탈리아는 공부 안 하셨나요? 아직.
1: 아쉽게도 그곳은 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언어는.
0: 와.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좀 느꼈던 게 어떤 지역에 가서는 영어를 하니까 알아들으시는데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영어로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호감을 살 순 없었거든요. 동양 얼굴을 가지고 영어로 했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스페니쉬를 아주 조금 배웠는데 스페니쉬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다른가 봐요. 이렇게.
1: 아무래도 영어가 공통되게 사용되는 것이 암묵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나라의 본토 언어를 쓰면은 확실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이탈리아에서 스페니쉬를 썼어요.
1: 또 그 두 언어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0: 아, 그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지금 인터뷰를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재밌게 청취하고 계실 거예요. 와, 오늘 나온 이 인터뷰 주인공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아서 여러분 기대되시죠? 마지막까지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제가 지금 유럽에 간 게 아니고요. 미국 뉴욕에서 우리 최선호 씨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1: 이제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뉴욕에서 공동체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이 세 번째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저에게 쉼이 되어서 그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것을 누리러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0: 아, 네. 네, 저희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가 종교 방송은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 네. 하지만 굉장히 거룩한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행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오실 때마다 한 뭐 어느 정도 있다 가세요?
1: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옵니다. 네.
0: 방학 기간인가요?
1: 맞습니다.
0: 그때가?
1: 방학의 끝자락에 맞춰서 제가 돌아가면은 시차 적응을 조금 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0: 벨기에는 저희와 방학이 좀 다른가요? 언제가 방학이 시작이에요?
1: 저희는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가 여름 방학인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재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거의 2개월 반을 쉬는 거지만 재시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한 8월 중순 때부터 9월 중순까지 그때 재시험을 준비하고 재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0: 재시험을 보셨어야 됐나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보지 않아도 되어서 그래서 편하게 왔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여기 미국에서는 특히 뉴욕 쪽 지역은 뭐 거의 5월 말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이거든요.
1: 네.
0: 칼리지 같은 경우는 대학.
1: 네.
0: 예. 그런데 좀 늦게 하네요. 생각보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다른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살게 된 게 뭐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1: 그렇죠.
0: 눈 떠보니 벨기에였다.
1: 아무래도.
0: 뭐 이런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벨기에에서 출생하게 됐고 또 그곳에서 지금 평생을 산 거잖아요.
1: 네.
0: 평생.
1: 네, 그렇죠.
0: 뭐 평생 네. 한 80년은 아니지만
1: 네. 네.
0: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제가 성인 되기 전까지는
0: 네.
1: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우산 밑에 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0: 와, 표현도 멋지네요. 벨기에식 표현인가요? 네.
1: 그랬었지만 제가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사실은 저는 벨기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더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0: 거기서 태어났는데?
1: 네네네. 오히려 비교를 하면은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제 벨기에를 감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한국인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주목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동시에 그러나 어느 순간 저의 정체성이 바로 잡힌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에 살아도 크게 상관은 없구나를 누리면서 이제는 벨기에에서 살고 있습니다.
0: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체성은 어떤 건가요?
1: 저에게 정체성이란 원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주는 꼬리표가 항상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일원으로서 사회가 저를 보는 느낌, 사회에서 한국인이 많이 안 다 보니까 또 눈에 띄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잘해도 주목을 받고 어떤 일을 잘 못해도 주목을 받고 저의 행동이 되게 제한되는 이런 순간도 많았고
0: 제가, 이중의 부담이 있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제가 첫째로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나의 나를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와, 저는 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리에 예민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 특히 라디오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말인지 프랑스어인지 모르는 그 묘한 액센트가 한국어에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들으면서 와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건 이런 기분이겠구나. 네덜란드어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겠구나. 네. 지금 완전 푹 빠져서 듣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대한민국이 네.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우뚝 선 그렇죠. 세상을 또 리드하는 세상을 네. 정말 앞에서 네, 리더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바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 선호 씨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 이러면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체감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모르면서 항상
0: 진짜요?
1: 북한에서 왔느냐, 남한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저의 유소년 시절이었다면은 제가 10대를 지나고 20대를 걸어가면서부터는 네. K-POP과 K-드라마 덕분에 길거리를 걸어가면 저를 좀 특별하게 보는 느낌.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은 너 이거 알아? 나 이거 봤어? 라고 자신을 오히려 한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다른 사람들을 체감하는 저였습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그래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1: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0: 해외 동포, 특히 해외 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아름다운 세대라는 방송을 또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정말 주인공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음껏 하세요. 오늘 인터뷰 중에.
1: 네.
0: 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은 어떤 것이었나요?
1: 참, 네.
0: 왜 갑자기 허참이 나오죠?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 예. 주세요.
1: 네. 이게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자기가 겪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 구단에 막 입단을 하고 이름을 날리던 시대였고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또 우리나라가 괜찮은 성적으로 월드컵을 마무리하기도 했었고
0: 네.
1: 아무래도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운동장에서 친구들 남자애들끼리는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0: 그래요?
1: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저에게 축구 선수라는 꿈이 심겨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 딱 한 가지만 장래 희망이 있었나요?
1: 또 한 가지를 굳이 뽑자면은 네. 제가 그때는 수학을 잘했어서 네. 과학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0: 아,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도 잘하실 것 같은데.
1: 그때처럼 그렇게 뇌가 빨리빨리 돌진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럴 리가요. 다섯 개 언어를 하는데요.
1: 다른 쪽으로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0: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여기에서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서 네.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0: 그만큼 한국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 많은 그 MZ세대, 알파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 전에 이렇게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분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으시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거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거랑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여기 미국에서는 좀 농구도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0: 축구보다도 사실 농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공원에 가면. 벨기에는 어때요? 축구를 더 많이 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죠. 미국에서 선두를 치는 스포츠들이 벨기에에서는 그게 큰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0: 싫어하는 건 아니죠?
1: 싫어한다기보다는 확실히 농구보다는 축구가 더 인기가 많고 그래도 테니스는 생각해보니까 미국과 벨기에 둘 다 인기가 많은 종목이긴 하네요.
0: 그런데 그때도 축구를 더 좋아하셨다.
1: 저는 그랬죠.
0: 네. 네. 그럼 이 장래 희망이 언제 바뀌게 됐어요?
1: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사춘기를 걸어가면서 네. 저에게 꿈이란 단어가 잠시 뒷전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어떤 신체적인 아 나는 이거를 평생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약간 한계점을 좀 느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생겼나요?
1: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요일 날에 스포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통 축구 구단에서 뛰면은 네. 일요일 날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이제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저희 아빠랑 엄마가 그걸 승인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축구를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좀 크다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가 네. 축구를 잘하고 누군가가 축구를 잘 못하는지를. 근데 그거를 네. 인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꿈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슬프진 않았어요.
1: 그때 감정이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0: 다행이에요. 네. 슬펐다 하더라도 기억나지 않으면 좋은 네. 거 아닌가요?
1: 네. 그런 거겠죠.
0: 자, 만약 이 세상에 타임머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네. 그럼 그 시점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가고 싶은 시점이 있으신가요?
1: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0: 이런 질문을 종종 받나요?
1: 저희 MBTI로 따지면은 N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0: 아 그래요? 제가 N 성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1: 근데 제가 저도 네. N 성향이 있는데 아. 약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what if를 저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좀 그걸 왜 굳이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보통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후회하거나 받고 싶은 상황이 딱 하나 있다면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제가 여동생이랑 놀다가 여동생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0: 다쳤군요. 같이 놀다가
1: 그 입 주변에 흉터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저희 어머님께 빨리 알려드리러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그 상황 전체가 생각이 나지 않다 보니까 돌아간다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동생에게 피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은 좀 보호해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0: 그때 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 네. 네.
0: 동생과 엄청 많이 싸우고 이런 분 같지는 않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맞습니다. 제가 보통 져주는
0: 아, 그래요?
1: 상황이었습니다.
0: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상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너무 좋은 교회 오빠 이미지가 지금 막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아 실생활도 그렇군요.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1: 저희 엄마의 이런 감정선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네.
0: 그게 어머님을 닮은 것 같으세요?
1: 네, 그럼요.
0: 아, 그럼 아버님은 약간 감정선과는 조금 다른 MBTI를.
1: 그렇죠. 아. 네. 저희 엄마가 극 네. F라면 저희 아버지는 극 T이십니다.
0: 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사시는 거 아닐까요? 두 분 모두 F면.
1: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 밸런스를 이루는 거 같죠.
0: 그렇죠. 네. 자녀 양육 있을 때도 막 그 감정에서 이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아. 그렇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모는 이모여서 좋고 고모는 고모여서 네, 좋고 그런
1: 맞습니다.
0: 것처럼 네. 어머니는 어머니여서 좋고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좋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1: 정확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출연자에 대한 질문 또는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호 씨의 추천곡 정말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첫 번째 추천곡으로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0: 네. 혹시 추천하는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1: 그럼요. 제 생각에 되게 은은하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네. 돌아가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괜찮아를 너를 그렇게 받아들여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곡인 것 같아서 위로 삼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거기 그런 가사가 나와요? 아니면 해석을 더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정말 그런 가사. 해몽인가요?
0: 네,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었나요?
1: 물론 연인과의 대화 같은 노래였는데. 들으면서 네. 제 생각에 후렴이 들어가기 전에 프리코러스에 그런 부분이 잠시나마 담겨져 있지 않나.
0: 아,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1: 처음으로 함께 들으실 곡은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0: 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우리 최선호 씨의 추천곡으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구절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네. 우리 최선호 씨의 그 설명을 네. 듣고 나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이렇게 밤 방송을 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밤 방송 청취자

0: 했는데요.
1: 몇 주 동안요?
0: 네, 네, 3주간.
1: 와.
0: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담당 반이 있잖아요. 제가 맡았던 반은 한 초등학교 2, 3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맡았는데, 저에게 감동을 준 친구는, 저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준 친구는 그 반 아이들은 아니었고요. 가장 나이가 많았던 나이 때 친구였는데, 상황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은 아침에 모두가 함께 들어와요. 놀이터에서 함께 네. 놀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각자 반으로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침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마주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이 한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좀 외로워 보이고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제 눈에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그 친구가 보내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올 때마다 밝게 인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가끔은 같이 놀아주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 선생님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갖다 줬는데, 이제 제가 벨기에에서는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를 선호라고 명칭하지 않고 썬이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그 썬을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들어서 SON으로 적긴 했지만
1: 손
0: 네. 손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편지와 팔찌를 만들어줘서 저에게 줬는데,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해서 케어한 친구가 아니고 아침에만 보고 또 쉬는 시간에만 봤을 때 가끔씩 제가 마음을 쏟아부었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안정감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1: 지금의 전공이 아동교육과라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전공에 완전하게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하면서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본인을 소개할 때 그 눈빛보다 네. 10배가 빛나고 있어요. 반짝반짝.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네. 네.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막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는데 네. 이런 표현이 있죠. 천직. 그걸 해야 되는 사람. 네. 태어날 때부터 본 투비. 선생님이 되신다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니면 뭐 칼리지 뭐 이렇게 대학 뭐 여러 있게 있잖아요. 그중에 어느 학년을 맡고 싶으세요?
0: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제 생각에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나이대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저는 가장 어린 친구들을 선택할 것 같아요.
1: 가장 네. 힘들지만 가장 보람되는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미래를 볼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인기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서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막 웨이팅 리스트 막 500명씩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미래의 선생님을 우리는 함께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호 씨는 만약 100만 불이라는 돈, 한국으로 말하면 한 12억 원 정도?
0: 네.
1: 뭐 환율이 지금 뭐 올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세요?
0: 제가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1: 아, 도대체 그분 네. 누굽니까? N입니까? 혹시 MBTI?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분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열악한 환경을 생각이 들면서 그때 생각이 들면서 장비들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1: 네.
0: 물론 그분이 저에게 부르셨던 금액이 좀 더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의 금액을 만약에 받는다 하면은 먼저 종합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1: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러고 듣고 있는데 잠깐만요. 종합주식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아직 근데 이게 있기 전에 네. 저는 그 정도의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념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1: 종합주식 회사에
0: 그거는 그 다음 스텝이겠죠.
1: 네.
0: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knowledge를 가지고

0: 다음에 그 돈을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네. 법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러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일단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제 그거 말고는 그렇죠?
0: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와 아. 친구와 저희 미래와
1: 네. 와 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군요.
0: 네. 네.
1: 와 네. 100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0: 네.
1: 또 요즘 시세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돼버렸더라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아, 저는 뭐 일단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제가 집도 하나를 다 살 수 없는 돈이라고.
0: 아, 네.
1: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됐는데
0: 아, 네.
1: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셨군요.
0: 네,
1: 그러니까
0: 그럼요.
1: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네요. 인터뷰
0: 맞습니다.
1: 오기 전까지.
0: 네,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1: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또 부모님과 함께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최선호 씨는 이제 다시 계약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럴 때
0: 네.
1: 부모님이 그래 잘 생각했어. 부모님께 드리는 거 잘 생각했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점수는 땄고요.
0: 네.
1: 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하면
0: 네.
1: 대부분의 우리 자녀 세대 분들이
0: 네.
1: 굉장히 많이 우세요.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0: 네.
1: 특히 여기 아름다운 세대는 MG 뭐 알파 이 세대만 출연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막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울고 막 이런 걸 생각 못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만 나면 울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우리 최선호 씨 제가. 사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환기를 했는데, 지금의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신가요? 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열 분이 될 수도 있겠죠.
0: 네. 제가 손으로 꼽자면은 시기와 또 맞물려서
1: 단계별로 있나요?
0: 그렇다기보다는 사춘기에 제가 부모님께 참 미안한 일을 많이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 이런 엄친아 같은 그런 이미지신데 아니 여러분 뭐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이제 사진과 얼굴이 보이실 텐데
0: 네.
1: 아 네. 엄친아 이미지입니다. 누가 봐도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을 우리 집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정말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속삭였어요? 지금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0: 네, 네. 물론 사람마다 사춘기를 보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고 이제 저희 방에 혼자 있는 거죠. 방에 혼자 있고 마주하는 때마다 제가 짜증을 냈던 게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 정말요?
0: 네.
1: 상상이 그 짜증의 얼굴이 전혀 상상되지 않아요. 지금 내내 웃고 계시거든요.
0: 아, 참, 네. 그때를 그때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라는 레이블 밑에 그걸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
1: 변명을 할 수
0: 네.
1: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물론 저를 위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가 있었기에 오늘의 너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했을지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참 아들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고 기쁨은 보이지 않고 날 힘들게만 하는구나 속삭이는구나 인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시간 부모님께 음성 편지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하세요.
0: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빠. 아빠의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2: 떡이 나온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도 있고 안 들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따랐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동시에 사춘기를 걸어가면서는 갑자기 엄마 아빠가 하시는 모든 이야기에 반대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저희 방으로 도망갔던 생각을 하면은 그 변화를 마주하는 부모로서 참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빠도 엄마도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부모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알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한 1%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엄마 아빠 안에 제가 그때 엄마 아빠에게 드렸던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면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물론 저를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고 그때로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앞으로 미래를 걸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잘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아주 스윗한 아들의 음성 편지 잘 들으셨죠? 분명 잊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용돈 많이 드리면 평생에 걸쳐서 용돈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선물과 용돈을 드리면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아, 우리 최선호 씨는 뭐 제가 거의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동교육학과를 전공하고 계시니까, 네. 분명히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벨기에에서.
0: 네.
1: 그죠? 아.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생각하고 네. 계시면 또 그 나라에 맞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0: 네. 선생으로서, 그래도 그걸 가르치는 일원으로, 그걸 넘어서 제가 원하는 바는 사회에 어쨌든 좀 외로움을, 그리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들을 와. 가르치는 동안에만요.
1: 와.
0: 네. 그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1: 네.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목사님이셔 이러면서 그 이 언어와 사용하는 언어와 이 톤은 거의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 톤인 것 같은데, 나이는 이제 겨우 굉장히 네, 젊은 선생님이신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천곡 제가 조금 더 챌린지를 드리자면 네. 두 번째 추천곡을 소개해 주실 때는 네. 뭐 하실 수 있는 어느 언어 중에서 하나를 네. 꼭 좀 같이 해주세요.
0: 아, 무슨 일이 있습니다.
1: 최선호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코너예요, 지금.
0: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뭔가 영어로 하고 싶지만 네덜란드어도 하고 싶고 불어도 하고 싶은 이 감정.
1: 와, 부럽다.
0: 쉽지 않네요. 그래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the next song that you're going to listen is Goodbye Yesterday from Elevation Rhythm, which is a song that talks about to lay down and to forget about the past and walk freely into our future. Have a good listen.
1: 네, 그럼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추천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곡도 너무 좋은데요. 와, 소개해 주시는 그 멘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최선호 씨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분 또는 네. 감사한 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1: 또 이제 손가락으로 해봐야겠네요.
0: 네네.
1: 아, 생각해보면은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은 저희 엄마이지만 전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의 장점들을 최근에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는 네. 아무래도 저희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을 많이 표현했어도 아빠한테는 가끔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직도
0: 어색하고
1: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자, 그럼 뭐 이 시간에 음성 편지 네. 하겠습니다.
2: 아빠가 더 잘 알겠죠. 제가 봤을 땐 아빠는 오랜 시간 재미있는 아빠, 밝은 아빠, 또 티적인 아빠 이러한 대표적인 당연한 것들이 많이 생각났지만 최근에 들어서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다는 걸 최근에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지 아빠가 나의 꿈을 응원해 주셨지 아빠가 내가 힘들 때도 괜찮다고 해주셨지 아빠가 나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서 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봤었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해요. 엄마가 나의 힘든 면을 위로해 줬다면은 아빠는 나에게 내 힘든 그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실질적인 아이디어로 나에게 다가와 주었던 것이 내 삶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Thank you, Dad.
0: 네, Thank you, Dad도 굉장히 네 이렇게 프랑스어처럼 들리네요.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네. 이민 2세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뉴욕이나 뭐 특히 미국 중에서도 뉴욕은 또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예, 예. 저희가 뭐 벨기에 오신 벨기에에서 오신 우리 최선호 씨보다 못하겠지만 여기 살면서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힘이 되었던 어떤 명언이나 말씀 있으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1: 크면서 저와 가깝게 지냈던 아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첫째를 낳으시고 저에게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리셨던 건데 네. 첫째야 미안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0: 그럼요. 네,
1: 처음 살아보는 거고 처음 첫째로 자라나보는 거고 처음 다른 환경에서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거고 모든 것이 낯설고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 같고 뭔가 요구하는 것 같고 나는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한 많은 압박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처음이야 라고 했던 그 말이요.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참 많은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키우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많은 해외 동포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 주셔서 제가 부모님들 뭐 뵌 적은 없지만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이 멀리 미국에서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수많은 이민자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또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괴로워하고 또 우울감에 있을 때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닌가 나의 무능력으로 생각하실 때 있는데 오늘 네. 이 최선호 씨의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나도 처음이니까 하시면서 아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위로받는 순간일 겁니다. 자 그럼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인사 있으시면 하시고 마지막 인사는 5개국어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던 한 가지를 나누고 인사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먼저 저도 자녀로서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부모로서 사는 게 처음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모님이 고민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한 걸 발견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저희 엄마 아빠와 저의 관계를 더 깊게 해준 도구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저의 어려움과 상처와 이래서 얘기하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저희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도 인간이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대로 대화를 솔직하게 많이 해보시면은 힘듦과 부족함 속에서도 같이 해내가는 육아와 아이의 삶과 부모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청취자분들 지금 마지막 방송 요 부분만 들으시는 분은 나이 지긋한 교육 전문가가 인터뷰에 나오셨나 하시는데 네,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의 젊은 대학생 최선호 씨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아동교육으로 네, 전공을 하고 있어서 교육에 더더욱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네, 멋진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요. 추천곡도 꼭 부탁드려요. 네.
1: 듣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께서 밝은 길을 걷고 계시던 또한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시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파이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과 힘을 얻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Merci à tous. Et à la prochaine. See you all later again. 여러분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곡은 G.O.D의 촛불 하나입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G.O.D의 촛불 하나를 고르셨는데 네. 다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저는 최선우 씨와 함께 듣고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